0: Is it number three, Cristiano Ronaldo? The World Cup is going on right now.
1: It is. What's interesting is there's one you've missed off the list. I thought would be a good addition would be Eric Cantona.
0: Eric Cantona.
1: The philosopher king of football.
0: Yes.
1: Famous for philosophy.
0: Football and philosophy.
1: Yes. I don't know any other footballers who are philosophers, though.
0: Yeah, exactly.
1: Only him.
0: Mm. But he's not on the list.
1: He's not.
0: Unfortunately, today. No. Choose one of the three that we just mentioned. And he is, one of the best football players, but not a philosopher.
1: No.
0: 자, 지금 바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로는 EBS 반디 앱을 유튜브로는 EBS No, that's not right. EBS 공식 채널 들어오시면 되고요. EBS 반디 앱은 따로 이제 스마트 기기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도 보실 수 있고요.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 참여 가능합니다. All right, let's listen to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by Ariana Grande.

0: That just there was Ariana Grande with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That's kind of philosophical in a way, the song title.
1: Yes.
0: Many song titles are, actually.
1: I think many songwriters are philosophers.
0: Absolutely. Right. 자,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give us the title.
1: What does it all mean? Once a year, French students try to explain.
0: 이 모든 게 다 무슨 뜻일까? 1년에 한 번 프랑스 학생들은 그 의미를 설명해.

0: 해보려 한다.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마지막 해에 철학 시험을 친다고 해요. 이게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의 고교 시절 철학 점수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큼 프랑스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교생들이 치르는 시험이지만 매년 이 날이 되면 프랑스 전국 매체에서도 그 해의 시험 주제를 다루며 비중 있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에게는 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철학 수업과 철학 시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rench were grappling with two questions this week. Not whether President Donald Trump would hurl insults and leave the group of seven early, or who the least known player in the World Cup is. Instead, they were asking, can one be happy when others are not? And do we have control of our words? The questions were part of this year's written test in philosophy, taken at the exact same time each year around the country by more than 500,000 17 and 18-year-olds. The students, who have spent all year taking a required course in philosophy, have to answer one of two questions, or dissect a philosophical tract. This year, the tract came from Friedrich Nietzsche's 1878 book, Human, All Too Human.
0: 지난주 프랑스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놓고 고심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던진 후 G7 정상회의를 일찍 떠날지도 아니었고요. 월드컵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누군지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고민했더니 두 가지 질문이란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들은 올해 철학 필기 시험에 포함된 것으로 이 시험은 매년 정확히 같은 시기에 프랑스 전국의 50만 명 이상의 17세와 18세 학생들이 치르는 것인데요. 1년 내내 필수 철학 과목을 배워온 학생들은 위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답하거나 철학 논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올해 분석 대상 논문은 니체의 1878년 저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에서 발췌된 부분이었습니다. Right. The French had to grapple with two questions this week.
1: Yes, we grapple with questions, grapple with a subject, grapple with a problem. But before I explain, I want to go back to the literal meaning of grapple, the physical meaning. Yep. Imagine two wrestlers in the ring grabbing each other as they try to throw each other down on the floor. They grapple, meaning they're grasping and wrestling with each other. So that's the physical image we have with grapple. So when we use it for a problem, a subject, a question, it means we're trying to tackle that thing, but it's really hard. And we have to fight to win over it, to get the right answer.
0: The literal meaning is 붙들고 씨름하다. 네. 직역의 의미고요. 그렇지만 비유적으로는 grapple with something, 무엇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고민하다. So the French were grappling with two questions.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고심을 했는데 이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The first one was, can one be happy when others are not? And the other one was, do we have control of our words? 굉장히 깊은, very deep questions, right?
1: Yes, I think even people our age and older would find these tricky to answer.
0: Yeah, they're not easy, obviously. But 17 and 18-year-olds all across France had to answer this question. Or they could dissect a philosophical tract.
1: Yes. So if you dissect something... In the literal sense, you cut it open and take a look.
0: Yep.
1: When we were students at school, I don't know about you, Sue, but in some classes in biology, you might have to dissect something. I had to dissect a dead fish.
0: Okay.
1: That was what I had to do. I had to basically cut it open, look at it, and examine the different parts.
0: I think we did it with a frog.
1: Certainly a frog is often used.
0: Some kids cried.
1: Sure.
0: Yeah.
1: Yeah, so dissect is often linked to biology and science. However, like with grappling, it doesn't have to be that actual physical literal meaning. We can dissect a document, a piece of writing, anything that is detail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It means we're picking it apart. We're trying to get to the heart of it. We're trying to understand it completely.
0: 네, dissecting이 원래는 해부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분석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니체의 Human All Too Human에서 발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택하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철학적인 질문 두 개 중에 하나를 답하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1: For me, the philosophy exam says everything about who we are, said Edouard Geoffrey, France's education minister. He was speaking from the yard of a high school he visited Monday to crack open exam packages in front of television cameras and pass them out to students, and also to offer some last-minute non-philosophical advice about proofreading. The exam, he said, actually says that we are a country in which we have chosen to put the examination of opposing views and debate at the heart of education.
0: 에드와르 제프레이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나에게 철학 시험이란 우리 프랑스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한 고등학교 운동장을 방문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시험지를 개봉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시험 직전에는 철학과는 무관한 교정 관련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이제 철학 시험을 두고 사실상 프랑스가 상반된 견해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기로 선택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험지를 개봉했어요.
2: He cracked open the exam packages.
1: Yes, and if we crack something open, we're opening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sealed.
0: Yeah.
1: So we often use it for alcohol, like cracking open a bottle of wine.
0: Ah.
1: But we can use it for something like an exam package that has never been opened.
0: I was thinking more of eggs.
1: You can crack open an egg too.
0: Yeah.
1: But we just crack an egg sometimes.
0: Ah, you're actually right. You just crack an egg.
1: Yeah.
0: And then it just becomes open.
1: Yes, so you could say I'm going to crack open an egg. I'd say crack open a coconut.
0: Ah, okay. Yeah,
1: but the idea is it's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sealed, that has not been opened, and when you crack it open, that's it. It cannot be closed again in the same way.
0: 자, 깨서 연다, crack open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은 이제 시험지를 개봉한다라는 의미로 썼고요. 네. 뭐 그 외에도 어떤 음료수 병 뚜껑을 따서 마신다라고 할 때 알코올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때도 쓸 수 있겠고요. Crack something open. You open it and then you either drink it or you use it for some reason.
1: Yeah, but you're not going to close it again. Not in that way.
0: No,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last minute advice.
1: Yes, if something is last minute, like this advice, it means it's done just before the thing that's going to happen happens. Sometimes literally 1 minute before. So anything we do last minute is done just before whatever it is we're going to do next.
0: 이 철학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 뭐뭐뭐라고 할 때 last minute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last minute changes, Paul. I'm so
1: what?
0: Sorry.
1: Where? How? When?
0: We're going to change the story completely.
1: You can't. We're already halfway through.
0: Oh, you're right, actually. Let's scrap the last minute changes.
1: I have a last minute suggestion, Sue.
0: Okay.
1: Don't make that kind of joke.
0: All right, sorry. 자, last minute something. 막판에 뭐뭐뭐. 그러니까 뭐뭐 하기 직전에 뭐뭐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교육부 장관이 아이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언은 철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해준 건데 뭐냐면 proofreading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1: 네.
0: What's proofreading?
1: Proofreading is when you go back and read something that has been written by yourself or by someone else and you correct it.
0: Yes.
1: You look for the mistakes. It's something that Sue and I think have done a lot in our careers as freelancers.
0: Continue to do.
1: Yes. So it's basically, in this case, checking your own essay.
0: Yes.
1: Going back and making sure there's no spelling mistakes.
0: That's right.
1: Or you've not misremembered a word or a quote or whatever it is.
0: 맞아요. Proofreading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애들이 그 철학 시험을 답하면서 뭔가 작성을 하겠죠. 그거를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다 읽어보고 스펠링 미스테이크는 없는지, grammatical mistakes, 뭐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해보면 좋다. 이런 조언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철학 시험 잘 보시고요. 한번 썼다고 거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나 요거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을 한 것 같아요. Let's continue reading.
1: All students take the course in their final year of high school, except for those in vocational programs who train for jobs in areas like construction or hotel management. Anne-Sophie Moreau, an editor of Philosophy magazine, said the philosophy course and exam were a rite of passage for the French, similar to military service in other countries. It's the idea that you have to go through this collective reflection on values, on justice, on freedom, on what is a state, on democracy, to become a good citizen, said Moreau, who is regularly hired by companies to lead seminars with their staff on topics such as ethical investments and worker engagement through a philosophical lens.
0: 건설이나 호텔 경영 같은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는 직업 교육 과정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이 철학 과목을 듣게 됩니다. Philosophy Magazine의 편집자인 안느소피 모로는 프랑스의 철학 수업과 시험이 다른 나라의 병역 의무처럼 프랑스인들에게는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로의 말에 따르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등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집단적 성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철학 전문가로서 모로는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초청을 받아 철학적 관점을 이용해서 윤리적 투자나 직원 참여와 같은 주제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Vocational school. That's a school where you learn how to work.
1: Yes, or your education is aimed towards some kind of work in particular. So in Europe, in certain countries like in France or Germany, they have vocational schools. So you go there if you want to be an engineer, for example,
0: yeah.
1: or if you're planning to work in a particular craft.
0: 직업 그 훈련을 받는 직업 교육 학교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vocational school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학문을 배울 테니까 이 철학 과목도 듣게 되고 철학 시험도 보게 됩니다. It's like a rite of passage.
1: Yes, and here rite is R-I-T-E, not R-I-G-H-T. A rite is some kind of act, like a ritual, sometimes in a religious or a formal ceremony. But we talk about rites of passage. These don't have to be formal, like a graduation, which
0: yeah.
1: is a rite of passage for every child.
0: Mm-hmm.
1: It could be the first time you walk to school by yourself. It could be the first time you go on holiday with your friends to Singapore, like our listener in the first hour.
0: Yeah, yeah.
1: Whatever it is, it's something that's marking the change from you, the step up, as we go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So it doesn't mean that you're changing completely. It's just
0: right.
1: saying you're on the next step.
0: 네, a rite of passage가 바로 통과 의례가 되겠습니다. Let's take a break. 퀴즈 다시 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philosopher? Number one, Friedrich Nietzsche. Number two, René Descartes. Number three, Cristiano Ronaldo.
0: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Andy Williams' Happy Heart.

0: 이번 뉴스커버 시간에는 프랑스 고3 학생들이 치르는 굉장히 어려운 철학 시험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철학 수업을 듣게 되고요. 졸업 전에 이 철학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매번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철학 논문 분석이 출제되는데, 이중 하나를 택해서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게 되고, 시간은 약 4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시험 현장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 고교의 철학 수업 시간도 직접 참관해 봤는데, 이어지는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Frank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French Philosophy Teachers Union and has taught the subject for 35 years. The day I visited, his students grappled with the question, "Why do we work?" He sat on a desk at the front and went through the responses that students had offered. Work is one of 17 interwoven concepts that are the pillars of the course's curriculum. Others include freedom, justice, truth, language, and happiness. Teachers can design their courses as they see fit, dipping into a huge list of philosophers along the way. Later, he explained that the point of the course was not just to learn historical philosophical theories. What counts most, he said, is an individual's capacity to understand and grasp ideas.
0: 교사 니콜라 프랑크는 프랑스 철학 교사 노조의 전 회장으로 35년 동안 철학을 가르쳐 온 사람이고요. 기자가 방문한 날 그의 반 학생들은 우리는 왜 일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 앞쪽 책상 위에 앉아 책상들이 제시한 답변을 하나씩 짚어보는 중이었고요. 일은 이 과목의 커리큘럼을 지탱하는 17가지 상호 연관된 개념 중 하나로, 여기에는 일 외에도 자유, 정의, 진리, 언어, 행복 등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이론까지 함께 참고합니다. 프랑크는 이 수업의 목적이 단순히 역사적인 철학 이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eachers can design their courses how?
1: As they see fit.
0: As they see fit.
1: Yes, and if you do something as you see fit, it means in the way that you want to, in the way that you think is right. And this can either be a very good thing or a very bad thing, depending on the context.
0: Now I'm going to do what

강력하게 회상하는데요. 프레이 교육부 장관은 철학 수업이 자신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었다고 말한 반면 그의 대변인은 자신이 철학 수업에서 정말 많이 헤맸었던 기억이 있고 겨우 8점을 받고

0: 과목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프랑스에서 철학 성적은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시험은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라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the general GPA, I guess that means over the years, was a little higher than last year's average. Is that right?
1: Well, this is talking about the general GPA as opposed to the average grade for the philosophy course.
0: Oh, I see.
1: So the
0: Not
1: philosophy course is
0: got it,
1: generally
0: got it.
1: lower than the average
0: Oh, I
1: GPA
0: thought it
1: or
0: was
1: the.
0: compared to other years, but
1: No, it's
0: for other
1: comparing to the other
0: subjects.
1: subjects, the total GPA.
0: Got it.
1: So the grade point average is when you take all your subjects and
0: Yes.
1: you take the average score from them. So you
0: Ah.
1: add them all up, then divide them by the number of subjects, and that'll give you your points.
0: Got it. 자, GPA, grade point average라고 하면은 평균 학점입니다. 모든 과목 다 통틀어서 이 GPA, 평균 학점이,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하자면은 몇인가요? 10.8 더하기 2.3이면은, 13.1인가요? 네. 이게 이제 평균 학점인데, 철학 점수는 그거보다 2.3점 낮은 평균 10.8점이 나왔대요. 전체 20점 만점에서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좀 높게 나오는데, 철학심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GPA, grade point average, is higher than the average grade for philosophy. Now, many people reminisce.
1: You know, Sue, I think we covered this word maybe 2 or 3 years ago. It was a beautiful Tuesday morning,
0: In 2023.
1: and we were sitting here, well, we were in Studio One. What a great studio that was.
0: Yes.
1: And you had a cup of coffee, I had a cup of tea, and we were talking about a New York Times article. I remember you looked at me and you said, "Paul, what does reminisce mean?" And I explained it to you. Ah, oh, the memories.
0: We're reminiscing
1: We
0: over something.
1: are. We are, because it's when you remember and you talk about or you write about that past experience. But it's a lovely thing. It has that sense of nostalgia, the sense that it's a happy memory. You don't reminisce about the terrible times in your life.
0: Reminisce라는 게요. 이렇게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연기를 좀 했는데 옛날에는 이 표현이 나왔을 때뭐 이랬었지 이러면서 좀 회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철학 시험 날이 되면은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이 마치 그냥 제 느낌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능 볼때 다들 나는 그때 이랬지 그러면서 이제 좀 레미니스 하듯이 프랑스는 이제 철학 시험 날이 시험을 예전에 봤었던 전 국민들이 나는 예전에 20점 만점에 뭐몇 점을 받았지 뭐 이러면서 레미니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대변인도 뭐 경찰도 다 나는 이랬지 이랬었죠. They all reminisced. It's a very difficult word to spell.
1: Yes, REMINISCE, reminisce.
0: Now one person said, when he gets in a taxi, the cab drivers will invariably share what mark they got in the philosophy class.
1: Every time. If someone does something invariably or something happens invariably, it means every time. It happens without fail. It does not vary.
0: 택시 운전사들은 특히 이렇게 뭐 철학과 관련된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부 장관 뭐 하여튼 뭐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택시를 탔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교육 쪽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은 어김없이 철학 시험 기억나죠? 그러면서 저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Invariably가 바로 이렇게 어김없이 언제나 뭐 예외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이제 표현 다섯 개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We're gonna start off with 분석하다, 해부하다, dissect.
1: Yes, to dissect something is to take it apart. Could be an animal in biology class, or it could be an essay or a piece of writing that you take apart to understand completely.
0: Yeah. What's your example?
1: The teachers spent an afternoon together dissecting the newly proposed school curriculum.
0: 네. 새로운 학교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선생님들이 오후 내내 분석을 했습니다.

0: 자, 다음 표현은요. 막바지에, 막판에, last minute.
1: Yes, something that happens right before, just before the thing that is meant to happen or the 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0: Okay, let's have a look at your example.
1: Sue, there's been a last minute dropout for the company dinner tonight. You're welcome to take their place if you like.
0: Sue,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 이제 못 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자리가 하나 비거든. 너 오고 싶으면 와도 돼. 그래서 이제 막판에 누군가가 회식 자리에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오고 싶으면 와라. 이런 거죠. Last minute dropout.
1: 네.
0: 자, 다음 표현은요. As you see fit.
1: 네가 yes.
0: 원하는 대로.
1: 네. If you do something as you see fit or you see fit to do something, that means you choose to do it in whatever way you want. It's nobody else's choice.
0: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런 뜻도 있죠. 자,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Our boss hands out projects as he sees fit. I just wish he'd consult us first.
0: 우리 상사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라고 할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우리한테 먼저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예문이고요. The next one is 살짝 뭐 이렇게 언급을 한다든지 살짝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to dip into something.
1: Yeah, means to look at a big thing and take a little bit out or to examine just a little bit, not the whole thing.
0: 예문 보겠습니다.
1: I've been dipping into some old Roger Ebert reviews this week. He really was an astute film critic.
0: 요즘에 영화 평론가 Roger Ebert의 리뷰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대단한 영화 평론가였어. 그러니까 뭐 막 자세히 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살짝씩 보는 거죠.
1: Yeah, because it's a whole book just filled with his reviews. And if you read them one after the other, it would get boring.
0: 알겠습니다.
1: So I read three yesterday. I'm going to read a few more today.
0: 좋아요.
1: I'll dip in and out of it.
0: Okay. 자,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뭐 언제나 예외 없이 invariably.
1: Always without fail every single time.
0: 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Paul invariably makes some pun related to the topic of the day on every show.
0: 폴 선생님은 어김없이 항상 방송을 하시면서 어떤 주제든 이런 이제 언어 유희를 활용을 하십니다. 뭐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1: 네. 네.
0: So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So very sorry.
0: 아니, spontaneous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이게 뭐
1: 원래 spontaneous예요.
0: 적어놓고 한 게 아닌데
1: 네.
0: 대단하십니다. I'm always in awe of how invariably you can come up with these puns every single time.
1: The trick is to be a babble.
0: No. You're a genius, I think.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방송 내용 게시판 보시면 되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 오늘 보기들이 다 사실 영어식으로 저희가 읽어드리다 보니까 익숙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들을 좀 다시 드릴게요. 철학자가 아닌 사람 골라주시는 거였는데 Number one, Friedrich Nietzsche. 우리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르네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하고요. 세 번째 보기는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우린 이제 호나우두라고 하죠.
1: 네.
0: 예. 자, 누군가요? 철학자 아닌 사람.
1: No, the answer is number three, Cristiano Ronaldo.
0: Ronaldo, of course. 그래요. 3번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5477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 홍바레님,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유순성 님이 어머나 퀴즈 보기들이 교과서에 나온 이름이랑 달라서 진짜 어려워요 하셨는데
1: 죄송합니다.
0: 영어식 발음이랑 우리식 발음이 다른 게 참 많아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뭐 인물들 그런
1: 네.
0: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 많이 다릅니다.
1: 네.
0: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Any Greek or Roman gods?
1: Well,
0: I'll try to say it in Korean.
1: Zeus.
0: 제우스.
1: Yeah, Jupiter.
0: I think that's the same, isn't it? Is Jupiter not
1: the
0: Zeus?
1: The Roman version of, yes. Oh, I see, that's what I...
0: Yes, but we only know the, like, 제우스.
1: Okay, yeah. Then Heracles.
0: 그건 헤라클레스.
1: But we know him as Hercules.
0: 맞아요. 영어로는 헤라클레스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헤라클레스. 뭐
1: yes.
0: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mathematicians in the past.
1: Aristotle.
0: 아, 맞아. Aristotle. 이거 이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yeah. 하는데 발음 많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홍인 유키님 유튜브로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 주제가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1: 아,
0: 하셨어요.
1: Good.
0: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흥미롭고 누구나 다 기억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날, 중요한 시험. 그다음에 4시간 동안
1: 네.
0: 질문 하나를 가지고 써야 한다는 게 그만큼 깊이 있게 쓰라는 얘기겠죠. 단순하게 그냥 Can you be happy if others are not? Yes.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No.
0: 4시간 동안 써야 되니까 네. 왜 그런지 다양한 철학자 인용도 하고 뭐 자신의 생각 뒷받침하고 뭐 그래야겠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프랑스인 대부분들이 다 요 시험을 봤다는 것도 프랑스인들을 다시 좀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김나현님. 와 멋지네요. 고등학생 철학 시험이라니. 시험 제목도 그리고 프랑스 영화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철학자 그래서 프랑스 영화가 이해하기 어려운가 봐요. 철학적이라서 I guess.
1: Well, some French some. films, not yeah. all of them. Yeah. There are some very silly French films as well as the serious philosophical ones.
0: Yeah. 김지영님 오늘 정말 좋은 기사 다뤄주셔서 너무 좋아요. 프랑스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험인 것 같아요. Yeah, definitely.
1: Yes.
0: 그리고 PSILU 1209. 유튜브로 우리나라도 프랑스 같은 철학적인 토론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성찰. 요즘처럼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 주장만 확대해서 접하게 되는 때에 의미가 있네요. I agree, but it would require so much change and it wouldn't be easy, but I agree.
1: Yeah, yeah. I think a bit more philosophy in all our lives would be a very good thing. And a little more thinking before we speak or before we type would be good as well.
0: Exactly. Are you in control of your words, Paul? I'll give you 4 hours.
1: Okay. let me just gonna right. write down the ideas first.
0: In the meantime, yep. we're going to listen to Julian words. Lennon. John Lennon의 아들이죠. Too late for goodbyes 듣겠습니다.

0: What a great couple. They get along just fine.
1: I think there may be trouble ahead, Sue. I've got a feeling in my gut that it's not going to go well for them.
0: I mean, you only need a couple more hours to go.
1: I don't know. Marriage is a game of two halves, Sue.
0: All right. What is a game of two halves?
1: Well, I mean, with everyone excited about the World Cup, think of football.
0: Yes.
1: Think of what's going on and think how the game of football is played. How many halves are there?
0: Two.
1: Yes, we have a first half and a second half. Some games are quarters, but football is the game to look at here because it's two halves. And sometimes in a game of football, the first half is completely different to the second half. They change sides, which is always important because the field may not be even, may not be level.
0: Yeah.
1: The sun may be in your eyes for the first 45 minutes and then it's in the other team's eyes. Whatever's going to happen, things change. And therefore, we use this expression when we want to say that, okay, it may be like this now, but it may change suddenly. There may be a big change coming.
0: So in football, the first half is the 전반전 and the 후반전 is the second half. So there are two halves in a game of football. 전반전과 후반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game of two halves라는 것은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서 뭐, for example, you know, our weekend trip was a game of two halves. 지난 주말 우리 여행을 갔었는데 완전 반전이었어. It started off with freezing rainstorm and then it ended with a beautiful sunshine. 처음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나중에는 화창한 날씨였지 말이야.
1: Yeah, well, the project launch turned out to be a game of two halves. Our website crashed first thing in the morning, but then we hit record sales by the end of the day.
0: Is there a similar expression to keep in mind?
1: There are quite a few. I think a double-edged sword. Talking about two different things, two sides of the same coin, night and day. We talk about some two things being night and day, lots of different expressions.
0: Night and day, a double-edged sword and two sides of the same coin.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번 idiom은 a game of two halves였습니다. 0109님이 두 분의 유쾌한 진행 하루를 깨어나게 해요.
1: Thank you. But I'm nice. Sadly, I don't think the relationship will last.
0: 2814님, 매일 아침 출근길 모닝 스페셜 사수 중이지만 화요일은 폴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놓치려고 노력한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고 집중돼요. 오늘도 두 분의 케미가 빛나는 아침이네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1: Thank you.
0: Lovely Love K님이요. 유튜브로 매일 출근 시간 라디오를 듣다가 오늘 유튜브로 처음 봤는데 선생님 두 분 얼굴 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네요. 확실히 운전하면서 듣는 것보다 집중도 잘 돼요. 하셨습니다.
1: Oh, good. I think for some people, seeing the people really helps with focus. So I'm glad that helps you.
0: 옹인유키님은 유튜브로 오늘 배운 영국 슬랭 코커를 이렇게 활용해 주셨네요. Sue and Paul are real corkers.
1: Oh, thanks. You're a real corker too.
0: Oh, can you use it for people as well?
1: Absolutely, yes.
0: 아, 그 최고라는 뜻의 영국 슬랭인데 저도 사실은 별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활용을 하면 되군요. 좋습니다. 차현철님,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 발음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음악 선곡이 기가 막힙니다. 오랜만에 글을 써봐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경남 김해 진영의 작은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1: Oh, and have a good, wonderful day in 김해.
0: 네, 좋습니다. Is it time for us to wrap up? 김민혜님이요. 로빈후드 나무 헤드라인에 양평 용문사에도 천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아주 아름답고 위엄이 넘쳐요. 건강히 오래 살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야, 솜털호두님은 유튜브로 오늘 프랑스 철학시험을 듣다 보니까 요즘 EBS TV의 꼬마 철학자 프로그램 보세요. 아기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이 프로 우연히 보고 감탄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동네 중학생이나 할 법한 말을 턱턱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Fantastic. Well, thank you so much, Paul,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Yeah, thank you. See you next week.
0: All right. Here's Sting. If you love somebody, set them free. See you in 22 hour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섬세한 선의 감각과 풍부한 음악적 소양, 그리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 이런 조건에 갖춰야 하는 사람, 당연히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스타인웨이의 명장 조율사 스테반 프리츠는 프리드리시 굴다, 알프레드 브렌델, 마르타 아레리치의 전담 조율사인데요. 피아니스트가 조금 더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피아노 뚜껑을 열고는 230개가 넘는 현 중에서 정확히 현을 골라 더 조이고 해머에 붙은 펠트를 서너 번 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연주를 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내죠.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플로네이즈 작품으로 22중 안단테 스피아나토 트랑킬로였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의 연주였습니다. 조율사가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피아니스트가 상상하는 소리를 실현해낼 때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주문은 어떨까요? 고음부의 소리를 화이트 와인처럼 만들어주세요. 40년 경력의 조율사 스테반 프리스트를 당황하게 한 피아니스트는 바로 루돌프 부후빈도였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소리라.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9월에 있을 부후빈도의 내한 공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에는 어떤 조율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나갈 음악도 청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한 소나기에 관한 음악 없나요?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정크클의 즉석 신청곡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윤정님, 사람의 생각과 행동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니 그 무언가가 빛난 거겠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도 생각하게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최윤정님, 고맙습니다. 김민혜님, 피아노 조율사 이야기를 들으니 수많은 아기를 살린 흑인 의사 비비언 토마스가 생각납니다. 기술자에서 의료기술자로 살다가 수십 년 후에 의사로 인정받은 흑인 의사입니다. 아름다움과 생명 뒤에는 장인의 존경스러운 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조율사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김민혜님, 흑인 의사 비비언 토마스까지 스토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감동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코시인의 But Not For Me입니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유독 사랑한 곡이어서 영화 맨해튼,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도 이 곡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주 샤벨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인지로 전해드린 고시인의 Born Not For Me였습니다. 유영준님, 첫 곡 명연주에 감동받았네요. 피아노 조율사분들의 섬세한 터치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연주가 될 때 피아니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율사분들의 섬세한 터치가 어우러져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미슬님, 첫 곡에서 심쿵했는데 선곡표 하나하나 너무 좋네요. 행복한 힐링 시간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엄선해서 선곡했습니다. 오미슬님 이렇게 만족하시니 행복합니다. 최윤정님, 화이트 와인 같은 음색, 깔끔하게 잘 어울리는 흔하지 않은 맛 같은 소리인가봐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 표현한 이 문장을 어떻게 음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상상만 해도 참 저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수열님, 무릎인데 부상으로 제 아침 루틴이 깨졌어요. 아, 어떡합니까? 정클클 들으며 가벼운 조깅하는 게 제 루틴이었거든요. 제 아침 루틴,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또 센스 넘치게 조율을 넣어주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인대 부상이라고 하신 거는 조금 뭐 늘어나신 거나 이렇게 부으신 거겠죠. 김수열님, 어서 병원 가셔서 먼저 치료 다 받으시고 완쾌하신 후에 조깅하셔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다 나으실 때까지는 운동은 좀 자제하시고 정클클과 함께 하시죠. 김수열님의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릴게요. 하이든의 음악이 나갈 건데요. 악기 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 곡은 어떤 악기의 협주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2번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1악장.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을 고민하실 동안 들으실 음악은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모노 929중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바이올린은 하이작스턴, 첼로는 레너로 로즈, 피아노는 유진 이스토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요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딸 하은이의 12번째 생일입니다. 평생 엄마 바라길 줄 알았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한 것들로 부딪히면서 서로 생채기를 내는 날이 많은 요즘이네요.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과 바이올린 듀엣으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4년 전 아이 레슨 선생님이 작은 음악회 특별 순서로 넣어주어서 어설픈 실력이지만 함께 눈 마주치며 연주했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처럼 언제나 마주보며 함께 걷는 엄마와 딸,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유진님,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너무나 잘 맞는 베프도 있지만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며 그러면서 베프가 되기도 하죠. 따님한테 서운한 마음도 분명 드시겠지만 이유진님의 사춘기 때를 떠올리며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따님과 싸웠을 때마다 이 음악을 화해의 신호로 사용하면 분명 다시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 베프가 되실 겁니다. 아, 또 이 이유진님의 속상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12번째 따님 하은이의 생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생일 노래를 불러드리겠죠? Happy birthday to you! 아, 지금 아마 학교 있을 수도 있고 또 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안부를 좀 전해주세요. 자, 엄마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 귀하게 보내드립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6014님, 운전하다 빨간불에 정답을 보내요. 요즘 제 최애곡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꼭 보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빨간불에 이렇게 귀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정재인님, 비오는 날씨에 첼로 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고혹적으로 들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 주소방에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이 곡은 1760년대에 작곡된 하이든의 초기작입니다. 하지만 악보가 분실되면서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프라하 국립박물관에서 필사본 악보가 발견되면서 다시 부활했죠. 20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시장조, 호버켄 번호 7B의 1종 1악장 모데라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무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아보 세인트 마틴 더 필지 연주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중 1악장 모데라토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스 맥킬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라벨의 라바이스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박래영님의 즉석 신청곡이었습니다. 박래영님의 메시지네요. 전북 익산입니다. 19년 전 오늘 결혼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축하곡으로 레이첸의 연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레이첸의 바이올린, 줄리앙 껑덩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9년 전에 결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또 낭만적이에도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셔서 박래영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곡으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권세현님 메시지 주셨네요. 어제는 사랑하는 후배를 만났어요. 부족한 저에게 늘 제 인생 최고의 선배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후배를 꼭 안아주고 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지금의 자신 있는 거라며 생글생글 웃던 후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후배와 같이 듣고픈 음악을 조만간 신청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권세현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후배님을 위해서 어떤 곡을 선곡하실지 저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메시지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0: 자, 이제 완벽하게 방학도 했고.
1: 네.
0: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1: 한 주 동안 똑같이 지냈어요. 이제 여름에 제가 콘서트랑 안 해본 작품들 막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연습하느라고 좀 여념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0: 이 클래식 아티스트에게 여름은 비성수기인데.
1: 그런데 올해는 좀 여름이 오히려 조금 바쁜 느낌이 있습니다.
0: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1: 네, 그래서 거절도 좀 하고 뭐 또 네. 이제 수락한 것은 막상 막 레퍼토리를 펼쳐보니까 너무 어렵고 막 이런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0: 이번에 처음 초연하는 곡도 있는 거예요?
1: 초연 이번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곡가들도 막 연주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2주간 만나볼 오페라인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1: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네치아의 무어인 오셀로를 원작으로 한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오셀로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베르디 오페라는 이탈리아어로 오텔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베르디 작품 중에서 말씀하신 오텔로 외에도 맥베드, 팔스타프,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원작이 베르디의 웅장한 오페라로 재탄생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보겠습니다. 아, 참 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하면서도 셰익스피어와 베르디

0: 생각하시기에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네, 두 분 다 일단 유명한데요. 아, 유명하면서도 두 분 다 공평하게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셰익스피어는 언어의 힘으로 이 책으로 인물의 내면을 심도 있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베르디는 이 희곡을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인간의 본성을 음악과 함께 또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가 원작에 담긴 질투와 파멸 그리고 갈등의 드라마를 음악의 힘으로 배가시켰다는 평가도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원작자의 위대함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0: 이 베르디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네. 무지무지한 영감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1: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0: 아,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었다면 베르디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또 이야기했을지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1: 네.
0: 자, 베르디가 남긴 26편의 오페라.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주실 오텔로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1: 이 돈카를로스부터 시작되는 이 베르디 음악의 세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 나부코 같은 오페라가 들어있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사랑과 연민이라는 주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기에서는 정말 블록버스터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 게 바로 오늘의 오텔로입니다.
0: 네, 놀라운 건 오텔로를 완성했을 때 74살이었다는 건데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니까 70대면 뭐 한창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800년대 이 74살이라는 거는 지금의 100세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이 베르디가 예. 생각보다 장수하셨는데요. 그 당시로 네. 생각하자면요. 1871년에 오페라 아이다가 자신의 마지막 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부세토에 있는 그 산타 아가타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는데
0: 네.
1: 작곡가이자 대본가인 후배 아르고 보이토라는 사람이 베르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가지고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이제 노년의 거장이 사실 무슨 욕심이 더 있었겠어요. 그 베르디는 이미 자산도 많이 축적했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정말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위의 설득으로 결국 작곡에 착수를 하고요. 7년간 작업이 이어져서 1887년에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을 하게 됩니다.
0: 와, 만약에 이 보이토가 방문하지 않았다면 베르디의 오텔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이 여생을 보내고 있던 거장에게 이 창작의 그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대단합니다. 자, 아이다 이후 16년 만에 내놓은 작품인데 관객들 반응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여러분, 이 오텔로는 다른 오페라들과 다르게 물론 이 베르디의 3기의 오페라들에는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요. 서곡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페라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화려한 음악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그걸 본 관객들이 첫 장면부터 이게 74살의 노인이 작곡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대 장치도요. 배가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 오페라의 첫 이 인트로를 들을 때면 정말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작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영화 레미제라블 보면서 예. 첫 장면이 그 노예들이 배를 끄는 장면이잖아요.
1: 예예.
0: 저는 이 오텔로에 이 장면을 보고 영감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0: 예. 아니면 압도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스크린을 봐도 압도적인데 여러분 오텔로 실제로 그렇죠. 극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이 볼륨이요. 당시까지의 보편적인 음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포르테입니다.
0: 네. 이 베르디가 서곡을 넣지 않고 바로 음악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포인트입니다. 자,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내는 배를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텔로 1막 도입부 합창입니다. 오나벨라 오나벨라 노를 저어라. 정명은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바스티유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정명리 시위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바스티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오텔로 1막의 합창 오라벨라 오라벨라 노를 저어라 들어봤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5막인데요. 오페라는 4막입니다. 원작의 1막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도 저는 대단히 놀라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 원작을 물론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책으로 읽는 것과 극으로 네. 보는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이거든요. 네. 1막을 생략했고요. 2막 폭풍우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몰입도를 올립니다. 이 생략된 1막의 내용은요. 배경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이고요. 오텔로는 무어인입니다. 이 무어인이 무엇이냐 하니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슬람교도로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 입니다. 그런데 용맹과 지혜가 굉장히 대단해서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 자리에 오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원로원 의원의 딸 데스데모나와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이 데스데모나는 오텔로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텔로는 터키와의 전투에서

0: 유영주님, 시작부터 기세가 대단하네요. 보내셨고요. 김민혜님, 첫 곡부터 이야기가 무너뜨리고 싶은 오텔로의 힘과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제니러브 뮤직님, 너무나 이탈리아적 냄새가 오페라 극장에 입장했네요. 김배현님, 태양님 말씀대로 소리의 색채가 보이는 음악입니다. 옹인유키님, 아 제가 처음 보러 갔다가 졸다가 나온 오페라네요. 정명훈쌤, 운동 많이 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송현지님, 오늘 날씨가 시원해서 온 집안 창문 활짝 열어놓고 클래식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오페라 오텔로의 힐막의 사랑의 이중창, 자날라노타 댄사, 어두운 장막 내리고, 오텔로 역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데스데모나 역의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창 끝부분에 나오는 선율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막에 또 나오죠?
1: 네, 사막에서 모든 스토리가 폭풍처럼 지나간 후에 이 두 사람이 키스하면서 나오는 환상적인 선율이 바로 이 선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고유의 이 벨칸토를 유지하면서도 바그너의 작곡 방법인 이제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프를 효과적으로 수용해서 이 베르디가 이 노년에 온 유럽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사실 베르디가 오텔로를 발표하던 당시는 베르디 시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지나갔고
1: 네.
0: 이제 바그너 시대지 않습니까? 이 베르디도 바그너가 좀 신경 쓰였겠죠?
1: 네,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베르디의 시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베르디의 시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바그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르디는 어쩌면 굉장히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바그너의 열풍이 독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바그너의 스타일. 그러니까 사실 베르디 하면 대사를 하다가 노래를 하다가 뭐 이런 약간 구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극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왜 극이라고 하면서 어떤 데서는 말만 하고 있다가 어떤 데서는 갑자기 노래를 하다가 이것이 어색했는데 바그너가 사실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베르디가 적극 수용해서 이 오텔로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대사와 음악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페라라는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만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이기도 하고 이 원작의 힘이 또 원체 강하다 보니까 극적 음악이 가미된 연극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의 음악이 한층 진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이토라는 대본 작가가 미친 영향도 대단합니다. 이 보이토라는 사람도 나중에 자신의 오페라인 메피스토펠레를 작곡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0: 네. 베르디의 바그너식 음악극.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음악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음악에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1: 네, 이 오텔로는 이 이아고라는 인물에 의한 이제 모두의 파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아고가 카시오에게 갑니다. 그래서 카시오는 자신이 어쨌든 멸망시킨 인물이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데스데모나, 그러니까 여주인님을 찾아가서 복직을 좀 부탁해봐라. 내 아내가 데스데모나의 시녀거든. 그런데 데스데모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이 카시오가 데스데모나와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바로 남편 오텔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이아고가 오텔로에게 질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두 사람의 부정을 암시하는 말들을 넌지시 건네게 됩니다.
0: 이 셰익스피어 비극에는 참 악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전 아무리 봐도 이 이아고를 능가한 악인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셰익스피어 작품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 사이에서도 이렇게 악인이 있나요?
1: 이 비평가 세뮤얼 콜리지가 이아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동기가 없는 악.

0: 그런데 이 손수건 장면이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 데스데모나가 카시오의 복직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오텔로가요. 그 오텔로가 두통으로 땀을 흘리자 이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닦아주려고 하지만 오텔로가 이거를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뿌리치니까 손수건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수건이 오텔로가 사랑의 표시로 준 선물이고 아내 에밀리아를 통해서 이 이아고는 에밀리아가 데스데모나의 하녀잖아요. 그래서 이 이아고는 이 손수건을 넣게 되고 이 손수건을 통해서 이 작전을 다시 한번 짜게 되는 거죠.
1: 아, 이 손수건이 나중에 오텔로 의심을 더하게 하는 그야말로 키포인트로 중요한 물건이 되는군요.
0: 네, 이 오텔로도 이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아고에게 불륜의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카시오가 잠결에 꿈을 꾸면서 데스데모나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손수건을 카시오의 집에서 봤다. 데스데모나에게 손수건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여기서 보면 오텔로는 흑인이고 네. 데스데모나는 백인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요즘의 그 현대 연출에서는 오텔로를 꼭 흑인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뭐 차별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오텔로가 이제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 용맹한 업적을 통해서 총독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텔로 본인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이 이아고는 그 오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에 불을 지피는 씨앗을 뿌리게 된 거죠.
1: 자, 모든 걸 버리고 오텔로를 선택한 데스데모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선생님 오텔로 이해가 됩니까?
0: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주인공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입니다.
1: 네.
0: 약간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야기의 기본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데 이 셰익스피어는 인물의 성격, 그러니까 캐릭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위,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차지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오텔로의 내면에 이방인이라는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토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권력이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이 베르디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데요. 오텔로의 불안하고 복잡한 심경을 음악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0: 아까 전에 이아고가 불렀던 아리아 나는 악한 신을 믿는다 에서는 이게 리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오케스트라가 그냥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악마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아고는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자신의 그 교활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텔로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 틀 때 현악기들이 스멀스멀 불길한 선율을 연주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오텔로의 감정까지 청각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 다음 주에는 데스데모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이 데스데모나는 정말 영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저질렀어야지 알잖아요.
1: 아, 억울해.
0: 그 이아고가 던져놓은 덫에 이 데스데모나라는 이 순수한 여인만 괜히 걸려들어서 그 남편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정말 이 남편이 못 살게 굴거든요.
1: 아, 그래서 못 났어요?
0: 못난 그 남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데스데모나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르는 그 이제 버드나무 가지 노래라는 곡도 다음 주에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또 데스데모나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활약이 없나 하시지만 다음 주에 데스데모나가 사실 한 20분 분량을 혼자 노래하게 됩니다.
1: 혹시 그 셰리 스튜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이 셰리 스튜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데스데모나라고 할 수 있겠고 한국에도 자주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베르디 이마까지만 감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0: 네, 오 모스트루오사 콜파. 이 무슨 잔인한 죄악인가라는 곡인데요. 이아고가 오텔로에게 카시오의 가짜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질투심을 또 자극시키는 그런
1: 예.
0: 장면입니다. 그러나서 Si bel ciel marmoreo giuro, 그래 대리석 같은 하늘에 맹세한다. 오텔로와 이아고의 복수의 이중창입니다. 그 도밍고와 레이페르쿠스의 팽팽한 대립과 그리고 프랑스 국립 오페라의 그 화려한 금관이 터져 나오는 명장면입니다.
1: 네, 이곡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의 3막과 4막, 다음 주에도 이어가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히 보내세요, 선생님.
0: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베르디 오페라 오텔로 2막 중오 모스트로사 콜파, 오이 무슨 잔인한 죄악인가, 이어서 복수의 이중창 시펠첼 마르모리오 주로, 그래 대리석 같은 하늘에 맹세한다. 이 두 곡 전해드립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바리톤 세르게이 레이페르쿠스,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오렌지룸은 서점이 중고책을 사놓은 방으로 서점 관계자들 말로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한다. 파웰의 오렌지룸은 우리 뇌의 회백질과 같은 곳이다. 책을 무척 사랑한 파웰의 유골함은 몇 년 동안 선반에서 선반으로 옮겨지며 여기저기 이동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영원히 남고 싶어 했다. 거리 쪽으로 나 있는 오렌지 룸 문 앞에는 책 무더기 모양으로 조각된 기둥이 서 있다. 이제 그 유해는 이 돌기둥 안에 봉인되었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해리코닉 주니어의 I could write a book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로널드 라이스가 책을 엮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책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의 에세이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박상은 이현수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사진 자료도 많고 이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나의 아름다운 책방에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척 팔라닉이라는 작가의 글이고요. 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서점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는 그 서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이 굉장히 관광 명소라고도 하는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파웰 북스라고도 부르고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고도 부르는 이 서점. 세계 최대 독립 서점으로도 꼽히기도 하고 이좀 사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책 밖에서도 찾아보면 이북 쇼핑 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트 대형마트 쇼핑 할 때, 이럴 때 쓰는 그런 카트에 책 바구니, 그 장바구니가 정말 이렇게 크게 있고, 그걸 밀고 가면서 책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을 그렇게나 많이 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 같은 것을 보면, 여기 가서 한 권만 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어쩐지 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서점의 창립자인 월터 파일의 그 유령이, 유해도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 유령이 화요일 밤마다 이 서점에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깃드는 서점이기도 하고, 서점 안에 보라색 룸도 있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오렌지색 룸, 오렌지 룸에 대한 부분이고, 색색의 방들이 있고, 그리고, 분류가 잘돼 있어서,

어디에 가면 진짜 가족 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중고책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낯선 도시에 가서 서점에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낯선 곳에 가면 시장이나 마트, 서점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려뒀습니다. 카페님들 여행하면서 혹은 낯선 도시에 가서 발견한 멋진 서점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387 쓰시는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남현옥 여사님의 생신이세요. 철없고 못 믿어온 며느리도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세심히 챙겨주시고, 새 손주 살뜰히 돌봐주셔서 제가 회사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68번째 생신 축하 인사 부탁드려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따스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일 축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남현옥 여사님, 듣고 계실까요? 아마 이 며느리인 이6387 쓰시는 우리 카페이님, 우리 애청자님이,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라면 제방이나 녹음으로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현옥 여사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복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시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어머니세요. 생일 축하 인사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북카페에도 놀러 오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이니까 남현옥 카페님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경선님. 파웰 서점 가봤어요. 아, 역시 가보신 분이 한분 이상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경서님이 가보셨습니다. 책은 안 사도 기념 티셔츠 사와서 잘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면 진짜 그 어떤 서점들의 그 에코백이 유명하다, 거기 티셔츠가 유명하다, 이런 굿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그냥 그 서점의 그 분위기 자체를 누리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도 좀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혀 다른 언어권의 서점에 가면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데 싶을 수도 있지만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목은 조금 이렇게 찾아봐서라도 표지 독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 다시 불러오면서 그냥 너무 예뻐서 굿즈로 책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점 나들이 하시는 경험들 있으면 북카페에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우리만의 서점 지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현님은, 이 지금 얘기한 문장 카펫의 서점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닮은 책방이 떠올라요. 하셨어요.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굽이굽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마을 어딘가에 있던 서점이죠. 이런 곳은 정말 꿈에나 어떤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위치인데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서점이 있다? 수현님은 지금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낯선 곳에 툭 떨어지면 서점에 방문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낯선 곳에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뭐 한두 곳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우선순위 한 10개 안에 꼭 들어가는 공간? 저도 서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꼭 책을 사진 않아도 들어가서 한 바퀴 훅 돌고 나오는 거죠. 런웨이 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거기를 한 바퀴 걸어보고 나오면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서점들이 주는 그 고목 같은 그 힘이 있죠. 요요마 바비 맥퍼린이 함께한 곡 허쉬 리틀 베이비 그리고 리얼 그룹의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계십니다. 홍은심님, 남편 출장을 따라갔다가 고성에 있는 북끝 서점에 들렸어요. 북끝 서점. 옛날 집을 수리한 자그마한 책방이었어요. 포근한 분위기. 아, 나도 이런 책방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이 있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아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겠다 했어요. 사장님께 슬쩍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아니, 카페인님, 우리 은심님이 갑자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이 서점에 가서 사장님께 카페인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재미난데,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네? 하시는 거예요. EBS 북카페 이야기하니, 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책방에 있어서 잘 듣지 못하고, 저녁에 가끔 들으신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녁 제방 카페인이신 거네요. 북끝서점, 그 책방지기가. 그쵸. 와, 이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그냥 누구나 보면 멋진 공간 가면 카페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또 고성이네, 또 고성. 또 가야 돼요? 저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다음번에 고성을 가게 되면 이 북끝서점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아까 생일 축하 사연 읽어드렸죠? 6387 쓰시는 카페인님 너무너무 축하 인사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점심때 불 꺼진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다가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숨죽여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카페인님, 아, 지금 우신다는데 저왜 이렇게 웃죠? 아니, 이 감성 폭발 카페인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또 감동하시다니. 이잘 녹음해서 어머님께도 보내드렸어요. 하셨습니다. 항상 제 마음의 위로, 그리고 또 활력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 자체가 활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저녁 제방 듣다가 오랜만에 출석한다, 예, 본방을 출석한다고 하시면서 정홍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녁 제방 주로 듣는데 어쩌다가 이제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신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읽히면 점심 외식 예, 간단히 냉파스타 이렇게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커피 한 잔을 주셔서 앉아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싱그러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드린 커피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아, 출석 이렇게 출석 체크요 하면서 사연 주시는 카페인님들 보니까 또 이제 조만간 우리 7월이 되면 제가 미리미리 얘기 살짝 흘렸었는데 우리 또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 가야죠. 늘 항상 2주 정도? 2주에 본방 위주로 하니까 한 8일 정도, 8일간의 생방 이벤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이 난이도를 좀 높게 잡고 고난도의 광란의 광란을 왜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붙이고 싶어요.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또 가려고 합니다. 아,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이번엔 좀 약간 더이 허들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2주가 아니라 한 3주쯤 가볼까 하거든요. 3주 동안 생방을 모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늘 들으시니까. 그런데 또 이게 여름 휴가철이고 또 3주간의 어떤 일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까먹을 수도 있고 매일 오긴 왔으나 그러나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시작될 때 많은 카페인 분들도 참석하시길 바랄게요.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우주, 신들의 무대로 과거에는 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치열한 과학의 개척지가 되었는지 그 호기심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보며 고대인들은 점과 점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자나 전갈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거대한 서사를 덧입혔죠.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과거의 인류에게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저 서늘하고 아름다운

가득한 우주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빛나는 별들의 궤적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투영하여 그 낯설고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찾기 위해 별자리를 외우던 그들의 모습은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인류가 내보인 최초의 호기심이자 생존을 위한 속깊은 상상력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신성한 성역으로 여겨지던 우주는 인류가 망원경의 렌즈를 밤하늘로 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렌즈 너머로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 우주를 무겁게 덮고 있던 신화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죠. 절대적인 신들의 무대였던 공간이 암석과 가스, 그리고 정교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냉철한 과학의 영토로 변모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자리에 얽힌 신비로운 낭만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경외감에 머물러 있던 인류의 시선이 미지의 세계가 품은 진짜 민낯을 마주하겠다는 묵묵하고 끈질긴 탐구심으로 진화하는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지어내던 인류는 이제 쇳덩어리로 만든 탐사선을 태양계 밖으로 쏘아보내고 우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두려움을 핑계로 신화 속에 숨지 않고 기어코 미지의 공간을 관측하고 증명해온 이 끈질긴 여정은 낯선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가장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레 겁을 먹거나 막연한 환상 속으로 도피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서늘한 용기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개척지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신화 속 별자리를 과학의 영토로 개척해낸 인류의 묵묵한 발걸음처럼 낯설고 팍팍해 보이던 우리의 일상도 한 걸음 다가서려는 투명한 호기심 앞에서는 결국 나아갈 길을 조용히 내어주지 않을까요?

슬핑 앳 라스트 팀 페인이 함께하는 곡 세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야기 들으시고 김영희님이 위로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은 걱정 대신 열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볼 것을 다짐합니다 하셨고요. 아, 예간 카페인이 우리 카페인 분들께 또 힘을 드린 것 같네요. 이 반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 순간순간이 모여서 더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 그게 일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카가 담는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주를 대하는 그 인류의 끈질긴 태도, 참 우리에게 남기는 그 여운이 큽니다. 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막막한 문제들, 너무 거대해서 감히 이걸 이렇게 직면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문제들, 끈질기게 피하지 않고 계속 응시하고 바라보고 뚫고 가려고 마음 먹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 또한 무너질 겁니다.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현진님, 고우님, 오늘은 제가 딸 쌍둥이를 낳은 날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하게 자라주고 있는 중3 공주들. 장하영, 장하은, 생일 반말 축하해주세요. 요즘 기말 시험 준비하느라 애쓰는데 엄마가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셨는데요. 하영아, 하은아, 듣고 있어?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영이, 하은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응원하는 하영이와 하은이의 그 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이 단골 카페로 보내줬어. 오늘 태어난 날이지? 잘 보냈으면 좋겠고, 진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쁘고 귀한 딸의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소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루고, 하영이, 하은이, 그리고, 현지까지, 네, 엄마도 반말로 묶었습니다. 현지까지 삼공주 축하해. 그리고 홍신혜님, 반짝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저만의 서점에 3주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병원에 3주째 입원 중입니다. 3주 동안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밖에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마음껏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전까지 2, 3주 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잘 하시리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혜님 이 지금 사연 속에서 너무나 단단한 힘이 느껴집니다. 나만의 서점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시고 또 즐기실 각오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제가 응원한다는 것은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도 사연으로 혹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한다는 거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짝 흘렸던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최유하님이 3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짝 하셨고요. 김기은님, 고님, 3주 문제 없죠. 저희는 광란의 카페인이니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조동환님, 와, 매일 꽃갈 모자 쓰고 출첵할게요. 하셨습니다. 꽃갈 모자까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광란이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미친 듯이 날뛰는 사나운 물결.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혹은 심한 혼란 상태라고 하는데, 약간 체계적이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3주간의 출첵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먼 훗날에, 그러나 곧의 이야기고요. 7월의 얘기입니다. 엘리 골딩의 빈센트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김복희 시인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리하는 시인들 기다리는 날. 하하, 성적 처리 중입니다. 다들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은 모두 A+ 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아, 교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군요. 마음은 그랬던 거죠?
0: 네, 마음은.
2: 근데 왜 나는 네? 상대 평가한 게 참
1: 그러니까
2: 아쉽죠. 네.
1: 마음은 다 A+인데.
0: 그러니까요.
2: 이번에 김복희 시인이 새 신간 나왔는데 작업? 책 제목이 백록담 전기바다 대작가 되자.
0: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복희 시인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네. 책도 그렇게 내시고 네. 그렇죠.
2: 저도
1: 기대되더라고요.
2: 백록담 전기 받기 위해 꼭 읽어보려고요. 그러니까
1: 대작가가 되려면 백록담 전기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 상혁 시인님도 성적 처리
0: 네,
1: 하셨나요?
0: 어제 끝났는데 김복희 시인이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간 그래 고생해야지.
1: 고생해야지.
0: 네, 이런 생각 듭니다. 힘들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우리 그 미리 살짝 예고 드리면 2주 후는 이제 7월 달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2: 네.
1: 시간도.
2: 네.
1: 그때 7월과 8월 여름에 좀 재미난 그 특집처럼 네. 이 시간을 꾸리신다고. 네. 어떤 건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2: 네. 근데 애가 시작한 무렵부터 해서
1: 근대까지 네.
2: 약간 10년 단위식으로 올라오면서 좀 숨겨진 시인의 숨겨진 시집 시를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보자고 사격 시인이라고 얘기는 되었는데
1: 근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네. 한 10년 단위로
2: 네. 네.
1: 다시 발굴하듯이 우리가 보는 거네요.
2: 그렇죠. 좀 덜 소개했던 네. 그런 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0: 저는 기대되면서도
1: 네.
0: 무섭기도 해요.
1: 왜 무서워요?
0: 잘 안 알려진 시인인데도 우리가 충분히 읽고 공감할 만한 시인들을 찾아야 되니까
1: 네.
2: 그쵸.
0: 찾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 못 찾으면 네. 머리를 좀 뜯을 것 같고.
2: 그렇죠.
1: 고심해서 가지고 오시네요.
2: 그래서 어쨌든 약간 서로 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간 위주의 독서를 꾸준히 해보다가 한 네. 번쯤 방학인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진짜 또 무리하시는 거네요. 두 분이.
2: 그러게
1: 네.
2: 말입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여름의 무리도 기대할게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 작품부터 볼게요.
0: 네. 홍지호 시인이 두 번째 시집

0: 불렀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위치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이전 시집이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로 5년, 6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 시집이고 그 안에서 손 없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손 없는 날, 홍지호. 건반 팔았어. 친구를 팔아넘긴 것 같았어. 노래들도. 그 노래 기억나? 잠을 잘못 자니까 만들어줬잖아.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이집참 좋았는데 두고두고 아쉽다.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 비 오면 잘 산대. 내일 손 없는 날인가? 비안 오면 어떡해? 잘 살고 싶어. 생활이 힘들어 2만 원씩 하던 후원을 끊으려고도 했었어. 다 젖어도 좋으니까 쏟아졌으면 좋겠다. 잠안올것 같아. 그 노래 불러줘. 건반 없이, 건반 없이.

0: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듣고 왔습니다. 미음사에서 펴낸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에 담긴 시, 손 없는 날 만나봤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시와 노래 조금 벅차오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재규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연을요?
1: 네,
0: 정재규님은?
1: 이사 가기 전날 밤인 걸까요? 첫 구절부터 찡해져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2: 아, 이사 가기 전날 풍경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공감할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 이사를 가면은 제가 뭔가 전세 형태도 많이 살아보고, 월세 형태도 많이 살아봤는데, 들어갈 때마다 다짐하거든요. 아,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난 정을 안줄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뭐, 물건, 문도 뭐, 어차피 남의 문. 바닥도 남의 바닥.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도 이제 막상 거기를 나오고 이삿짐을 꾸리면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아예 떠나게 되는 이사도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것 같았는데 이 동네에 갔던 어떤 가게 아니면 뭐 길, 걸었던 길 이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이런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이 정서를 전달해 주는 시 같아요.
1: 네, 이렇게 엄청 가벼운 문체, 질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런 문체로 이 정도 정서를 건드리는 게 이렇게 읽는 건 쉽지만 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일단 건반 파라솔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건반 없이 이렇게 끝나는 이 시작과 결말도 마음에 들지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들? 이 노래에 잠잘못 자니까 만들어준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이 연. 이거 너무
2: 네,
0: 사랑스러워가지고. 맞아요.
2: 그러니까요.
0: 네. 그쵸.
2: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잠든 척, 내가 자니까 자장가로 불러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또 잠은 들거든요.
0: 진짜 잠이 드는 거?
1: 네,
0: 그런 것들?
1: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0: 네.
1: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0: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1: 너무 이거 그림이 그려지면서
0: 맞아요.
1: 마음도 전해지면서 너무 대단했습니다.
0: 맞아요.
2: 예전에는 열린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움직였으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저희 집이 되게 오랫동안 자개장을 썼거든요. 엄청 무거운 장이었는데 그걸 들던 이삿짐 센터 분이 이것 좀 버리라고.
0: 자개장 버리라고?
2: 너무너무 무겁다고,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사 갈 때는 그 자개장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걸 싣고
0: 요즘에는
2: 가는
0: 그거
2: 게.
0: 너무 너무 귀한 건데,
1: 그러게요.
0: 자개장.
2: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제 그 대충 이렇게 싸가지고, 예전에는 대충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 그 자개장이 너무 크고 시커멓고 이게 막 모서리가 까져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비 오는 날, 비 오면 엄청 힘든데도 그냥 너무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살고 싶은 마음에
0: 그쵸.
2: 그래도 그냥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하는 것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0: 이비 오면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지나면 비안 오면 어떻게로 바뀌잖아요. 비
2: 그쵸.
0: 안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싶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간단한
2: 그러니까요.
0: 귀여운
2: 다
0: 언어로.
2: 젖어도 좋으니까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건반도 팔았고 너무 힘드니까 비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더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0: 이은정님이 지금 말하는 이 시집 이름이 뭔가요?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한번더
2: 네,
0: 부탁드릴게요.
2: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 미음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0: 이게 밤에 잠이 드는 것과 또 집을 옮기는 것, 이사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둘이 좀 비슷한.

0: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1: 그러니까요.
0: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1: 네. 그 이동할 때그 이런 근데 이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은 조금 낭만적인 장면?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근데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0: 네.
1: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그려져요. 여기가 옥상이 있는 곳이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별한테 인사를 할수 있는 곳이구나. 보통 이제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막아두니까, 옥상을.
0: 그쵸.
1: 그래서 이런 것 봐도 그 이동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배경이 눈에 그려지듯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0: 이시 자체가 우리에게 그 각각의 기억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1: 그러니까요.
0: 끌어내게 만드는 그런 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옥상한테 별한테 인사해 본적 없거든요. 인사 정말 많이 다녔지만,
0: 네.
1: 옥상이 있는 집도 많았고, 그런데도 이거 보면서, 뭔가 왜안 그랬을까? 나도 한번 그래 볼 걸?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 어릴 때는 특히 전화번호 교환 같은 걸 못하니까, 저 어릴 적에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요런 어떤 뭔가 의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마음을 좀더 달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맨 발바닥이 거기 닿을 수 있는 진짜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별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사이라는
1: 네,
0: 것을 좀 느끼게
1: 맞아요.
0: 되니까요.
1: 그냥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누우면 항상 살이 닿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이 잘 없죠.
0: 그쵸.
1: 네.
0: 맞아요. 카페님도 지금 사연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시작합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넘어왔고요. 우리 앞서 이 이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고받고 있었는데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을 많이 주셨습니다. 좀 볼까요?
1: 네. 이서훈님이 3년 전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전 주인이 정이든 집이라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편지 써두고 새 집처럼 청소해두고 가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이런 경우들 종종 네. 만나죠. 그쵸?
2: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사시던 집을
0: 네.
2: 유난히 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편지도 쪽지도 하나 써놓고 이사 오실 분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0: 그 마음도 너무 예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조현진님은 어릴 적 이사 많이 해서 오늘 정말 공감됩니다. 자개장 특히요 라고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자꾸 떠오르네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왜 이렇게 짐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쁠 것 같은데도
0: 네.
1: 그때는 그냥 너무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1: 그렇습니다.
0: 이사하는 날 자체는 사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살던 집 그 공간에 인사하는 의식 이런 것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1: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없었고 그냥 기억나는 건 이사 오기 전날에 한번 혼자 자본 거 그거는 기억나요. 빈집에서. 다 빼고 나서 그 고양이들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고양이들을 나중에 제가 옮겼어야 돼서 다 짐이 빠진 빈 방에서 잤는데 그 엄청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그런 경험들.
2: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밥솥 먼저 옮겨놓고 그랬던 기억이
0: 밥솥 먼저 네. 그렇게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네,
2: 전날 밤에.
0: 네 그렇군요. 저는 그 여행을 가서도 그 만약에 하룻밤을 잔 숙소에서도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될 때 저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 방에다 원래
2: 그렇죠.
0: 안녕 고마웠어 또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네. 뭐 이게 불만이 있으면 안녕 다음에 뭐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이사를 빠르게 원했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한순간의 인사로는 다 가져올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너무 크게 있을 것만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 저는 그 짐 빠진 네. 빈집을 꼭 사진을 찍어놔요. 구석구석. 제가 애정했던 공간들 구석구석. 자주 있었던. 네.
0: 와.
2: 예전에 블로그하고 뭐 그럴 땐 그런 데다 올리기도 아이고. 하고. 네.
0: 낯설죠. 짐을 빼고 나면.
2: 더 사실. 낯설고 더 뭔가 뭉클해요.
0: 그쵸.
2: 이사 올 때 생각이 나가지고.
0: 맞아요. 3637 쓰시는 카페인 30일, 오늘이 지금 23일인데 30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사의 낭만과 설렘이 지금의 저에겐 사치네요 하셨습니다.
1: 너무 힘드신가 봐요.
0: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송현진님 사연 볼까요?
2: 네, 저도 자개장에 격하게 공감돼요. 목욕하던 커다란 빨간 다라이가 이사트럭 위에 실려있던 기억도 갑자기 떠올라요. 그렇죠. 빨간 그쵸. 다라이.
0: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이사 아니어도 이 거리에 진짜 나와 있는 가구들 보면
1: 네, 맞아요.
0: 진짜 뭔가 좀 각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가 버리려고 네. 내놓은 것이든 아니면 이삿짐 트럭에 올라가 있는 것이든.
1: 네, 폐기물 그 처리하는 곳 쌓아두는 곳 보면은 가끔 이사 가기 전에 버려두고 가거든요.
0: 네.
1: 사람들이. 그럼 그거 보면은 아이고 저걸 버려 이런 생각도 있고 아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오래 아껴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2: 맞아요.
0: 진짜. 자, 이 이사에 대한 사연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입니다.
2: 네, 김리윤 시인이 아주 오랜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시집 제목은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이라는 제목인데 시가 산문시가 주로 되어 있고 길이도 너무 커서 이 시집을 꼭 소개해보고 싶은데
0: 네.
2: 뭔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0: 네.
2: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좀 짧은 시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 챙겨왔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2: 예, 김리윤 시인의 시는 일단 시각적으로 이렇게 되게 눈에 선연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되게 현실적인 그 보이는 그대로를 다루지는 네. 않지만 우리가 웬간에서 좀 감각을 더 예민하게 이렇게 열어놓기만 하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과 오감들이 이렇게 총동원되고 느리게 느리게 진행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마 눈을 좀 꼭 감고 예, 저의 낭독을 들어주시면 모든 게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랜만에 소연 시인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눈을 감아라. 오늘 네, 눈을 감아라. 꼭 감고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함께 떨어지며 열리는 김리윤.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했지. 잎들이 자지러지게 웃고 있어서 참새 날개가 하늘을 쉴 새 없이 흔들고 있어서 산 것과 산 것, 산 적 없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이 똑같이 생생하도록 숨쉬는 바람이 있어서 곳곳에서 팡팡 터지는 웃음이 꽃망울의 운동을 잊게 만들었으니까 빛들이 서로 떨어져 있기에는 너의 눈동자가 너무 비좁아서 아니 빛이 너무 많아서 몸 놓인 곳이 눈의 안팎 중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눈 속에서 북적이는 빛들이 몸을 잊게 만들고 있어서 눈 속에 남은 눈이 녹고 있어서 너무 활달한 기억들이 그 눈 위를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란 모두 기억을 구성하는 먼지들이었어.

없으니까 빛 앞에서도 스위치를 납득하지 못해서 폭포 아래서 헤엄치는 아이들과 분수 사이를 뛰는 아이들의 솟구치는 쏟아지는 웃음이 뒤섞이는 허공이 있어서 그 애들이 모두 같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집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지를 덮은 안개라서 노일 잠을 찾아다니는 꿈들의 발자국 자욱해서 문턱이 너무 부드러워서 꿈의 화사한 사진이 자꾸 이곳의 이미지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네가 꿈에서 쓴 눈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웃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표정 없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너는 너의 생명이 너무 또렷하다고 생각했다.

0: 서영주의 나란한 밤 띄워드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리윤 시인의 시집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에 담긴 시 함께 떨어지며 열리는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방향숙님이 가무라 하시니 눈 감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가무라 하시니 눈을 감았다가
1: 네.
0: 이 시를 쭉 귀로 듣고 마지막 구절이 딱 끝나고 눈을 뜨는데 마지막 구절하고 이게 이렇게 공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감각이 너무 멋졌습니다.
1: 그죠.
0: 네.
1: 김리훈 시인이 아마 눈 감고 느끼면서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시는 저는 시집 전체가 저가 상상하기에는 김리훈 시인 곁에 되게 듬직한 연두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 이런 표현도 가능해진 것 아닐까?
0: 그렇겠네요.
1: 이
0: 예.
1: 시 속에 등장하는 너는 이말 한마디 없지만 이 자연을 냄새와 뭐 모든
0: 네.
1: 것으로 만끽하고 있는 그런 나의 강아지. 를 뜻하는 건
0: 연두를.
1: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황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연두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와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세계를 감각할
1: 세계를,
0: 수
1: 그쵸.
0: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이게 엄청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1: 그쵸.
0: 자극이.
1: 예. 나의 그 주로 시각적인 인간은 이제
0: 네.
1: 그렇게 감각을 할 것이고, 아마 그 든든한 개는 뭐, 온 몸으로 냄새 맡고 발바닥으로 느끼고 그렇게 할
0: 네.
1: 건데 그것들이 같이 함께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지금 이 들려주신 얘기를 생각하면서 시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2: 네,
0: 같아요.
2: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를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게 문득 눈 좋아하는데
1: 그쵸,
2: 이런
1: 좀
2: 생각도
1: 그러네요.
2: 들고요.
1: 뭔가 합리적인
2: 네.
1: 추론이죠.
0: 그쵸.
1: 예.
2: 네. 아,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시가 이게 어려운 시들도 있잖아요. 근데
0: 네.
2: 이제 뭔가 안 알려주려면 이렇게 아예 안 알려주는 시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데 조금만 보여줄게 이러면 너무 가끔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예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고
0: 화가 날 것까지는, 네.
2: 아예 안 알려주면 내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마음껏 넣어서 읽을 수 있는데
0: 네.
2: 뭔가 나 확실한 이야기 있는데 반만 알려줄게 이런 느낌의 시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쓰기
0: 그렇죠.
2: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요.
0: 네.
2: 요거는 정말 왜 눈을 감고 한번 읽어보자고 하셨는지 알것 같았어요. 그냥 눈 감고 읽었더니 너무 좋았고,
0: 맞아요.
2: 좋았던 부분은 뭐, 산 것과 산적 없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이 똑같이 생생하다. 이런 부분도 좋았고,
0: 그죠.
2: 처음부터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했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해 하면서 읽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대비되는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뭐, 문명과 야생도 생각해 볼수 있고, 삶과 죽음도 이미지도 꽤 많고요. 그리고 꿈과 현실 당연히 있고, 그리고 미래도 있을 수 있고, 그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를 가리는 지금이라는 현실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뜻언뜻 보는 나, 그리고 꿈속에서 그런 거를 생각하는 나, 이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마지막 연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1: 그죠.
0: 맞아요. 마지막 연에서 심지어 내 눈을 뜨게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시간 끝났기 쯤으로 이제 눈을 뜨는데 그때 눈을 떴을 때 너는 너의 생명이 너무 또렷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건 제 온몸으로 시를 읽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1: 그렇죠. 이 또렷함이 공감이 되고 감흥이 되니까
0: 네.
1: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제가 또렷해지면서 저의 생명이 또렷해지면서 엄청 힘이 솟더라고요. 이 시를 다 읽었을 때. 그래서 벌떡
0: 맞아요.
1: 일어나서 이제 이걸 옮겨왔습니다.
0: 타이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1: 네.
0: 네. 이 이야기에 잠시 출렁이는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 이런 표현도 계속
2: 그러니까요.
0: 생각하게 하잖아요,
1: 그쵸.
0: 우리를.
1: 네.
2: 그 위도 너무 멋있었는데,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1: 새로운
2: 새로운
1: 이야기가
2: 이야기가
1: 시작되고
2: 시작된다.
0: 있어서.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2: 그러니까요. 파도 같은 거 보면은 꼭지점이 보였을 텐데, 나는 포착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도
1: 네,
2: 했는데.
1: 그
0: 정말 순간인데
1: 꼭지점까지만
0: 찰나.
1: 포착하고, 거기에도 다 서사가 있을
2: 있다.
1: 것이라는 것까지 읽어내는 게 김리윤의 그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걸로

0: 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예민한 사람들이 날카롭게 포착하는 거 그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1: 너무 놀랍네요.
2: 네.
1: 네. 그러니까 뭔가 한바탕 꾸며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0: 그렇죠.
1: 더 폴스의 드림 듣고 이제 다음 작품 열어보겠습니다.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혁 시인님이 골라온 작품 또 보겠습니다.
1: 네, 서른아 작가가 엮은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책에서 앞부분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1: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시를 기획했어요. 서른아 작가가. 그래서 통화 부스를 놓고 공중전화 부스를 놓고 거기다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녹음하게 했습니다.
0: 오.
1: 그래서 그 전시에 오는 사람들이 그 녹음된 통화 부스가 많으니까 따르릉 올리면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걸 받으면 녹음된 목소리 누군가 익명으로 녹음된 목소리를 듣게 하는 그래서 10만여 건의 그 통화를 녹음을 했고 그중에서 500건 정도 450에서 500건 정도의
0: 네.
1: 그걸 잘된 녹음이 잘된 것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된 그런 책입니다.
0: 되게 재밌네요. 이 상황이.
2: 그렇죠.
0: 네. 무작위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누군가의
1: 네.
0: 그 은밀한 고백 같은 것도.
1: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뭐 여보세요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어제 녹음된 걸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전에 녹음될 수도 있었던 그거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익명으로,
0: 네.
1: 목소리로 직접.
0: 와, 자 어떤 느낌일지 이 글 통해서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1만 900 3번째 통화. 잘 있니? 엄마야, 너 간 지 벌써 4년하고 7개월 정도 되네. 김서방이 연애를 시작했나 봐. 엄마는 섭섭하지만 너도 김서방 연애 시작한 거 괜찮지? 어떻게 새 여자를 안 만나겠냐? 규영이는 잘 있어. 잘 크고 있어. 이제 1학년이야. 엄마 일 많이 잊어버렸겠지? 우리 집에는 가끔 오고 있어. 딸아, 엄마 갈 때까지. 엄마 너 찾아갈 때까지 잘 있어. 6만 12번째 통화. 유나, 작년 겨울에 네가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때 술도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내가 같이 죽자고 했던 거 진심이었어. 그 뒤로 너를 못 봤는데 불행하더라도 네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736번째 통화. 할아버지 잘 있지? 할아버지 맨날 나한테 자기 죽으면 아무도 안 울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 다 울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울었어. 내가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너는 왜 맨날 할머니랑만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건강하시게 할아버지가 옆에서 잘 지켜.

0: 수호서재에서 펴낸 서른아 작가의 책, 세상의 끝과 부재 중 통화에 담긴 작품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우림의 입새에 적은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아, 들으시면서 지금 1867 쓰신 카페이님, 이승과 저승 간에 면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우주도 가는데 언젠간 가능하겠죠?
1: 예, 뭐 이거 바라는
0: 하셨습니다.
1: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그쵸.
2: 어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0: 아, 진짜로? 네. 그 다음 사연도 볼까요? 김영성님.
2: 네. 하고 싶어도 실제 닿지 못하는 사연들이 가슴 아프네요. 들으니 눈물이 핑 돕니다.
1: 아,
0: 맞아요. 슬퍼요.
1: 네, 슬픈 내용도 있지만 뭐 다른 식으로 심각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분이 이게 450통의 부재중 통화니까 다 다른 분들이 자기 사연을 보통은 남기셨을 텐데 있잖아 엄마 아빠 내가 못한 말이 있는데 사실 나 우울증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 때문이야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웃으면서 들었는데 뒤에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면 우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끝나거든요.
0: 미친 게 맞네, 지금.
1: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0: 아, 네.
1: 그래, 인생 날로 먹고 싶다 이런 내용의 부재중 통화도
0: 그
1: 있고.
0: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1: 네.
0: 인생 날로
2: 네.
0: 먹고 싶다 녹음하신 거예요? 그분 누굴지 너무 궁금.
2: 저 아닙니다.
0: 네. 그냥 눈이 그쪽으로 갔을 뿐인데.
2: 아무튼
0: 네.
2: 너무 귀엽네요.
0: 귀여운 사람들도 있군요.
1: 귀엽고 또 이거는 아, 정말로 구어체로 옮겨왔다라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연들도 있었는데
2: 그러네요.
1: 너는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를 두고 나랑 바람핀 다음에 또 그거를 숨기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각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딴 식으로 해서 절대 못하고 전시회도 내가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뭐 이런 것도
0: 와.
1: 있습니다.
0: 날것이 그대로 있네요.
1: 네.
2: 아, 네.
1: 말투가 그대로 옮겨서 그거 다 느껴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 일단 제가 이거 너무 눈물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0: 네.
1: 좀 뒤를 이제 저도 이렇게 읽어요. 앞에 거 너무 눈물 나면 뒤에 거좀 흥미로운 거 찾아서 읽고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중에서 조금 이제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0: 이 사연들 읽어주신 사연들 보시면서 김미숙 님도 코끝이 찡해진다고 이 눈물이 특히 지금 21,903번째 첫 번째 통화 이 소개해 주신 첫 번째 사연 들으시고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게 느껴져요.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안부를 같이 묻는 엄마의 마음 보니 더 슬프게 다가오네요. 하셨습니다.
1: 이첫 번째 통화,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통화가
0: 네.
1: 저는 처음에는 또 가볍게 읽었어요. 아, 그잘 있니 엄마야 해서 약간,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했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딸이 먼저 떠났고,
0: 그쵸.
1: 딸과 결혼했던, 어떻게 사위가 되겠죠? 사위가 이제 새 여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너 김서방 연애 시작하는 거 괜찮지? 어떻게 새 여자를 안 만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근데 좀 슬펐습니다. 읽으면서.
0: 맞아요. 그리고 딸아, 엄마 갈 때까지, 엄마 너 찾아갈 때까지 잘 있어. 이거 너무 먹먹해요.
1: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그 사위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데도 이걸 억누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또더좀 인상적이었습니다.
0: 저 지금 이 마지막 구절 하나 제가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1: 네.
0: 눈물이 갑자기 확 나는데 상혁씨님 이거 어떻게 다 읽었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1: 아, 저막그 나쁜 생각하면서
0: 지난주부터 울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네.
1: 네. 엄청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막 못된 생각.
0: 그러면서 이게 읽기가
1: 오늘 뭐
0: 가능해요?
1: 오늘은 폭식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읽었습니다.
0: 소연 씨님 특히 어떤 부분들?
2: 뭐 저는 6만 12번째에서 유나한테 내가 같이 죽자고 했던 거를 읽었을 때 그거 진심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0: 네,
2: 근데
0: 그러게.
2: 진심이었어 하고
0: 진심이었어.
2: 그 뒤로 너를 못 봤는데 했을 때 이건 그냥 깨진 사이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하고 괜히 걱정이 끼어들어오면서 눈에 쏙
0: 네.
2: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건강하시게 할아버지가 옆에서 잘 지켜줘 하고 이렇게 너무 의젓해 보이는 거예요. 이
0: 네.
2: 말이. 그러니까 나 건강하게 아니면 내가 불행하지 않게 나 지켜줘가 아니라 할머니 지켜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이 손주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0: 0382 쓰시는 카페인님, 지난주 변윤재 시인의 시도 그렇고 오늘 글도 그렇고 5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 평생 사랑하던 엄마를 잃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1: 아, 네.
0: 하셨습니다.
1: 저도 이거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사람들, 특히 부재에 대한 얘기가 많기
0: 그쵸?
1: 때문에, 있을 때좀 말을 많이 해야겠다, 표현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0: 진짜 그 공중전화 부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닿지 않는 전화지만 여기에서 뭔가 말을 할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게 돼요.
1: 네. 그래서 이 기획이 너무 어떻게 보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부스를
0: 네.
1: 설치하고 녹음을 해보자. 이런 기획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0: 우리가 뭐 슬픈 것만 말고
1: 네.
0: 만약에 북카페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떤 무작위로 이 게스트분들과 이렇게 한마디씩 녹음해서 무작위로 들려주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변주하고 싶은 슬픈 얘기 말고 네 우리는
2: 네.
1: 그래요. 뭐 너무 우리
0: 인생 날로
1: 작가님.
0: 먹고 싶다 이런 거 합시다.
1: 그러니까.
2: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제 웃긴 얘기를
0: 하라고
2: 하라고 해서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0: 북카페에 오시는 게스트분들과
2: 네.
0: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웃긴 얘기를 하라. 이거 제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시간 제약이
2: 네.
0: 뭐한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2: 네.
0: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언젠가 전진희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님, 회사 화장실인데, 듣다가 눈물이 왈칵 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노래도 왜 이리 슬픈지. 지금 갇혀 계십니다. 지금
1: 네.
0: 화장실 안에.
1: 이책 읽으시면 그냥 한 10분에 한 번씩 오실 것 같은 청취자분이시네요.
0: 그럴 것
1: 카페인 분.
0: 같아요,
1: 네.
0: 진짜. 그리고 7179 쓰신 카페인님은 북카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우주 뚫을 만큼 요거는 제외하고, 그럼 저는 우주 부실 만큼 이렇게 대답할래요라고 지금 사랑 고백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최근 카네이션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후 제가 보낸 식물들에게 사과하면서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내가 이제 떠나보낸 식물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보겠습니다.
2: 네, 지지난주에 시집이 한권 집에 배달돼 왔는데, 사막의 배라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시집 제목이었고, 지은이 이름이 박열아였어요.
0: 네.
2: 근데 처음 들어오는 시인 이름이었고, 물론 대한민국에 시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지를 열어봤는데, 1938년 전북 순창 출생이라고 되어 있고,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분인데, 이게 첫 시집인 거예요. 그래서
0: 38년생 시인?
2: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0: 이게 특별한 경우인데 하면서 봤더니 이제 뒤에
1: 네.
0: 추천사에 문정희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1: 네.
0: 학창 시절에 조금 같은 대학에서 인연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1: 네.
0: 첫 문단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챙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1: 네.
0: 한 시대의 문학은 언제나 그 시대가 끝내 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름들을 남긴다. 빛을 향해 나아가던 언어가 어느 순간 그 바깥으로 밀려나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오래 숨쉬는 일이 있다. 박열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이 시집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1: 그러네요.
0: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집할 때
1: 네.
0: 사건에서 진짜 비장의
1: 나 이미 발견했다.
0: 예, 상혁시인님한테
1: 네.
0: 쓱 진짜 처음 들어봤지 막 이러면서 해보려고
1: 지금
0: 하다가
1: 긴장함에도 보이세요? 상혁씨님 벌써? 네.
0: 예, 해보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여름이라는 시가 있길래 읽고 싶었어요.
1: 네.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여름, 박열아. 흰 수풀이 타고 있다. 벌거벗은 대낮의 바다가 타고 있다. 불타는 바다의 등어리로 마른 생선 비늘들이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 무딘 토끼날에 허옇게 묻어나는 허무의 살점이 되어 약속된 죽음 속을 사내들이 뛰고 있다. 15,000 평방마일의 염전이 들끓는 가슴을 통째로 드러내고 검은 자갈밭을 횡단하는 10개의 발끝에서 10개의 하늘이 무너진다. 가장 깊이 비어 있고 가장 높이 열려 있는 대낮에 도주하라. 죽음을 지나서 다시 지나서 더욱 빛나는 발, 10개의 얼굴로 거듭 죽으면서.

0: 민씨 여름 이렇게 만나봤고요. 와, 강렬합니다.
1: 그죠.
0: 예, 원초적이고 뜨겁고.
1: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읽어드린 김리훈 시인의 시 비슷하게
0: 네.
1: 그 어떤 풍경을 잡아내는 섬세한 그 묘사력 이런 것도 되게 눈부신데
0: 맞아요.
1: 그 온도나 이런 그 톤앤 매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완전히 다르죠. 되게 뜨겁고 고양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고양되어 있음과 그다음에 이 허무와 맞서 싸우는
0: 네.
1: 그런 어떤 느낌들이 같이 맞물려서 되게 기백 있는 그런 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이분이 60년대에 등단을 한 시인이니까 처음에 좀 활동을 하시다가 슬쩍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후 세대일 텐데
0: 그쵸.
1: 이때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읽히는 어떤 시집들의 풍을 생각해보면
0: 네.
1: 되게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시풍인 있고 그리고 아마 이 허무감 같은 거는 전후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닐런지 싶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런 시를 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묻혀 있다가 비로소 우리한테 읽히는 걸 생각하니까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0: 와. 이 사막의 배가 시코은 씨 여름이 너무 강렬해서
1: 네.
0: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지는데 상혁 씨님은 어떠셨어요?
2: 아, 그 추천사에서도 그랬지만 아, 정말 놓치는 시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특히 시를 보면은 저도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에 계속 좀 찾아봤는데요.
0: 네.
2: 이 저 상상력이 너무 크고 광대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15,000평방마일이 비유로 쓰인 것 같아요. 이걸 찾아봤더니 남한의 한 30%가 넘는 그 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 염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어떤 공간인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뒤에 앞에서부터 오는 그 이미지들을 염전이라는 아주 멋진 이미지로 받아내고 있고
0: 그쵸.
2: 그걸 또 확장하고 약간은 과장해서 또 다른 의미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뭐 10개의 하늘 아니면은 뭐 자갈밭 10개의 얼굴 이런 거는 시인이 생각하는 상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염전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들이 얼굴이 까맣게 탈 텐데 그런 모습과 발은 하얗게 걸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모습
0: 네.
2: 그런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면 또 충분히 또 많이 맞는 멋진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0: 이 시를 이렇게 듣고 읽고 나서 이걸 뭔가 이미지로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막 치솟아요.
2: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0: 네.
2: 싶은
0: 그림으로든 뭐로든
1: 예. 저는 저의 언어로 이런 기획 있는 걸 많이 다르게 번역하듯이 필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네.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주문이 있잖아요. 가장 깊이 비어있고 가장 높이 열려있는 대낮에
1: 도주하라.
0: 도주하라.
1: 예.
0: 그 도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 균형도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큰 얘기하다가도 관념적이라고 보일 만한 부분에서 또 세밀하게 이거 진짜 염전 모습이네 라고
0: 네.
2: 할 만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또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식으로도 써보고 싶기도 하고
0: 네.
2: 그리고 염전에 자갈밭이 왜 있을까? 당연히 그 푹푹 빠지니까 이동로에는 자갈밭을 깔아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라면 또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0: 그쵸.
2: 그래서 여러모로 다른 또 시를 만들어내는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현실과 신화의 경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0: 네.
1: 횡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기본 정서는 허무와 도주 이런
0: 그쵸.
1: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하게 좀 뭔가 버려진 이야기를 이 사람이 추스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 60년대에 등단한 작가 그러니까 이제 쓴
1: 그쵸.
0: 그 작품인 건데 어떤 시간적인 그 공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시간적인 어떤 차이 오래된 그 강을 건넌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냥 되게 현대적인 느낌으로도 오고.
1: 네. 그 현대적인 느낌.

0: 으로 당연히 오는 게, 이런 시풍이 아마 이 박열하 시인의 영향권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유지되어 왔고, 지금은 서정시의 본류처럼 되어 있지만, 이때
1: 네.
0: 또 박열하 시인은 서정시의 어떤 면에 그다 뭔가 면을 확장하는 그런 좀 새로운 서정시를 쓰는 그런
1: 그렇죠.
0: 시인이었을 것
1: 되게
0: 같기도 하고.
1: 실험적인 그
0: 그쵸.
1: 당시로서는 그 시를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전에 쓰인 시를 또첫 시집에 묶였다고 하고 이걸 오늘 보고 나니까 그 방학 때두 분이 무리하신 그 여정이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아끼시지 그러셨어요, 소연 시인님. 근데 또 바로 공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뭔지도 알
0: 네.
1: 것 같고.
0: 그쵸. 이게 또 사람들한테 잊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1: 네.
0: 가지고 오고
1: 네.
0: 싶더라고요.
2: 저는 걱정돼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인가라고 봤는데,
1: 아니요.
2: 아, 다음
1: 다다음
2: 주는
1: 주.
2: 아직 2월이네요.
1: 네. 7월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 킬러스의 휴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탈리아 북부 롬발디아 주의 아다강 이곳에는 500년 넘게 운영되는 특별한 나룻배가 있다네요. 배 이름도 특별하게 레오나르도의 페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3년 스케치로 기록한 배를 본떠서 얻게 된 이름이랍니다. 과거에는 밀라노 공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사이를 오가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이젠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에만 운영이 되고 있었다죠. 그런데 최근 인근 교량 이 다리가 보수공사로 폐쇄되면서 수백 년 만에 주민의 통근수단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5분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분주한 시간, 흐르는 강물과 숲을 바라보는 틈새의 여유, 다리가 복구되고 레오나르도 나룻배가 이제 다시 주말에만 운행하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될 평화일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다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 이탈리아의 Cesare Cremonini의 노래로 Buon Viaggio, 행복한 여행 되시길, 부제는 사랑을 퍼뜨려요 였습니다. 일단 주말에만 운영하던 이 연락선, 평평하게 그 사람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바지선 구조인데요. 그 다리가 하나 더 있긴 하답니다. 근처에. 근데 좀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출근 시간이면은 8,000대의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트래픽 잼이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씩 막혀가지고 차들이 늘어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27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라서 이 레오나르도 페리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한 사람의 사공이 운행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물살, 강의 물살, 그 힘과 그 다음에 강의 이쪽에서 저쪽에 연결된 금속 로프, 이 힘이 분해가 된다고 그러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힘, 그리고 살짝 이 페리선을 비스듬하게 틀면은 그 힘이 어느 정도는 옆으로 분산이 돼가지고 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미는, 이런 거 강원도 어디에 가면 그 드라마 촬영지 그 유명한 곳에, 예, 저 한번 타본 것 같은데 그 한 30초 걸리나, 예, 그런 바지선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이 아다강의 폭이 그닥 넓진 않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물살에 따라서 뭐 힘이 좀 더 있으면 3분도 걸리겠더라고요.

3에서 5분 정도. 그 평화가 참 새로운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그 자동차 운행하면서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바지선 위에서 스쿠터 타고 와서도 스쿠터 싣고도 가고, 뭐 요금도 얼마 비싸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환경적으로도 전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 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뭐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임베르사고 시의 시장 베르가니, 파비오 베르가니 시장님도 친히 나서서 이 레오나르도 페리 사공일을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좋은데요. 아무튼 돈이 얼마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 페리에 탑승할 경우는 3.5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만 일반적으로 타는 경우는 1.5 유로 정도라고 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자,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을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 생방송으로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벨기에의 피에르 드 메에가 부르는 노래 Je pense à vous, 여러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클라라 루티아니의 Courage, 용기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 텐데요. 게시판에 유경희 청취자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건강 염려증일까,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입원 중이네요. 여러 검사 받고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음행 생각에 서둘러 반디를 켰네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염려증? 아무튼 이 검사 결과가 염려하시는 것만큼 큰 어떤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평온히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결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두 곡 듣고 오죠.

0: 프랑스 가수 클라라 루치아니의 쿠라주, 용기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벨기에의 피에르 드 메어의 주팡스 아부, 여러분을 생각해요였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보죠.
1: 1 2 1 2 3 4. I'm looking for work. I can do anything in Nova. Anything.
2: You can stay here, you know, because I can't.
0: 1972년 자메이카 문화 역사의 이 사건은 단 한 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 자메이카 감독 페리 헨셀이 연출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인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랍니다. 그 중요성은 영화 역사를 넘어섭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 음악 레게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첫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추격할 수 있는데요. 지미 클리프라는 이름이죠. 영화의 주연을 맡아 연기하고 영화 주제가를 만든 아티스트 지미 클리프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달리 쓰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던 지미 클리프는 페리 헨젤 감독과 연을 맺으며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의뢰할 당시 확신에 찬 지미 클리프의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영화의 주역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무법자의 실화에 음악인의 삶을 접목한 스토리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킹스턴으로 올라온 시골 청년 이반. 정직하게 꿈을 추구하지만 주류 음반 제작자의 착취, 부패한 공권력의 폭압이 거듭되면서 무법자로 변해갑니다. 그 정점에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 The Harder They Come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딘가 내 몫의 파이가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더 버티는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진다. 영화와 함께 이 노래는 자메이카 하층민이 세기를 넘어 가해지는 이 사회적 억압을 관통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1944년 자메이카의 농촌에서 태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R&B 로큰롤을 접하고 자메이카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자 종교인 라스타파리안의 감화받은 후 음악을 하기 위해 킹스턴에 도착했을 때 지미 클리프의 나이는 13살이었다죠. 1962년 18살에 싱글 미스 자메이카로 첫 성공을 거둔 후 영국 아일랜드 레코드의 설립자 크리스 블랙웰의 눈에 띄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8년경부터 용어이자 장르로 정착한 레게의 최전선에 서서 팝 역사에서 초기 레게 사운드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이 있기 전인 1960년대에 그는 이미 영국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뒀죠. 흔히 밥 말리가 개척한 걸로 알려진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레게의 세계관 또한 이 지미 클리프가 앞서 토대를 다졌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은 이미 완성된 지미 클리프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레게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 잡은 계기라 할 수 있지요.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지미 클리프는 레게의 경계를 더 넓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 지미 클리프가 뿌린 씨앗은 이 레게에 더 많은 갈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순교자적인 삶과 저항의 메시지를 설파한 밥 말리부터 힙합, 레게톤, 아프로비트 음악과 음악인들까지 현재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지미 클리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레게 음악을 세계화한 선구자 자메이카의 지미 클리프였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나중에 수록된 1969년 발표곡 Many Rivers to Come부터 들어봤죠. 25세 나이에 직접 작곡한, 직접 쓴 작품이었습니다. 레게 아티스트라는 걸 정보가 없이 들으면 소울 가스펠 내지는 스피리추얼 그런 성질의 오르간 사운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 자메이카를 떠나서 영국에서 큰 성공을 한번 이뤄내겠다.

초보로 영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바쁘기만 했지 이렇다 할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그 삶의 경험을 도보의 백악절벽을 따라 헤매며 길을 잃는다라는 이런 가사에 담은 예 뭐 그런 초창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유럽도 갔다가 런던 뭐 영국의 여러 도시를 또 투어하다가 뭐 그런 경험들이겠죠. 참고로 그 아까 하더 데이 컴이라는 영화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역사상 자막이 필요했던 최초의 영어 영화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메이카식 방언 그런 파트와 자메이카식 영어로 구사되는 그런 대사들이 듣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Many rivers to come 같은 경우는 수많은 백인 아티스트 존 레논이나 조 커커의 버전으로 더 유명했다죠. 지미 클리프 본인 버전은 싱글 차트에 사실상 오르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답니다. 두 번째 곡도 이 지미 클리프의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대표곡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레게의 느낌보다는 83년도 이쯤 유행했던 R&B 팝 뭐 저는 듣자마자 약간 라이오넬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우아하게 불렀지만 그저 적당히 구성된 국제적 팝 레게라고 좀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커리어에 이런 면모도 당연히 있었고 이런 곡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예 만난 그런 사례겠죠.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싱글도 나중에 주말에 또 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다시 만나는 시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덴 포엘과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 브라질의 두 거장의 곡의 재해석 두 곡입니다. 기타리스트 바울로 벨리나디와 모니카 사우마우즈가 함께합니다. 이 두 브라질 아티스트의 버전으로 콘솔라상 위로 듣고요. 역시 브라질의 비르지니아 호드리게스의 버전으로 베링바우라는 곡까지 듣고 세우맹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0: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Prefiero Amar, 난 선택한다 입니다. 아우테의 1998년도 발표곡인데요. 당시 스페인은 정권 교체라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사회노동당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나고 1996년부터 중도우파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민영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그 물결 속에서 아웃데 같은 예술가들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특세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런 세상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쓰였습니다. 첫 연부터 나는 이 행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런 소외의 은유를 거쳐 바뀐 세상의 질서와 거리를 두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자신을 묘사하죠. 그리고 반복된 선택의 기회 또는 강요 속에서 부단히 하나, 사랑만을 택합니다. 낭독 전에 노래만 등장하는 몇 가지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나소스 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로와 예술과 문학의 신, 예술과 학문의 신, 뮤즈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시와 예술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어서 파르키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가난한 자를 뜻하고 이슬람 수피 전통에서 금욕과 초월, 신비성, 타자성을 은유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Qué sucede? 나의 심장이 말한다. 난 이 행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우주 어디선가 궤도를 벗어난 해성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복제된 존재? 낯선 차원의 언어를 짜맞춰 내뱉는 야만인일지도 모른다고. 믿음과 배신 사이, 유산과 이단 사이, 사냥개떼와 폭도 사이에서 죽느냐 죽이느냐의 갈림길에 서서 나는 선택한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 나는 조금씩 미쳐가는지도 모른다. 삶의 부조리에 맞서 네 라고 받아치는 광기에 찬 긍정.

속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아름다움은 권력에 기꺼이 아름다움은 권력에 꺾이지 않는다고 믿다가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거라면, 그래서 결국 나는 믿음과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세계 음악이 전하는 노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루이스 에드와르도 아우데이의 1998년 발표곡 Prefiero amar 난 선택한다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어제 그 장사 특집 새 음행 공개 방송 잘 들으셨던 청취자 여러분 여러 사연 올려주셨는데 그중 두 개만 소개할게요. 이금주 씨가 다시 5월 30일로 돌아간 느낌 너무 그립고 좋네요 라고 쓰셨네요. 김정환 님께서 좋은 순간은 항상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꿈 같았는데 다시 들으니까 진짜였구나 싶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 5월 30일 함께해 주신 분들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재즈 노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아티스트 바이용 테두의 메르두와 사자 우리 둘이서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T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

0: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번 주 토요일에 예. 이렇게 또 일주일 나가게 돼가지고요. 예. 아, 그 뭐 이렇게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데요. 네네. 예. 어떻게든 기회가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뉴욕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헝거리에 그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보통 네. 이제 유럽은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6월부터 10월 초까지. 보통 이제 6월부터 9월 말, 10월 초까지 이렇게 쭉 3개월 정도 있는데요. 북유럽부터 동서 유럽 다 있는데 헝거리에서도 이제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연주자들이 많이 초청받았어요.
0: 올해 특히요?
1: 예, 올해 특히.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연주자들 가서 활동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잡지에 소개하고요. 네. 예, 그런 일로 이렇게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격가지로 네. 네,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아,
0: 일단 좋네요. 네. 그러면 공식 취재 일정이고 네네, 또 네네. 한국 아티스트 몇 팀이나
1: 지금
0: 출연하시나요?
1: 제가 알기로 한 네 팀 정도.
0: 예, 상당히 많이.
1: 예,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 정도가 네네네. 다 같이 가서 네. 이제 재즈 페스티벌 무대도 서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재즈 라이브 클럽 뭐 다른 공연장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한국 재즈를 유럽에 네. 전파하는 여러모로 이제 한국 문화 특히 뭐 드라마, 케이팝 뭐 다양하게 네. 관심 있다 보니까요. 재즈 같은 것들도 그들이 듣고 싶어 하죠. 네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 애니키도 가고요. 그다음에 조인성 씨도 가고 그다음에 용리 도 씨도 가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셉 그러니까 어느 한 장르 이제 뭐 모던 재즈만 아니고 다양하게 콜라보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재즈를 보여 드리러 네. 가게 됐습니다.
0: 혹시 부다페스트 역시 그 뉴욕 취재처럼 클럽 순회를 좀
1: 아니요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정해진 게 있어서요. 네, 네, 네, 자유 시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낮에는 조금 네. 자유 시간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엄청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0: 유럽이 지금 덥군요.
1: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역대급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그 45도까지 스페인은 프랑스는요 40 이상이어서 지금 뭐 낮에는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는 이제 음악 축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음악 축제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네네. 날씨가 조금 덥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부다페스트 일정은 괜찮으실 거?
1: 뭐 어쨌든 정해진 일정이니까요. 네. 가서 손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양산 쓰고 예, 다니면서 다녀야죠.
0: 아유,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1: 네, 재즈 연주자들은 뭐 지금 젊은 연주자들도 네. 이제 세 시간 세대별로 연도별로 많이 예, 데뷔하고 있지만 예전 활약했던 고전 거장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네. 물론 많이 세상을 떠났죠. 아마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소니 롤린스 네.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예, 곡도 들려드렸는데요. 소니 롤린스가 드디어 많이 재즈 팬들은 그의 이제 오랜 세월을 생활을 기대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얼마 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니 롤린스 이후 또 몇몇 연주자들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5월, 6월에 네. 이제 6월에 세상을 떠난 거장들 좀 모아서 추모하는 느낌으로 선곡을 네. 해봤습니다.
0: 고인이 된 아티스트 추모 네. 송리스트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안타까운 또 마음으로 예, 듣겠습니다.
1: 네, 그 압둘라 이브라힘이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실은 오늘 선곡은 이 압둘라 이브라힘의 부고를 네. 듣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전체 곡 뭐 네다섯 곡을 다 이 아티스트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아티스트이고 그리고 음반도 무척 많이 냈습니다. 네. 음반 작업도 많고요. 1934년생이니까요. 지금 이제 90살이 넘은 나이였죠.
0: 91살에.
1: 네. 만으로는 이제 91살이었는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재즈 연주자 중에서 굉장히 드물죠. 물론 이제 흑인이죠. 흑인이고 네. 미국 아프로 아메리칸이 아니고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재즈의 본격적인 시장인 예, 뉴욕에 와서 활동을 했죠. 60년대부터 했지만 나중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이 네. 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역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워낙 인종차별과
0: 아파르테이트로 또 악명이 높죠.
1: 그렇죠. 예. 뭐 인종차별, 예. 인종격리

0: 그게 거의 한 50년가량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90년대 94년이었으니까요. 94년 이후부터는 자신의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미국 재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체성 특히 더 넓혀서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음악들을 재즈에 잘 녹여서 연주한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와 있고요.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색다릅니다. 우리가 들었던 기본적인 정통 모던 재즈하고는 다른 느낌인데요. 그 안에 아프리카의 대평원이 느껴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지고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의 곡을 두 곡을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는 굉장히 서정적인 선율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블루 볼레로라는 곡인데요. 얼핏 들으면은 우리나라 가요 같은 선율이 나와요. 거기서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고 뭐 감정이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면은 한 80-90년대 우리나라 대중가요 발라드 곡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익숙하고 친근한 멜로디로 연주되는 블루 볼레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지난주인가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디스코그래피를 잠깐 조금 소개하면서 그 이렇게 연주자 크레딧을 보니까 휴 마스켈라라는 또 남아공 출신의 트럼펫 재즈 연주자가 있더라고요. 압둘라 이브라임과 이 컨템포러리였더라고요. 같은 밴드 출신에 또.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남아공 정권이 아파르테이트로 그 이런 뮤지션들도 탄압을 했다고.
0: 탄압을 했죠.
1: 그래서 망명처럼 이제 떠나게 된 거죠.
0: 뭐 어쨌든 흑인들은 백인들과 분리돼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으니까요. 음악적인 것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고 대부분 뭐 이제 이 미국으로 가거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 압둘라 이브라임은 이제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재즈 연주자들 같이 협업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이 압둘라 이브라임 얘기할 때 또 있는 게 이름이 이제
1: 이슬람이한 이름이죠.
0: 나중에 이제 종교를 바꿔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달러 브랜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명은 달러 브랜드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앨범을 보면은 두 개의 이름이 약간 혼용돼서 병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네요.
0: 초기에는 달러 브랜드로 하다가 60년대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압둘라 이브라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병기되다가 지금은 이제 다 압둘라 이브라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제가 몰랐는데 그 2000년 초반에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뭐 음반사 계신 분이었어가지고 음반을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압둘라 이브라임 음반이 그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0: 아마 엔자 레코드에서 나온 겁니다. 독일에.
1: 그렇군요. 한국의 팬덤도 혹시 내한도 이루어졌을 만큼 뭐 팬덤이 있었던
0: 분인가요? 단독 공연은 없었고요. 2013년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오셨었군요.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특히 이제 피아노의 로맨틱한 서정적인 것들을 워낙 잘 표현해서요. 그래서 2013년에 많은 팬들이 자라섬에서 그 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한국의 옛 가요와의 또 접점까지 느끼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곡 블루 볼레로 아프리칸 매직이라는 2002년 음반 수록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은 화요일 2부 순서죠.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입니다. 안타깝게 올해 5, 6월에 고인이 된 재즈 거장들을 이런 테마로 예 선곡해 오셨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른바 케이프 재즈의 대표 1세대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작곡가 압둘라 이브라힘의 2002년 아프리칸 매직 음반에서요. 블루 볼레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한국의 가요의 선율의 뉘앙스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알 것 같네요.
1: 네. 예. 다들 그 마음 쪽으로 이렇게 끌리는 선율이 네. 있겠죠. 예, 네.
0: 초반부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따다 뭐 이렇게 딱 이 상승부부터 약간 네. 예.
1: 또 볼레로가 갖고 예. 있는 물론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이지만 네. 이 앞에 블루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제 잘 안 된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또 연상해서 들으면 더 교감이 되는 것 같고요.
0: 이별을 노래하겠죠. 네. 당연히. 아파서 결근하고 누워있는데 열에 들던 이마를 만져주는 그런 송 같은 음악이다. 서늘해지는 피아니스트인 이분의 명복을 빕니다. 1819님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아니스트 분은 압둘라 이브라힘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티스트. 곡을 첫 곡으로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여러 장의 음반을 생전에 발표하셨다고 또 음악 나가는 동안 설명해 주셨는데 거의 70장 이상.
1: 네네네. 네.

0: 이 정도면 상당히 많다.
1: 많죠.
0: 1930년대생이라고 쳐도 많은
1: 쳐도요.
0: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활동이 쉽지 않았던 남아프리카 시기도 있었고,
0: 네.
1: 예,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근데 또 음반은 엔자라는 독일 레이블에서 많이 발매를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엔자에서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다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70년대 음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곡은 한 곡을 더
0: 네.
1: 골랐습니다. 한곡더 골라서 지금 이제 2000년대 음반을 들었다면 초기 뭐한 초기까지는 아니지만
0: 네.
1: 활동을 미국과 유럽에서 독일에서 많이 했던 시절인 1970년대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훨씬 더 글로벌한 뮤직, 그러니까 월드 뮤직 스타일의 컨셉을 갖고
0: 네.
1: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 음행과는 조금 더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1974년에 발표한 Good News from Africa라는 음반인데요.
0: 네.
1: 그 7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 수작입니다. 특히 이 앨범은 듀오 앨범입니다.
0: 네.
1: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힘과 베이스 연주자인 조니 디아니. 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조니 디아니도 남아프리카 출신의 베이스 주자이고 보컬리스트입니다. 압둘라 이브라힘도 노래를 간혹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에서는 둘이 다 노래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와 베이스로 악기는 듀오로 연주가 됩니다. 선곡한 곡은 은치 카나스 벨이라는
0: 네.
1: 곡인데요. 은치 카나스는 이제 은치 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사족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여러 족이
0: 네.
1: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족인데요. 이 코사족의 어떤 예언가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만드는 작곡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코사족을 대표하는 위인이 되는데요. 그 사람의 뭐 벨, 종.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치는 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과 깨달음을 약간 상징적으로 정한 제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치 카나스 벨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둘이 주고받는 이제 노랫말이 있는데 그냥 코사족의 언어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알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0: 네.
1: 가사도 이렇게 나온 데는 없어서 뭐 가사를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느낌 아니면 그들의 약간 울부짖음 뭐 그런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그 아까 음악 나오는 동안에 이분이 그 70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면서 음반 타이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고향, 뿌리, 이 아프리카라는 그 단어를 항상
1: 네, 맞아요. 네.
0: 쓴다라는 좀
1: 앨범 제목에 뭐 어떻게 단어를 붙이고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꼭
0: 네.
1: 아프리카란 단어가 들어가는 앨범명도 많고 곡명도 많고요.
0: 음악적으로도 이제 들어볼 이곡
1: 네.
0: 같은 경우도 그런 민속적인 요소를
1: 맞습니다. 네.
0: 당연히
1: 특히 70년대 음악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뭐 편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자신의 고향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이제 독재 정권을 떠나서 미국에 있다가 94년에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돌아갈 때 만델라 대통령만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사람이 또이 압둘라 이브라힘입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아프리카에 돌아가는 복귀하는 느낌으로 컨셉 앨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아프리카 리듬을 갖고 만든 노래, 만든 곡, 그뭐 앨범 뭐 그런 것들 다수 발매가 되어 있고요.
0: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1: 네.
0: 음악 들을게요. 그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그네 팀의 한국 재즈 뮤지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내가 한국을 뿌리로 가진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든 표현하려는 그런 강박 그런 게
1: 있을
0: 있겠죠?
1: 수, 예. 뭐, 물어보면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아티스트가 강압적으로 느끼면은 이게
0: 족쇄 같은 게 되나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의 음악이 어쨌든 뭐 다른 컬러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주 가서 연주할 때는 또 그들의 팬들이 원하는 한국 연주자들의 음악이 있단 말이죠.
0: 그런 걸 기대하겠죠?
1: 그렇죠.
0: 당연히.
1: 기대하죠. 그래서 이제
0: 기대하는.
1: 기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티스트들도 컨셉을 조금 거기에 맞춘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연주했던 것 중에 그런 스타일,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조금 이제 뭐,

0: 여러 가지 편곡과 뭐 그런 작업들로 아니면 멤버들을 좀 바꾼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아마 이 손성재 씨가 이끈 애니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쪽에서 이제 약간
1: 섭외가
0: 그런 것도
1: 이루어진
0: 있고 가서도 연주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다른 팀들도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영향 받아서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선곡까지는 선곡표까지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1: 아, 그러니까 민속곡으로 선곡을 레퍼토리를 일부 추가한다든가 뭐 이렇게
0: 뭐
1: 할
0: 그럴
1: 수가
0: 수
1: 있겠네요.
0: 있죠.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 가능한 연주자들이 주로 이제 또 섭외가 되기도 하고요.
1: 자, 그러면 말씀하신 압돌라 이브라임 그리고 조니 디아니의 74년 음반에서 은시카나스 벨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재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선곡 함께 듣고 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재즈 거장들의 음악이란 테마로 골라오신 두 번째 곡,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두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작곡가 압둘라 이브라임, 베이시스트 조니 디아니의 음악이었습니다. 은키스 은시카나스 벨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 아프리카의
1: 고산.
0: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 네.
0: 주요 부족인 호사족의 민속 곡의 재즈적
1: 그렇죠.
0: 해석이라고 보면
1: 네.
0: 된다
1: 예.
0: 하셨는데요.
1: 을치카나라는 이제 사람의
0: 네.
1: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0: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요번 이제 5월에 세상을 떠난 이제 소니 롤린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선곡은 못 했지만 그 라이언 포터라는 트롬본 주자가 조금 40대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일본 베이스 연주자 키요시 카타가와라는 연주자가 있는데요. 이 연주자는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했던 캐니베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캐니베런의 정식 베이스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주 뛰어난 거장이고 미국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의 정식 트리오 멤버로 음반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원래 그 약간 병이 갑작스럽게 조금 진행이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난번 캐니베런 트리오 내한 공연 때이 키요시가 와서 연주를 했었어야 되죠.
0: 네.
1: 근데 이제 고인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가 와서 트리오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곡, 아티스트로는 두 번째인데요.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럼 주자입니다.
0: 네.
1: 드러머인데요. 드러머는 보통 이렇게 따로 거론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선율 악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러머는 재즈도 하지만 이제 재즈보다는 이제 팝 음악이라고 하겠죠. 이제 펑크와 리듬 앤 블루스, 소울에 아주 뛰어난 드러머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힙합 하는 이제 프로듀서나 이런 DJ들이 샘플링 하는 드럼 소스로도
0: 소위 브렉비트라고
1: 그렇죠.
0: 하죠.
1: 예. 그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바로 이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러머가 되겠습니다. 39년생이고요.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R&B 펑크의 역사적인 곡들, 팝 음악에서도 시대를 대표하는 곡의 세션을 막 찾아보면은 드럼에
0: 항상
1: 이제 제임스 게슨 이름이
0: 게드슨이 있군요.
1: 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을 텐데요. 그가 발표한 이제 리더작도 뭐 많진 않지만 있는데요. 그래도 그가 연주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0: 맞습니다. 아,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빌 위더스. 빌 위더스의 그 유명한 리온미라는 곡의 드러머가 바로 이 제임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 곡 말고도요. 70년대 디스코 시절의 팝 송이죠. 글로리아 게이너, 아이 윌 서바이버도 드럼도 아, 이 사람이 쳤습니다.
1: 네. 빌 위더스와는 뭐 그 함께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밴드 활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같이 했다고.
0: 예, 음반에도 많이 참여했고요. 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이 리온미를 검색하면요, 네. 그 영상이 나오고요. 뭐 몇 가지 빌 위더스의 라이브 영상 보면은 그 뒤에 드러머에서요, 굉장히 멋있는 헤어스타일, 퍼머 머리에 안경을 쓰고 드럼을 굉장히 살살 쳐요.
1: 네네.
0: 드럼을 잘 친다는 거는 빨리 치고 파워풀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이 제임스 게스는 굉장히 느리면서도 이제 레이백이라고 하죠. 예. 뒤에 박자를 치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우리 감상자들께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조금씩 뒤로 밀어서 치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메트로놈처럼 정박에 그렇죠. 팍 찍는 게 이제 기계적이라면 네. 살짝 느려지는 예. 듯 이렇게.
0: 살짝 느려지면은 예. 사람들이 그 리듬에 맞춰서 마음이 움직이고
1: 그루브를 타면서
0: 그루브를 타게 되는 거죠.
1: 춤추고 싶어지고
0: 이렇게 예. 고개를 까딱거리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시작이 다 드럼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드럼도 이렇게 예, 뭐. 그 거장 드러머는 이제 드럼 북도 많잖아요. 열 몇 개도 놓고 뭐 그렇죠. 락 드러머들은 막 30개도 놓고 그러는데요. 뭐
1: 뒤에 커다란 맞습니다. 공이라는 것도 갖다 놓고
0: 예, 그 이제 진 같이 큰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분은 하이햇 그리고 스네어 북 이제 베이스 북 그다음에 탐탐도 하나나 두 개 정도.
1: 네.
0: 그냥 그야말로 심벌하고 스네어만 간단하게 치고. 어, 저 정도는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오산이죠? 정도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리듬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1: 그러게 말입니다. 제임스 게슨 추모하는 의미로 또 빌 위더스도 그보다 먼저 고인이
0: 그렇죠. 예, 며칠 전에 예. 세상을 떠났습니다.
1: 그 둘의 작업으로 유명한 Lean on Me 듣고 오죠.

0: 올해 4월 고인이 된 드럼 거장 제임스 게트슨, 그의 연주도 들으셨고요. 빌 위더스의 대표곡 중 하나죠. Lean on me 였습니다. 오늘 김광현 편집장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7753님께서 너무 잘하는 곡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드럼 파트가 처음으로 귀 기울여서 듣게 된다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잔잔한 박수 소리 같은 레이백 리듬 드럼 연주 귀 기울여 듣게 되네요. 유영준님 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고인이 된, 최근 고인이 된 재즈 거장 어떤 분이십니까?
1: 네, 제임스 블러드 울모라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인데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모라는 아티스트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제임스 게슨 드러머를 소개해드렸잖아요.
0: 네.
1: 그 드럼 연주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주변에 보면은.
0: 아, 그런가요?
1: 내가 꼭 뭐 밴드를 결성해서 락 드러머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약간
0: 운동삼아
1: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해서 드러머를 배운. 그리고 드럼이 의외로 예. 재미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타악기를 두드린다는 네. 쾌감이 있잖아요.
0: 이 뇌를 또 좌뇌우뇌 이거 고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네. 치매 예방 이런 것도 그럴 수 원하실 있죠. 수 있나?
1: 예. 왜냐하면 이제 양손과 양발을 결국에는 분리해서 네. 약간 다른 리듬으로 해야 네.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 손으로는 세 박자 지고 한 손으로는 네 박자 지고 그런 것들을 발로도 해야 된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악기여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드럼, 물론 이제 색소폰을 배우기도 하고 기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드럼 이제 실용음악학원 동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방문하셔서 드럼을 한번 이렇게 배우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맨 처음 드럼 배우러 가면 이제
0: 드럼 패드라고
1: 맞아요.
0: 그러죠.
1: 예.
0: 고무 패드 이렇게 고무 놓고 패드.
1: 드럼 앞에 앉혀 주진 않고요. 네. 한두 달 정도는 이제 패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스틱으로 두들기
0: 파라디들 뭐 이런 기본기 뭐 이런 거 연습.
1: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판매하는 패드가 있잖아요. 네. 기성 제품. 예전에는 이제 타이어에 있었습니다.
0: 아, 타이어를
1: 검은색 큰 타이어를 그 연습실에다
0: 구해와가지고 아 연습실에
1: 그러면 이제 폐타이어 한 두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맨 처음 신입생들 대학교 이제 그룹 사운드 들어가면 맨 처음 신입생들 한 3개월은 폐타이어만 두드리다가 그거를 이제 이겨내면은 드럼에 의지 않는 거고 그걸 못 이겨내면 이제 탈퇴하고 그런
0: 집에 가셔야 되는 거고
1: 네. 그래서 이 드럼 얘기하다 보니까 예, 드럼 연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0: 그러게요.
1: 그렇습니다.
0: 뭐 가정에서도 전자 드럼 같은 걸 또 쓰면
1: 네.
0: 소음 걱정 안
1: 맞습니다.
0: 하고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그거를 이제 잭을 껴서 하면은 이 헤드폰을 끼면 본인만 들을 수 있거든요.
0: 자기 헤드폰 소리만 듣는 거니까.
1: 그리고

0: 색소폰이란 악기는 어쨌든 선율 악기니까 그 이제 화성적인 것들을 익혀야 되는데 드럼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틀어놓고 같이 그냥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1: 네. 아, 근데 제가 아는 드러머들은 이 화성적으로도 이곡
0: 아,
1: 전반에 대한
0: 그렇죠.
1: 이해가 아주 출중한
0: 예,
1: 사람들이
0: 있습니다.
1: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와
0: 예.
1: 이해를 막 해서 나중에
0: 있죠.
1: 무섭더라고요.
0: 예.
1: 예, 다
0: 뛰어난
1: 보고 있구나.
0: 드러머들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여야 되거든요.
1: 아,
0: 다 타악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드러머들은 다 피아노를 잘 치긴 하더라고요. 네.
1: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아티스트도 올해 6월
0: 네.
1: 이번 달에 작곡
0: 네,
1: 거인이
0: 6월 3일.
1: 되셨네요. 예.
0: 6월 3일, 42년생이고요.
1: 예.
0: 재즈와 펑크, 브루스, 뭐, 다양한 스타일의 기타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노래도 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아트 브레이크 재즈 메신저, 조 핸더슨, 레리 영 같은 약간 이제 하드밥 소울 재즈 연주자들과 협연을
1: 네.
0: 했고요. 특히 이제 프리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오넷 콜맨
1: 아.
0: 멤버와 함께 연주하면서 조금 이제 프리 재즈와 블루스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맨 앞에 소개드렸던 압둘라 이브라임처럼
1: 네.
0: 아프리카적인 요소까지도 포용해서 음악을
1: 아.
0: 보여주었던, 그렇지만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블루스와 락의 색채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81년 음반 프리랜싱이라는 음반에서 플레저 컨트롤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얼머의 플레저 컨트롤 전하면서 편집장 보내드려야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취재 잘
0: 네.
1: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0: 네, 다음에
1: 오늘
0: 뵙겠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뵐 텐데 이제 가셨네요. 저도 이제 인사드릴게요. 이 노래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잘생기고
3: 키웃 막디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지고 잘생기고
3: 키웃 막디입니다.
2: 엥? 아, 캠디씨, 캠디라고 해야지 막디라고 하면 어떡해요? 에, 잠깐, 설마 지금 저 따라하는 거예요?
4: 아, 딱 걸렸네요. 아, 맞아요. 제가 마카시를 미러링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왜 친한 사람이랑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나 행동이 닮아가는 순간 있잖아요. 좋아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친밀감이 생기는 심리

0: 현상을 바로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1: 아하! 제가 웃으면 캡는 씨가 따라 웃고 제가 웃긴 춤을 추면 캡는 씨도 따라 추고 이런 거 맞죠? 아, 캡는 씨, 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저 좋아해서 따라하는 거 맞죠?
2: 아니요. 그 마카 씨가 계속 웃긴 말을 해서 아, 이거 억울해, 진짜 억울해.
1: 네네. 캠드디는 마카야를 좋아한대요, 사랑한대요. Hello, I'm DJ Makaya, and I want to become more like you all.
2: Hi, I'm DJ Camden, who wants to be mirroring your actions.

0: 둘, 셋,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의 DJ 나캠된
1: DJ 마카야입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의 문을 연 곡은 예나의 Catch Catch였습니다. 예. 한번 불러주세요, 켄우씨.
2: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1: Oh yeah.
0: 네, 마카야씨.
1: 네.
0: 오늘 오프닝에서는 미러링 효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1: 아, 제가 진짜 이래요?
0: 그래요.
1: 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적 있으시죠?
0: 일단 캡는 씨는 100% 있는 것 같긴 한데
1: 아, 저는 사실 네. 다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
0: 특히 또 저희 그룹의 브라이언 씨 있잖아요.
1: 아, 맞을 수 없죠.
0: 네, 저희 브라이언 씨라고 있는데 자기 특유의 또 말투가 되게 귀엽거든요.
1: 맞아요.
0: 되게 브라이언 씨랑 잘 어울려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귀여워서 가끔 이렇게 따라하는데 브라이언 씨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아직 한국어를 뭐 조금 배우는
1: 그쵸,
0: 그 레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런 네.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말 되게 잘해요.
1: 근데도 그 브라이언의 뉘앙스는 안 사라져.
0: 뉘앙스가 있어요.
1: 아까 걔가

0: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 브라이언 씨 성대모사를
1: 아 좋습니다.
0: 한번 대결해 봅시다.
1: 아 대결.
0: 네,
1: 오케이.
0: 누가 잘하나 해서 우리가 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결과를 한번 물어보고
1: 아 브라이언 씨한테
0: 그걸 들고 옵시다.
1: 오케이. 네 좋습니다.
0: 자 그럼 어떤 말을 해볼까요? 브라이언 자주 하는 말들을 해야 되나?
1: 밥 뭐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가볼까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아, 왜? 아 그럼 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솔직히 나 배 좀 고픈데 뭐 시킬 거야? 아 짜증 아 짜증만 나 좀 별론데. 아 이런 느낌. 아 생각보다 뭔가 그 정도로 비슷한 것 같진 않았어. 아,
0: 해볼게요.
1: 오케이.
0: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어 좋아. 아 나 근데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1: 이거 좋다.
0: 상관없어.
1: 이 뉘앙스 되게 비슷합니다.
0: 네. 아 근데 평소보다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진짜 브라이언을 완전 복사했을 텐데. 아
1: 이제 브라이언 씨 한번 데려와서 저희가 네.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쨌든 브라이언이 한번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해봅시다.
1: 좋아요.
0: 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나의 말투나 행동 제스처를 따라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1: 아, 전 또 친동생이 세 명이 있는데
0: 따라하나요?
1: 아 진짜 어렸을 때 네. 진짜 많이 따라했어요. 특히 막내
0: 멋있어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1: 약간 저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0: 진짜?
1: 네 막내 동생이 네.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0: 네.
1: 저랑 한 5년?
0: 네.
1: 5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막 고등학교 다닐 때 막내 동생은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고 막 네. 그럴 때였는데 그때 되게 형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되게 저를 따라하려고 막 멋있는 척 하고 막 헤이 막 이러면서 막 I'm gonna fight you 막 이러면서 엄청 따라했었는데 아 그게 좀 귀여워서 기억이 나네요.
0: 저도 되게 제 행동이나 제스처가 특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0: 사실 우리 피디님들도 우리 아이돌 한국 피디님들도 제 제스처나 이제 맞아요. 말투를 굉장히 많이 따라해 주시는데요.
1: 재밌어요.
0: 저는 이제 제가 몰랐던 그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이런
1: 오른손
0: 약간 오른손을 이렇게 제가 일단 손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사용하긴 해요. 특히 말할 때.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많나 봐요. 뭐 제스처든지 그러니까요. 행동이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모르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이제 뭐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에? 제가? 아,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느끼곤 하죠.
1: 그쵸. 되게 귀여워요 그 반응이. 진짜? 내가?
0: 지금도 따라하고 있네.
1: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이거 따라하게 되네.
0: 제가 많이 놀라요 그리고.
1: 카이렐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캠누 씨 놀래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또 이게 저희가 또 아이돌이잖아요. 메인 잡이 또 아이돌인데
0: 네.
1: 아이돌 개인기가 생각보다 또 중요하거든요.
0: 엄청
1: 중요해서 아이돌들이 개인기 연습까지 하는데
0: 네.
1: 연예인들의 유행어 개인기로 만들려고 연습해본 적이 있다 없다?
0: 많아요. 특히 데뷔 초 때는 많죠.
1: 아 데뷔 초 때. 네. 진짜 열심히
0: 그러니까요. 특히 왜냐면 자기소개에 어쨌든 뭔가 당연하듯이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1: 뭔가 넣어야 될 것 같은
0: 그래서 제가 좀 연구했던 것들은 항상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짱
1: 아
0: 그 짱
1: 짱나인
0: 짱나인 짱나인 캐릭터 엄청 좋아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슈퍼 빨간 모자 알죠?
1: 초록 슈퍼 마리아
0: 네네 마리아 슈퍼 마리아
1: 네 마리아 산타 마리아
0: 네 뭐 슈퍼 마리아 점프 사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근데 저거보다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0: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코 부는 느낌이 어쨌든 이런 항상 개인기를 만들어 나갔는데 항상 아쉽대요. 이게 어디 가서나 이제 2%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었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1: 저는 굴하지 않죠.
0: 네,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저희 그룹이 개인기 보여달라고 하면 먼저 하는 편이에요.
1: 기세입니다 저희.
0: 네, 맞아요 맞아요. 특히 개인기 할 때 왠지 모르는데 기세가 넘쳐요. 그래가지고 마카이 씨 뭐 있어요?
1: 저는 데뷔 초 때 또 데뷔 초 때는 진짜 뭐 많이 도전해요.
0: 그렇죠.
1: 신인이다 보니까
0: 특히 뭐 애교 많이 도전하지.
1: 네, 뭐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 론 위즈리 해리포터
0: 아 맞네.
1: 네, 론 위즈리
0: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네, 한번 진짜 오랜만이다.
1: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때는 많이 하고 다녔는데 I'm Ron by the way Ron Weasley What's your name? 이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주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개인기예요. 왜냐면 영국 발음이란 게 저희는 다
0: 그 액센트.
1: 예, 그렇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지만 I could do a British accent if you really want me to.

0: 약간 브리티시 악센트가 다 약간 돼 있어가지고.
1: I can do a British accent if you want me to.
2: 어렸네요. 네.
0: 맞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영상들이 다시 되돌아보면
2: 못 보겠죠.
0: 아 너무 부끄러워요.
2: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은

0: 좋을까? 라고
1: 아.
0: 생각하면서 그 혀에 잘 굴리는 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한번 나중에 완성되면
0: 네.
1: 들려드리도록 하시죠.
0: 완성되면 제가 엄청나게 밀어볼 거니까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항공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항공원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or need someone to listen to Higher Dayen? Your friend is right here.
0: Right here, baby. Visit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1: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가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 함께 할게요.
0: Okay. 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케이 넘버2의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1: 성우 강영호, 박지훈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4: Welcome to Idol 한국어.
1: 아, 예.
4: Yes, sir. We're back.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미러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4: 자, 우리 성우님들 혹시 다른 사람의 말투, 행동, 제스처를 나도 모르게 따라한 적이 있으신가요?
5: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 저희는 뭐
5: 카피하는 게
1: 일상이죠.
5: 그렇죠.
1: 네. 저희는 뭐 일상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선생님들
4: 네,
1: 많이 그쵸. 따라했어요.
5: 그렇죠.
0: 네. 맞아.
1: 그리고 요즘은 이제 라디오 속 음성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따라하고는 합니다.
4: 진짜 네. 말투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그죠?
1: 네, 뭐 말투도 말투인데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내보내는. 뭐 예를 들면 뭐 EBS FM 정경의 클래식.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으로 오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5: 혹시 막 하시다 못
1: 막 아 네.

0: 아이고.
1: 근데 이거는 약간 영호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렇게까지 따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의 뭔가 자주 쓰는 단어나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저희도 예스터스키가 순간 그 몇 명 멤버들 얘기하더라고요.
2: 따라하고 했어요.
3: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원래 제가 그냥 예스터스키 쓰던 거였는데 한국인 멤버가 갑자기 예스터스키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확실히 주변 환경이 중요하구나.
1: 맞아요.
3: 느껴지더라고요.
2: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4: 와우.
2: 자,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케이덤 부트 시작하겠습니다.
4: Let's go!
5: 지난 시간 명태조림 300인분을 만들고 취사병 전설이 되다 세계를 겨우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눈을 떠보니 하는 소 울음소리와 함께 경운기에 앉아있는 잘생긴 농부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6: 가, 좀 지나갑시다.
7: 여긴 또 어디야? 사방이 논밭인 게 시골인 것 같은데. 아,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 여자 목소리? 아, 이번에는 여자 주인공이 된 거야?
5: 그렇다. 완판의 전설 쇼호스트와 완벽한 농부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세계에 소환된 케이는 그만 여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외길에서 만난 경운기와 스포츠카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대치 상황 속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7: 오케이, 상황 파악 완료. 이번지 스포츠카가 물러설 순 없지. 차 좀 빼주시라니까요.
6: 이 길은 일방통행이고 경운기는 후진이 안 됩니다. 지금 도랑에 빠져서.
7: 아, 도랑에 빠져서? 그럼 스포츠카도 후진 못합니다. 모양 빠져서 이 메튜리야! 아니, 메튜리야! 흥!
5: 그렇게 불꽃 튀는 싸움으로 메튜리와 강렬한 첫 만남을 가진 K. 하지만 농장 주인을 만나 흰꽃놀이 버섯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이 떠오른 것이다.
7: 아, 좋아. 농장 주인 메튜리의 마음을 얻어서 흰꽃놀이 버섯이 함유된 최고의 화장품인 누리크림을 완판시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용기 있는 자가 미남 농부를 얻는다. 첫 번째 애교 작전. 메튜리, 나랑 버섯 농장 갈래?
8: 메튜리야, 저 여자 당장 내쫓아라.
6: 단매지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가세요 제발. 이거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7: 아, 애교 작전 실패. 이번에는 일꾼 작전이다. 오랜만에 뵙네요. 어르신께서 옥수수 수확하신다기에 일손 좀 거둘까 하고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마음에 드실걸요?
6: 어? 마음에 들어?
9: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5: 결국 메튜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케이는 누리크림을 판매하게 되고 5, 4, 3, 2, 1, 땡!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홈쇼핑이 시작되었다.
10: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흰꽃놀이버섯의 좋은 원료가 듬뿍 함유된 이 누리크림인데요.
7: 아, 오늘 제 피부 컨디션은 이 누리크림 덕분이에요. 아, 진짜 이거 피부에 바르면 흡수력 진짜 대박. 아,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0: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준비된 물량 전체 매진입니다.
5: 그렇게 누리크림을 완판시키며 미션을 완료한 그 순간 카메라 뒤로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7: 메튜리와 담예진 씨, 두 사람 모두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전부 매진시키기 바랄게요. 안녕.
3: 와우.
1: 와우.
3: 중간에 제 목소리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1: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3: 아, 괜찮았어요?
1: 네네, 마지막까지 여주인공이었어요.
3: 아, 좋습니다. 아, 이 스토리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신기해요. 확실히 한국 드라마는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되게 랜덤한. 아. 되게 흰꽃 누리버섯 농장 농장 주인과 네. 쇼호스트가 만나서 이렇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되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1: 설정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2: 네. 재밌네요. 자, 오늘 미스터리 키 넘버 2는요 완벽주의 농부 메튜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만나면서 펼치지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 속으로 다녀왔습니다.
3: 네,

0: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반대 성향의 두 남녀가 일과 인생,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맞춰가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예측 불가 로맨스인데요.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 완판시키기로 유명한 쇼호스트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또 홈쇼핑. 가끔 이게 TV에 또 나올 때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나는 홈쇼핑을 보고 산 적이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없다? 아니면 혹시 홈쇼핑 마니아가 주변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일단 지은 씨.
1: 저는 사실 제가 홈쇼핑을 보고 산 적은 없고, 저희 할머니께서 홈쇼핑 많이 하셔서, 아,
0: 역시.
1: 이거 주문이 좀 어려운데 대신 해주겠니?
0: 아,
1: 라고
0: 그쵸.
1: 하셔서 이제 주문해드린 적이 몇번 있었어요.
0: 그때 어떤 거 구매하셨나요?
1: 되게 다양했는데, 무슨 곰탕 뭐 이런 제품도 있었고 아니면 무슨 가디건 뭐 이런 제품을 사신 적도 있고 항상 다양하더라고요.
0: 역시 홈쇼핑은 다 있습니다. 다
1: 아,
0: 있죠.
1: 맞아요.
0: 네.
2: 네.
0: 우리
2: 네.
0: 혹시 영호님도
2: 아, 저는 홈쇼핑 경험이 있기도 하거니와 아까 했던 그 미러링을 역시 홈쇼핑에서도
0: 아, 진짜요?
2: 이 모든 구성이 39,8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늘 연습하고 다녔죠. 네. 근데 제가 일단 구입한 거는 그 속옷 7종 세트 뭐 이런 거. 아,
0: 아직까지
2: 때마침 필요해가지고 아, 사야겠다.
0: 7종.
2: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했던 네, 경험이
1: 꼭
2: 있습니다.
1: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2: 네.
0: 혹시 7종 그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거예요?
2: 아,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건 아니에요?
2: 7종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0: 아, 좋네. 아, 왜냐면 호주에 제가 그 한번 광고 보고 저도 속옷 산 적이 있는데
3: Monday,
0: Monday,
3: 써져 있죠.
0: Tuesday,
3: 써져
0: Wednesday, Thursday,
3: 있죠.
0: Friday, Saturday,
3: 밴드 써져
0: Sunday.
3: 있죠.
0: 맞아요. 그 써져 있는 거예요.
3: 뭔지 알아요.
0: 그래서 그걸
3: 그제 친구
0: 샀는데
3: 입었어요, 그거.
0: 에, 그, 아 진짜?
3: 네.
0: 그게 섞이더라고요, 날이. 원래 제가 그딱그 날마다
3: 그니까
0: 입으려고 샀는데
3: 어느 날 되면
0: 딱 내가 이거 이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월요일에 입으면 너무 좋은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목요일에 이제 월요일 입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3: 신기한 게 저도 홈쇼핑을 한 적은 없는데 저희 엄마 친구가 홈쇼핑 호스트
0: 우와
3: 분이시거든요.
0: 진짜요?
3: 그래가지고 항상 많이 챙겨봤던 기억은 있어요.
0: 신기하다. 아, 저도 진짜 어렸을 때 광고로 진짜 많이 봤어요. 뭐 채소 써는 기계 막 버튼을 누르면 당근이 뭐 3등분으로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3: 이거 무슨 말인가요, 대신?
0: 아, 무슨 뭐 그런 게 있었어요.
3: 당근이 3등분.
0: 19,900원씩 원.
3: 자, 우리 드라마 속 설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2: 네네.
3: 네, 나는 완벽주의 농부처럼 좀 꼼꼼한 타입인지 아니면 완판 쇼호스트처럼 좀 뛰어난 입담을 가지고 계신지. 네.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3: 뛰어난 입담이겠죠.
0: 네, 꼼꼼하진 않아요. 네, 꼼꼼하진 않고 그래도 좀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3: 그럴 것
0: 네,
3: 같아요.
0: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3: 네, 알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0: 캡네 씨는 어떤
3: 아, 저는 반대이죠. 반대죠.
0: 꼼꼼한 타입.
3: 네. 하지만 또 뛰어난 입담으로 좀 멋있어지고 싶긴 하네요.
0: 입담을 가지고 싶다.
3: 가지고 싶어요. 갖고 싶다.
0: 영호님도 좀 뛰어난 입담을 가지고 계신 것
3: 그니까요.
0: 같은데.
2: 아, 뛰어난 입담을 발휘 늘 하고 싶어 하죠. 좀, 아, 근데 뭐랄까, 대본 같은 게좀 미리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좀 준비해 놓고 싶고.
3: 진짜 준비성이 너무
0: 그러니까.
3: 두분다 왜 이렇게 준비성이
2: 좀 해야지 안심이 돼요.
1: 맞아.
0: 그쵸.
1: 스스로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2: 물론 그 어떤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순발력 이런 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초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1: 저는 뭐 메추리처럼
3: 네.
1: 완벽주의처럼 이렇게 정말 완벽한 건 아니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게으른
0: 아,
1: 완벽주의자.
0: 이게 너무 웃겨.
3: 아니, 너무 웃긴
1: 네.
3: 게 항상 그 키워드 게으르다. 이게 항상
0: 나와요.
3: 지민이랑 함께한 것
1: 아,
0: 맞아,
3: 같아요.
0: 맞아.
1: 이게 약간
3: 너무
1: 제가
3: 궁금하네요.
1: 좀제
3: 사실
1: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3: 네.
1: 너무 스스로한테 좀 엄격한 타입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3: 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는 너무 나태하다라고 이제
3: 네.
1: 생각을 하는데 또뭐 주변인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저의 이제 워너비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고 늘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저의 워너비라서.
0: 아, 근데 진짜 진정한 게으름을 보실 때까지 진짜 저희가 아, 이게 또 오늘 라디오가 또 이렇게 4시에 나오잖아요.
1: 네네.
0: 네, 근데 저희가 뭐

0: 스케줄이 저희 멤버들이 없고 저희 둘만 이렇게 라디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멤버들은 이 4시까지 잡니다. 네.
1: 아하.
0: 다른 게 없다. 그럼 몇몇 멤버들은 진짜 그냥 딱 4시까지 연락이 없어요. 네. 그게 진정한 게으름이라고.
2: 아, 그래도 다른 때
0: 아,
2: 바쁘시니까
0: 그거
2: 그
0: 맞긴
2: 정도는
0: 하죠.
2: 네, 그냥 하루 쉬어가는 걸로.
0: 일어나서 라디오 듣지. 야, 빨리 그 다운로드 해. 그샵 1045로 메시지 보내고 반디 앱 다운로드 해놔 빨리. 네. 아, 근데 진짜 우리 다 조금씩 다르네요.
3: 네.
0: 우리 스타일이.
3: 그러네요. 다들 그럼 어떤 장르 제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볼 때.
1: 드라마 장르?
0: 드라마.
2: 두 분은 어떠세요?
0: 저는 그래도 에스파 드라마? 드라마마마마마. 아까 드라마.
3: 저는요. 저는 로맨스 코미디 좋아합니다.
1: 저도요. 저도
3: 네.
1: 한표 던지겠습니다.
3: 네.
1: 로맨스.
3: 특히 이제 침대에서 이제 딱 자기 전에 불다 끄고 이제 이렇게 가로로 폰딱
0: 아이고.
3: 잡고 딱 자기 전에 이제 한 편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좀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0: 미소가.
3: 진짜 미소가 이렇게 가고
2: 아.
3: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굉장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잠이 안 와요.
1: 귀여워. 몽글몽글 말랑말랑한 감정 이런 걸
3: 좋아하시는군요. 되게
0: 영호 님도 혹시
1: 저도 일단 1번은 로맨스, 멜로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고요.
3: 네.
1: 그리고 공포는 순위권 바뀝니다.
0: 아, 진짜.
1: 취급하고 싶지 않아요.
0: 너무 싫어. 너무 싫어.
3: 아, 안 보세요, 그냥?
1: 전혀.
3: 아, 저도 안 보긴 해요, 사실.
0: 너무 무서워.
3: 네. 그렇긴 해요. 저도 사실 스릴 넘치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2: 오.
3: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림체가 싫어요, 저는.
2: 그림체요?
3: 굳이?
2: 굳이.
3: 네, 보기 힘들어요, 저는.
2: 아, 저는 이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장르물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는
3: 네.
2: 약간 범죄 스릴러나
3: 아, 그쵸.
2: 미스터리 같은
3: 아,
2: 뭔가
3: 근데 미스터리 좋지.
2: 심리극 이런 걸 좋아해요.
3: 특히 맞아요. 딱 초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2: 맞아요.
3: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게
0: 그러니까 내가 이게 누군지 범인인지 좀 알아내야 되고.
2: 네네네.
3: 난 그저 그런 거 좋아하긴 해요.
2: 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어요. 미국 드라마가 좀 그런 장르
3: 그렇긴 해요.
2: 드라마가
3: 맞아요.
2: 많잖아요.
0: 맞아요. 막 NYPD.
2: 오, 맞아요.
3: 약간 모범 택시 아세요? 모범 택시.
2: 네,
3: 그런
2: 알아요.
3: 거 좋아합니다. 복수각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드라마처럼 내가 농부라면 잘 키워보고 싶은 농작물이 따로 있나요? 저는
0: 농작물.
3: potato.
0: potato. 감자.
3: 네, 제가 감자 튀김도 좋아하고요. 찐 감자도 좋아하고요. 된장찌개에 넣은 감자도 좋아하고 카레에 넣은 감자도
0: 감자.
3: 마시 포테이토도 좋아하고 사실 감자로 쓸수 있는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2: 맞아요.
3: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 다양하죠.
3: 감자 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감자를 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자를 키울 것 같아요.
1: 감자.
3: 네.
0: 그러면 저는 황금 사과 나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 황금 사과.
3: 어떻게 황금 사과를 키울 거예요?
0: 그 마인땡 프로젝트 게임이 있는데 거기 황금 사과가 있거든요.
3: 아니,
0: 그거 먹으면 HP 회복이 되게 빨라요.
3: 아 진짜.
0: 네, 그리고 하트
3: 빠를 것 같네요. 근데 황금이니까.
0: 하트가 2개 추가되거든요.
3: 아, 네네.
0: 그래서 저는 그거 먹고 좀
3: 하트를
0: 추가하세요. 하트를 추가하려고.
2: 네.
1: 저는 농작물을 키운다면 저는 깻잎을
3: 깻잎
1: 네, 기르겠습니다.
0: 깻잎 근데
3: 깻잎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깻잎 약간 무침? 밥이랑 같이 먹을?
1: 그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그
3: 네.
1: 깻잎찌.
0: 아.
1: 네. 깻잎 두 장씩 이렇게 겹쳐서 간장 소스 발라 놓고
3: 네.
1: 하루 지나면 기가 막히죠.
0: 네.
1: 그거를 제일 좋아하고 드라마 속에서 한번 우연히 봤는데 혼자 살다가 너무 엄마가 해주신 깻잎찌가 먹고 싶은 거예요.
3: 네.
1: 바로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깻잎찌 해주세요. 얘기했을 정도로 그게 용건이었어요.
0: 영호야 깻잎찌 해주세요.
1: 엄마 깻잎 좀 해주세요.
0: 아 근데 진짜 먹고 싶었나 보다.
1: 네.
3: 깻잎찌.
1: 그게 가장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네.
0: 깻잎도 활용도가
1: 많아요.
2: 맞아요. 다양하게 먹을
1: 다양한
2: 수 있네요.
1: 곳에 들어가죠.
2: 생각해보니까.
1: 네네.
0: 우리 지훈 씨는
2: 저는 어릴 때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요.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싶어요.
0: 귀여워요, 뭔가 방울토마토.
3: 방울토마토.
1: 네.
3: 진짜 그 지은님의 이미지가
2: 네.
3: 뭔가 방울토마토에 딱 들어갈 것 같은
0: 느낌.
3: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2: 동글동글한가요?
1: 과즙미가 있다로 포장을 하시죠.
3: 예. 맞아요, 딱 그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3: 네, 그 과즙미가 있습니다.
0: 상큼하고
3: 네, 상큼합니다.
0: 상큼하고.
2: 네,
1: 그럼요, 그럼.
0: 네, 방울토마토 또 되게 뭔가. 귀엽잖아요.
2: 아, 그쵸.
1: 네. 귀엽죠.
2: 그리고 먹기도 편하고 어디
3: 네.
2: 들고 다니.

0: 하기도 좋고.
1: 아,
0: 네.
1: 홍보대사. 홍보대사. 다이어트의 필수품. 네.
2: 아, 맞아.
1: 아,
2: 그거
1: 너무
2: 아,
1: 좋죠. 너무
2: 그렇구나.
1: 좋죠.
2: 네.
1: 맞네, 맞네. 좋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노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의 OST 헤이즈의 I See You 듣고 올게요.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양보하다. It means to yield or give way to others, such as giving up a seat,

0: space or belongings. In English, it's similar to yield or give way.
1: 네, 오늘의 한국어 양보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양보하다.
3: 양보하다.
4: 항공인들을 위해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마카야는 캠든에게 메인 MC 자리를 양보했다.
4: Makaya gave away the main MC seat to Camden.
3: 나도 과자가 먹고 싶었지만 친구에게 양보해줬어.
4: I also wanted some snacks, but I let my friends have them instead.
1: 좋습니다. 양보하다. 네.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양보했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오, 저 완전 최신입니다. 오,
1: 컴온.
3: 바로 오늘 점심시간.
1: 오.
3: 점심시간에 네. 정말 엘리베이터가 항상 만원이거든요. 오. 근데 저희가 먼저 왔는데 그 나중에 오신 두 분이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이 딱 타시니까 만원이 네. 돼서 탈 수가 없었어요.
1: 아, 진짜요?
3: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 오, 계단. 아, 근데 만원이면 좀 비싸긴 하네요.
5: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 웃어주지 마.
1: 아 근데 웃어주지 마.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계단을 탄 거면 엄청난 양보죠 사실.
6: 아, 몇 층을 계단을.
3: 아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희 네. 성우실이 4층에 있어서 네. 그 지하 식당이 지하 1층이거든요.
1: 네.
3: 한 5층 정도?
1: 높은데요? 어,
6: 높은데요 생각보다?
3: 아, 그럼
1: 저는 한 3층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아~
1: 네. 지하 5층? 1층부터 4층이면 5층은
3: 아 5층은 물이다
1: 야, 어.
7: 물이
1: 지하 1층에 식당이 있나요?
3: 네네 네.
1: 궁금하다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네. 오늘 메뉴 뭐 나오나요?
6: 오늘 메뉴 뭐예요?
3: 아 오늘 메뉴 그 김치찌개랑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1: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에 항상 붙어있잖아요.
3: 어 맞아요 메뉴가 아니,
1: 저번에
3: 나와요.
1: 저번에 피쉬앤칩스가 나오더라고요.
3: 아니,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1: 아니 피쉬앤칩스가 어떻게 나와 메뉴로? 아,
6: 진짜
1: 그래서 너무 잘 해주더라고요 여기.
4: 우리가 딱 그 라디오 끝나고 네. 이제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안에 또 다른 직원분들이 계셨어요.
3: 아.
4: 근데 캠든 씨는 상관을 하지 않고 네. 메뉴를 보면서 오?
1: 오늘 피쉬앤칩스 나왔네?
4: 그런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먹고 싶어서
1: 피쉬앤칩스 너무 좋아하고
3: 아 근데 아마 그 비주얼이 캔디가 예상하시는 그 비주얼은 아닐 거 같아요.
1: 그런 피쉬앤칩스는 또 아니구나.
3: 네네.
4: 우리 영호님 양보
5: 아 이거를 양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늘 네. 동기들에게 메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1: 아 점심 먹으러 갈 때
4: 양보죠 양보죠 네. 왜냐면
1: 아, 뭐 근데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있었을 때 있어요.
5: 아 그러니까 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철저하게 제 고집을 피우는 편이고 제가 왜 이걸 아름답게 포장해도 되나 했냐면 네. 메뉴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1: 아, 귀찮구나.
5: 보통 예 네. 아. 보통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렇죠. 매일 선택해야 되니까 거의.
5: 네, 네 그래서 맞죠. 그냥 사실은 미룬 거죠.
1: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나의 차례를 미룬다.
5: 네. 그럼요, 그럼요.
4: 네. 아, 근데 이걸 하면 또 그게 좋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양보해줬잖아. 오늘은 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5: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야,
4: 이건 제가
5: 더 배우고 갑니다.
4: 네. 네. 이거 꿀팁입니다, 꿀팁.
1: 네.
4: 캐논 씨도 뭐 네. 쌍둥이 형이 있는데
1: 네, 네.
4: 양보해야 될 상황이 많았을 것 같아요.
1: 맞아. 많죠. 저는 아 근데 먹을 건 절대 양보 안 했고요. 형한테.
4: 아이고.
1: 근데요 그 외에 어쨌든 형이니까.
4: 네.
1: 아 사실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중요한 어른분들 뵐 때나 이제 네. 친척들 볼 때 형이라는 타이틀을 양보했습니다.
4: 아.
1: 그러니까 어쨌든 형이잖아요.
4: 그러네.
1: 하지만 형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분 차이 났고 사실 형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무조건 동갑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어른들 보면 형 우리 형 멋있네.
4: 진짜 네. 이 컨셉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쌍둥이인데 형이라고 불리는 게
1: 그렇죠.
4: 진짜 해외에서는 그냥 oh, that's my twin.
3: 아~
1: 무조건 형이랑
4: 쌍둥이. 네. 그냥 내 쌍둥이야.
1: My twin brother.
4: 맞아요. 네. 왜냐면 솔직히 예를 들면 저랑 캠든 씨가 남이에요. 근데 캠든 씨는 어제 태어났고 저는 다음 날에 태어났어요. 형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3: 그렇죠. 아, 그
4: 정도면 와 우리 진짜 가까이 태어났다. 완전 친구네 이렇게 되는데 12분 차이로 형이 됐습니다. 전 이게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1: 맞죠.
4: 그래서 이거는 저도 약간 동의할 것 같아요. 아, 네. 형의 타이틀을 양보한다.
1: 그리고 이제 네. 형이 좀 형 같으면 제가 형이라고 부르겠는데 별로 형 같지도 않은. 아, 장난이 장난입니다.
4: Shout out, Kate. 네.
1: 아니, shout out 하지 마세요.
4: 아, shout out
1: 하면 보니까 아, 하지 마세요.
4: 네. No shout out.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단 하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또 그런 날들이 있어요. 뭐 엄청 긴 스케줄을 네. 딱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운전을 한 뭐 2시간 정도 가서 스케줄 하고 이렇게 또 2시간 돌아올 때가 있는데 와 네. 그리고 2시간 돌아올 때 휴게소로 못 들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너무 늦거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만큼은 저는 화장실을 양보 못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쏘리 하면서 딱 들어가고 오케이 이제 뭐 마음껏 쓰라 나는 이제 썼다 뭐 샤워를 하든지 샤워는 뭐 저는 양보해줘도 돼요. 메이크업 지우는 거 양보해줘도 되고 다 양보해줘도 되는데 화장실만큼은
1: 그렇죠.
0: 가야 될 때는
1: emergency니까요.
2: emergency 네.
3: 그럼요.
4: 어떻게 양보해 네. 그걸
1: 그렇죠 그렇죠. 네.
0: 네. 영호님은 네. 혹시
5: 저는 팍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이게 네. 되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대표적인 게 음식 이렇게 다 같이 먹는 거에 마지막 조각이 남았을 때 다들 너가 먹어라 네. 이렇게 좀 미루는 편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5: 양보라고 부르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 양보를 하는데 한동안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남아 있는 거를 제가 못 보겠어요.
1: 근데 그 너무 싫어. 다들 눈치 보고 있는
5: 네,
1: 거.
5: 그래서 제가 해결해요.
0: 좋다, 좋다.
5: 양보를 하다가. 네. 해결이 안 돼.
1: 제가
5: 그러니까. 네.
1: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보면서 내가 분명히 내가 보고 있었는데 감히 이걸 빼서 이렇게
0: 아 내가 한 1분만 더 기다리고 먹으려 했는데 영호가 네. 먹었네.
3: 저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뭔가 음식 같은 걸 사올 때 항상 네 개를 사오거든요.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까지 하면 세 명인데 네. 하나의 여유분을 두고 사와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1: 그쵸, 그쵸, 그쵸.
3: 근데,
1: 그 나머지가 네.
3: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말도 없이 그거를 드시거나 하시면 그러니까 말을 하면 괜찮은데 네. 말 안 하고 드시면 그건 약간 좀 화가 나죠.
1: 아니 그거를 뭐 방 안에다가 두면 안 되나요? 숨기는 거.
3: 아 근데 이제 뭐 요거트나 이런 네. 것처럼 냉장고 안에
0: 세트로 네 개니까
1: 냉장고 안에 더 한번 구석에다가 한번
0: 자물쇠를 걸어.
1: 네, 한번 자물쇠.
0: 야 이거 왜 안 울려? 안 울려.
1: 밖에서 야,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야.
0: 야 냉장고 비밀번호가 뭐였지?
3: 제가 비밀번호 까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0: 이런 느낌. 아 근데 진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1: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저희가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다음 중 꺼리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원수는 맛집에서 만난다.
0: 아니, 웨이팅 2시간 싫어요?
6: 2번, 원수는 로맨틱한 여행지에서 만난다.
7: Oh, what's up, honey?
6: 3번, 원수는 헬스장에서 만난다.
8: 회원님, 어제 야식 드셨죠? 에?
6: 4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0: 오 마이 갓 이거 흔들거리는 것 같은데.
1: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메시지로 번호 남겨주세요.
0: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아 이번 거 되게 로맨틱한 여행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1: 그러니까요.
3: 근데 원수를 로맨틱한 여행지에서 그렇죠.
1: 만나기 힘들죠.
5: 보통 네. 다이어트 하시면 헬스 트레이너가 원수 아닌가요?
8: 그렇게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0: 아 저 원수
1: 아 제가 어떡하지 내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0: 제 생각에 one two three four
3: 점점 힌트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1: 너무 공개한다.
0: 아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5: 네아 사랑하죠.
0: 네, 네 사랑합니다.
5: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있지의 That's a No No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오늘 하루 나를 제일 잘 챙기는 방법은 바로 칭찬받기.
1: This is a time when we are exclusively on your side. Here you only hear praise.
2: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서
3: 모두 칭찬받을 준비됐나요?
1: 쓰담쓰담
4: 칭찬 타임!
1: 쓰담쓰담 칭찬 타임은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칭찬을 선물하는 시간입니다.
0: Even small things are fine. Please send us your stories. You can submit them to EBS FM Korean on social media.
1: 그럼 메시지 확인해볼까요?
0: Let's get it!
1: Who's there?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 과제가 너무 하기 싫었지만 안 미루고 제때 다 끝냈어요.
0: I really didn't want to do my assignment, but I didn't put it off and finished it on time.
5: 와우.
6: 아, 진짜 좋은 걸 하셨네. 이건 진짜 잘했어요. 이건 진짜.
3: 오, 진짜 칭찬받아야 돼요.
1: 근데 과연 2번만 그랬을까요? 뭔가 2번만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
7: 늘 그래 왔을까요?
6: 왜냐면 늘 그래 왔으면 당연한 거라서 오케이. 칭찬을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어요.
3: 아,
6: 근데 이번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네. 원래는 내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7: 예리했다. 예리했다.
6: 저였으면 네, 일부러 좀 티냈을 것 같긴 해요.
1: 아하.
6: 네. 아, 나 진짜 이번에 미리 끝냈어. 이런 느낌.
7: 약간 어깨 힘들어 가거든요.
1: 그렇죠.
7: 다른 애들 막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 다 끝냈으면은 약간 힘들어 가요.
1: 그렇죠.
6: 맞아요. 너무 좋아.
1: 네. 다들 학교 다니실 때 네. 과제를 좀 미리미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최대한 약간 미루다가 하는 편이신가요?
3: 처음에는 분명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손을 딱 댔다가 어? 조금 여유있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1: 그렇죠. 그거 많이 느끼죠.
3: 에, 막판에 네. 오! 내가 이렇게 안 해놨다니 하면서 약간
6: 밤새야죠.
3: 예, 편해요.
6: 마지막에 밤새야죠.
1: 저도 미루려고 할 때 항상 씻어요. 저는 미루려고 할 때.

0: 이제 제 몸을 씻으러 가요. 예, 아~ 이제 상쾌하게. 이제 뭔가 여유롭겠다 이렇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과제를 저는 빨리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또 이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이걸 미루다가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버리면 진짜 그때는 큰일이니까 네, 그냥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1: 역시 성실하세요.
2: 미리미리 끝내는 게 좋은데 저는 하다 보면은 나눠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끝내면 너무 속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굳이 오늘 끝내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내일 하지 뭐.
0: 다들 자신이랑 맞아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2: 맞아요, 맞아요. 맞아. 내일은 아니요, 나에게 맡기고 그래. 약간.
3: 네. 저는 무조건 미루는 편이었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3: 네, 무조건 무조건 그냥 저는 항상 진짜 전날에 밤새거나 아니면 전 심지어 진짜 웃긴 게 있는데 학교 어사이먼트가 6교시가 있잖아요 학교에 네. 5교시에 발표였어요. 제가 이게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역사 발표였는데 근데 그 4교시 끝나고 네. 아 이제 친구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끝나고 이제 발표해야 된다고 해서 뭔 발표가 있는데 발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했어요 과제를. 근데 그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나 좀 발표에 좀 소질이 있나 좀 싶었는데 그 정도로 그때부터. 진짜 제가 연습했을 때는 한 2분 나왔거든요. 근데 발표했을 때 4분이 넘었어요. 네, 아무 말 그냥 붙여가지고 네.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4: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슬슬 저희가 또 쓰담쓰담 칭찬해드려야죠. 자 한번 준비됐나요?
3: Who's 네. there?
4: 좋습니다.
3: Who's there?
4: Okay. 3, 2, 1.
5: 잘한다 잘한다 Who's there? 잘한다 잘한다 쓰담쓰담
2: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3: 네. 진짜 잘했다 이건. 네.
4: 자 이렇게 쓰담쓰담 칭찬타임 코너까지 함께해봤습니다.
3: 네 이번에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지은님.
1: 네. 꺼리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난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4: 정답은 바로
2: 4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4: 예.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영훈님 지은님 감사드리고요.
1: 오, 감사합니다.
3: 네 그럼 끝곡으로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4: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5: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4: 왕르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Have you ever lost something precious and then found it again? Just imagine that joy. 미국 미시간주에서요. 한 배관 업체가 하수관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안에서 결혼 반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반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 SNS로 수소문을 했다고 해요. 과연 주인을 찾았을까요? 네.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반지가요 무려 10여 년 전 한 스파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던 그런 반지였다고 하죠. 여러분 10년 넘게 잃어버린 결혼 반지도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데요. 학창시절에 우리가 배웠지만 어느새 좀 잃어버린 영어도 당연히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어 저희가 함께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Ed Sheeran, Perfect.

6월 23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님이 오호 마유 DJ 멋져요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요. 오디오 악당 1개월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반지 뒷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요, 이 업체가 반지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근 스파 직원이 그걸 보고 10년 전에 그거 스파 화장실 변기에 결혼 반지 빠뜨렸다고 한 고객이 있는데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연락을 받은 반지 주인이 1965년 반지 구매 당시에 원본 서류를 이제 보여주고 반지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 발견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많이 오염됐겠죠. 그 뭐 세척하고 광택 작업 마치고 나서 다시 반짝반짝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반지도 변기 파이프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네. 자, 그래서 왠지 스파 화장실에 반지 받들이면 스파를 그냥 통째로 인수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라도 찾아낼 것 같은 집념의 선생님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점점 스토리가 길어지죠.
1: Well, yeah, you're writing novels. You're writing short novels every day.
0: 아니, 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뭐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Have you ever lost something really, really so precious to you? And then you found it like years later. Not
1: oh
0: just
1: my
0: like
1: God! I don't think
0: later.
1: I have. I don't think I have. But, but you know, I have lost money inside the house and found it under the sofa.
0: Oh, 대박!
1: Oh, or in the book.
0: Oh wow!
1: Oh yeah, that's 그거는, a good feeling.
0: Oh, that's a good feeling.
1: That's a
0: right
1: good
0: there.
1: feeling.
0: 저는 이런 거는 있어요. 강아지 기저귀를 사는데요. 새 거를 사고 몇 개를 하다가 엉뚱한 데다가 구석에 넣는 거예요.
1: And
0: then I forget.
1: You forgot.
0: Right, and then I buy it again, and I forget again, and then I buy it again. 이런 적이.
1: Are you serious?
0: 그래서 한번 그 창고를 열었더니 기저귀가 한 통이 나왔다.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자, 부끄러운 얘기고요.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저희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U.S. Vice President J.D. Vance says Iran has agreed to allow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 country, adding that related discussions could get underway as early as this week. But Iranian state media is pushing back, reporting that nuclear issues were never on the table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at no new commitments were made.
0: 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사우스코리아's police force held its first gender-integrated recruitment exam for patrol officers this year, and the pass rate for female applicants came in at 37.8%. That marks a sharp increase from the roughly 20% female pass rate typically seen under the previous gender-separated system.
0: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의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37.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성별 분리 선발 당시 통상 20% 안팎이었던 여성 합격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1: Lionel Messi,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netted a brace against Austria to set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 with 18 career goals. Powered by Messi's performance, Argentina has clinched a spot in the round of 32.
0: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오스트리아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통산 18골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32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1: The European Union plans to roll out its pre-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IA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26. Under the new rule, visa-exempt travelers, including South Koreans, wi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 before they can visit any of the 30 countries in the Schengen zone.
0: 유럽연합이 2026년 4분기부터 사전 여행 허가제인 ETIAS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여행객들은 쉥겐 지역 30개국 중 어디든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0: I apologize. Okay, I'll start with the first headline. Mm-hmm. U.S. President J.D. Vance says Iran has agreed to allow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 country, adding that related discussions could get underway as early as this week. But Iranian state media is pushing back, reporting that nuclear issues were never on the table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at no new commitments were made.
1: 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언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J.D. Vance 부통령이 이란의 IAEA 사찰단 복귀 동의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란 측은 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언론이 IAEA 사찰단의 복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해요.
0: Yes. So basically what happened, here's the background. Mm-hmm. So President Obama is known for this Iranian deal that he made, this agreement. But President Trump in his first term pulled out of that nuclear deal, okay,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had made with Iran.
1: Ah, okay. So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을 할 때 오바마 행정부가 만들었던 그런 핵 합의를 그냥 파기를 해버린 거네요.
0: So he pulled out. So then, in response, what Iran did was they limited access for IAEA inspectors.
1: Right.
0: So basically, they had limited. So they weren't kind of, they could come, but not as often as they had hoped for.
1: 제한이 된 거네요.
0: Yes. Uh-huh. And then, you know, after, you know, this recent situation, now they've completely blocked the inspectors from coming in and inspecting this enriched uranium.
1: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핵 합의를 파기를 하게 되면서 이란이 이제 IAEA 사찰을 좀 제한을 리밋을 뒀다가 지난해 미국의 이제 핵 시설 폭격 이후에는 아예 그냥 농축 우라늄 이런 확인도 막아 버렸다. 블락을 해 버렸다.
0: Yes.
1: 오케이. 자, 근데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다른 언론은 IAEA 핵 사찰단의 이란 복귀가 전쟁 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 사안에서 진전을 보여준 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U.S. Vice President J.D. Vance says Iran has agreed to allow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 country, adding that related discussions could get underway as early as this week.
1: 네, J.D. Vance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 있는데요. Iran has agreed to allow 허용을 했대요. IAEA inspectors를요. Back into the country로요.
0: Okay. All right. So that's what Vice President J.D. Vance says. We don't know if this is actually true.
1: Right.
0: So basically, IAEA stands for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 Okay.
0: It's a United Nations body that monitors nuclear programs around the world.
1: Okay.
0: So that they make sure that, you know, they're not developing nuclear weapons.
1: Okay. 그러니까 핵무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조금 이제 검사하고 다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Yes.
1: So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되겠고요. 그래서 IAEA inspectors. 여러분 아시겠지만 inspect 를 하는 거는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잘 하고 있는지 뭔가 위법은 없는지 그렇죠. 자동차 인스펙션도 있잖아요.
0: Oh, yeah.
1: 정말 저는 두려웠어요. 혹시 뭐 잘못됐다 그러면 또 다시 와야 되니까.
0: Because we have to do it every two years, right? So those inspectors and in America too, like you have these restaurant inspections.
1: Right.
0: They are so scared of inspectors because if they because in America they grade you A, B, C. So they if you get a C, it's bad for business.
1: 그럼 뭐 위생 관련해 가지고도 인스펙션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기보다는 JD Vice President US Vice President JD Vance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ing that related discussions could get underway as early as this week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그런 논의라든가 이런 게 get underway 할 수 있다고 하면서라고 했는데요.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South Korea's police force held its first gender-integrated recruitment exam for patrol officers this year. And the pass rate for female applicants came in at 37.8%. That marks a sharp increase from the roughly 20% female pass rate typically seen under the previous gender-separated system.
0: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의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37.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기존 성별 분리 선발 당시 통상 20% 안팎이었던 여성 합격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순경 남녀 통합 선발에서 남녀 정원을 별도로 운영했을 때보다 여성 선발 비율이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1: Well, you know, before women were selected separately. So there were only a few spots for women.
0: Right.
1: And so the competition, of course, was very fierce.
0: Mm-hmm.
1: And I knew one woman who took this test for years.
0: Okay.
1: And she's like, it's just, and she was this very smart mm-hmm. woman, but it was very difficult for her.
0: 아,
1: yeah.
0: 그동안은 그러니까 남녀 정원을 따로 나눠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1: yes.
0: 여성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1: right.
0: 그쪽에 so, 몰리면서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는 얘기네요.
1: That's right. So 와. she told me about this and I just thought of her today because right. you know, this is good news. Women and right. men now are mm-hmm. selected together.
0: Okay.
1: So they're not separated, which means they have a higher chance
0: right.
1: of making the exam.
0: That's good news.
1: Good news.
0: I mean, 올해부터 이제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여성 지원자들이 이제 실력에 따라 합격할 기회가 더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1: Mm-hmm.
0: Okay.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police force held its first gender-integrated recruitment exam for patrol officers this year. And the pass rate for female applicants came in at 37.8%.
0: 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남녀 통합 선발 방식의 순경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여성 합격률이 37.8%로 집계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South Korea's police force가 held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렇죠? Held its first gender integrated or integrated recruitment exam for patrol officers this year. 이라고 돼

0: 있는데요. Mm-hmm.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tegrated인 것 같아요. Right?
1: Right.
0: Gender integrated recruitment exam. Mm.
1: Okay, so first of all, a recruitment exam simply means you are hiring. Mm-hmm. You are basically trying to get police officers.
0: 모집하는 거죠.
1: That's right. Mm-hmm. So when something is integrated, mm. it means that there were separate parts. Mm-hmm. And they're all put in together as
0: 하나로
1: one.
0: 통합이 된 건가요?
1: That's right.
0: Okay.
1: Right.
0: 그러면 gender integra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1: yep.
0: 합친 거네요.
1: That's right. So before they were separate.
0: Okay.
1: Now it's all together.
0: All right.
1: So you're putting these separate parts and mm-hmm. making it a unified whole.
0: 아, okay. 그러면은 반대로 친다면은 살짝 뭐
1: segregated
0: or separate
1: right.
0: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쌤이 지금 그 발음이 integrated이라고 하셨고 mm-hmm. 저는 integrate이라고 했는데 mm-hmm. 희한하게 이 발음 규칙이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mm-hmm. NT가 모음 사이에 껴있으면 mm-hmm. 희한하게 T가 되게 약화되는 mm-hmm. 현상이 있는
1: integrated.
0: 것 같아요. Right?
1: Mm-hmm. Okay. But integrated is just as good.
0: Okay.
1: Yeah.
0: Alright. Mm-hmm. 자, 그리고 지금 and the pass rate 합격률 for female applicants가 came in at 37.8%라고 mm-hmm. 했는데요. 그 뭐 뭐가 얼마다 something is 무엇 이렇게 안 돼 있고 come in at이라고 돼 있네요.
1: Isn't that interesting? Because you could say like, oh, it was 30
0: right.
1: some percent, mm-hmm. right? But came in at. So usually we use this phrase mm-hmm. when we're talking about specific numbers or figures. Mm-hmm. Like it reaches a certain number.
0: Mm-hmm.
1: So. This is a typical example. Mm-hmm. You know, like runners, mm-hmm. right? They have a stopwatch.
0: Right.
1: So they use that expression mm-hmm. when they say, oh, you came in at 1 hour, two minutes and 54 seconds.
0: 너 몇 분 몇 초에 들어왔어. 이런 느낌.
1: Yes.
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왔다네요.
1: Yes.
0: Okay.
1: That's
0: 약간의
1: right.
0: 뉘앙스가 바뀌는 것뿐이네요.
1: It
0: 그렇죠?
1: is a little bit, yeah. Mm-hmm. But I mean, it really mm-hmm. is. You can, you know, if you say something else, that's fine too.
0: Right.
1: But it makes it like, okay, mm-hmm. let's measure. You know, mm-hmm. how many percent, what's the percentage for the female?
0: Mm.
1: Okay. Oh, okay, it's 37.8, you know, for example.
0: 와, 뭔가 기록의 느낌이 진짜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는 몇이었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기록을 이렇게 재봤더니
1: yeah.
0: 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1: Yes.
0: 이런 느낌이네요. So come in at 하고 나서 뭐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면 수치가 뭐로 나타났다, 뭐로 기록되었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at marks a sharp increase from the roughly 20% female pass rate typically seen under the previous gender separated system.
0: 네. 이는 기존 성별 분리 선발 당시 통상 20% 안팎이었던 여성 합격률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 전에 문장에서도 한번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20% female pass rate typically seen under mm-hmm. the previous more gender separated mm-hmm. system. 이렇게 돼 있는데 pass rate는 뭘까요?
1: Okay, so pass, when you take an exam, mm-hmm. you pass or you fail. Mm-hmm. There are certain exams that are pass or fail.
0: Okay.
1: So basically, pass rate means the number of the percentage mm-hmm. of test takers who pass the exam.
0: 아, 그러면은 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합격률을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pass rate이
1: pass rate.
0: 되겠네요.
1: Yeah.
0: 근데 원래 gender separated system, 그죠? 남녀 이렇게 분리해서 전에 했었던 거에서 보여줬던 pass rate인 20%보다 더 높은 걸로 나왔다.
1: Yeah.
0: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Yeah, much higher.
0: Okay. Mm-hmm.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South Korea's police force held its first gender-integrated recruitment exam for patrol officers this year. And the pass rate for female applicants came in at 37.8%. That marks a sharp increase from the roughly 20% female pass rate typically seen under the previous gender-separated system.
0: 네. 자, 다음 뉴스 만나보죠.
1: Lionel Messi,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netted a brace against Austria to set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 with 18 career goals. Powered by Messi's performance, Argentina has clinched a spot in the round of 32.
0: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오스트리아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통산 18골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32강 진출을

0: 확정지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축구의 신 맞죠. 네, 메시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열린 경기에서 전반에 월드컵 통산 17호 골을 터뜨렸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 추가 득점을 올리면서 18호 골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메시는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세운 통산 16골 기록을 뛰어넘으면서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이 정작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냥 즐기면서 경기를 볼 수만은 없다라는 또 얘기도 있네요.
1: It is very sad. Argentina is grappling with extreme inflation. And so basically, you know, when your game is playing, you want to get together at restaurants or at bars or at people's homes and, you know, enjoy it together. But it is so expensive to eat out. For example, for four people in 2010, about 16 years ago, it was 40 pesos. Now it is 27,385 pesos, which is 684 times higher.
0: What?
1: What? So you can imagine people... I mean, this is so exciting for the country. And yet, it's very hard for them to go out and really celebrate and enjoy food together.
0: I mean, 이런 times에는 eating out is part of the fun,
1: yeah,
0: no?
1: Yeah, have some beer or, you know, whatever, some food.
0: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먹거리 가격이 기록적으로 오르고 방금 예시를 주셨지만 네 명이서 먹는 소고기 바베큐 아사도 가격이 2010년에 40페소였는데 684배가 올랐다고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1: That's
0: 얘기네요.
1: Right, right. People have to stay home.
0: Yeah. 자, 메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록을 써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볼게요.
1: Lionel Messi,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netted a brace against Austria to set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 with 18 career goals.
0: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오스트리아 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통산 18골로 역대 최다 득점을 새로 썼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리오넬 메시가 지금 굉장히 그 별명이 있네요. God of football, right? 근데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이라고 돼 있네요.
1: The word hail, H-A-I-L. If you've seen some movies,
0: yes.
1: Hail the king! Okay.
0: Praise 하는 느낌.
1: That's right. Yeah. Hail is that great admiration and respect.
0: Okay.
1: That like you kind of, it's a bit of a celebratory and gesture.
0: Okay.
1: And also like absolutely kind of almost like you look up at this person as God.
0: 거의 신처럼 이렇게 바치고 뭔가 admire like, 하고 이런 느낌인가요?
1: That's right.
0: Hail 한다는 게.
1: That's right. So here,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Yeah. I mean, of course, it's hail because he is like a god.
0: Right.
1: But in football, of course.
0: 그러면 이 hailed는 좀 대단한 인물한테만 보통 쓰겠네요.
1: Absolutely. 그렇죠?
0: 이거는 그러면 oh, he is called라든가 he is known as 이거보다 훨씬 더
1: Yeah, they've got to be that whole figure.
0: 그러면은,
1: so, yeah, so for example, like not just a person,
0: right?
1: But if, for example, if there is a drug like that is like amazing, it is curing
0: right.
1: all
0: Everything.
1: This disease,
0: okay.
1: people will can also hail that drug.
0: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뭐 기적의 약이 있어요.
1: Yeah.
0: 그런 것도 칭송을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Mayusam one day can be hailed as the greatest English teacher in Korea.
0: Oh, thank you. 주어가 마유쌤일 때 벌써 이거 아닌데 약간 긴장도 되는데 이랬는데요. 마이클 잭슨 어떨까요? 마이클 잭슨
1: has hailed as the greatest king, pop star.
0: The king of
1: which
0: pop.
1: Which is the king of pop. That's right.
0: 아, 그 정도는 또 돼야 되는군요. Alright, so widely hailed as something 하면 정말 뭔가로 널리 칭송받는 평가를 받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netted a brace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멀티골을 기록한다라는 뜻이에요. net이 score 한다는 것입니다. net 그물을 건드리는 거고요. a brace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영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Like two
1: yeah,
0: or something,
1: two.
0: right? So 두 골 넣은 거니까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against Austria to set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라고 했습니다. All-time은 뭘까요?

0: okay, you just said all time. You really like emphasize that because no one has ever done this before. It is like it describes something that really up to now no one has done.
1: 아, yeah. 그 all time record는 한 번도 기록이 세워진 적이 없는 거네요.
0: Yeah. But we can use this with other things, like what is your all-time, you know, favorite movie? Or what is your, you know, like all-time favorite song?
1: I mean, for sure, I mean, my all-time favorite teacher would be, you know what I mean?
0: 마유쌤?
1: 아니요. 아, 제가 제 스스로를 그죠. 크리스틴 쌤.
0: Okay, your all-time favorite singer, for example, would be Michael Jackson.
1: That's right.
0: Yeah.
1: 어, 그러니까 yeah. all-time이라고 하는 것은 꼭 record라는 단어가 없이도 역대 사상 최고의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Yeah, 오. that's right. My all-time favorite movie is The Sound of Music.
1: 오, 저는 그 장면밖에 모르겠어요.
0: The hills are alive. That, you know, since I was a little girl.
1: Oh, yeah. yes. Okay.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0: All right.
1: 자, 연결해 볼게요.
0: Powered by Messi's performance, Argentina has clinched a spot in the round of 32.
1: 네, 메시의 활약에 힘입어 아르헨티나는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했는데요. 참고로 The Round of 32가 32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의 spot을 clinch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Yeah, so if you clinch a spot, you get this spot with much effort and determination. Like, it's like you did it. 아. You just grabbed it and it's yours. You secured it.
1: You earned it.
0: 어? You, yeah.
1: 방금
0: you
1: secure 너무 좋은데요.
0: Yeah.
1: Secure가 확정 짓는 거잖아. 이거 내 거야. Yeah. 확정을 짓는 거.
0: That's right. You can secure the spot. So it's very similar to clinch.
1: 그러면 clinch나 clinch a spot or secure a spot 둘 다 자리나 그런 것을 확정 짓고 따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을까요?
0: That's right. But I do feel clinch is like clinch. Yeah.
1: 잡아내는 느낌.
0: Yes.
1: Okay.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ll right. Lionel Messi, widely hailed as the god of football, netted a brace against Austria to set the all-time World Cup scoring record with 18 career goals. Powered by Messi's performance, Argentina has clinched a spot in the round of 32.
1: 네. 어, 김수열 님이요. 크리스틴 쌤과 마유 쌤의 이브닝 스페셜 시간은 저의 all day favorite 시간이네요.
0: That is 아, that is cute.
1: 감사합니다.
0: Yeah, thank you.
1: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갈게요. 세 번째 뉴스로 북중미 월드컵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 중 북중미 국가가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요?
0: Number 1, Canada. Number 2, Mexico. Number 3, Argentina.
1: 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북중미 국가가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요?
0: Number 1, Canada. Number 2, Mexico. Number 3, Argentina.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 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Meghan Trainor's Like I'm Gonna Lose You featuring John Legend.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다음 중 북중미 국가가 아닌 나라는 어딜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2: Oh, that would be number three, Argentina, because it is part of South America.
1: 그러니까요.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1380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EBS 라디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분이 Evening Special을 맡아주시니 퇴근길이 항상 즐겁습니다. Oh my goodness.
2: Oh my God. Why do we get such sweet messages from our listeners?
1: 저희 생일인가요?
2: I feel the love.
1: 사랑을 느낍니다.
2: Yes, thank you.
1: Back to
2: so
1: you.
2: Much.
1: 네. okay,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The European Union plans to roll out its pre-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IA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26. Under the new rule, visa-exempt travelers, including South Koreans, wi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 before they can visit any of the 30 countries in the Schengen zone.
1: 유럽연합이 2026년 4분기부터 사전 여행 허가제인 ETIAS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여행객들은 쉥겐 지역 30개국 중 어디든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도민지 님이요. 올해 개편된 경찰 남녀 통합 선발로 동생이 3년 만에 드디어 합격했는데 뉴스에서 바로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2: Well, huge congratulations.
1: 너무너무 좋아요.
2: It is hard.
1: yeah.
2: That's nice.
1: 그러니까요.
2: Yeah.
1: Nice feeling. Right? Uh-huh. 자, 한국인은 그동안 무비자로 유럽 쉥겐 지역 30개국을 자유롭게 방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비자는 아니에요. 근데 비자는 아닌데 ETIAS의 도입으로 방문이 살짝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ETIAS가 도대체 뭘까요?
2: Well, basically, this is a system that requires visa-exempt travelers mm-hmm. to get... Basically, it is a system where you are not required a visa mm-hmm. to get into these countries.
1: Okay.
2: Okay. Now, most of the countries in the EU, you mm-hmm. can get into. There are a few countries okay. that don't apply. But basically, you know, it's made it very easy mm-hmm. for us to travel to mm-hmm. Europe. But now they are requiring an online pre-screening.
1: Mm-hmm.
2: Okay. And there's an application fee of 7 euros, which is about 10,000 won.
1: Mm-hmm.
2: And so you can, once you do this, the ETIAS will be valid for up to

0: 3 years.
1: 아, 오케이. 그러니까 비자 면제 국가 여행자가 쉥겐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제 사전 입국 허가를 좀 받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자가 새로 필요한 것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제 프로세스를 넘어가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가
0: right.
1: 되겠네요.
0: Right.
1: 그리고 뭐 신청 수수료가 약 1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한 번 발급 받으면은 3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에 먼저 도래하는 거 시점까지 또 유효하다.
0: 그렇죠? Right, right. So, you know, Europe is very closely, it is by land connected to the middle, you know, like people, there are a lot of refugees coming in, and so I think that with the sort of influx of people coming in, right. they just want to monitor it a little bit.
1: 좀 monitor 해주세요.
0: Yes, okay. yes.
1: So EU가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은요, ETIAS가 없어도 기본 입국 조건만 충족하면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European Union plans to roll out its pre-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IA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26.
1: 유럽연합이 2026년 4분기부터 사전 여행 허가제인 ETIAS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었던 지금 rollout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뭔가를 rollout 한다는 거. 그 여기서는 it's pre-travel authorization system이라고 하는 거. ETIAS를 rollout 한다. 출시한다. 시행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0: Under the new rule, visa exempt travelers, including South Koreans, wi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 before they can visit any of the 30 countries in the Schengen zone.
1: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여행객들은 Schengen 지역 30개국 중 어디든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o, 이 새로운 룰 아래서는 visa exempt travelers including South Koreans wi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visa exempt travelers는 어떤 travelers예요?
0: So you'll see this in a lot of like formal documents or maybe when you're traveling if you're exempt. It means that you are excused or you are not required to do a certain thing.
1: Okay.
0: So it doesn't apply to you officially. So for example, if it's visa exempt means that you don't need a visa. If it's tax exempt, it means wonderful.
1: 너무 좋네요.
0: You don't need to pay taxes. Yeah.
1: 이 exempt라는 단어 갑자기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0: Oh, well, you know, when you go on a tour, you know, tourists, we look for that tax exemption.
1: Yes. Yeah. 그래서 면제를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So, visa exempt 하면 비자 면제 혹은 무비자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표현을 덩어리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omething is exempt from something. 하면 뭔가에서 면제되다. 그래서 비자가 면제된 travelers, 뭐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We'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를 complete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0: So the key word here is screening. What does this mean? Screening just means to check or to examine.
1: 걸러내는 거죠.
0: That's it. That's right. That's right. So you can screen, you can have a health screening, you can have maybe you... Here's one thing. You can screen your calls. We use this word to screen your calls, meaning like now, before, we couldn't screen calls.
1: Right.
0: Now, we know the number. We don't have to answer it.
1: Right.
0: Yeah.
1: 아, 스크린한다는 게 그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여기서 보고서 무슨 약간 이거 스팸 경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가려내는 거네요.
0: Yeah, or people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1: Right.
0: Yeah. Okay, so the screening thing here, pre-screening process. They want to just kind of check and examine before you come into the country just to make sure everything is okay.
1: Okay, so pre가 미리, 사전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거기다 screen한다는 거가 심사하다라는 뜻입니다. So pre-screening process는 사전 심사 절차. 되겠죠. 그걸 온라인으로 complete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이 하나 나오게 돼요. 생겐 지역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0: Yeah, 생겐. You may wonder what is this zone?
1: 생겐 지역.
0: Okay, so this is named after a small town in Lux

0: Luxembourg.
1: Right.
0: And it was originally signed this Schengen zone in 1985. So basically, these are basically a group of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agreed, okay, you don't need a passport if you're part of this country.
1: Okay.
0: So they got together and said, okay, if you're traveling to these countries, visa, no visa.
1: 아, 필요가 없다.
0: Yes.
1: 그래서 이제 이 Schenge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협정이 체결된 룩셈부르크의 한 마을 이름에서 따온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EU 회원국 전체랑 딱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EU 회원국인데 Schengen 지역에는 포함되지가 않는데요.
0: That's right. All right. That's right.
1: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The European Union plans to roll out its pre-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IAS, starting in the fourth quarter of 2026. Under the new rule, visa-exempt travelers, including South Koreans, will have to complete an online pre-screening process before they can visit any of the 30 countries in the Schengen zone.
1: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ss rate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률을 얘기를 했죠.
0: The pass rate for this year's bar exam was higher than expected.
1: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pass rate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는 느낌. Widely hailed as something. 그럼 뭔가로 널리 칭송받는.
0: The film is widely hailed as a masterpiece of modern cinema.
1: 네, 그 영화는 현대 영화의 명작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all time.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All time. 역대 혹은 사상 최고의.
0: The athlete set an all-time record in the 100-meter sprint.
1: 그 선수는 100m 달리기에서 역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clinch a spot. 이거는 secure 시키는 거, 확정 짓는 거죠. 자리 혹은 뭐 진출권을 확정 짓다.
0: The team clinched a spot in the playoffs with their win last night.
1: 그 팀은 지난밤 승리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Visa exempt. Exempt 된다는 게 면제를 받는다는 뜻이니까 이건 비자, 면제, 무비자가 정도가 되겠죠.
0: Citizens of visa exempt countries can stay for up to 90 days.
1: 네,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은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돼 있고요. Pre-screening process. 이거는 미리 screen 이렇게 걸러내는 거니까 사전 심사 절차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Alright, 자 이렇게 마무리 줘보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New York Times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0: Well,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from the 80s, Spandau Ballet. It's True.
1: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첨단 IT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신 기술이 개발되는 곳이니만큼 직원 복지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난임시술 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난 기업의 직원, 배우자, 동거인이라면 체외수정 시술이나 냉동 난자 시술을 받을 때 회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3: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2: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자,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2: And I'm Kristen Cho.
1: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일본 왕실 구성원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배울 표현 중 하나인데요. 다음 영어 설명을 듣고 설명에 맞는 단어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Okay, so we're looking for one word that means the children of a person, animal, or plant.
1: 아, 방금 요 설명해 주신 거 이거에 맞는 단어 하나짜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2: One.
1: 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주세요.
2: Okay. The children of a person, animal, or plant.
1: 오, 쉽지 않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약간 오로 시작하는 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네, 오늘 기사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2: Japan is running out of royals. Are more men the answer?
1: 제목에서 지금 run out of가 나왔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2: Well, this is a very

0: very colloquial expression. We use it every day.
1: Yes.
0: You run out of milk. Uh-huh. You run out of means that nothing is available anymore. It is getting significantly reduced.
1: It's running low.
0: Running very low.
1: Okay. So, 일본이 running out of royals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제목을 해석을 해본다면 줄어드는 일본 왕족, 남성을 더 늘리면 해결될까?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요. 네 개의 파트로 나눠 들어볼 건데요. 오랫동안 남성의 왕이 계승만을 유지해온 일본 왕실이 남성 왕족 부족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요. 일본 의회는 먼 남성 친척들을 왕족으로 받아들여서라도 왕실 구성원을 늘리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0: The plan has angered some Japanese officials, commentators, and activists who say there is an easier solution, allowing women to reign as emperor, an idea embraced by a broad swath of the public, according to polls. Many citizens want a female emperor now, said Kiyomi Sugimoto, a female lawmaker with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who opposes the plan. I have people running up to me every day.
1: 그러나 이 계획은 일부 일본 관리들과 논평가들, 활동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들은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성 왕족도 허용하는 것인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생각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성 일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라고 해당 방안에 반대하는 입헌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스치모토 기요미는 말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어떤 표현이 안 들리셨는지 좀 슬슬 들어가면서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plan has angered some Japanese officials, commentators, and activists who say there is an easier solution, allowing women to reign as emperor, an idea embraced by a broad swath of the public, according to polls.
1: 그러나 이 계획은 일부 일본 관리들과 논평가들, 활동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들은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성 왕족도 허용하는 것인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생각은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너무 똑같은 생각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0: yes,
1: right? 이런
0: absolutely.
1: 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allowing 그런 좀 더 쉬운 솔루션이 있는데 그 바로 allowing women to reign as emperor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Okay.
1: Right.
0: Well, if you look at the word emperor, it is a male ruler of an empire.
1: Okay.
0: Right. So typically we have kings. Mm-hmm. We have in a monarchy. We've got well, of course, you know, in England we have the queen as well.
1: Right. Right.
0: But here they're saying let the women rule or hold power as emperor. Reign is a very interesting spelling.
1: Mm-hmm.
0: It's R-E-I-G-N.
1: Okay.
0: But the G is almost silent.
1: Okay. Mm-hmm. 거의 비가 오는 rain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0: The sound is exactly the same.
1: 아, okay. 그럼 emperor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왕 정도 황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로서 reign을 하는 거 이거 여자가 할 수 있게 allow 하는 거 that's an easier way라고
0: right.
1: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정말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The Last Emperor.
0: Oh yes.
1: You remember that movie?
0: Oh, it's an incredible movie.
1: 완전 예전 영화인데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서 그 엄청 긴 영화였거든요.
0: Yes,
1: 근데도,
0: it's a classic.
1: 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집중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때 아마 제목이 마지막 황제인가 뭐 something
0: that's
1: 그랬어요.
0: Right, that's
1: 그래서
0: right, that's right.
1: 아, emperor가 그거구나.
0: Emperor.
1: 그때 알았던 that's 기억이 right. 나는데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An idea embraced 됐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갖다 쓰자 이러면서 by a broad swath of the public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So the word that may sound new to you is the word swath, S-W-A-T-H.
1: H.
0: So A swath is a wide kind of strip of land
1: right.
0: or a section. Mm-hmm. Now, the word broad

0: broad makes it even wider.
1: Right. Mm-hmm. 이미 a swath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이미 넓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yeah. broad를 넣어버리니까 더 큰 느낌이 드네요.
0: That's right. So basically, okay. It also kind of involves kind of diversity. Mm. So different types of people, groups, mm-hmm. or women, men. Mm-hmm. So it is not just a large group of people, okay. but quite a variety of people.
1: Right. Okay. Mm. So 그러면은 a broad a swath of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넣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쌤, swath 대신에 a wide range of 뭐 이렇게 쓴다든가 span of를 쓴다든가 그것보다 더 inclusive한 건가요?
0: Yeah, I do feel because really what the writer wants to say is that there's just a lot of people from the public.
1: Right.
0: Right. So, but if you say range, it almost feels like you have to be specific about who it is. But here, it covers 아, 그러니까 the public.
1: 결국에는 좀 쉽게 하면 so many people from all different backgrounds.
0: Exactly.
1: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Okay. So a broad swath of the public 하면 대중의 광범위한 다수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볼게요.
0: Many citizens want a female emperor now, said Kiyomi Sugimoto, a female lawmaker with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who opposes the plan. I have people running up to me every day.
1: 네, 지금 당장 여성 일왕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라고 해당 방안에 반대하는 입헌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스지모토 기요미는 말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저한테 달려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뭔가 반대를 하면서 예전 방식을 and she says I have people running up to me every day 라고 얘기를 했네요.
0: Yeah. So if people are running up to you, it feels like well, obviously they are approaching her. But the key is they run up to her. So it is either because they're excited or either because they're angry or either there's an emergency.
1: Okay.
0: So that is the feeling.
1: So even say for example a child can run up to his or her mother.
0: Okay. Because they got hurt. I got hurt.
1: 아니 연이 왜 이렇게 잘하세요? 깜짝 놀랐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0: depending,
1: anger issues?
0: Yes, depending on the context. Someone can run up to someone and say I love you. Or someone can run up to someone and say, you did right, that. Yeah, right. So it really depends.
1: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 run up to 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헉헉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유가 좀 중요하겠네요.
0: Yeah.
1: 화가 났다, 컨텍스트에 따라 화가 났다, 혹은 좀 급하다, 아니면 뭐 기쁘다, 뭐 슬프다, 다양한 이유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Run up to someone. up을 씀으로써 조금 더 가까이 온다는 걸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Walk up to someone, right?
0: Oh, yeah.
1: Yes, the gentleman walked up to Kristen Sam and asked for her phone number.
0: Oh!
1: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2213님이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들어요. 아침 출근 시간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활기 있는 목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네요. 잘 오셨습니다.
0: Welcome, welcome, welcome.
1: 여기로 settle down 하시는 것 어떨까요?
0: Please, stay with us.
1: Okay,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The plan has angered some Japanese officials, commentators, and activists who say there is an easier solution. Allowing women to reign as emperor, an idea embraced by a broad swath of the public, according to polls. Many citizens want a female emperor now, said Kiyomi Sugimoto, a female lawmaker with a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who opposes the plan. I have people running up to me every day.
1: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0: All right, let's listen to Craig David with Rise and Fall featuring Sting.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Japan is running out of royals. Are more men the answer?
0: 자, 그런데 왜 일본 왕실 구성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걸까요? 두 번째 part 들어볼게요.
1: Japan's demographic decline has touched nearly every aspect of its society, including the monarchy. The royal family is now made up of only 16 people, 5 men and 11 women, down about a quarter since 1990.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family to carry out its public duties, like overseas visits and court ceremonies.
0: 일본의 인구 감소는 왕실을 포함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왕실 구성원은 남성 5명과 여성 11명, 총 16명에 불과하며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4분의 1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왕실은 해외 방문이나 궁중 의식 같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죠.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Japan's demographic decline has touched nearly every aspect of its society, including the monarchy.
0: 네, 일본의 인구 감소는 왕실을 포함해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Japan's demographic decline has touched nearly every aspect of its societ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터치는 건드리는 거는 affect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영향을 준다. 거의 사회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근데 중요한 게 뭐가 터치라느냐. 바로 demographic decline.

0: 거네요.
1: Yes, that's right. So this comes from the word demography. Mm-hmm. And basically, demos means people, population. Right. Mm-hmm. So graph, you can kind of figure it out. Mm-hmm. So usually when studies are done, it's really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0: Okay.
1: So according to age, mm-hmm. income, education. Uh-huh. In this specific case, demographic decline mm-hmm. is specifically referring to the low birth rates,
0: okay.
1: meaning the lack of young people mm-hmm. and an aging population.
0: Ah, all right. Mm. So, 사실은 demography라고 하는 인구 변동이나 뭐 무슨 인구 통계학 에서 나온 단어가 demographic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다. 결국에는 인구 감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Yeah, Japan's right. population is shrinking.
0: Right. 그런데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고 including the monarchy. So 뭐 군주 쪽 관련해서도 다 영향 주고 있다.
1: Yes.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royal family is now made up of only 16 people, 5 men and 11 women, down about a quarter since 1990.
0: 현재 왕실 구성원은 남성 5명과 여성 11명, 총 16명에 불과하며 이는 1990년에 비해 약 4분의 1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the royal family가 왕가를 얘기를 하겠죠. It's now made up of only 16 people. 이러고 돼 있어요.
1: Mm-hmm.
0: Right. 자, 뭔가로 made up of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 means to consist of. Mm-hmm. So when you look at a group or a family, mm-hmm. who's in the family?
0: Hmm.
1: How many women? How many men? Uh-huh. How many, you know.
0: Right.
1: So if by saying made up of only 16 people, mm-hmm. so the royal family consists of 16 people.
0: 아.
1: It has 16 people.
0: Okay. 뭐, 그러니까 몇 명이 있는지,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1: yeah.
0: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성됐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한국에서는 보통 중고등학교 이제 문법책 같은 데 보면은
1: yeah.
0: consist of라는 표현을 보통 배우게 돼 있거든요.
1: Yes.
0: 근데 그것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그쵸?
1: Yes, that's right. Exactly. So this is kind of the more sort of, you know, colloquial way mm-hmm. of saying this, more
0: right.
1: conversational way.
0: Okay.
1: But we do use this a lot.
0: 아,
1: yeah.
0: made up of
1: yeah.
0: something.
1: So a class can be made up of, you know, students from mm-hmm. all different parts of, you know, Seoul,
0: right.
1: for example.
0: Right.
1: So it's like all the different parts uh-huh. coming as a whole.
0: Okay. okay. So made up of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로 구성된, 뭐뭐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consist of를 만약에 여기 적용을 한다면 the royal family consists of
1: yes.
0: only 16 people.
1: Yes.
0: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family to carry out its public duties like overseas visits and court ceremonies.
0: 네, 이로 인해 왕실은 해외 방문이나 궁중 의식 같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family가 뭐 하는 걸 힘들게 만들었냐면 carry out its public duties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적인 duties를 여기서 중요한 게 carry out인 것 같거든요.
1: It is.
0: 뭔가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1: Okay, so carry out is important here because we could just say perform or mm-hmm. execute a certain task.
0: Right.
1: But the feeling is that it is has to be completed if you carry out something.
0: 아, 그럼 뭔가를 그냥 단순하게 we perform something 이게 아니라
1: That's right.
0: 끝까지 가져간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나요?
1: Yeah, from start to finish, mm-hmm. you gotta finish that task.
0: 아, 오케이. 뭔가를 mm-hmm. 수행하다. 뭔가 임무를 맡으면 그걸 mm-hmm. 끝까지 해낸다라는 뜻이네요.
1: Yes.
0: 오케이, so carry out its public duties라고 얘기를 하면 공적 임무를 수행하다. 근데 그거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Mm. 뭐 예를 들어 뭐 overseas visits라든가
1: yeah.
0: court ceremonies라든가.
1: There aren't enough people.
0: 사람이 그냥 없는 거네요.
1: Yeah.
0: 오케이.
1: Okay.
0: All right,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Japan's demographic decline has touched nearly every aspect of its society, including the monarchy. The royal family is now made up of only 16 people, 5 men and 11 women, down about a quarter since 1990.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family to carry out its public duties like overseas visits and court ceremonies.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설명을 듣고 설명에 맞는 단어를 보내주세요.
1: So we're looking for a word that means the children of a person, animal, or plant.
0: 네, 이거에 맞는 단어를 보내주시는데요. 우리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1: yeah.
0: 영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보내주셨는데.

0: 어때요? Oh, that's a good point. 왠지 that, 불안해가지고. That's a good 알겠습니다. point.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Stephen Sanchez with Until I Found You.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Japan is running out of royals. Are more men the answer?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 왕족의 권력을 약화하려고 했다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Under the nation's 1947 constitution imposed under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emperor became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a figurehead with no political authority. 11 imperial families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royal status, shrinking the family to 16, down from 67 in 1946.
0: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주도로 제정된 1947년 헌법 아래 일본 국왕은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1개의 왕족 가문이 강제로 왕족 신분을 포기해야 했고 그 결과 왕실 구성원 수는 1946년 67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맥아더 장군, Jan Douglas. 사실 맥아더가 아니라 원래 발음은 MacArthur가
1: MacArthur.
0: 맞겠죠.
1: Yeah.
0: 여기서 Jan인 G-E-N이라고 하는 건 General, 장군의 줄임말입니다. Mm-hmm. 자, 근데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 Under the nation's 1947 constitution imposed under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emperor became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a figurehead with no political authority.
0: 네,

0: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주도로 제정된 1947년 헌법 아래서 일왕은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징적 존재로서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mperor가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a figurehead with no political authority 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figurehead는 어떤 헤드인가요?
1: Okay, figurehead, let's think of ships, old ships.
0: Right.
1: You know we've got the turtle ship? There's like that turtle.
0: 곡선, yes.
1: Yeah, like that is kind of a figurehead.
0: 아.
1: So it's at the very front of the ship that is a kind of symbol.
0: 맞아요.
1: Like Vikings, you know, they probably had some, you know.
0: 뭔가 이렇게. 여신이 이렇게 딱 있거나
1: yeah,
0: 맞아요.
1: Right. So basically it was there as a symbol. It didn't do anything for the ship. So a figurehead in terms of politics mean a person who is very high ranking but has no real power.
0: 아.
1: It is a bit of a symbol.
0: 그러니까 수장 뭔가 상징적인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 강력한 존재인데 명목상만 그렇다는 얘기네요.
1: That's right.
0: 오케이. 힘이 실제로는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명목상의 수장이나 상징적인 존재를 figurehead라고 하네요.
1: That's right.
0: 근데 실제로 이 figure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1: Yes.
0: 그렇죠? 그럼 뭐 장난감 action figure라든가
1: yes.
0: 뭐 아니면 아빠 같은 사람을 뭐 father figure이라고 한다든가.
1: Good point.
0: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근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With no political authority.
1: Okay. Yes. So that gives you kind of the meaning of this word figurehead.
0: Right.
1: What we just talked about. So they have they're the king, the emperor. However, they have no political authority. They have no power to influence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lawmaking. They're just there
0: to unite
1: be there.
0: The people.
1: Yeah,
0: right?
1: just to unite the people.
0: Okay.
1: Right.
0: Mm-hmm. So 여기서 political authority, 한마디로 정치적 권한이 없는 no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단순하게 figurehead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연결할게요.
1: 11 imperial families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royal status, shrinking the family to 16, down from 67 in 1946.
0: 네, 11개의 왕족 가문이 강제로 왕족 신분을 포기해야 했고 그 결과 왕실 구성원 수는 1946년 67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mperial families라고 하는 거는 왕족 가문을 얘기를 하겠고요. But they were forced to give up of their royal status.
1: Yeah.
0: 뭔가 왕족의 그런 위치를 give up 하게끔 force 당했다라는 것은 좀 강한 느낌이 있네요.
1: Yeah, sure. Of course, we know give up means surrender.
0: Yes,
1: okay?
0: yes.
1: But they were forced to do it. It was not by choice. They had no choice but to surrender their titles, their royal status. Yes. So basically the U.S. were like, okay, you've got no power. Give up your royal status.
0: Okay.
1: And overnight, they became ordinary citizens.
0: 아하. 그러면은 이제 하루 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또 좀 이따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force 당했다. 아, 이건 강제로 당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는 해야만 했다. We were forced to do something. 이런 뜻이 됐고 여기서는 they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royal status. 그러면서 패밀리의 숫자가 확 줄게 된 거죠.
1: Sure.
0: Alrigh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Under the nation's 1947 constitution imposed under General Douglas MacArthur, the emperor became the symbol of the state and of the unity of the people, a figurehead with no political authority. 11 imperial families were forced to give up their royal status, shrinking the family to 16, down from 67 in 1946.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Eiffel 65 with Blue, Da Ba Dee.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672님이요. 매일매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평생.
0: 아, 평생.
1: That's a key word right there. Did you say that? We love that.
0: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회에서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과거 왕족 가문의 남성들이 복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Experts said their offspring might one day be eligible to inherit the throne. The men from these families have been living as commoners, working in media, life insurance, advertising, and other fields, according to Japanese news reports. Som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would accept them or their offspring as royals.
0: 전문가들은 이들의 후손이 언젠가

0: 왕위 계승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문의 남성들은 미디어, 생명보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나 그 후손을 국민이 왕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직 미션 정답을 보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파트 정말 집중해 주시면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1: 왠지
0: 듭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Experts said their offspring might one day be eligible to inherit the throne.
0: 네, 전문가들은 이들의 후손이 언젠가 왕위 계승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experts said 전문가들이 말했죠. Their offspring might one day be eligible to inherit the throne. 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의 offspring이요? 봄이 왔나요?
1: Offspring. Okay,
0: so 봄이랑 관련 없는 것 같은데?
1: No, 네. it has no relation to spring.
0: 네.
1: But it means the children or descendants of a person, animal, or family line. So it's interesting because it is children,
0: right?
1: But it is the more sort of biological context or scientific context,
0: okay.
1: more formal way of saying children.
0: 와, 그러면은 이거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이든 뭐든 뭔가 biological form에 의한 아래로 내려오는 후손인 거잖아요.
1: Yeah. So I mean you would not say, "Oh, how many offsprings do you have?"
0: 자손이 얼마나
1: no,
0: 되세요?
1: 이거 no.
0: 이거는 우리말로도 좀 어색해요.
1: And even in Korean, right? Okay. So, but of course you would not say the emperor's children.
0: Okay.
1: Either.
0: Right.
1: Because that sounds too casual,
0: yes,
1: too
0: yes.
1: personal.
0: Okay.
1: So the emperor's offspring.
0: 좀 격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자손이나 후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offspring one word가 되겠습니다. So 그들의 offspring, 후손이나 자손이 어쩌면은 one day be eligible. Eligible 하다는 거는 자격이 되는 거. 특히 법적인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할? To inherit the throne. 뭔가 멋있는 느낌 있어요.
1: Okay, yes, that's right. If you inherit something, you receive something,
0: right.
1: usually a title or a status
0: right.
1: or property or even a house. You know, basically you get from your grandparents or your parents, you inherit the house. So you get something. It's kind of passed down.
0: 아, 뭔가 Now, 이렇게 yeah. 물려받는 거네요. 결국에는.
1: Yeah, that's right. And of course, here though, of course, this is the throne. So basically, this is talking about a seat in the monarchy.
0: Okay. 뭔가 진짜 그러면 여기서는 돈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이다 보니까 status를 inherit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s.
0: Okay.
1: That's right.
0: 왕위를 계승하는 거네요.
1: Yes.
0: 멋있는 말입니다.
1: Yeah.
0: So inheritance라고 하는 우리 뭐 상속, 뭐 재산, 상속 재산 같은 것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동사로 써버리네요.
1: Yeah. Yeah. So of course, you know, like we look at England and the first son, he
0: right.
1: inherits the throne. That's
0: right.
1: automatic.
0: Okay. Mm-hmm. 자동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 지금 question이
1: There's
0: 있는
1: a bit,
0: 거죠.
1: There's a bit of a problem here. Yeah.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men from these families have been living as commoners, working in media, life insurance, advertising, and other fields, according to Japanese news reports.
0: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가문의 남성들은 미디어, 생명보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the men from these families have been living as 뭔가 왕족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As commoners 이렇게
1: yeah.
0: 돼 있습니다.
1: Yeah.
0: 뭔가 common한 게 느껴지네요.
1: Well, yeah, that is true. Usually we say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royalty and just being an ordinary citizen.
0: Okay.
1: So commoner just simply means you are an ordinary citizen. You are not part of the royal family.
0: 아,
1: so
0: okay.
1: Mayu-sam and Kristen are commoners.
0: 그렇죠.
1: Okay.
0: 서민이죠.
1: But, yeah, we are commoners. But usually in, especially when a country has a monarchy,
0: right.
1: that's when we talk about this word, commoner.
0: 아, 그러니까 뭔가 군주제도 그런 monarchy가 있는 곳에서 보통 이 단어를 써서
1: that's right.
0: 뭔가 평민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1: yes,
0: 있겠네요.
1: Okay, yes.
0: so, 이 남자들은, 그렇죠?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조금 평민으로 살아오고 있다. 일반 시민, 서민으로 살아오고 있다. Working in media, life insurance, advertising.
1: It's interesting.
0: Yeah.
1: yeah. And you know, Princess Mako also gave up her royal status to marry a

0: commoner.
1: 아, 일부러 자기의 그것을 벗어나서 평범한 사람이랑
0: 결혼하기
1: 위해서.
0: That's right. That's right.
1: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결혼이 안 되나 봐요. 그냥 그런 스테레스를 버리지 않고는.
0: Right. Usually there are rules. I'm not sure about the specifics, but you know, we have a situation though with Kate Middleton, who was a commoner before marrying Prince William. So yeah, there are certain rules that you need to abide by, but Princess Mako gave up her royal status.
1: Okay.
0: I believe she's in New York.
1: Oh, 뉴욕에 지금. Okay. 자, 마지막 문장 넘어가 볼게요.
0: Som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would accept them or their offspring as royals.
1: 네. 이들이나 그 후손을 국민이 왕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some and some people, right? Question은 여기서 Excuse me, I have a question. 그런 question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뭔가 의심하는 거죠. Right? So,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면 갑자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갑자기 뭔가 나보다 높은 뭔가?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Okay. So, 그런 거에 대한 question도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Experts said their offspring might one day be eligible to inherit the throne. The men from these families have been living as commoners, working in media, life insurance, advertising, and other fields, according to Japanese news reports. Som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would accept them or their offspring as royals.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까요? 자, 다음 영어 설명 듣고 설명에 맞는 영어 단어 보내주시면 되죠.
0: So the definition was the children of a person, animal, or plant, and the answer is offspring.
1: 네, 자, TOEIC Speaking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손명선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Congratulations!
1: 자, 그럼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Barbara Streisand's Evergreen.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자,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일본 왕실 구성원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 들었어?"
0: 그래서 해결책이 먼 남성 친척들을 다시 데려오는 거래.
1: 맞아. 그리고 여성들을 왕위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대.
0: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 네.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여성들을 왕위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대. 이거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1: So their solution is to bring back distant...
0: Sorry. Not that one, right?
1: Okay. There's talk.
0: And there's also talk.
1: There's also talk of the company...
0: Of letting women take the throne.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Right.
1: Talk of. I'm a little confused. Okay, right. Yeah.
0: So talk of doing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Mm-hmm. 이게 뭔가 there's 무슨 talk가 있다. 근데 ing 한다는 talk가 있다 그러면 이 talk가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얘기나 소문이 될 수가 있을까요?
1: Yes, absolutely. So when you use this expression, there's talk of, it means like, you know, people like whispering. Yeah, it could be rumors.
0: Okay.
1: It could be literally discussions.
0: Okay.
1: It could be many things, but you're hearing these things. There is definitely people talking.
0: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루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람들이 탁탁탁탁 하는 그런 느낌.
1: Yes, that's right.
0: You know? Yeah. 그런 얘기가 있어. There's talk of Kristen Sam getting a promotion.
1: Oh my gosh. No.
0: 이런 느낌은 있는 느낌인가요?
1: Is that true? Where'd you hear that? Yeah.
0: I heard directly from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1: 거. Yes, that's right. Mm-hmm.
0: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talk of doing something. 이거는 뭐뭐 한다는 소문이 있다 혹은 얘기가 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women이 take the throne. 왕좌를 차지한다. 하게 둔다. 뭐 이런 talk가 또 있다고 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굉장히 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인지 궁금하네. 이게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네. 이거
1: 궁금.
0: 궁금스.
1: So the pattern would be I wonder.
0: I wonder.
1: Yeah, and this is really commonly used. I wonder if it's going to rain today. I wonder if he's going to show up. I wonder, you know, there's so many wondering going
0: 궁금한
1: on.
0: 궁금한 게 많잖아요.
1: Really, it is true.
0: 이게 쌤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I was wondering or I'm wondering 이러면 상대방한테 대답을 좀 해달라는 느낌이잖아요.
1: Yes. 예를 들어,
0: hey,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you know, if you wanted to have dinner with me. 이거는 I want your answer, right?
1: Yes.
0: But somehow if you use I wonder if she still misses me. 이러면 왠지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1: That's an excellent point. That's an excellent point, Sam. Because if you do it in the past progressive, I was wondering. Yeah, you are asking for an answer. But I wonder if he still thinks about me or if she thinks about me. I wonder if he's married or she's married. Okay, we're talking about people, you know, exes.
0: 뭔가 그리워하는.
1: Yeah, so yeah, it just means you really are curious about this.
0: 궁금증, 누구한테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뭐뭐인지 궁금하네. 이거는 그냥 I wonder 하고 if 뭐뭐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1: Yes.
0: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결론이 나거나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 좋을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phrasal verb. Turn out. Yeah. So I wonder how it'll turn out. Like what is going to be the final result, the outcome.
0: 지금 쌤이 손으로 보여주셨는데요. Turn out.
1: Okay.
0: 이게 돌아서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1: Okay.
0: 아, okay. 그러면은 it turned out well.
1: Yeah.
0: It turned out nicely. Yeah. 이러면은 잘 결과가 잘 나왔다는 뜻이 될까요?
1: It didn't. Yeah. The opposite. It turned out terribly. Like, say, for example, you decided to cook or you decided to bake and you never bake or cook and you cooked it and it's like, oh my gosh, it didn't turn out so well.
0: Okay, 그래서 turn out

0: 나서 뭐 이런 부사 같은 걸 쓰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난다. 결국 어떻게 되다.
1: Yes.
0: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이렇게, Turn 이렇게, out.
0: 네, okay. Alright, 자, 그렇다면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2: Did you hear Japan is running out of royals?
3: Yeah, and their solution is to bring back distant male relatives.
2: Right, and there's also talk of letting women take the throne.
3: I wonder how it'll all turn out.
2: Mm-hmm.
4: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3723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통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많이 배워요. 두 분 덕분에 단어의 여러 의미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1: 오, oh, we 감사합니다. appreciate that. Thank you.
0: 항상 공부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1: Okay.
0: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마지막 곡 어떻게 되나요?
1: Okay, we're going to listen to Guns N' Roses.
0: 오.
1: Knocking on Heaven's Door. And this is a song that you really love.
0: Oh yes,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학창 시절에 제가 어떤 스쿨 밴드 들어가려고 이거 오디션 보다가 잘생긴 친구한테 밀려서 떨어졌어요. 저 항상 마무리 이렇습니다.
1: Okay.
0: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 Oh, don't cry, Sam.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ll right, I've been Kristen Cho, and we'll see you tomorrow.
0: Oh yes.
1: Okay.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요즘도 네잎클로바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These days, you can get four-leafed clovers so easily, right?
1: Really?
0: They sell them.
1: What?
0: 요즘은 네잎클로바를 파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전 옛날에 진짜 공원 가면 찾아다녔어요. 우리 잭쌤은 요즘도 공원 가면 찾아다니나요? Do you look for four-leaf clovers?
1: Not so hard. I don't really look very hard.
0: You don't
1: hard,
0: believe?
1: But I look and I see, oh, is there any four-leaf? No? Okay.
0: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Do you believe
1: no,
0: that it brings you good
1: cool.
0: luck? Oh, cool. Yeah. 그쵸?
1: I guess a four-leaf clover, one in about 10,000. Leaves
0: naturally
1: 네. are a four-leaf clover.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은 그 four-leaf clover를 만드는 일부러 그 genetically 해가지고 만드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만 분의 일로 찾아지는 그 four-leaf clover 찾는 게 진짜 행운이긴 하겠죠, 그죠? 자, 오늘은 네잎클로바를 찾았어라는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입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을 우리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What was today's mission sentence once again?
1: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이죠.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나는 네잎클로바를 찾았어요. 이잖아요. 그래서 나는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는 간단하게 I입니다. I.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요? 찾은 거죠. 이미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써줘야 되는데 일단 찾다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find이고요. 찾은, 찾았다라고 했을 때는 found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

0: found. 라고 하면 나는 뭐뭐를 찾았어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뭘 찾았다고 하면 될까요? 네잎 클로버인데 네잎 클로버는 four leaf clover라고 합니다. 그런데 four leaf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라서 hyphen, 중간 짝대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그어줘야 돼요. 그런데 네잎 클로버를 하나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I found a four-leaf clover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클로버를 뭐 여러 개를 찾았어요. 세 개를. 그러면 I found three four-leaf clovers 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four-leaf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이파리니까 four leaves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어가 특히 이제 명사가 복수 형태인데 형용사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단수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our leaves가 아니고 four leaf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I found a four-leaf clover. 우리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
1: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s, I found a four-leaf clover.
0: Mm-hmm.
1: We're going to take the first two words, I found, and then change the rest. So, I found Momo.
0: 그러면 네잎 클로버가 아니라 다른 거를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1: Mm-hmm.
0: 그래서 내가 찾던 거를 발견했거나, 전 아직도 제가 잃어버린 리모컨을 못 찾았는데 그걸 발견했거나 아니면 우연히 뭔가를 찾았을 때 이렇게 mm-hmm. 네잎 클로버처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뭘 찾았다고 해볼까요?
1: Well, the first sentence, let's be dramatic. Ready?
0: Mm-hmm.
1: I found the love of my life.
0: Aww, I found the love of my life. 제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어요 라는 말인데 my life는 나의 인생이잖아요.
1: Mm-hmm.
0: the love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내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 나의 동반자를 찾았다는 말이죠.
1: Some people might also say,
0: mm-hmm.
1: I found the one.
0: The one. 맞아요. The one은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The love of my life,
1: mm-hmm.
0: the one, 다 똑같은 뜻입니다.
1: Now, you can find things like physical things.
0: Mm-hmm.
1: You can find objects or places. But you can also find things like find a solution, for example. I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0: 그렇죠. 물건을 찾을 수도 있지만 뭐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I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어떤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I found a solution이고요. 문제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to the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I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근데 만약에 solution,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요.
1: Mm-hmm.
0: 그럴 때는 I found
1: the
0: solution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1: Now another thing you can find is by searching
0: mm-hmm.
1: on the internet.
0: Ooh.
1: So you could say, I found a cheap flight.
0: 아, 중요합니다. Cheap flight. 자, cheap flight라고 하면 저렴한 항공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항공권을 찾았어요. I found a cheap flight. 왜 어가 들어가느냐? 저렴한 항공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찾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 Kaylin, do you like to shop at the store or do you like to shop online?
0: I like both. It depends. 네,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오프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다 좋아해요.
1: Okay, what about for clothes?
0: 아, 옷은 사실 입어봐야 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오프라인

0: 라인이 훨씬 더 정확하죠.
1: I don't like that I have to keep looking through all the clothes to find my size, though.
0: Why?
1: Because it takes too long. I'm like, oh, that's not it. That's not it. That's not it. Oh, here's one. It's my size. And then I can try it on.
0: Oh, 그랬을
1: 시간
0: 때?
1: 많이 걸려요.
0: 시간 많이 걸리긴 하지만
1: 네.
0: 딱 찾았을 때 뭐라고 해요?
1: I found the right size. 딱 맞는 사이즈를 찾았어요.
0: Great. Now try it on. 잘했어요. 그럼 이제 입어봐요. 네, 딱 찾았을 때 I found the right size. 오른쪽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딱 맞는이라는 뜻이죠.
1: You could also say, I found a hidden place.
0: I found a hidden place. 숨겨진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요? 어디서 찾은 거지?
1: It's great when you can find some nice, out-of-the-way place and you feel like only you know about it.
0: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인터넷 이후로는 나만 아는 장소는 이제 없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everyone 사실은. knows.
1: 네. 느낌 나오면 돼요.
0: 그렇죠. 그런 느낌만 가져도 좋죠.
1: I found a better way.
0: I found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인데 더 좋은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a better way라고 합니다. I found a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I found the better way라고 하는 경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좋은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1: Well, let's think of a few more things that people want to find.
0: Okay.
1: I found the bus stop.
0: 아, bus stop. 버스 정류장을 찾았어요 라는 말이겠네요. I found the bus stop.
1: I found the entrance.
0: Entrance 중요하죠. 출입구인데 이제 특히 입구를 entrance라고 네. 하죠. 그래서 입구를 찾았습니다.
1: Sometimes I've had to walk all the way around a building to find the entrance.
0: 그럴 때 있어요. 출입구가 잘 안 보이는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하철은 출입구인데
1: 네.
0: exit이라고만 얘기하죠.
1: 아, 맞네요.
0: You don't say 네. entrance 10. I'll meet you at entrance 10. exit 10이라고 하죠, 보통. 네.
1: I found a good deal.
0: A good deal. 좋은 혹은 저렴한 가격에 어떤 걸 찾았다라고 할 때 I found a good deal.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Here's something fun. I found a fossil.
0: fossil? 화석이요? Really? Wow. I found a fossil.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Well, for me, 찾았더라도 제가 fossil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네, fossil, 화석이라는 뜻이죠. Have you ever found a fossil before?
1: I'm not sure now. I've definitely found some old things.
0: 네.
1: Like bullets from the Civil War.
0: 진짜 남북전쟁 yeah. 때 총을 타니요?
1: 네.
0: 와, 그럼 그거 어떻게 했어요?
1: 그냥 바닥에 땅에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뭐 가보지 못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I found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찾은 게 있으면 I found 뭐뭐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I found the love of my life.
0: I found the love of my life.
1: I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0: I found a solution to the problem.
1: I found a cheap flight.
0: I found a cheap flight.
1: I found the right size.
0: I found the right size.
1: I found a hidden place.
0: I found a hidden place.
1: I found a better way.
0: I found a better way.
1: I found the bus stop.
0: I found the bus stop.
1: I found the entrance.
0: I found the entrance.
1: I found a good deal.
0: I found a good deal.
1: I found a fossil.
0: I found a fossil.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found 뭐뭐를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풀밭에서 뭘 그렇게 찾고 있어?
3: 있잖아. 나 네잎클로버 찾았어.
2: 정말? 대단한 행운이네.
3: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
0: 그쵸. 우리가 네잎클로버

글로벌을 찾으면 책 사이에 끼워서 잘 말려야 됩니다. 자, 풀밭에서 뭘 그렇게 찾고 있어?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뭘, 무엇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질문은 뭘로 시작할까요? What으로 시작해야겠죠.

0: 해봤으니까 아시겠죠? 대단한 행운이네. 행운인. 행운인. Lucky Bicky. 여기에서는 그 단어죠.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어. 자, 뭐뭐 해야겠어. 좀 의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I will로 시작할 것 같아요. 끼워두다. 어떤 상태로 놔두다 이잖아요. 요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자, 책 사이에. 우리는 사이에이지만 책 안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쭉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2: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1: Really? That's so lucky.
2: I'll keep it inside my book.
0: 풀밭에서 뭘 그렇게 찾고 있어?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0: One more time.
3: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0: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라고 했죠. 자, what 나왔습니다. 무엇이라는 뜻이고요. What are you looking for? 라고 하면 뭘 찾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In the grass라고 했는데 이게 풀밭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at이 아니고 in일까요? 네, at은 보통 어떤 가는 장소들이고요. 여기서는 풀밭 안쪽에 우리가 풀을 헤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풀 사이사이 속을 보는 거기 때문에 in the gra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있잖아, 나 네잎 클로버 찾았어! 라고 했죠.
2: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0: One more time.
3: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0: 네, 바로 이거죠. 있잖아.
3: Guess what?
0: Guess what? 라고 해요. Guess what은 뭘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있잖아. 라는 의미입니다. 네, 나 네잎클로버 찾았어.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뭐라고 했다고요?
3: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 Good.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놀라면서, 정말 대단한 행운이네.
1: Really? That's so lucky.
0: 정말?
3: Really?
0: 너무 큰 행운이다.
3: That's so lucky.
0: 그쵸. That's so lucky. 라고 했어요. 그거 참 행운이네. 라는 의미이죠. That's so lucky.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책 사이에 끼워둬야겠다. 라고 했죠.
2: I'll keep it inside my book.
0: One more time.
3: I'll keep it inside my book.
0: 그쵸. I'll keep it inside my book. 여기서 it은 그것, the four-leaf clover를 뜻하는 거고요. inside가 속에라는 뜻이고, my book은 나의 책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I'll keep it inside my book.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looking for in the grass?
2: Guess what? I found a four-leaf clover.
1: Really? That's so lucky.
2: I'll keep it inside my book.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였습니다. 자, 요거 발음 연습 한번 해볼 텐데요. found하고 a는 연음이 돼서 founder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four-leaf, F 발음 시작하고 끝이죠? 그리고 clover가 아니고 clover 이렇게 V 발음 주의해서 해주세요. 우리 연습해볼까요?
3: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
3: I found a four-leaf clover.
0: I found a four-leaf clover. Good job, everyone.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여러분도 복습 많이 해주세요.
3: Phenomena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어제는 그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건강하시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댄스 수업에 등록을 했다라는 그런 분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1: That's right.
0: 네, so she just joined the dance class with her friends라는 말을 하면서 she's living life. Well, she's really living life.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 Wow, she's really living life.
0: 네, 자 오늘도 그 맥을 좀 같이 해서 이어가서요.
1: Mm-hmm.
0: 기력을 회복 중이신 이제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1: 아, 어제는 grandmother, 오늘은 네. grandfather.
0: 그렇습니다. 네, 저는 grandmother라는 말 한 적이 없는데 어제 그냥 mother였을 뿐이지.
1: 그렇죠, 맞아요.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0: 아, 네. 아주 애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는 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 전 수술을 하시고 기력을 회복 중이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연세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적이다 그리고 정정하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 연세에 비해서 네. 참 좋은 표현이잖아요.
0: 네네.
1: For his age.
0: For his age.
1: 여성분들은 for her age.
0: For her age.
1: 보이쌤 솔직하게 네. 주변 사람들이 네. 보잉쌤의 이제 나이를 아시게 되면
0: 네네, 네.
1: What?
0: 네.
1: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0: 그, 가끔 들어요. 가끔.
1: 뭐 또 가끔.
0: 아니, 아니 아주 자주 가끔 진짜. 들어요. 왜냐면 제 나이 얘기 안 하니까.
1: 솔직히 제가 많이 들어요.
0: 아.
1: Wow, she looks so young for her age.
0: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1: Maybe, maybe.
0: 아니,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평생 이렇게 그 저기 she's alive and well. 근데 right.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젊은게 사셨어요. 그리고 평생 아우 내가 이 나이에라든지 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얘기 나이 얘기하는 거는 저기 아닌가 보다. 하나 타부인가 보다.
1: 타부. 네, right.
0: 사실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Right.
0: 하여튼 오늘은 좌우지간 연세에 비해서 for his age라는 표현이 나와요.
1: 좋은 표현이죠.
0: 네. 자, 대화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1: Yeah, 너희 할아버지는 요즘 어떠셔?
0: 사실 아주 잘 지내셔. 연세에 비해서 여전히 아주 활동적이시다.
1: 대단하시다. 특히 그간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더욱.
0: 정말 그렇지. 요즘도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가셔.
1: 오.
0: 네.
1: This is really healthy. Walking every day.
0: Walking every day.
1: Especially when you get older, we should walk regularly.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걸어야
1: right.
0: 된다는 말씀.
1: Right.
0: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막 근력이 이렇게 생겨나고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stay active.
1: Stay active.
0: 네, 계속해서 활동적이라는 것에 좀 더
1: right.
0: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Right, right.
0: 네, 자 그동안 특히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요즘 아주 활동적이시라는 소식이 반갑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1: right.
0: 겪으셨다는 일이 최근에 이제 수술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는.

0: 겁니다.
1: Right.
0: 자,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할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1: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0: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네, 누구의 안부를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1: Yeah.
0: 그러니까 how is your wife? How is your husband? How is your family? 이렇게까지만 right. 말해도 되잖아요.
1: Sure.
0: 안부를 물을 때.
1: How's your grandfather doing? 해도 괜찮아요.
0: 네네.
1: 뭐, 근데 요새, 요즘, these days.
0: 그렇죠.
1: These days.
0: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특히 어떻게 지내시니?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잘 지내셔? 라고 묻는 것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라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할 때 이렇게
1: right.
0: 비동사와 doing 이란 표현이 필요한 거죠.
1: Right. So
0: how is your grandfather? 하고 물어도 물론 되는데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까지 붙여 말하게 되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셔? 라는 말에 가깝겠습니다.
1: Because he just had surgery
0: 네.
1: and you want to know Now,
0: 네.
1: after the surgery, these days, how is he doing?
0: How's he doing?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자, 그랬더니 사실 아주 잘 지내고 계셔.
1: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0: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1: Mm-hmm.
0: 자, 이 actually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1: Right.
0: 자, 지금 우리말로 할 때 사실 아주 잘 지내고 계셔. 라고 번역을 하면서 actually는 이제 뭐 사실이란 뜻이다라고
1: yeah.
0: 했는데 자, 이 actually를 붙인 어떤 뜻이 또 있을까요?
1: 여기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0: 네.
1: actually 뭐 means like really 뭐 실질적으로 근데 actually 하면 솔직히 honestly랑 더 가까워요.
0: 네.
1: Yeah, honest, 솔직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더 좋으시다라는 맥락에서
0: 네.
1: actually means honestly.
0: Honestly.
1: Thankfully.
0: Thankfully,
1: yeah.
0: 그렇죠.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겠습니다.
1: 네.
0: 근데 저도 거기 하나, 한 가지 첨언하자면 he's doing really well. 할아버지 정말 잘 지내고 계셔. 근데 actually를 굳이 붙이는 거는 사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1: right,
0: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1: 다행히.
0: 다행히도 딱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사실 이렇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1: Yeah.
0: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네가 이렇게 말을 해 주니까 내가 사실 말인데 뭐 이런 뜻으로 말할 적에도
1: right.
0: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 Right.
0: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정말 연세에 비해서 여전히 활동적이시거든.
1: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0: Still 여전히 still very active 무척이나 활동적이시다. For his age 그분의 연세에 비해서.
1: The full sentence is he is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But we mentioned this many times. We just kind of Don't talk about he or is.
0: Yes.
1: Just go straight into the heart, right?
0: Still right.
1: very active.
0: Still very active.
1: Still very active 그러니까 for his age.
0: 그렇습니다. 앞에 he is, 뭐 she is 이런 걸 과감히 생략하고
1: yeah.
0: 그냥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라고 굳이 말하는 거는 편하기도 하겠지만
1: yeah.
0: 좀 더 임팩트 있게 느껴져요.
1: Yeah.
0: 네.
1: 그 전 문장에서 he is doing well 이미 나왔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냥 생략해서 Still very active.
0: Still very active. But for his age, well, for her age, 그분의 연세에 비해서라고 해서 꼭 어르신에게만 쓰는 건 아니죠.
1: Sure.
0: He's yeah. tall for his age.
1: Right.
0: 하면은 다섯 살짜리 애가 있다고 할 적에 어머 저렇게 커요? 나이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크네.
1: For his age.
0: He's tall for his age.
1: Right.
0: 혹은 뭐 she's really smart for her age. 하면은 또래에 비해서 많이 총명하다.
1: Right.
0: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어른, 아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쓸 수 있겠습니까?
1: 이런 것도 있죠. She is very mature for her age.
0: 맞다.
1: Yeah.
0: 아니, 근데 선생님, 그 mature라는 말이 성숙한이란 말이잖아요.
1: Sure, right. 그
0: 좋은 뜻이라는 말이잖아요.
1: Of course, yeah.
0: 근데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할 때에도 mature를 쓸 수 있나요?
1: She's very mature. 주로 이제 성숙하다는 맥락에서 많이 가장
0: 정신적으로.
1: 많이 쓰는 예, 정신적으로.
0: So
1: somebody is very wise beyond her years, for her age. We usually talk about maturity being wise for that person's age.
0: 아, yeah.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다. 말 그대로.
1: Yeah.
0: She's very mature for her age.
1: Right.
0: 그녀의 나이에 비해서 많이 성숙했다. 자, for one's age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3: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0: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우리가 active라는 말.

0: 를 하는데 액티브하다. 아주 액티브한 right. 삶을 산다. 근데 active 뒤에 v까지 발음하지 않습니다.
1: active.
0: active.
1: 아주 짧게 v. v.
0: 어.
1: active.
0: active.
1: active.
0: 어. 그 v라고 하고 싶겠지만 거기서 딱 끊어서 active.
1: 아주 짧게.
0: 네.
1: active.
0: active. 네.
1: That's right.
0: She's very still active for his age라고 말했더니 야, 정말 대단하시다.
1: That's amazing.
0: 네. She's amazing 해도 되고 he's amazing 해도 되겠지만
1: You're amazing.
0: 그렇죠. You're amazing. We're amazing. 그래도 되는데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 자체가 amazing하다. 결국 그런 말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amazing하다라고 해서 That's amazing.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특히나 그간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1: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0: 네. Especially, 특히나, especially considering 뭐뭐를 생각해 보았을 때, 뭐뭐를 감안했을 때,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 has been through. 자, 그분이 이제까지 쭉 겪어온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군다나 amazing 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1: Almost always when somebody says, "Oh, you've been through a lot." Considering what you've been through. Having been through라는 표현은 언제나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아,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 힘들거나 어렵거나
1: difficult
0: 그런 거.
1: Times, 어. hardship.
0: 아.
1: 보양쌤, considering everything you've been through, you've been through a lot.
0: 그렇죠. 어.
1: You had many difficulties.
0: Right.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할 때 I've been through a lot.
1: Yes.
0: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할 때 ups and downs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1: Ups and downs, 네. right.
0: 그러니까 I've had so many ups and downs throughout my life라고 할 때 살면서 많은 뭐 좋을 때, 나쁠 때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도 up and down이 있잖아요.
1: 그쵸,
0: 라고 말한 네. 경우가 있거든요.
1: Of course, yeah.
0: 근데 그런 캐도 좋고 여기서는 그 굴곡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편찮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굳이 삶의 굴곡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everything he's been through. 지금까지 그분이 뭐 수술도 하셨고 뭐 회복도 right. 하셨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말해서
1: right.
0: everything he's been through 라고 말하는군요.
1: So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the sickness, the surgery,
0: right.
1: you know, the struggle, physical struggles, right? It's amazing he is still active and very healthy.
0: 그렇습니다. 자, especially considering 이 부분만 사실 따로 떼어서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뭐를 생각했을 때 especially considering 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볼까요?
2: That's amazing,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0: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자, 지금 그 발음이 약간 까다로운 그런 단어들이 몇 번 연달아 나오네요.
1: Right.
0: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그다음에 through까지. 그래서 조금 입에 붙게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본 연습도 좋겠습니다.
1: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0: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특히나 최근에 그분이 겪어왔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That's amazing. 정말 대단하신 거다라고 했더니 그래, 정말 그렇지.
1: I know, right?
0: I know, right? 우리 이 말 참 많이 하죠?
1: Yeah, I know. I know.
0: I know, right?
1: 특히 특별히 이 표현은 이 억양이 진짜 중요해요.
0: 네.
1: I know, right? 하면 안 되고
0: 네.
1: I know, right?
0: 선생님, 누가 그 I know, right? 이렇게 해요.
1: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ntonation is really important. I know, right?
0: 네. I know, right? 네. 그 열이면 열 명이 다 저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1: right,
0: 표현은.
1: Right.
0: I know, right? 다다다다 해서 그러게 말이야. 정말 그렇지? 라는 뜻으로 I know, right? 라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동감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요즘에도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에 산책을 다니신다.
1: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0: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자, go on morning walks라는 것을 하나의 글쎄 표현으로 한번 익혀 보시면 어떨까요?라고 하면 좀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아침 산책을 다니다, 나가다. Go on morning walks. 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까요.
1: Right.

0: You can talk about yourself. I go on morning walks every day.
1: I go on morning walks every day.
0: We go on morning walks
1: 그렇죠.
0: every day.
1: 그러면 저녁에 산책 다니는 건 I go on evening walks every day 할 수
0: yes,
1: 있어요?
0: Yes, there you go.
1: 아, 그래도 돼요?
0: We go on evening walks every day.
1: 오.
0: Yeah, sure. 그러면, morning, evening, afternoon.
1: 아.
0: walk. 그는 walking, walk, 네, walking이니까, 그렇죠?
1: 네, 네, 네. 아, 이름을 붙이면 되는구나.
0: Right.
1: 네. 자, he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인데 여전히 그렇다라고 해서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이때 still은 젊으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내내 이렇게 하신다라는 뜻일 yeah.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after everything he's been going through, 이제까지 많은 걸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치 않고
0: 라는 He's still 그런, doing it now.
1: 그렇습니다. 그런 right. 의미가 좀 강하겠네요. Mm-hmm.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대단합니다.
0: That's right.
1: 네, 들어보죠.
2: I know, right?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1: 네, 자, she's living life. She's really living life. 어제 표현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어떤 그 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0: Right.
1: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죠.
3: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2: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3: That's amazing,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2: I know, right?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어떠세요? 이 표현들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실제 말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0: Mm-hmm.
1: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How i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0: How's your grandfather doing these days?
1: 오, 사실 네가 물어봐줘서 기쁜데 아주 잘 지내셔. He is doing really well, actually.
0: He's doing really well, actually.
1: 연세에 비해서 여전히 아주 활동적이셔.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0: Still very active for his age.
1: 야, 그거 참 대단하신 거다. That's amazing.
0: That's amazing.
1: 특히나 그간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거지.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0: Especially considering everything he's been through.
1: 그래, 정말 그렇지 않니? I know, right?
0: I know, right?
1: 글쎄, 요즘도 매일 아침에 산책을 나가신다니까?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0: He still goes on morning walks every day.
1: 여기까지입니다.
0: 예! Right. Good job!
1: 잘하셨어요. 자, for his age, for your age, 이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라는 표현은 아이들에게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0: right.
1: 그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즉 또래에 비해서 상당히 키가 크다라고 한다면 뭐 he is quite tall for his age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0: tall 자, for his age.
1: Tall for his age, 그렇습니다.
0: Right.
1: 여러 가지가 있겠죠.
0: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1: 그렇죠. You look so young for your age. 근데 그런 네. 말은 좀
0: beautiful skin, 어. you know.
1: 그게 신뢰가 안 되나요? 아닌가?
0: Depends on how you say it and 또, to 또 whom say... to whom you say it. 누구한테 이거 관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1: 그러니까 그런 말은 yeah.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eah, yeah. 친한 사이에서 잘 아는 사이에서지 처음 보는데
0: 만나자마자 어. You look young for your age.
1: 네.
0: That's rude.
1: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말로는 어머 연세에 비해서 정말 젊으세요. 이런 말을 칭찬처럼 하긴 하거든요.
0: 근데 우리말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1: 아, 또 그래요?
0: 들어보니까.
1: 네.
0: But in English, you gotta develop a certain relationship. 조금만 이제 친해지면 괜찮아요.
1: 네. 왜냐하면 네. 그 외모에 대해서 특히 뭐 나이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사실.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함께하신 모든 내용은요. 저희 오디오 어학당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또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0: Mm-hmm.
1: 다시 복습하실 적에도 따라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Yes.
1: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discu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hazard. 뜻은 위험 요소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record 274 climbers have reached the summit of Mount Everest in a single day, following a delayed start to the spring season caused by icefall hazards on the standard route. 여기서 hazard라는 표현은 안전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Flooding remains a major hazard in the region. 홍수는 그 지역의 주요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에서 health hazard, fire hazar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Hazar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오렌지룸은 서점이 중고책을 사놓은 방으로 서점 관계자들 말로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한다고 한다. 파웰의 오렌지룸은 우리 뇌의 회백질과 같은 곳이다. 책을 무척 사랑한 파웰의 유골함은 몇 년 동안 선반에서 선반으로 옮겨지며 여기저기 이동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에 영원히 남고 싶어 했다. 거리 쪽으로 나 있는 오렌지 룸 문 앞에는 책 무더기 모양으로 조각된 기둥이 서 있다. 이제 그 유해는 이 돌기둥 안에 봉인되었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해리 코닉 주니어의 I Could Write a Book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로널드 라이스가 책을 엮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책과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들의 에세이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고요. 박상은 이현수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사진 자료도 많고 이책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나의 아름다운 책방에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척 팔라닉이라는 작가의 글이고요. 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서점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는 그 서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이 굉장히 관광 명소라고도 하는데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파웰 북스라고도 부르고 파웰스 시티 오브 북스라고도 부르는 이 서점. 세계 최대 독립 서점으로도 꼽히기도 하고 이좀 사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책 밖에서도 찾아보면 이북 쇼핑 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트 대형 마트 쇼핑 할 때, 이럴 때 쓰는 그런 카트에 책 바구니, 그 장바구니가 정말 이렇게 크게 있고, 그걸 밀고 가면서 책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책을 그렇게나 많이 가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곳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표정 같은 것을 보면, 여기 가서 한 것만 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동 구매를 어쩐지 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서점의 창립자인 월터 파일의 그 유령이, 유해도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그 유령이 화요일 밤마다 이 서점에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깃드는 서점이기도 하고, 서점 안에 보라색 룸도 있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오렌지색 룸, 오렌지 룸에 대한 부분이고, 색색의 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분류가 잘돼 있어서, 어디에 가면 진짜 가족 단위로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중고책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낯선 도시에 가서 서점에 방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낯선 곳에 가면 시장이나 마트, 서점 이런 데 찾아가는 거 좋아하는데 여기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려뒀습니다. 카페님도 여행하면서 혹은 낯선 도시에 가서 발견한 멋진 서점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6387 쓰시는 카페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남현옥 여사님의 생신이세요. 철없고 못 믿어온 며느리도 인내해 주시고, 때로는 친정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세심히 챙겨주시고, 세 손주 살뜰히 돌봐주셔서 제가 회사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68번째 생신 축하 인사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따스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일 축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남현옥 여사님, 듣고 계실까요? 아마 이 며느리인 이6387 쓰시는 우리 카페이님, 우리 애청자님이,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라면 제 방이나 녹음으로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현옥 여사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복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멋진 시어머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어머니세요. 아, 생일 축하 인사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 북카페에도 놀러오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이니까 아, 남현옥 카페인님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경선님 파웰 서점 가봤어요. 아, 역시 가보신 분이 한 분 이상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까 경서님이 가보셨습니다. 책은 안 사도 기념 티셔츠 사와서 잘 입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진짜 그 어떤 서점들의 그 에코백이 유명하다. 거기 티셔츠가 유명하다. 이런 굿즈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그냥 그 서점의 그 분위기 자체를 누리려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여기도 좀 그런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혀 다른 언어권의 서점에 가면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데 싶을 수도 있지만 제목은 읽을 수 있잖아요. 제목은 조금 이렇게 찾아봐서라도 표지 독서라고 하는 그 개념을 또 다시 불러오면서 그냥 너무 예뻐서 굿즈로 책을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점 나들이 하시는 경험들 있으면 북카페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우리만의 서점 지도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수연님은 이 지금 얘기한 문장 카펫의 서점에는 가본 적이 없지만 닮은 책방이 떠올라요 하셨어요. 독일로 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어서 굽이굽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름 모를 마을 어딘가에 있던 서점이죠. 이런 곳은 정말 꿈에나 어떤 소설 속에서나 볼법한 그런 위치인데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서점이 있다? 수현님은 지금 뭔가 묘한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낯선 곳에 툭 떨어지면 서점에 방문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낯선 곳에서 방문하고 싶은 공간이 뭐 한두 곳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우선순위 한 10개 안에 꼭 들어가는 공간 저도 서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꼭 책을 사진 않아도 들어가서 한 바퀴 훅 돌고 나오는 거죠. 런웨이 하고 나오는 거죠. 어떤 거기를 한 바퀴 걸어보고 나오면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서점들이 주는 그 고목 같은 그 힘이 있죠. 요요마 바비 맥퍼린이 함께한 곡 허쉬 리틀 베이비 그리고 리얼그룹의 워킹 다운 더 스트리트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홍은심님, 남편 출장을 따라갔다가 고성에 있는 북끝 서점에 들렸어요. 북끝 서점. 옛날 집을 수리한 자그마한 책방이었어요. 포근한 분위기. 아, 나도 이런 책방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이 있고 그 앞에 탁자를 놓아 그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겠다 했어요. 사장님께 슬쩍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아니, 카페인님, 우리 은심님이 갑자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이 서점에 가서 사장님께 카페인?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 재미난데. 카페인? 하고 물었는데, 네? 하시는 거예요. EBS 북카페 이야기하니, 아,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책방에 있어서 잘 듣지 못하고, 저녁에 가끔 들으신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녁 제방 카페인이신 거네요. 북끝서점, 그 책방지기가. 그쵸. 와, 이 과정도 너무 재밌고요. 우리 카페인님들, 그냥 누구나 보면 멋진 공간 가면 카페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또 고성이네, 또 고성. 또 가야 돼요? 저또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다음번에 고성을 가게 되면 이 북끝서점에 한번 놀러 가야 되겠네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아까 생일 축하 사연 읽어드렸죠? 6387 쓰신 카페인님 너무너무 축하 인사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점심때 불 꺼진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다가 너무 따뜻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숨죽여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카페인님, 아, 지금 우신다는데 저왜 이렇게 웃죠? 아니, 이 감성 폭발 카페인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또 감동하시다니. 이잘 녹음해서 어머님께도 보내드렸어요. 하셨습니다. 항상 제 마음의 위로, 그리고 또 활력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 자체가 활력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저녁 제방 듣다가 오랜만에

출석한다, 예, 본방을 출석한다고 하시면서 정홍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녁 제방 주로 듣는데 어쩌다가 이제 본방을 들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신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이 읽히면 점심 외식 예, 간단히 냉파스타 이렇게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커피 한 잔을 주셔서 앉아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너무 싱그러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북카페에서 드린 커피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지금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아, 출석 이렇게 출석 체크요 하면서 사연 주시는 카페인님들 보니까 또 이제 조만간 우리 7월이 되면 제가 미리미리 얘기 살짝 흘렸었는데 우리 또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 가야죠. 늘 항상 2주 정도? 2주의 본방 위주로 하니까 한 8일 정도, 8일간의 생방 이벤트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조금 더 이 난이도를 좀 높게 잡고 고난도의 광란의 광란을 왜 자꾸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붙이고 싶어요.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한 번도 가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를 드릴게요. 이번엔 좀 약간 더 이 허들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2주가 아니라 한 3주쯤 가볼까 하거든요. 3주 동안 생방을 모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늘 들으시니까. 그런데 또 이게 여름 휴가철이고 또 3주간의 어떤 일정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까먹을 수도 있고 매일 오긴 왔으나 그러나 그래서 미리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시작될 때 많은 카페인 분들도 참석하시길 바랄게요.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우주로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우주, 신들의 무대로 과거에는 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치열한 과학의 개척지가 되었는지 그 호기심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보며 고대인들은 점과 점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자나 전갈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거대한 서사를 덧입혔죠.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과거의 인류에게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저 서늘하고 아득한 우주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밤하늘의 압도적인 침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빛나는 별들의 궤적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투영하여 그 낯설고 거대한 공간을 어떻게든 이해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고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찾기 위해 별자리를 외우던 그들의 모습은 우주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인류가 내보인 최초의 호기심이자 생존을 위한 속깊은 상상력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신성한 성역으로 여겨지던 우주는 인류가 망원경의 렌즈를 밤하늘로 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렌즈 너머로 달의 울퉁불퉁한 표면과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 우주를 무겁게 덮고 있던 신화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죠. 절대적인 신들의 무대였던 공간이 암석과 가스, 그리고 정교한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냉철한 과학의 영토로 변모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별자리에 얽힌 신비로운 낭만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경외감에 머물러 있던 인류의 시선이 미지의 세계가 품은 진짜 민낯을 마주하겠다는 묵묵하고 끈질긴 탐구심으로 진화하는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지어내던 인류는 이제 쇳덩어리로 만든 탐사선을 태양계 밖으로 쏘아보내고 우주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망원경을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두려움을 핑계로 신화 속에 숨지 않고 기어코 미지의 공간을 관측하고 증명해온 이 끈질긴 여정은 낯선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가장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질에 겁을 먹거나 막연한 환상 속으로 도피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서늘한 용기가 결국 우리를 새로운 삶의 개척지로 이끌어주곤 합니다. 신화 속 별자리를 과학의 영토로 개척해낸 인류의 묵묵한 발걸음처럼 낯설고 팍팍해 보이던 우리의 일상도 한 걸음 다가서려는 투명한 호기심 앞에서는 결국 나아갈 길을 조용히 내어주지 않을까요?

슬핑 앳 라스트 팀 페인이 함께하는 곡 세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간 카페인 통해서 이야기 들으시고 김영희님이 위로를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현님은 걱정 대신 열정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볼 것을 다짐합니다 하셨고요. 아, 예간 카페인이 우리 카페인 분들께 또 힘을 드린 것 같네요. 반짝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모여서 더 크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것, 그게 일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카가 담는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주를 대하는 그 인류의 끈질긴 태도, 참 우리에게 남기는 그 여운이 큽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너무나 막막한 문제들, 너무 거대해서 감히 이걸 이렇게 직면할 용기가 안 나는 그런 문제들, 끈질기게 피하지 않고 계속 응시하고 바라보고 뚫고 가려고 마음 먹고 하면 언젠가는 그것 또한 무너질 겁니다. 못할 것은 없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송현진님, 고우님, 오늘은 제가 딸 쌍둥이를 낳은 날입니다. 너무 이쁘고 귀하게 자라주고 있는 중3 공주들. 장하영, 장하은, 생일 반말 축하해주세요. 요즘 기말 시험 준비하느라 애쓰는데 엄마가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한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셨는데요. 하영아, 하은아, 듣고 있어? 엄마가 지금 이렇게 하영이, 하은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응원하는 하영이와 하은이의 그 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이 단골 카페로 보내줬어. 오늘 태어난 날이지? 잘 보냈으면 좋겠고, 진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쁘고 귀한 딸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소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루고. 하영이, 하은이, 그리고 현지까지. 네, 엄마도 반말로 묶었습니다. 현지까지 삼공주 축하해. 그리고 홍신혜님, 반짝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저만의 서점에 3주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위험 임산부로 병원에 3주째 입원 중입니다. 3주 동안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밖에 너무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마음껏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전까지 2, 3주 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잘 하시리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혜님 이 지금 사연 속에서 너무나 단단한 힘이 느껴집니다. 나만의 서점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시고 또 즐기실 각오가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제가 응원한다는 것은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카페인 분들도 사연으로 혹은 마음으로 함께 응원한다는 거니까 그 힘을 받아서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살짝 흘렸던 광란의 출석 체크 이벤트. 최유하님이 3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짝 하셨고요. 김기은님, 고님, 3주 문제 없죠. 저희는 광란의 카페인이니까요. 이렇게 하셨고요. 조동환님, 와, 매일 꽃갈 모자 쓰고 출첵할게요 하셨습니다. 꽃갈 모자까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나서 광란이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미친 듯이 날뛰는 사나운 물결. 미친 듯이 어지럽게 날뛰임 혹은 심한 혼란 상태라고 하는데 약간 체계적이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 3주간의 출첵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먼 훗날에 그러나 곧의 이야기고요. 7월의 얘기입니다. 엘리 골딩의 빈센트 듣고 무리하는 시인들 만나러 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김복희 시인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무리하는 시인들 기다리는 날. 하하, 성적 처리 중입니다.

0: 다들 열심히 했는데 마음만은 모두 A뿔 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아, 교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군요. 마음은 그랬던 거죠?
1: 네, 마음은.
2: 근데
0: 근데 왜 나는 네?
2: 상대 평가하는 게참
0: 그러니까요.
2: 아쉽죠.
0: 마음은 다 A뿔인데.
1: 그러니까요.
2: 이번에 김복희 시인이 새
0: 맞아요.
2: 신간
0: 책
2: 나왔는데 책
0: 작업 물
2: 제목이 백록담
1: 전기를
2: 전기바다 대작가 되자?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진짜 복희 시인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책도 그렇게 내시고.
2: 네.
0: 그렇죠.
2: 저도
0: 기대되더라고요.
2: 백록담 전기 받기 위해 꼭 읽어보려고요.
0: 대작가가 되려면 백록담 전기 정도는 받아야 된다. 네. 상혁 시인님도 성적 처리
1: 네,
0: 하셨나요?
1: 어제 끝났는데 김복희 시인이 오늘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약간 그래
0: 이겼다?
1: 고생해야지.
0: 고생해야지.
1: 네, 이런 생각 듭니다. 힘들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우리 미리 살짝 예고 드리면 2주 후는 이제 7월 달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2: 네.
0: 시간도. 그때 7월과 8월 여름에 좀 재미난 그 특집처럼 이 시간을 꾸리신다고. 네. 어떤 건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2: 네. 근대가 시작한 무렵부터 해서
0: 근대부터
2: 최근까지
0: 네.
2: 약간 10년 단위식으로 올라오면서 좀 숨겨진 시인의 숨겨진 시집 시를 소개하는 그런 걸 해보 자고 사격 시인이라고 얘기는 되었는데.
0: 근현대 시인들의 작품을 한 10년 단위로
1: 네.
0: 다시 발굴하듯이 우리가 보는 거네요.
2: 그쵸. 좀덜 소개했던
0: 네.
2: 그런 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0: 그렇죠. 너무 기대됩니다.
1: 저는 기대되면서도,
0: 네.
1: 무섭기도 해요.
0: 왜 무서워요?
1: 잘안 알려진 시인인데도 우리가 충분히 읽고, 공감할 만한 시인들을 찾아야 되니까,
0: 네.
2: 그쵸.
1: 찾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고, 못 찾으면
2: 네.
1: 머리를 좀 뜯을 것
2: 오. 그쵸. 좀,
0: 고심해서
2: 예,
0: 가지고
2: 그래서,
0: 오시겠네요.
2: 어쨌든 약간 서로 좀 고민할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간 위주의 독서를 꾸준히 해오다가 한
0: 네.
2: 번쯤 방학인데 이렇게 해보는
0: 그쵸. 방학
2: 것도 좋겠다
0: 특집처럼.
2: 싶었어요.
0: 좋습니다.
1: 네.
0: 진짜 또 무리하시는 거네요, 두 분이.
2: 그러게
1: 네.
2: 말입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여름의 무리도 기대할게요. 자,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들 보겠습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 작품부터 볼게요.
1: 네. 홍지호 시인이 두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스위치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이전 시집이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로 5년, 6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 시집이고 그 안에서 손 없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1: 손 없는 날, 홍지호. 건반 팔았어. 친구를 팔아넘긴 것 같았어. 노래들도. 그 노래 기억나? 잠을 잘못 자니까 만들어줬잖아.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이집참 좋았는데 두고두고 아쉽다.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 비 오면 잘 산대. 내일 손 없는 날인가? 비안 오면 어떡해? 잘 살고 싶어. 생활이 힘들어 2만 원씩 하던 후원을 끊으려고도 했었어. 다 젖어도 좋으니까 쏟아졌으면 좋겠다. 잠안올것 같아. 그 노래 불러줘. 건반 없이, 건반 없이.

0: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듣고 왔습니다. 미음사에서 펴낸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에 담긴 시, 손 없는 날 만나봤고요.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이 노래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시와 노래 조금 벅차오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정재규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연을요?
1: 네,
0: 정재규님은?
1: 이사 가기 전날 밤인 걸까요? 첫 구절부터 찡해져서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2: 아, 이사 가기 전날 풍경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공감할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그 이사를 가면은 제가 뭔가 전세 형태도 많이 살아보고, 월세 형태도 많이 살아봤는데,

0: 들어갈 때마다 다짐하거든요. 아, 이건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난 정을 안줄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뭐,
1: 네.
0: 물건, 문도 뭐, 어차피 남의 문, 바닥도 남의 바닥.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도 이제 막상 거기를 나오고 이삿짐을 꾸리면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아예 떠나게 되는 이사도 많은데,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여기 잠깐 머물다 가는 것 같았는데
1: 네.
0: 이 동네에 갔던 어떤 가게 아니면 뭐 길, 걸었던 길 이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이런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이 정서를 전달해 주는 시 같아요.
2: 네, 이렇게 엄청 가벼운 문체?
1: 네.
2: 질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런 문체로 이 정도 정서를 건드리는 게 이렇게 읽는 건 쉽지만 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처음부터 일단 건반 파라솔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건반 없이 이렇게 끝나는 이 시작과 결말도 마음에 들지만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어떤 생각들? 이 노래 잠잘못 자니까 만들어준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자는 척 하다가 잠들었었어. 이 연. 이거 너무
0: 네,
1: 사랑스러워가지고. 맞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쵸.
0: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잠든 척, 내가 자니까 자장가로 불러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1: 네.
0: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또 잠은 들거든요.
1: 진짜 잠이 드는 거?
2: 네,
1: 그런 것들?
2: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1: 네.
2: 내일 비 오면 어떡해? 짐이 너무 적어서 쑥스럽다.
0: 네.
1: 아, 짐이 너무 적어서
2: 예, 아,
1: 쑥스럽다.
2: 너무 이거 그림이 그려지면서
1: 맞아요.
2: 마음도 전해지면서 너무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0: 예전에는 트럭, 열린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싣고 움직였으니까 그때 저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저희 집이 되게 오랫동안 자개장을 썼거든요.
1: 네.
0: 엄청 무거운 장이었는데 그걸 들던 이삿짐 센터 분이 이것 좀 버리라고
1: 자개장 버리라고?
0: 너무너무 무겁다고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사 갈 때는 그 자개장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그걸 싣고
1: 요즘에는
0: 가는
1: 그거
0: 게.
1: 너무 귀한 건데,
0: 그러게요.
1: 자개장.
0: 그래서 그게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이제 그 대충 이렇게 싸가지고 예전에는
1: 네.
0: 대충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 그 자개장이 너무 크고 시커멓고 이게 막 모서리가 까져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비 오는 날, 비 오면 엄청 힘든데도 그냥 너무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1: 네.
0: 살고 싶은 마음에
1: 그쵸.
0: 그래도 그냥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 말하는 것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1: 이비 오면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지나면 비안 오면 어떻게로 바뀌잖아요. 비안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싶어.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또 이렇게 간단한
0: 그러니까요.
1: 귀여운
0: 다
1: 언어로.
0: 젖어도 좋으니까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건반도 팔았고 너무
1: 네.
0: 힘드니까 비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더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1: 이은정님이 지금 말하는 이 시집 이름이 뭔가요?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한번더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홍지호 시인의 시집 아주 간단한 스위치 미음사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1: 네. 이게 밤에 잠이 드는 것과 또 집을 옮기는 것, 이사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둘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0: 그러니까요.
1: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0: 네. 그 이동할 때그 이런 근데 이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면은 조금 낭만적인 장면? 옥상에게도 인사하자 별은 안 보인다. 근데 거기 있을 테니까 안녕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1: 네.
0: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그려져요. 여기가 옥상이 있는 곳이고 옥상에서 올라가서 별한테 인사를 할수 있는 곳이구나. 보통 이제 높은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막아두니까 옥상을. 그래서
1: 그쵸.
0: 이런 것 봐도 그 이동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현실적인 배경이 눈에 그려지듯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1: 이시 자체가 우리에게 그 각각의 기억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0: 그러니까요.
1: 끌어내게 만드는 그런 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옥상한테 별한테 인사해 본적 없거든요. 인사 정말 많이 다녔지만
1: 네.
0: 옥상이 있는 집도 많았고 그런데도 이거 보면서 뭔가 왜안 그랬을까 나도 한번 그래 볼걸 이런 생각했어요.

0: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거 어릴 때는 특히 전화번호 교환 같은 걸 못하니까 저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어떤 뭔가 의식이라도 좀 있었으면 마음을 좀 더 달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그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맨 발바닥이 거기 닿을 수 있는 진짜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거 생각하면 정말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각별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사이라는 것을 네네, 좀 느끼게 맞아요. 되니까요.
0: 그냥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누우면 항상 살이 닿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이 잘 없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카페님도 지금 사연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장들레의 우리들의 가능성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시작합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함께 2부로 넘어왔고요. 우리 앞서 이 이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고받고 있었는데 카페인님들이 지금 사연을 많이 주셨습니다. 좀 볼까요?
1: 네. 이서훈님이 3년 전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전 주인이 정이 든 집이라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편지 써두고 새 집처럼 청소해두고 가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이런 경우들 종종 네. 만나죠. 그쵸?
2: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사시던 집을
0: 네.
2: 유난히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편지도 쪽지도 하나 써놓고 이사 오실 분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0: 그 마음도 너무 예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조현진님은 어릴 적 이사 많이 해서 오늘 정말 공감됩니다. 자개장 특히요 라고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자꾸 떠오르네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왜 이렇게 짐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쁠 것 같은데도
0: 네.
1: 그때는 그냥 너무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사하는 날 자체는 사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러니까 미리 내가 살던 집 그 공간에 인사하는 의식 이런 것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갖고 계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1: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이 없었고 그냥 기억나는 건 이사 오기 전날에 한번 혼자 자본 거 그거는 기억나요. 빈집에서. 다 빼고 나서 그 고양이들 옮기는 문제 때문에 네. 고양이들을 나중에 제가 옮겼어야 돼서 다 짐이 빠진 빈 방에서 잤는데 그 엄청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그런 경험들.
2: 저는 부모님하고 같이 밥솥 먼저 옮겨놓고 그랬던 기억이
0: 밥솥 먼저 네. 그렇게 하면 더 좋다. 뭐 이런
2: 네, 전날 밤에.
0: 네, 그렇군요. 저는 그 여행을 가서도 그 만약에 하룻밤을 잔 숙소에서도 이제 체크아웃 시간이 될 때 저는 인사를 하거든요. 그 방에다 원래.
2: 그렇죠.
0: 안녕, 고마웠어, 또 만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게 불만이 있으면 안녕, 다음에 뭐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그 이사를 빠르게 원했든 그렇지 않든 어떤 경우든 간에 그 한순간의 인사로는 다 가져올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너무 크게 있을 것만
1: 네,
0: 같아요.
1: 맞습니다.
2: 저는 그 짐 빠진 네. 빈집을 꼭 사진을 찍어놔요. 구석구석. 제가 애정했던 공간들 구석구석. 자주 있었던. 네.
0: 와.
2: 예전에 블로그하고 그럴 땐 그런 데다 올리기도 하고. 네.
0: 낯설죠. 짐을 빼고 나면.
2: 더 사실. 낯설고 더 뭔가 뭉클해요.
0: 그쵸.
2: 이사 올 때 생각이 나가지고.
0: 맞아요. 3637 쓰시는 카페인 30일, 오늘이 지금 23일인데 30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사의 낭만과 설렘이 지금의 저에겐 사치네요 하셨습니다.
1: 너무 힘드신가 봐요.
0: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송현진님 사연 볼까요?
2: 네. 저도 자개장에 격하게 공감돼요. 목욕하던 커다란 빨간 다라이가 이사트럭 위에 실려있던 기억도 갑자기 떠올라요. 그렇죠. 빨간 그쵸. 다라이.
0: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이사 아니어도 이 거리에 진짜 나와 있는 가구들 보면
1: 네, 맞아요.
0: 진짜 뭔가 좀 각별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가 버리려고 네. 내놓은 것이든 아니면 이삿짐 트럭에 올라가 있는 것이든.
1: 네, 폐기물 그 처리하는 곳 쌓아두는 곳 보면은 가,

0: 그럼 이사 가기 전에 버려두고 가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럼 그거 보면은 아이고 저걸 버려 이런 생각도 있고 아깝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오래 아껴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1: 맞아요.
2: 진짜. 자, 이 이사에 대한 사연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입니다.
1: 네, 김리윤 시인이 아주 오랜만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시집 제목은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이라는 제목인데 시가 산문시가 주로 되어 있고 길이도 너무 커서 이 시집을 꼭 소개해보고 싶은데 네. 뭔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내가 다 읽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좀 짧은 시가 등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 챙겨왔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1: 예, 김리윤 시인의 시는 일단 시각적으로 이렇게 되게 눈에 선연한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되게 현실적인 그 보이는 그대로를 다루지는 네. 않지만 우리가 왠간에서 좀 감각을 더 예민하게 이렇게 열어놓기만 하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과 오감들이 이렇게 총동원되고 느리게 느리게 진행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아마 눈을 좀 꼭 감고 예, 저의 낭독을 들어주시면 모든 게 좀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오랜만에 소연 시인님이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0: 그러니까요.
2: 눈을 감아라. 오늘 네, 눈을 감아라. 꼭 감고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낭독 듣고 가시죠.
1: 함께 떨어지며 열리는 김리윤.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했지. 잎들이 자지러지게 웃고 있어서 참새 날개가 하늘을 쉴 새 없이 흔들고 있어서 산 것과 산 적 없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이 똑같이 생생하도록 숨쉬는 바람이 있어서 곳곳에서 팡팡 터지는 웃음이 꽃망울의 운동을 잊게 만들었으니까 빛들이 서로 떨어져 있기에는 너의 눈동자가 너무 비좁아서 아니 빛이 너무 많아서 몸 놓인 곳이 눈의 안팎 중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눈 속에서 북적이는 빛들이 몸을 잊게 만들고 있어서 눈 속에 남은 눈이 녹고 있어서 너무 활달한 기억들이 그 눈 위를 사방팔방 뛰어다녀서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란 모두 기억을 구성하는 먼지들이었으니까 빛 앞에서도 스위치를 납득하지 못해서 폭포 아래서 헤엄치는 아이들과 분수 사이를 뛰는 아이들의 솟구치는 쏟아지는 웃음이 뒤섞이는 허공이 있어서 그 애들이 모두 같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집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지를 덮은 안개라서 노일 잠을 찾아다니는 꿈들의 발자국 자욱해서 문턱이 너무 부드러워서 꿈의 화사한 사진이 자꾸 이곳의 이미지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네가 꿈에서 쓴 눈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웃고 있기 때문에 자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표정 없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너는 너의 생명이 너무 또렷하다고 생각했다.

0: 서영주의 나란한 밤 띄워드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김리윤 시인의 시집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에 담긴 시 함께 떨어지며 열리는 낭독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방향숙님이 가물아 하시니 눈 감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가물아 하시니 눈을 감았다가
1: 네.
0: 이 시를 쭉 귀로 듣고 마지막 구절이 딱 끝나고 눈을 뜨는데 아 마지막 구절하고 이게 이렇게 공명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감각이 너무 멋졌습니다.
1: 그죠.
0: 네.
1: 김리훈 시인이 아마 눈 감고 느끼면서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 시는 저는 시집 전체가 저가 상상하기에는 김리훈 시인 곁에 되게 듬직한 연두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야생의 눈과 눈 안쪽의 야생 이런 표현도 가능해진 것 아닐까?
0: 그렇겠네요.
1: 이
0: 예.
1: 시 속에 등장하는 너는 이말 한마디

0: 그렇지만 이 자연을 냄새와 뭐 네. 모든 것으로 만끽하고 있는 그런 나의 강아지를 뜻하는 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황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 연두는 내가 경험한

0: 그것들이 같이 함께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지금 이 들려주신 얘기를 생각하면서 시를 보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를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게 문득 눈 좋아하는데 그쵸, 이런 생각도 그러네요. 들고요.
0: 뭔가 합리적인 추론이죠.
1: 네. 그렇죠. 네. 네.
2: 아,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저는 시가 어려운 시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뭔가 안 알려주려면 이렇게 아예 안 알려주는 시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데 조금만 보여줄게 이러면 너무 가끔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예 알려주려면 다 알려주고.
1: 화가 날 것까지는. 네.
2: 아예 안 알려주면 내 이야기를 완전히 그냥 마음껏 넣어서 읽을 수 있는데 네. 뭔가 나 확실한 이야기 있는데 반만 알려줄게 이런 느낌의 시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머리를 쓰기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왜 눈을 감고 한번 읽어보자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냥 눈 감고 읽었더니 너무 좋았고.
1: 맞아요.
2: 좋았던 부분은 뭐 산 것과 산 적 없는 것, 살아있지 않은 것이 똑같이 생생하다. 이런 부분도 좋았고. 처음부터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했다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해하면서 읽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대비되는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뭐 문명과 야생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삶과 죽음도 이미지도 꽤 많고요. 그리고 꿈과 현실 당연히 있고 그리고 미래도 있을 수 있고 그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를 가리는 지금이라는 현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뜻언뜻 보는 나 그리고 꿈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나 이런 느낌으로 읽었는데 마지막 연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1: 그죠. 맞아요. 마지막 연에서 심지어 내 눈을 뜨게 만들기까지 하잖아요. 시가 끝났기쯤으로 이제 눈을 뜨는데 그때 눈을 떴을 때 너는 너의 생명이 너무 또렷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건 제 온몸으로 시를 읽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그렇죠. 이 또렷함이 공감이 되고 감흥이 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약간 갑자기 제가 또렷해지면서 저의 생명이 또렷해지면서 엄청 힘이 솟더라고요. 이 시를 다 읽었을 때. 그래서 맞아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걸 옮겨왔습니다.
1: 타이핑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에 잠시 출렁이는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에 잠시 맺힌 물방울 같은 것 이런 표현도 네. 계속 생각하게 하잖아요.
0: 그쵸?
1: 우리를.
0: 네.
2: 그 위도 너무 멋있었는데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1: 출렁이는 물의 꼭지점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2: 그러니까 파도 같은 거 보면은 꼭지점이 보였을 텐데. 나는 포착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0: 꼭지점까지만 포착하고 네. 거기에도 다 서사가 있을 있다. 것이라는 것까지 읽어내는 게 김니훈의 그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걸로 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예민한 사람들이 날카롭게 포착하는 거 그거에 한 걸음 더 나간다.
1: 너무 놀랍네요.
2: 네.
1: 네. 그러니까 뭔가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0: 그쵸?
1: 더 폴스의 드림 듣고 이제 다음 작품 열어보겠습니다.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혁 시인님이 골라온 작품 또 보겠습니다.
1: 네, 서른아 작가가 엮은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라는 책에서 앞부분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1: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시를 기획했어요. 서른아 작가가. 그래서 통화 부스를 놓고 공중전화 부스를 놓고 거기다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녹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에 오는 사람들이 그 녹음된 통화 부스가 많으니까 따르릉 울리면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걸 받으면 녹음된 목소리 누군가 익명으로 녹음된 목소리를 듣게 하는 그래서 10만여 건의 그 통화를 녹음을 했고 그중에서 500건 정도 450에서 500건 정도의
0: 네.
1: 그걸 잘된 녹음이 잘된 것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된 그런 책입니다.
0: 되게 재밌네요. 이 상황이.
2: 그렇죠.
0: 네. 무작위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의 네. 그 은밀한 고백 같은 것도?
1: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뭐 여보세요에서 받을 수는 없지만 어제 녹음된 걸 수도 있고 한두 달 전에 녹음될 수도 있었던 그거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익명으로, 네. 목소리로 직접.
0: 와, 자 어떤 느낌일지 이 글 통해서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0: 딸 있니?
1: 엄마야, 너 간 지 벌써 4년하고 7개월 정도 되네. 김서방이 연애를 시작했나 봐. 엄마는 섭섭하지만 너도 김서방 연애 시작한 거 괜찮지? 어떻게 새 여자를 안 만나겠냐? 규영이는 잘 있어. 잘 크고 있어. 이제 1학년이야. 엄마 일 많이 잊어버렸겠지? 우리 집에는 가끔 오고 있어. 딸아, 엄마 갈 때까지. 엄마 너 찾아갈 때까지 잘 있어. 6만 12번째 통화. 유나, 작년 겨울에 네가 죽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때 술도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내가 같이 죽자고 했던 거 진심이었어. 그 뒤로 너를 못 봤는데 불행하더라도 네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736번째 통화. 할아버지 잘 있지? 할아버지 맨날 나한테 자기 죽으면 아무도 안 울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 다 울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울었어. 내가 할머니 방에서 놀고 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너는 왜 맨날 할머니랑만 있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쳐다만 보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건강하시게 할아버지가 옆에서 잘 지켜줘.

0: 수호서재에서 펴낸 서른아 작가의 책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에 담긴 작품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우림의 입새에 적은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아, 들으시면서 지금 1867 쓰신 카페이님, 이승과 저승 간에 면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사연 주셨어요. 우주도 가는데 언젠간 가능하겠죠 하셨습니다. 네,
1: 이거 바라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어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0: 아, 진짜로. 네. 그 다음 사연도 볼까요? 김영성님.
2: 네. 하고 싶어도 실제 닿지 못하는 사연들이 가슴 아프네요. 들으니 눈물이 핑 돕니다.
0: 아, 맞아요. 슬퍼요.
1: 네, 이 슬픈 내용도 있지만 뭐 다른 식으로 심각한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분이 이게 450통의 부재중 통화니까 다 다른 분들이 자기 사연을 보통은 남기셨을 텐데, 있잖아 엄마 아빠 내가 못한 말이 있는데 사실 나 우울증 있는데 이거 엄마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웃으면서 들었는데 뒤에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면 우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끝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0: 아, 네.
1: 인생 날로 먹고 싶다 이런 내용의 부재중 통화도 있고.
0: 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네. 인생 날로 먹고 싶다 녹음하신 네. 거예요? 그분 누굴지 너무 궁금.
2: 저 아닙니다.
0: 아, 네. 그냥 눈이 그쪽으로 갔을 뿐인데.
2: 아무튼 너무 네. 귀엽네요.
0: 귀여운 사람들도 있군요.
1: 귀엽고 또 이거는 아, 정말로 구어체로 옮겨왔다라는 생동감이 느껴지는 사연들도 있었는데,
2: 그러네요.
1: 너는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를 두고 나랑 바람 핀 다음에 또 그거를 숨기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펴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조각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딴 식으로 해서 절대 못하고 전시회도 내가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절대 네.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0: 날 것이 그대로 있네요.
1: 네. 아, 네. 말투가 그대로 옮겨서 그거 다 느껴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 부분 일단 제가 이거 너무 눈물 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0: 네.
1: 좀 뒤를 이제 저도 이렇게 읽어요. 앞에 거 너무 눈물 나면 뒤에 거 좀 흥미로운 거 찾아서 읽고 아. 이런 식으로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 사연들 읽어주신 사연들 보시면서 김미숙님도 코끝이 찡해진다고 이 눈물이 아, 특히 지금 21,903번째 첫 번째 통화 네. 이 소개해 주신 첫 번째 사연 들으시고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애잔하게 느껴져요. 보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안부를 같이 묻는 엄마의 마음 보니 더 슬프게 다가오네요 네. 하셨습니다.
1: 이 첫 번째 통화 제가 첫 번째 읽어드린 통화가 네. 저는 처음에는 또 가볍게 읽었어요. 아, 그 잘 있니 엄마야 해서 약간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딸이 먼저 떠났고 그쵸. 딸과 결혼했던 어떻게 사위가 되겠죠? 사위가 이제 새 여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0: 네.
1: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너 김서방 연애 시작한 거 괜찮지? 어떻게 새 여자를 안 만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근데 좀 슬펐습니다. 읽으면서.
0: 맞아요. 그리고 딸아 엄마 갈 때까지 엄마 너 찾아갈 때까지 잘 있어. 이거 너무 먹먹해요.
1: 그러니까요. 이 특히 저는 이 아마 섭섭했을 거예요. 그 사위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그런데도 이걸 억누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또 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0: 저 지금 이 마지막 구절 하나 제가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1: 네.
0: 눈물이 갑자기 확 나는데 사형님 이거 어떻게 다 읽었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1: 아, 저 막 그 나쁜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0: 지난주부터 울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네. 네.
1: 엄청 나쁜 생각 많이 하고 막 못된 생각.
0: 그러면서 이게 읽기가 오늘, 가능해요?
1: 뭐 오늘은 폭식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읽었습니다.
0: 아, 소연 씨님 특히 어떤 부분들?
2: 아, 뭐 저는 6만 12번째에서 유나한테 내가

0: 같이 죽자고 했던 거를 읽었을 때 그거 진심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1: 그러게.
0: 진심이었어 하고
1: 진심이었어.
0: 그 뒤로 너를 못 봤는데 했을 때, 이건 그냥 깨진 사이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하고 괜히 걱정이 끼어들어오면서 눈에 쏙
1: 네.
0: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건강하시게 할아버지가 옆에서 잘 지켜줘 하고 이렇게 너무 의젓해 보이는 거예요. 이
1: 네.
0: 말이. 그러니까 나 건강하게 아니면 내가 불행하지 않게 나 지켜줘가 아니라 할머니 지켜달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이 손주의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1: 0382쓰신 카페이님, 지난주 변윤재 시인의 시도 그렇고 오늘 글도 그렇고 5월의 찬란한 햇살 아래 평생 사랑하던 엄마를 잃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2: 아, 네.
1: 하셨습니다.
2: 저도 이거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금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사람들, 특히 부재에 대한 얘기가 많기
1: 그쵸?
2: 때문에, 있을 때좀 말을 많이 해야겠다, 표현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1: 진짜 그 공중전화 부스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게 닿지 않는 전화지만 여기에서 뭔가 말을 할수 있다라는 그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게 돼요.
2: 네. 그래서 이 기획이 너무 어떻게 보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부스를
1: 네.
2: 설치하고 녹음을 해보자. 이런 기획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1: 우리가 뭐 슬픈 것만 말고
2: 네.
1: 만약에 북카페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어떤 무작위로 이 게스트분들과 이렇게 한마디씩 녹음해서 무작위로 들려주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변주하고 싶은 슬픈 얘기 말고. 네, 우리는
2: 네. 그래요. 뭐 너무 우리
1: 인생 날로
2: 작가님.
1: 먹고 싶다 이런 거 합시다.
2: 그러니까.
0: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제 웃긴 얘기를
1: 하라고.
0: 하라고 해서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1: 아, 북카페에 오시는 게스트분들과
0: 네.
1: 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웃긴 얘기를 하라. 이거 제약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시간 제약이.
0: 네.
1: 뭐한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2: 네.
1: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언젠가. 전진희의 우리의 사랑은 여름이었지 듣고, 그 다음 작품도 열어보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님, 회사 화장실인데, 듣다가 눈물이 왈칵 나서 못 나가고 있어요. 노래도 왜 이리 슬픈지. 지금 갇혀 계십니다. 지금
1: 네.
0: 화장실 안에.
1: 이책 읽으시면 그냥 한 10분에 한 번씩 오실 것 같은 청취자분이시네요.
0: 그럴 것
1: 카페인 분.
0: 같아요,
1: 네.
0: 진짜. 그리고 7179 쓰신 카페인님은 북카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우주 뚫을 만큼 요거는 제외하고 그럼 저는 우주 부실 만큼 이렇게 대답할래요. 라고 지금 사랑 고백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최근 카네이션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후 제가 보낸 식물들에게 사과하면서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내가 이제 떠나보낸 식물들에게 말을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보겠습니다.
2: 네, 지지난 주에 시집이 한권 집에 배달돼 왔는데 사막의 배라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시집 제목이었고 지은이 이름이 박열아였어요.
0: 네.
2: 근데 처음 들어오는 시인 이름이었고, 물론 대한민국에 시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지를 열어봤는데, 1938년 전북 순창 출생이라고 되어 있고,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분인데, 이게 첫 시집인 거예요. 그래서,
0: 38년생 시인?
2: 네네. 그래서, 이거 되게 특별한 경우인데 하면서 봤더니, 이제 뒤에 추천사에 문정희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학창시절에 조금 같은 대학에서 인연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첫 문단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좀 챙겨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시대의 문학은 언제나 그 시대가 끝내 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름들을 남긴다. 빛을 향해 나아가던 언어가 어느 순간 그 바깥으로 밀려나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오래 숨쉬는 일이 있다. 박열아라는 이름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이렇게. 이 시집이 너무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0: 그러네요.
2: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집할 때 사건에서 진짜 비장의 카드처럼
0: 나 이미 발견했다.
2: 상혁시인님한테 진짜 처음 들어봤지. 막 이러면서 해보려고
0: 지금
2: 하다가,
0: 긴장감에도 보이세요? 상혁씨님 벌써?
2: 해보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이 여름이라는 시가 있길래 읽고 싶었어요.
0: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2: 여름, 박열아. 흰 수풀이 타고 있다. 벌거벗은 대낮의 바다가 타고 있다. 불타는 바다의 등어리로 마른 생선 비늘들이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 무딘 토끼날에 허옇게 묻어나.

혐오의 살점이 되어 약속된 죽음 속을 사내들이 뛰고 있다. 15,000평방마일의 염전이 들끓는 가슴을 통째로 드러내고 검은 자갈밭을 횡단하는 10개의 발끝에서 10개의 하늘이 무너진다. 가장 깊이 비어있고 가장 높이 열려있는 대낮에 도주하라. 죽음을 지나서 다시 지나서 더욱 빛나는 발, 10개의 얼굴로 거듭 죽으면서.

0: 페카쿠시스토 연주로 비발디 사계 중 제2곡 여름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작품 번호 8번 사막장 프레스토 만나고 왔습니다. 청색종이에서 펴낸 박여라 시인의 시집 사막의 배에 담긴 시 여름 이렇게 만나봤고요. 와 강렬합니다.
1: 그죠.
0: 예, 원초적이고 뜨겁고.
1: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읽어드린 김리훈 시인의 시 비슷하게
0: 네.
1: 그 어떤 풍경을 잡아내는 섬세한 그 묘사력 이런 것도 되게 눈부신데
0: 맞아요.
1: 그 온도나 이런 그 톤앤 매너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완전히 다르죠. 되게 뜨겁고 고양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고양되어 있음과 그 다음에 이 허무와 맞서 싸우는
0: 네.
1: 그런 어떤 느낌들이 같이 맞물려서 되게 기백 있는 그런 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네.
1: 이분이 60년대에 등단을 한 시인이니까 처음에 좀 활동을 하시다가 슬쩍 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후 세대일 텐데
0: 그쵸.
1: 이때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읽히는 어떤 시집들의 풍을 생각해보면
0: 네.
1: 되게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시풍인 있고 그리고 아마 이 허무감 같은 거는 전후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닐런지 싶고요. 그래서

0: 이분이 이런 시를 썼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묻혀 있다가
1: 그러네요.
0: 비로소 우리한테 읽히는 걸 생각하니까 좀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와, 이 사막의 배가 식구은 씨 여름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작품들도 궁금해지는데 상혁 씨님은 어떠셨어요?
2: 그 추천사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놓치는 시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특히 시를 보면은 저도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에 계속 좀 찾아봤는데요.
1: 네.
2: 저 상상력이 너무 크고 광대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15,000평방마일이 비유로 쓰인 것 같아요. 이걸 찾아봤더니 남한의 한 30%가 넘는 그 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일 염전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
1: 네.
2: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어떤 공간인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뒤에 앞에서부터 오는 그 이미지들을 염전이라는 아주 멋진 이미지로 받아내고 있고
1: 그쵸.
2: 그걸 또 확장하고 약간은 과장해서 또 다른 의미로 전환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뭐 10개의 하늘 아니면은 뭐 자갈밭 10개의 얼굴 이런 거는 시인이 생각하는 상징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염전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들이 얼굴이 까맣게 탈 텐데 그런 모습과 발은 하얗게 걸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모습
1: 네.
2: 그런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해하면 또 충분히 또 많이 맞는 멋진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1: 이 시를 이렇게 듣고 읽고 나서 이걸 뭔가 이미지로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막 치솟아요.
2: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1: 네,
2: 싶은 생각이 들고
1: 그림으로든 뭐로든.
0: 예, 저는 저의 언어로 이런 기획 있는 걸 많이 다르게 번역하듯이 필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1: 아,
0: 들더라고요.
1: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2: 네.
1: 여기에는 이제 직접적인 주문이 있잖아요. 가장 깊이 비어 있고 가장 높이 열려 있는 대낮에
0: 도주하라.
1: 도주하라.
0: 예.
1: 그 도주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그 균형도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큰 얘기 하다가도 관념적이라고 보일 만한 부분에서 또 세밀하게, 이거 진짜 염전 모습이네? 라고 할
1: 네.
2: 만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또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방식으로도 써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2: 그리고, 염전에 자갈밭이 왜 있을까? 당연히 그 푹푹 빠지니까 이동로에는 자갈밭을 깔아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라면 또 더욱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1: 그쵸.
2: 여러모로 다른 또 시를 만들어내는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현실과 신화의 경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1: 네.
0: 횡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기본 정서는 허무와 도주 이런
1: 그쵸.
0: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묘하게 좀 뭔가 버려진 이야기를 이 사람이 추스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 60년대에 등단한 작가 가 이제 쓴그
0: 그쵸,
1: 작품인
0: 네.
1: 건데 어떤 시간적인 그 공백이라고 말할 순 없고 시간적인 어떤 차이 오래된 그 강을 건넌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쵸,
2: 네.
1: 네, 그냥 되게 현대적인 느낌으로도 오고.
0: 네. 그 현대적인 느낌으로 당연히 오는 게, 이런 시풍이 아마 이 박열하 시인의 영향권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유지되어 왔고, 지금은 서정시의 본류처럼 되어 있지만, 이때
1: 네.
0: 또 박열하 시인은 서정시의 어떤 면에 그다 뭔가 면을 확장하는 그런 좀 새로운 서정시를 쓰는 그런
1: 그렇죠.
0: 시인이었을 것
1: 되게
0: 같기도 하고.
1: 실험적인 그
0: 그쵸.
1: 당시로서는 그 시를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래전에 쓰인 시를 또첫 시집에 묶였다고 하고 이걸 오늘 보고 나니까 그 방학 때두 분이 무리하신 그 여정이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아끼시지 그러셨어요, 소연 시인님. 근데 또 바로 공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뭔지도 알
0: 네.
1: 것 같고.
0: 그쵸. 이게 또 사람들한테 잊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빨리
1: 네.
0: 가지고
1: 네.
2: 저는 걱정돼가지고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인가라고 봤는데
1: 아니요.
2: 다음
1: 다다음
2: 주는
1: 주.
2: 아직 2월이네요.
1: 네. 7월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더 킬러스의 휴먼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시작과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1초.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1초 동안에요, 지구에서는 약 4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검색 사이트에서는 10만 건이 넘는 검색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빛은요, 지구를 7바퀴 넘게 돌 수 있고요. 짧다고 생각했던 1초 안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1초,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1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1초를 잘 써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6월 23일 오늘의 첫 곡으로는 효연과 비비가 함께 부른 노래였어요. 세컨드 들었습니다. 1초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 동안 한 3초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4명의 아이가 지구에서 태어난대요. 8명, 12, 어머 벌써 12명, 16명, 20명 이렇게 많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10만 건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진이 지금 몇 장이 찍히고 있을까요? 그쵸? 와, 사진도 10만 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빛은 지구를 7바퀴 넘게 돈다 그러고, 1초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많은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1초 1초를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야무지게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다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하은님은 와 경청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가우디가우스님은 경청에서 생선님 바다님들과 함께 했었던 시간이 총 몇 초인지 계산을 못하겠다고요? 어? 1초가 60이니까 60 곱하기 60 곱하기 2 하면 하루잖아요. 거기에 20 하면 한 달이고, 거기에 12 곱하면 1년이니까 지금 한 10개월 됐으니까 10만 곱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104님은 저는 생선님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고맙습니다. 앨리스님은 하이라고 아주 짧게 보내주셨는데, 하이라고 하신 거 봐서 외국인인가? Are you foreigner? I'm DJ of 경청. 경청 means hearing. Okay? Yeah! 오늘 경청 초대석에서는요, 독창적인 음악. 저는 이분을 정말 독창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장르가 따로 있죠. 발라드, 댄스, 테크노, 아이돌, 안예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되시죠? 초대석 기다리시면서 안예은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것들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 예고를 해드리자면, 예고라기보다 목요일 코너 해정승재 크로스에서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 1+1 고민 상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경청 인별그램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반디 앱으로 들어오시면 경청의 보는 재미까지 듣는 재미 모두 느끼면서 경청을 두 배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메시지, 그리고 무료인 반디앱, 그리고 유튜브 댓글 뭐든 좋으니까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부산에 살고 있던 대형 공룡입니다. 10년 전쯤에요.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서 공룡 알 화석이 채취가 됐대요. 그걸 서울대학교 그리고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이 분석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알 화석이 약 1억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었던 키가 5m에서 6m에 달하는 대형 공룡이었대요. 오비랩터라는 공룡의

R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오비랩터 공룡은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부리 모양의 턱도 있고요. 그리고 깃털을 가진 특징 있는 공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 부산에 살았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1억 년 전에. 원래 우리나라의 공룡 알 화석이 보고된 지역이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고성군 정도였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산에서도 대형 공룡이 살았었다라는 거, 그게 처음으로 확인됐대요. 부산 다대포, 아름다운 해수욕장 유명하잖아요. 멋진 노을로도 되게 유명한 곳인데, 1억 년 전에는 거길 5m가 넘는 공룡이 두 발로 막 뛰어다녔다라는 거죠. 다대포 해수욕장을, 모래사장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님들은 상상이 되세요?

경청 초대석에서 만났었던 분들이죠. 하이키의 노래 여름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저 다대포 살아요 생선님 락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다은님은 헐 부산 출신 공룡인 건가요? 민예원님은 한국에 최초로 발견된 공룡도 있어요. 이름이 코리아 어쩌구저쩌구인데 부산에서 살던 공룡은 부산 사투리 쓰나 공룡도 사투리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코리아 케랍톱스 진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이에요. 전기 백악기에 와 살았던 초식 공룡이래요. 풀먹

갖고 자랐던 크기가 귀여워요. 우리나랑 우리랑 비슷해. 2m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50에서 80kg 사이. 그러니까 사람 정도의 크기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한국에서 발견돼서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날까요? 김민정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공룡알 화석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이 1억 년 전에 존재했던 5m에서 6m 정도 되는 큰 대형 공룡이었다. 오비랩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되게 징그러워요. 두 발로 팔도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탁. 진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공룡 모습이랑 똑같이 생긴, 우리가 책이나 TV, 영화 이런 데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공룡 그러면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그쵸? 부산 다대포처럼 우리한테 익숙한 장소에 살고 있었다 그랬더니까, 와, 너무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공룡이 정말 존재했었구나. 용 같은 게 아니구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와, 1억 년 전에는 이렇게 커다란 공룡이 이 EBS가 있는 고양시도 막 움직였을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승재 생선님께서는 수학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셨군요. 처음 방문합니다. 늘 멋지십니다. 자주 올게요. 이은경 신입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종강하고 왔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기말 끝났구나. 나유림님. 전성은님은 정승재 최고. 왜 갑자기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모두 화이팅. 저 응원해 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 바다님들 덕택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바닷가에 그 공룡 떠오르니까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었습니다. 좀긴 노래긴 한데 패닉이라는 노래란다. 가수 아시죠? 이분들의 노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 생선님이 쏴드리는 선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쏴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우리 부산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 알 화석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부산 다대포 사시는 분들은 아우 야 우리 동네지 니네 동네엔 공룡 없었니? 아 우리 동네엔 공룡 살았었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바다님들이 사는 동네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우리 동네 숨은 자랑거리. 지금부터요 바다님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숨겨진 명소, 나만 알고 있는 자랑거리 보내주십시오. 우리 학교 앞에 떡볶이집 진짜 맛있거든요. 좋고요. 편의점 사장님 정말 친절한 동네거든요. 이것도 좋습니다. 동네 뒷산이 야경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느낌은 괜찮고요. 저는 실제로 저희 동네가 정말 조용하거든요. 사람들 대화 소리가 집에서 들릴 만큼 정말 조용한 동네입니다. 요거 자랑하고 싶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마음껏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만 듣고도 제가 와 진짜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맛있는 그리고 유익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입니다. 마시티.

방탄소년단의 노래 마시티 같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래 듣기 전에 장르 불문 생선물 우리 바다님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 자랑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자랑거리가 숨어 있는지 보내주신 사연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6272님 저희 동네에 구파발천이라고 산책길이 있는데 잉어가 있어요. 천둥오리도 있고 와 물이 되게 맑구나.

예쁜 꽃도 많다고. 특히 봄에는 엄마 오리, 아기 오리 다섯, 여섯 마리가 쪼르르 다니는데 정말 귀엽다고. 와, 진짜 가보고 싶어서 6272님에게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님은 서울 사는데요. 집에서 로스로 시작하는 타워 높은 거 보여요. 서울에서 다 보일걸요. 저 광명에서도 보인다는 얘기 들었고, 날씨 좋으면 저기 충청도에서도 보인다 그랬었는데 그건 아닌가? 암튼 좋으시겠습니다. 이하은님, 저는 시골에 사는데 여름밤만 되면 논밭에서 개구리가 울어요. 잘때 ASMR 틀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정말. 그런데 시골이라서 개구리 옆에 화장품 가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너무 부럽네요, 정말. 강아지 소리,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런 소리. 너무 좋잖아요. 6146님은 대구 수목원. 와, 자주 산책 가는 곳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대구 시민의 숲으로 개발한 곳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진짜 쓰레기가 있었다고 싶을 만큼 초록초록하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예쁘다.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걸을 수 있는 이런 산책길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너무 좋겠다. 냄새는 안날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좋은데? 6146님에게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님은 요즘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말랑이 유행이잖아요. 저희 대구 서문시장에서 말랑이들 모아둔 상점이 새로 생겼다네요. 말랑이가 뭐예요, 그런데? 저잘 모르겠는데. 가격도 훨씬 싸다 그러는데 조만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자랑해주신 이다은 바다님들께는 일단 보류. 이다은님 살짝 후보에 들어가겠습니다. 2900님, 저희 동네는 아기들이 흔한, 너무 좋겠다. 요즘 아기들 보기 귀하잖아요. 우리 동네 길 걷다가 보이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고. 어디예요? 천안시 불당동. 저도 들어봤어요. 여기 신도시예요, 그죠? 천안시 불당동에 사시는 2900님께 치킨 보내드립니다. 불당동에서 양념으로 꼭 드십시오. 라라라 333님, 저희 동네는 귀엽고 또 귀여운 제가 있어요라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빠짐없이 방송 끝난 다음에요, 경청 홈페이지에 잠깐만 들으셔서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제가 너무 기다렸던 그 코너, 너무 기다렸던 그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티스트, 이름이 장르인 그분, 안예은님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노래 듣고 올까요? 축제.

이분은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실에 갈 때도 공연을 하러 갈 때도 늘 출근한다라는 표현을 쓰신대요. 일을 일답게 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잘 돌보면서 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 경청에 출근해 주셨습니다. 경청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싱어송라이터, 이름이 곧 장르, 안예은님과 함께합니다.

0: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안예은입니다.
0: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아우, BGM이 너무 웅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0: BGM 되게 좋죠.
1: 네,
0: 맞아요. 경청 초대석이라고 저는 진짜 DJ 하면서 너무 행복하지만 특히 이 화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줄 알았는데 또 저를 보자마자 로또 싱어 얘기를 해주셨네요.
1: 네,
0: 제가
1: 네.
0: 그때가 제가 와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었었잖아요. 제가 또 김구라님
1: 맞아요.
0: 옆에 앉아가지고
1: 거기도 계셨고
0: 예.
1: 그 뭐지? 정성호 선생님 예. 옆에 그 중계석에도 계셨
0: 아니에요. 저 없었어요.
1: 아, 그러면 심사석에
0: 예.
1: 계셨군요.
0: 그분은 배칠수 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심사석에서만 있었어요.
1: 아, 그러면 그거를 제가 봤나 봐요.
0: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1: 저희가 사실 막 그때 말씀을 나눠 보진 못했고
0: 예.
1: 이제 왜냐면 패널로 그냥 계셨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방송된 거를 보는데
0: 예.
1: 너무 맛있는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0: 너무 저는 깜짝 충격이었어요. 충격. 어떻게 저런 자그마한 체구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1: 감사합니다.
0: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안예은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그리고 또 저기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도 공연한 적 있으시던데
1: 네, 있어요,
0: 찾아보니까.
1: 있어요.
0: 그쵸?
1: 네, 네.
0: 그러니까 저랑 되게 인연이 되게 깊은. 그죠?
1: 그죠, 맞네요.
0: 예, 저는 하루 종일 거기서 수학 강의하고
1: 네네네네네.
0: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건너왔거든요.
1: 아, 거기서 오셨구나.
0: 예,
1: 네네.
0: 거기서 지금 건너왔습니다. 와, EBS 라디오 스튜디오가 되게 낯익은 분이시라고 또 들었어요.
1: 맞습니다.
0: 여기서 뭐 하셨던 거예요?
1: 제가 사실은 요 스튜디오는 아니고
0: 예.
1: 이렇게 뒤에 책 같은 게 쭉 있었고
0: 아, 3번 방이에요. 3번
1: 아, 3번이군요.
0: 예,
1: 거기서
0: 3번 예.
1: 2020년 여름부터
0: 예.
1: 1년 정도 동안
0: 예.
1: EBS 팟캐스트 라디오
0: 그러셨구나.
1: 이제 이어달리기라는 팟캐스트를 손수연 배우님과 같이
0: 정말?
1: 했었고 그것도 청소년 방송이었어요. 네.
0: 오, 그랬었구나. 저에게서는 또 엄청난 선배님이시네요.
1: 아,
0: 그러면
1: 아닙니다.
0: 와 정말 그럼 오랜만에 오신 거겠어요.
1: 맞아요.
0: 네. 이 밑에 공감에서도 꽤 공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 김이?
1: 아우, 정말 아쉬운 게,
0: 한 번도 안 하셨어요?
1: 한번 했어요. 2017년인가 한 번 불러주셨고.
0: 한참 됐네요.
1: 네.
0: 오, 그렇구나.
1: 네네네.
0: 너무 바쁘시니까.
1: 아니, 그렇게까지 예. 바쁘지 않기 때문에, 예, 혹시 듣고 계시면은, 예. 또 이제 새 단작을 해갖고 또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이번에 네. 새로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한번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오, 물론 네. 연락할 겁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네. 사장님한테 화장실에서 만나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말.
1: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다은님이 저 노래방에서 항상 예은님 노래 부른다고.
1: 아, 감사합니다.
0: 노래방에서 이거 노래 많이 부르면 이게 입금이 되잖아요.
1: 노래방의 으뜸입니다.
0: 그쵸.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안보나님. 저요, 안예은님 노래 홍연 듣고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고. 드라마에서 OST 나올 때마다 절절했었던 기억이 경청에서 예은님을 만나다니 기대된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민예원님은 저는 예은님 노래 중에서 추랑 얼마나 기다렸나.
1: 감사합니다.
0: 맞죠?
1: 네, 아, 너저런 과거와.
0: 네. 너무 좋아. 그 노래를 제가 차 안에서 듣고 있으면 같이 제 차 탔던 손님들이 항상, 이거 누구 노래야?
1: 아, 정말요?
0: 네, 그래서 제가 쫙 설명해 줍니다.
1: 아, 영업을 또 해 주시는군요.
0: 아, 완전하죠. 완전하죠.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은 노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올해 경사가 되게 많으신데,
1: 예.
0: 일단 데뷔 10주년.
1: 맞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정말.
1: 아, 이렇게 또 됐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0: 10주년에 네. 그 10년 전이 뭐를 기준으로 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기준이에요?
1: 저의 기준은 이제 정식으로? 라고 해야 되나요? 앨범을 딱 냈던. 네, 네.
0: 그때 이후로 딱 10년이 지나셨구나.
1: 네.
0: 실감 나세요?
1: 실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네. 시간이 흘렀으니 당연히 10년이
0: 이제 음악
1: 되었다.
0: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다 대기실에 후배들이 쫙 깔려 있겠네요.
1: 그래서 대기실 밖으로 안 나가요.
0: 후배들 하도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래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막 이래서요. 그러니까
1: 요새는 그 정도는 안 하시는데 예, 네 당연히 예. 저도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보시면 다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0: 그렇죠.
1: 아, 그게 저는
0: 부담스러워요?
1: 대학교 때부터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0: 진짜.
1: 네, 그래서 대학교 때도 많이 도망을 다녔었는데
0: 예.
1: 그래서 이제 방송국 가도 두문불출하고.
0: 그럼 화장실 갈 때도 고개 이렇게 숙이고 가고 막 그러세요?
1: 어떻게 하셨어요?
0: 진짜로? 알아보면 또 인사하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아, 나를 모르시겠지가 이제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는.
0: 무슨 말이요? 가수분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서.
0: 예.
1: 근데 이제 보통 땅을 보고 걷는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시구나. 네. 보통 음악 프로그램 가면 한 어느 정도 위치세요? 한 중간보다 조금 선배 쪽이세요? 중간보다 조금 후배 쪽이세요?
1: 이게 근데 방송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네. 음악 중심 이런 데서는 완전 선배죠.
1: 그쵸, 거의 이모 정도일 거예요. 네. 요새 또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0: 맞아,
1: 근데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네. 다른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지.
0: 그런데.
1: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러면 이제 완전히 갓난아기.
0: 애기죠.
1: 예, 예.
0: 거기서는 그 선배님들 그 MC 주위에 앉아있으면 끝에 앉고 막 그래요?
1: 맞습니다. 네.
0: 간혹 가다가 이제 얘기할 기회 주어지면 얘기하고.
1: 네네네네네.
0: 거기서는 완전 애기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시구나.
1: 네.
0: 와. 지난 주말에 또 단독 콘서트 겹경사로 예. 저 기억하는데 맞죠?
1: 아, 맞아요.
0: 그쵸?
1: 그 10주년이기도 하고
0: 예.
1: 뭐 정규 앨범도 내게 됐고 해서 콘서트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네네.
0: 이틀 동안 하셨네요.
1: 네, 딱 정말 오늘이 화요일이죠.
0: 예.
1: 며칠 전 토요일 일요일에 양일 공연하고요. 또 이제 저희 밴드도 같이 저랑 10년이 돼가지고 그것 또한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0: 와, 시작했던 밴드랑 그대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1: 예.
0: 오, 대단하다. 와, 그렇구나.
1: 네.
0: 그 밴드는 그러면 이름이 따로 있어요?
1: 아니요, 이름은 없고
0: 예.
1: 그냥 제가 뭐 아니면 밴드입니다라고
0: 그러니까.
1: 소개를 하긴 하는데 밴드 자체의 이름이 아직 저희가 없긴 해요.
0: 아,
1: 네.
0: 그래요? 아니면 밴드도 너무 괜찮은데요?
1: 뭐, 아, 감사합니다.
0: 안 밴드 괜찮은 것 같고.
1: 네.
0: 그렇죠? 그 느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목은 그런데 어떠세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1: 네.
0: 지금 일요일날 끝났으면
1: 네.
0: 월요일 하루 쉬고 지금 월요일 나오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목 공연 앞두고 특히 이런 콘서트 앞두고는
1: 네네.
0: 한동안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목 관리하고 막 그 사람도 있고 막
1: 맞아요. 많이 계신데요.
0: 예.
1: 저는 그렇진 않고요.
0: 아, 그냥 평상시대로 하세요?
1: 네. 그 이제 보컬 전공을 한 친구들 말로

0: 거는 제가 상대가 되게 튼튼한 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상한, 그렇게 긴 공연을 하면 목이 상한다기보다는 이 코어 근육 쪽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엄청 아프고,
1: 배 힘주니까 그렇게 되는
0: 네,
1: 거예요?
0: 배랑 허리 등 쪽이 이제 많이 아프고, 그거
1: 와,
0: 말고는 사실
1: 멋있다.
0: 이게 청소년분들이 듣고 계셔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음주를 자제합니다.
1: 음주를
0: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1: 자제한다고요?
0: 예. 당연한 얘기긴 한데,
1: 그치.
0: 네.
1: 그것만 조심하시는구나.
0: 그 공연 전에 절대로 안 먹어요. 예.
1: 아, 한달 정도? 일주일?
0: 네, 일주일 정도.
1: 일주일.
0: 네.
1: 그러시구나.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0: 아, 저희가
1: 네.
0: 일요일에 참 즐겁게 놀았어요. 다들,
1: 아, 그러니까 끝나고 뒤풀이
0: 예,
1: 하셨구나.
0: 신나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그래서 어제 잘 쉬고, 이제 또, 오늘도 잘 쉬고, 작업실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예,
1: 그러시구나.
0: 하겠습니다. 네.
1: 아니, 그러면 정규 앨범 발표하자마자
0: 네.
1: 콘서트를 하신 거네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1: 정규 5집 앨범.
0: 맞습니다.
1: 3년 5개월 만에.
0: 아, 그렇게 됐네요.
1: 그죠?
0: 네.
1: 와, 이번 노래에서 제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이라고 돼 있어요.
0: 예, 앨범 제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걸.
1: 그리고 CD 두 장에
0: 맞습니다.
1: 17곡이 들어있다고.
0: 예.
1: 너무 아까워요.
0: 뭐고요?
1: 조금씩 좀
0: 아.
1: 나눠서 하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17곡이나. 그 중에서 타이틀곡이 디나이.
0: 맞습니다.
1: 이것도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인가요?
0: 아니요, 무서운 느낌은 아니고요.
1: 예.
0: 그냥 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락 같은 노래,
0: 네네네.
1: 디나이.
0: 네.
1: 이거를 10시 47분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또
0: 네.
1: 황송하게도 라이브로
0: 아닙니다. 제가
1: 들려주신다고요.
0: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1: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정의할 수 없는 조합의 사운드가 나왔다.
0: 예.
1: 그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운드가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0: 제 생각에는
1: 예.
0: 이런 멜로디를 내가 잘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내가 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예.
0: 그렇게 고른 곡이 나온 것 같아요.
1: 정말요?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0: 네네. 예,
1: 준비되셨으면
0: 바로 네.
1: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 안예은님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중이시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해주셔야 할게또 있어요. 감상평도 좋고, 궁금한 이야기, 아니면 하고 싶은 말, 감탄, 막 눈물,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 반디의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 자,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준비되셨나요, 예은님? 너무 기대돼요, 정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실 거랍니다. 안예은님의 신곡입니다. Deny.
0: 차라리 내가 믿고.

0: 너무 신나는 노래네요. 미쳤다고 해. 아 너무 좋다 정말. 최고예요 예은님. 와 이번에 타이틀곡이구나.
1: 맞습니다.
0: 노래 너무 좋은데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미쳤다고 하라고. 맞아 미쳤어. 라이브 미쳤어. 여기야 락페다. 보랑이님. 최지연님은 미쳤다고 해. 아이고 시원해라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허혜정님은 귀에 쏙쏙. 맞아요. 가사가 너무 잘 전달돼.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그래 미쳤다고 해. 완전 박히네요. 맞아요. 후렴구가 진짜 계속 하루 종일. 야 이거 그런데 우리 바다님들 들으면 좀 불편해지겠다. 수능 금지곡 될 것 같아요.
1: 어머 아 감사합니다.
0: 미쳤다고 해. 이거 하루 종일 들릴 것 같은데 정말 되게 강렬해서 정말
1: 아이고야.
0: 너무 좋다. 이게 나온 지 지금 한 5일 된 거잖아요.
1: 정확히는요
0: 네.
1: 5월 28일이랑 6월 네. 18일에 나눠가지고 오. 이렇게
0: 하도 많으니까
1: 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 타이틀곡은 5월 28일에 먼저 공개가 됐고
0: 아 좀 됐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곡들이 6월 18일에 딱 공개가 전부
0: 총 17곡이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17곡 중에서 신곡은 9곡이고 네. 새로 녹음한 곡이 또 8곡이라고 해요.
1: 맞습니다.
0: 그중에서 가장 큰 효도를 한 효자곡 문어의 네. 꿈도
1: 맞습니다.
0: 다시 녹음을 하신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 다시 녹음하는 기준 같은 거는 있어요?
1: 기준을 이제 문어의 꿈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노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발매했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했거나 예산이 없다거나 아. 이래서 좀 많이 아쉬웠던 노래들을
0: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이런 마음이구나.
1: 네네.
0: 그런데 이 문어의 꿈 뒤에 는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위드, 이마진, 임성윤, 임지율, 정솜, 이다운.
1: 네.
0: 코러스 분들이세요?
1: 저의 친족화와 다름없는 네. 어린이 친구들입니다.
0: 어린이 친구들이 네. 같이 불렀어요?
1: 네네, 다섯 명에서 도와줬어요.
0: 와 정말 네. 어떻게 아는 어린이에요?
1: 이제 저의 정말 절친한 친구들의
0: 네. 딸이에요?
1: 자식입니다. 아들, 딸, 아들.
0: 진짜 축하드리네요. 네. 그러면
1: 제가 형제가 없어가지고
0: 정말
1: 네.
0: 야 친구들의 딸 아들,
1: 아들 딸, 네.
0: 예 그 같이 하는
1: 12살부터 5살까지 했습니다.
0: 12살부터 5살 대국민 히트송이었죠. 문어의
1: 아이고,
0: 꿈
1: 감사합니다.
0: 이거를 끝곡으로 새로 녹음하신 버전으로 같이 한번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의 꿈.

M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인문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함께합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서 들려주는 현대판 소리꾼. 그게 딱 맞는 수식어인 것 같아요. 소리꾼. 안예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1부 마지막 곡으로 문어의 꿈을 들었었는데 네. 아가들 목소리 너무 귀엽다고 옌덕옌덕님이 수 12321님은 문어의 꿈 듣는 생선님이랑 예은님 지켜보는데 두 분 광대가 안 내려오네요. 저도 그랬다고. 이다은님은 예은님 자신만의 독특한 음색과 예술성을 대중화시킨 비결. 저도 제 특색을 살려서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대요. 청소년 바다님일 텐데
2: 너무 도움을 그래서 너무 드리고 싶은데
1: 예.
2: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1: 독특한 음색은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2: 저는 원래 제가 그냥 뭔가 제가 좋아했던 뮤지션 분들을 따라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케이팝 스타에 나갔을 때
1: 예.
2: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1: 예.
2: 그렇지 않다 완전히 다르고 본인만의 개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셔서 그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1: 저는 예은님 노래 들으면 한영애 선생님 느낌이 좀 많이
2: 감사합니다.
1: 나고 그렇잖아요.
2: 감사합니다.
1: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옛날에 뭐 국악 쪽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2: 네, 전혀.
1: 전혀 아니에요?
2: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고
1: 예.
2: 실제로 이제 국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쭤보시는데요.
1: 아, 진짜?
2: 네, 저는
1: 전혀?
2: 바보고 네, 모르고요.
1: 그게 왜 바보예요? 아니, 진짜 국악가 출신의 가수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2: 네.
1: 그래서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거 국악하셨던 분이구나. 판소리나 이쪽도 하셨나? 이런
2: 네.
1: 생각도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2: 예, 저는 그냥 실용음악 작곡과.
1: 그러니까 작곡 전공이시잖아요.
2: 네. 그래서 이 다은님께는
1: 예.
2: 그냥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1: 하다 보면.
2: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 눈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쭉 쌓이잖아요.
1: 맞아.
2: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읽고.
1: 많이 듣고
2: 많이,
1: 많이
2: 보고
1: 많이
2: 읽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전공이신지 모르겠지만
1: 예.
2: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1: 예.
2: 뭔가를 많이 그냥 해봐라. 네, 네.
1: 경험이 중요하다.
2: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물을 계속 그냥 내다보면은
1: 계속하다 보면
2: 네 감이 잡히기도 하고요.
1: 자기만의 색깔이 나오기 시작한다.
2: 내 색깔이 이거구나를 인지하게 되는 단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누구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데뷔 전에 이제 그 어렸을 때는 가수의 꿈을 키울 때 한 명을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 사람 너무 좋아.
2: 네,
1: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네. 그런 가수가 누구였어요?
2: 저는 자우림의 김윤아님이었어요.
1: 진짜.
2: 네.
1: 김윤아님이셨구나.
2: 제 청소년기를 책임져 주신.
1: 정말
2: 네.
1: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구나.
2: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게 자우림이라는 밴드를 보고 근데 윤아님께서 이 밴드의 어떤 대장이자 작곡 작사를 다 하시고 노래까지 하시고
1: 딱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네요.
2: 네,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생각한 게 이제 최초의 음악에 관한 장르의 희망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싱어송라이터라는 단어가 막 쓰이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1: 예.
2: 그냥 내 노래를 쓰면서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이제 저의 장래 희망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자우림처럼 네. 밴드 이름을 빨리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밴드 이름 빨리 만듭시다 진짜.
2: 알겠습니다.
1: 네?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쫙 하면 얼마나 좋아요.
2: 이거 친구들이 또 서운해하겠네.
1: 아니 조금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2: 네.
1: 많이 읽어라.
2: 네.
1: 거기서 읽어라가 저는 귀에
2: 네.
1: 딱 들어오거든요.
2: 네네.
1: 책을 좋아하신다면서요.
2: 맞습니다.
1: 집에 900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다.
2: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정말 책에 이골이 나셔서
1: 예.
2: 한번 세보셨는데
1: 딸이 맨날 책 사와가지고 막 꼬꼬마 놓고 하니까
2: 네 그래서
1: 와.

0: 열받은 채로 아마 세보셨던 걸로 아는데요.
1: 이놈의 기침에 쭈쭈 다 버리라니까 버리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0: 그러니까 그만 사라고 제발 책 좀.
1: 야.
0: 그래서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900권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를 하는데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동안 읽었었던 책이 엄청난 도움이 되죠.
0: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겉으로 막 느낄 정도인데 본인은 오죽하시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가사를 쓸 때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1: 그렇죠. 네. 그게 삶의 경험, 간접 경험이 다 되는 느낌인 건가요?
0: 간접 경험도 물론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1: 그렇지.
0: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1: 너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0: 가사도 일종의 글이니까요.
1: 그러면 노래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책을 먼저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동신가?
0: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디즈니 얘기해도 돼요?
1: 디즈니 네. 예.
0: 디즈니 예.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1: 그랬구나.
0: 왜냐면 노래가가 나와서요. 동시에 이제 책도 좋아하는 좋아하면서. 어린이였습니다.
1: 그랬구나. 네. 와 그렇게 시작해서 책이랑도 가까워지고 네. 음악이랑도 가까워지고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읽게 돼서 네. 현재 안예은이 만들어진 거네요.
0: 감사합니다.
1: 4년 전에 에세이집도 내셨다고요. 작가야 예. 그러면.
0: 감사합니다.
1: 작가네요. 그리고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게 안 일한 하루. 네. 안 띄우고 일하는 하루. 이게 안일한이라는 말도 되고
0: 네네.
1: 일하지 않은 하루라는 말도 되네요.
0: 맞습니다.
1: 그런 뜻에서 만드신 거죠.
0: 예, 요거는 사실 편집자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너무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내게 됐습니다.
1: 본인이 생각할 때 책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네. 나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에세이도 마찬가지고 예. 노래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개 중에 몇 대 몇 정도의 행복함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행복함이라기보다 더 나를 잘 표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0: 이거는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게
1: 완전
0: 되는데
1: 다른 느낌?
0: 네. 음악을 만들 때는 가사라는 게 어쨌든 함축적으로 써도 함축적으로 쓰거나 좀 은유적으로 써도 말이 대충 되게
1: 그쵸.
0: 들리잖아요.
1: 예.
0: 그리고 가사 이외에도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고
1: 그치.
0: 근데 이제 글은 제가 사실 요때 한 번밖에 안 써봤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1: 예, 예, 예. 아,
0: 되게
1: 그 느낌이 다르겠구나.
0: 그러니까 물론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근데 되게 정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배열을 잘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1: 네. 정말 여러 번 계속 또 고쳐야 되고 다시 읽으면 또 고치고 싶고 네. 다시 읽으면 또 고치고 싶고.
0: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음악도 똑같고.
1: 음악도
0: 생각해요.
1: 똑같고 주꿀님이 네, 네. 에세이 정말 잘 읽었다고 지금도 자주 읽는다고
0: 감사합니다.
1: 어떤 주제였어요 그 에세이가 잠깐 소개하자면
0: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1: 예.
0: 일하는 저
1: 일하는 예은이
0: 일하지 않는 예은이
1: 일하지 않는 예은이
0: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병들이 좀 많아서 그 병에 대한
1: 아 진짜?
0: 네 환자 예은이
1: 환자 예은까지
0: 네, 그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크게
1: 일하는 일하지 않는
0: 네.
1: 아픈 예은이
0: 네, 네.
1: 해가지고
0: 네. 허,
1: 그렇구나 저도 한번 기회되면 오늘 가져오시지 그랬어요 에세이
0: 죄송해요 저희 집에 더 없어가지고
1: 그러셨구나
0: 다 나눠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1: 제가 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상사와 홍연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 이게 이제 사극풍 발라드라 그러잖아요.
0: 예.
1: 안예은만이 소화할 수 있는.
0: 아이고 아니 아닙니다.
1: 이런 것도 그러면 책 읽은 거, 일상, 주변 이런 거에 다 영감을 받으세요?
0: 사극풍 발라드라고 이제 정의해 주시는 곡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사극을 좋아해요. 실제로 너무나
1: 사극을
0: 네 그래서 영화 보고 많이 쓰고요.
1: 느낌도 지금 나이에 비해서 되게. 인생을 통달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진짜로.
0: 감사합니다.
1: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지? 약간 도사?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고수. 그러니까
0: 아닙니다.
1: 산에서 방금 내려온 사람? 이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0: 감사합니다.
1: 그게 사극풍 발라드의 그런 영감을 아니면 전생에 좀 약간 전생에 약간 기억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남나? 조선시

0: 때뭐 고려시대 뭐 이렇게
1: 제가
0: 약간
1: 전쟁의 기억은 없긴 한데요.
0: 예.
1: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전쟁에 뭔가 광대패라거나 이런 거를 했나? 혼자서 생각해 보겠네요.
0: 광대패 같은
1: 네.
0: 거.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예은님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 설화나 민속적인 소재 가지고 호러송. 그쵸? 사극 느낌 호러송. 호러송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느낌이에요? 무서운 노래 되게 많잖아요.
1: 그쵸. 근데 저도 겁이 많아서.
0: 예.
1: 저도 이제 그 수정 과정까지 듣고 그 후로는
0: 안
1: 들은
0: 들어요?
1: 적이 없긴 해요. 네.
0: 진짜로?
1: 네.
0: 그런 걸왜 내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냥 만들 때는 재밌어가지고
0: 만들 때는 재밌는데 다 만들고 나서 들으려니까 무서워요?
1: 들을 때 무섭고 특히 이제 행사 같은 데를 가잖아요.
0: 예.
1: 근데 밤에 부를 때도 무섭고 공연할
0: 진짜로?
1: 때는 이제 인이어로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0: 오. 공연할 때 호러송도 꼭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모든 호러송을 다 부릅니다. 네.
0: 진짜로? 이야, 그런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못 듣겠다, 그러면
1: 절대
0: 정말.
1: 안 듣고요.
0: 절대 안 들어요?
1: 절대
0: 본인 목소리인데도? 와, 되게 신기하다.
1: 그리고 작업도 이제 남량특집 작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낮에 해서
0: 무서워서?
1: 네, 낮에 끝냅니다.
0: 아니,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섭고, 본인 노래도 못 들을 만큼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이제 올 여름에도 일곱 번째 호러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1: 맞습니다.
0: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게 되게 저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0: 예.
1: 저는 겁쟁이이긴 한데 호러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괴담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취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제일 공포를 많이 느끼는 요소가 소리라고 이제 역적의 김진만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0: 네.
1: 그때 뭔가 머리 한대 맞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 보면은 되게 재밌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0: 보라니님이 저분이요? 아유, 무대에서도 노래하면서 무서워하세요. 정말.
1: 제가
0: 공연할 때 그러시구나.
1: 작년에 한국민속촌에서 이제 또 그
0: 무섭지,
1: 저거
0: 거기.
1: 하시잖아요. 네, 무서운 거.
0: 예.
1: 거기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0: 아.
1: 이제 저승사자 분장을 하고
0: 정말?
1: 갔는데 기절할 뻔해. 너무 무서워가지고. 조명만 조금 깜빡하다. 죄송해요.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무서움을 즐기시는 거네, 그러면.
1: 그런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매운 거막땀 흘려가면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네.
1: 그런 것 같네요.
0: 그쵸? 매워,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먹잖아.
1: 그렇네요.
0: 그 느낌이네. 그래서 사극풍 발라드와 호러송 한 곡씩 추천해 주신다고요. 본인의 노래 중에서 제일 무서운 노래를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1: 아닙니다.
0: 그건 또
1: 이거
0: 아닙니까?
1: 또 반방송이고 해가지고
0: 네,
1: 네
0: 너무
1: 그래서
0: 무서울까 봐또 이런
1: 예
0: 배려심까지.
1: 아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네 조금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0: 아, 진짜로?
1: 해주셔가지고
0: 아, 그랬구나.
1: 그래서 제일 신나는 노래를 가져왔고요.
0: 예.
1: 일단 남량특집부터 말씀드리면
0: 예.
1: 이 친구는 이제 세 번째 친구인데요.
0: 예.
1: 쥐라는 노래 가져왔고요.
0: 호러송으로는 쥐.
1: 네 그리고
0: 아주 무섭진 않다는 거죠.
1: 예, 신나는 디스코입니다.
0: 디스코예요?
1: 네.
0: 그럼 무서운 건 아니네요.
1: 네, 근데 이제 그 가사가 이제 둔갑지 설화를 바탕으로
0: 아, 그런 게
1: 예, 이루어져 있고 그 손톱
0: 있어요.
1: 먹고 저기 뭐야.
0: 손톱을 먹어요.
1: 그 쥐들이 손톱 먹고 사람 되는 그고 얘기고요.
0: 그래서 제목이 쥐예요?
1: 네. 그리고 사극풍 발라드는 이번에 발매된
0: 네.
1: 낭망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0: 낭망.
1: 네.
0: 낭망은 어떤 노래죠?
1: 그냥
0: 그냥
1: 네.
0: 좋은 노래예요?
1: 어떤 한여인이 원래 끓였던 김치찌개의 맛의 노래입니다.
0: 끓였던 김치찌개 데워 먹는 게 제일
1: 네.
0: 맛있거든. 처음에 하는 거보다 데워야 돼, 무조건 김치찌개는. 미역국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식은 다음에 다시 데워야 된다. 물 조금
1: 맞습니다.
0: 넣고
1: 네.
0: 생수 좀 넣고
1: 그래서 그
0: 그게 더
1: 친구도 왔습니다.
0: 맛있거든.
1: 다음 날 아침에
0: 예. 네. 찬밥에다가 넣어서
1: 진가가 네,
0: 먹어도
1: 발휘되죠.
0: 그래.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낭망이.
1: 그러니까 제가 사각풍 발라드라는 김치찌개를 항상 끓여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앨범에도 한두곡 정도 끓였다.
0: 아, 두곡 정도 끓인 사극풍 발라드 김치찌개 같이 구수한 낭망 그리고 호러송이지만 무섭지 않은 빠른 댄스곡 G 듣고 오겠습니다.

0: 안예은님이 직접 골라주신 노래들 듣고 왔습니다. 낭낭 그리고 방금 들었던 쥐. 쥐가 신나는 디스코라고요. 무서워요. 시아님이 그렇게 보내주셨고 사계님은 나로 변신한 쥐가 대신 일하고 돈 벌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에 선톡 깎아야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 힘내십시오.
0: 주꿀님은 낭망. 낭망 이 노래도 너무 좋아 정말. 예, 사극 느낌. 새벽에 빼먹는 김치찌개 속 돼지고기 같은 매력이 있다.
1: 극찬을 해주시네요.
0: 표현 참 좋다. 예, 천안 버스기사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2449님도 지금 남겨주셨고 4584님은 누나가 저의 최애인데요. 경청에 누나가 나오다니 이것은 운명. 갑자기 소름. 수학문제 풀다가 잠이 확 달아나버렸어요. 신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누나 덕분에 힘든 공부도 파이팅하고 있고 언젠간 직접 만나는 날이 오길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 최근에 기말고사 10일 남았을 때 생선님 강의 안 보고 안예은 콘서트 갔다고. 아유 내가 진짜 382님. 그래.
1: 감사합니다.
0: 그래. 뭐 수학 점수 뭐 잘 나와서 뭐해. 수학 점수랑 바꾼 거지 뭐. 그래도 마음에 얼마나 힐링이 됐었겠어요. 기말고사 10일 남았는데 내신 평생 지워지지도 않는 그 내신 시험을 앞두고 언니 정말 짱! 이렇게 해맑게 382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강의 안 보고 안예은 콘서트. 근데 어떻게 정말 좋아하는 가수 있으면 자우림 되게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나도 저런 가수가 돼야겠다 막 팠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질문. 네. 보컬 전공을 안 하고 작곡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의 예상. 네. 보컬은 뭐 배울 게 뭐 더 있을까?
1: 아니요. 작곡가가 되고 싶어라고 그냥 최종으로 땅땅땅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0: 그러면 누군가가 아주 그 직궂게도 네. 너 작곡 노래 하나만 해야 돼.
1: 저는 작곡이요.
0: 진짜 네. 고민도 안 하시네요.
1: 네.
0: 작곡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1: 네, 그게 참 재밌는 일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우리 조금 전에 음악 들으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눴던 것도 네. 작곡하면서 일하는 거 노래 만들어가는 그 쾌감이 너무 좋다고 너무 즐거움이 너무 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0: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도 작곡을 안 해봤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떤 느낌일까 그게? 고통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작곡이라는 것도 창작의 영역이니까 잘 안 나오거나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막 연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는 고민들이 많긴 했는데요.
0: 네.
1: 지금은 그래도 하나 내고 좀 쉬고 내고 이게 조금 적절하게 분배가 잘 돼 있어서 뭐랄까요? 말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수다를 예,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나 오늘 빨리 모임 가서 말하러 가야지. 나 내 얘기하러 가야지 빨리. 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0: 아주 큰 고통이라기보다

0: 와, 되게 그러니까 즐기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그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워낙 좋아하는데 작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음악가가 됐다고 생각해요.
0: 그러니까 그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1: 네.
0: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에 대한 쾌감이에요? 아니면 평곡 느낌의,
1: 네.
0: 아, 내가 생각했었던 이 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의 쾌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멜로디에 대한 쾌감이에요?
1: 아니요, 그냥 전반적인,
0: 곡을 만드는 행복이죠?
1: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기승전결이 있는 전체적인 작품 하나를 딱 생산하는 그 느낌.
1: 예,
0: 그런,
1: 작품까지는 아니지만, 네.
0: 근데 호러송이면 만들고, 어우, 다시 만들어. 이렇게 되는. 정말.
1: 뮤직비디오도 본 적이 없고요. 네.
0: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되게 무섭다고 지금. 예, 여기 팬분들이 계속 올려주시는데. 공님이, 안 돼, 언니. 노래도 불러줘요. 언니가 작곡만 하면 나는
1: 아,
0: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노래도 하실 거잖아요.
1: 네, 그쵸,
0: 그쵸?
1: 그쵸. 네.
0: 수1231님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작곡을 즐긴다고 해주시다니, 듣는 청취자도 예은님의 노래가 더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또 남겨주셨습니다. 가수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면 작곡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신 거.
1: 네, 그게 먼저였어요.
0: 그쵸?
1: 네.
0: 그게 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1: 16살이었습니다.
0: 16살이면 중3.
1: 네.
0: 그러면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언제였어요? 자우림을 보고?
1: 그러니까 이 되게 애매하네요.
0: 비슷비슷하죠,
1: 네,
0: 근데.
1: 그러니까 근데 가수가 될 거야는 확실히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내 노래를 직접 써서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였다가 이제 뭐 그것도 가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0: 송라이터 쪽이
1: 음악을
0: 훨씬 더 무게가 있었네요,
1: 예
0: 그러니까.
1: 듣다가 이제 곡 쓰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가 된것 같아요.
0: 그거는 재능이죠.
1: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왜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1: 제 칭찬을 너무 못 쓰게 해가지고요. 네.
0: 그러니까 그거는 참,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만드는데 저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꾸 천재적인 작곡가인데 음표를 몰라서, 악보를
1: 네네.
0: 몰라서 그냥 녹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 예.
0: 그런 악보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진짜 음악. 음악 시간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장조, 단조부터
1: 네네.
0: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어요?
1: 그거는 이제 뭐 한국인이라면
0: 네.
1: 모두가 이제 90년대생들은
0: 네.
1: 피아노 학원에서 포도화를 치렀기 때문에
0: 피아노 학원
1: 네,
0: 다니셨구나.
1: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거를 제외하면 정말 이제 작곡 학도가 되겠어 해가지고 공부한 거는 18살이었어요.
0: 18살이면 고등학교
1: 네.
0: 2학년이네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작곡 공부를 시작하셨고,
1: 예.
0: 대학교 가서도 작곡 전공하셨으니까 계속
1: 예.
0: 공부하셨고. 대학교에, 저 그것도 되게 궁금해. 작곡가분들이 모두 다 작곡가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1: 네, 그쵸.
0: 많이 그래요? 근데 아닌 사람들도 꽤 많지 않나요?
1: 맞습니다. 많이
0: 많죠?
1: 계세요. 네.
0: 그러면 대학이라는 작곡가, 지금 현재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배운
1: 네.
0: 그 느낌. 보통 딴 쪽으로 보면,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회사 다니는 친구들 보면, 아,
1: 예.
0: 야,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냥 이론이고, 어차피 회사에서 다시 배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1: 네.
0: 여쭤본다면,
1: 네.
0: 학교에서 배운 느낌이 아주 되게 진하게 남아있나요? 도움이 엄청나게 큰가요?
1: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단점으로 발현될 때가 좀더 많은 것 같고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왜냐면은 이 어떤
0: 틀이
1: 공식 같은
0: 있어서?
1: 게 있어서 네.
0: 그치.
1: 그래서 그거를 깨는 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굳이 작곡학도뿐만 아니라 연주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학교를 다녀가지고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활동을 조금 더
0: 그렇지. 개성 있는 모습으로.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10년 전에
1: 네.
0: 데뷔를 앞두고서는 이제 조금 되게 처음 음원을 발표하셨을
1: 예.
0: 때 되게 막 불안한 마음도 좀 있으셨을
1: 네.
0: 거잖아요. 그랬었어요? 아니면 자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어차피 나의 갈 길은 뭐

0: 가수로서 뭔가 된다기보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발표도 하고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 좀 되게 막 긴장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완벽한 후자였고요. 저는 이제 그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것도 떨어지면 이제 이거는 접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0: 그 전에 떨어졌었어요?
1: 네?
0: 그 전에 K-POP 스타 전에 오디션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1: 다 떨어졌어요. 모든 오디션에서 다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막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는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돈을 벌어야 하고
0: 정말?
1: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 나는 화끈하게 접는다 했는데
0: 그게 터진 거예요?
1: 네. 그래서
0: 와 대박이다.
1: 저는 오히려 되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0: 되게 떨렸겠다.
1: 저를 이제 막 알아주기 시작하셨는데 알아보시기 시작하셨는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막 빨리 잊혀질까 봐 그래서 막 서둘러서 앨범을 준비해서 냈어요.
0: 그랬구나. 네. 야,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1: 네, 빨리. 네. 조금이라도.
0: 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그 느낌은 아니시죠?
1: 아니, 지금도 항상 긴장되고.
0: 지금도 또 긴장되고.
1: 불안하고.
0: 불안하고 또 그러세요?
1: 네. 그리고 이제 공연할 때도 그 티켓 오픈되는 날 있잖아요.
0: 그때 아직까지 긴장되세요?
1: 너무 긴장이 돼요. 너무너무.
0: 아, 이게 또 예전보다 이게 티켓 속도가 느려지면 또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네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옌님이 음악을 그만두지 않아서 진짜 너무 다행이라 그러는데 저도 팬의 한 명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1: 감사합니다.
0: 그 K-POP 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네요. 저도 지금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1: 저도 인생에 정말 터닝포인트였던 프로그램이었어요.
0: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아니고 살려준 프로그램이네요. 지금 그 음악을 포기하려고 그랬었다면서요.
1: 살려준 프로그램이죠. 진짜 생명의 은인.
0: 그러네. 생명의 은인이네. 정말. 와, 꿈은 뭐 꾼 거 없으세요?
1: 꿈이요? 많이 꿨어요.
0: 그러니까 되게 저게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첫 방송 나가기 전이라 그럴까? 아니다. 녹화. 그러니까 오디션 1회 녹화하기 전에.
1: 네.
0: 첫 녹화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그때 엄청 떨렸을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첫 녹화하기 전엔 안 꿨고요.
0: 네.
1: 제가 그때 두 달 동안 통편집이 됐었어요. 저의 목표는 그냥 한 번만 방송에 나가서 그 얼굴이 딱 조금이라도 알려져서 제가 그때
0: 이걸로 좀 음악 살던 요만큼이라도 하자.
1: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홍대일 때 클럽에서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목표였는데 부터는 있는데 편집이 계속돼서
0: 그거 되게 속상해요.
1: 이게 반대로 근데 저는 당장 내일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첫 방이 드디어 나가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방송 진출 전이라거나 그럴 때 이제 꿈을 꿨어요.
0: 그때 좋은 꿈 꿨어요?
1: 예, 아직도 기억이 진짜 생생하게
0: 뭐였어요?
1: 나요.
0: 뭐였어요?
1: 제일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신발이 되게 더러워진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0: 아니요, 안 봤어요.
1: 그럼 모르겠어요.
0: 저는 진짜 웬만한 거 안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1: 이렇게. 정말 어떤 요정 여신 같은 진짜 후광이 나는 그런 분이
0: 신발 닦고 있어요?
1: 새하얀 운동화를 딱 주셨어요.
0: 대박!
1: 네.
0: 진짜 대박이다. 그거 잊을 수 없지 그런 거.
1: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0: 정말?
1: 네.
0: 이거 신으라고?
1: 네.
0: 그게 이제 인생을 갈아타는
1: 맞습니다.
0: 과정인 거네.
1: 네.
0: 야 이제 헌신 신지 말고 이쓸쓸신신.
1: 네, 네.
0: 대박.
1: 지금도 좀 소름 돋아.
0: 지금도 아니 저 지금 여기 봐. 진짜 소름 돋았잖아. 진짜 돋았어요 저. 근데 어떻게 11시 35분이야. 원래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길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 더 듣고 싶은데 어떻게 다음번에 또 나와주세요 예은님.
1: 불러주십시오.
0: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1: 집도 가깝고.
0: 집도 가깝고 맞아. 요 앞에 이사 오셨다면서요. 진짜 나오셔야 돼요.
1: 네, 불러주세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0: 다음번에 나와서 나 저거 해주세요. 그거 출항.
1: 출항이 알겠습니다.
0: 얼마나 기다렸나 그거 해야 돼.
1: 알겠습니다.
0: 오늘 정말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 또 공연 끝난 지도 하루밖에 못 쉬셨는데 라이브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0: 마지막으로 청취자 바다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0: 드릴게요.
1: 예, 바다님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네네네. 그걸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 네, 감사했습니다.
0: 안예은님의 두 곡 듣고 올게요. 들숨 그리고 홍연.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강미나님. 요즘 학교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동네 빵집 앞을 지나가요. 아침마다 그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그 빵 냄새 하나로 하루 시작이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일도 그 빵집 앞을 지나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되는 아침이 기대돼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그 아침빵 냄새, 점심빵 냄새도 아니고 진짜 그 출근길, 등굣길의 빵 냄새는 잊지 못하죠 정말. 그쵸? 이 정도면 한 빵 방향제 아니면 빵 냄새 향수 이런 것도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허서연님. 요즘 뭘 먹어도 맛이 없어서 식욕이 떨어진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요. 오늘 집에 먹을 것도 없길래 주방 구석에 굴러다니던 컵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제가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컵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최고죠 뭐. 저도 사소한 거 다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그저께 냉동실에 돌아다니던 그 멸치, 조림용 멸치를 넓게 깔아서 전자레인지 2분 돌리면 그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과자가 돼요. 멸치 그거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볶음 땅콩 국내산이어야 돼. 중국산은 너무 맛없어. 국내산 볶음 땅콩을 얼린 거야. 안 얼어요. 그런데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거를 딱 먹으면 되게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한 고소함에 짭짤한 멸치가 쏙쏙 들어오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꽉 꽉 채워주십시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6월 23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됐네요. 최지현님이 생선님 오늘도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지현 바다님도 저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었던 라이브까지 들려줬던 경청 초대석이 있었던 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김마리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초여름의 불꽃놀이, 이 노래 들으면서 편히 자도록 해볼까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발디아 주의 아다강 이곳에는 500년 넘게 운영되는 특별한 나룻배가 있다네요.

배 이름도 특별하게 레오나르도의 페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3년 스케치로 기록한 배를 본떠서 얻게 된 이름이랍니다. 과거에는 밀라노 공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사이를 오가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이젠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말에만 운영이 되고 있었다죠. 그런데 최근 인근 교량 이 다리가 보수공사로 폐쇄되면서 수백 년 만에 주민의 통근수단으로 재가동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5분이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분주한 시간, 흐르는 강물과 숲을 바라보는 틈새의 여유, 다리가 복구되고 레오나르도 나룻배가 이제 다시 주말에만 운행하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될 평화일까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다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작곡 이탈리아의 체자레 크레모니니의 노래로 Buon viaggio, 행복한 여행 되시길, 부제는 사랑을 퍼뜨려요 였습니다. 일단 주말에만 운영하던 이 연락선, 평평하게 그 사람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바지선 구조인데요. 그 다리가 하나 더 있긴 하답니다. 근처에. 근데 좀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출근 시간이면은 8,000대의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트래픽 잼이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래서 몇 킬로미터씩 막혀가지고 차들이 늘어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27년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라서 이 레오나르도 페리를 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 한 사람의 사공이 운행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물살, 강의 물살, 그 힘과 그 다음에 강의 이쪽에서 저쪽에 연결된 금속 로프, 이 힘이 분해가 된다고 그러는 그런 이론이 있다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의 힘, 그리고 살짝 이 페리선을 비스듬하게 틀면은 그 힘이 어느 정도는 옆으로 분산이 돼가지고 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미는, 이런 거 강원도 어디에 가면 그 드라마 촬영지 그 유명한 곳에, 예, 저 한번 타본 것 같은데 그 한 30초 걸리나, 예, 그런 바지선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이 아다강의 폭이 그닥 넓진 않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물살에 따라서 뭐 힘이 좀 더 있으면 3분도 걸리겠더라고요. 3에서 5분 정도. 그 평화가 참 새로운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그 자동차 운행하면서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예, 바지선 위에서 스쿠터 타고 와서도 스쿠터 싣고도 가고, 뭐 요금도 얼마 비싸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환경적으로도 전혀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 그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뭐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임베르사고 시의 시장 베르가니, 파비오 베르가니 시장님도 친히 나서서 이 레오나르도 페리 사공일을 맡아서 하고 있답니다. 좋은데요. 아무튼 돈이 얼마냐?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 페리에 탑승할 경우는 3.5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사람만 일반적으로 타는 경우는 1.5 유로 정도라고 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자,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 후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 생방송으로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벨기에의 피에르 드 메어가 부르는 노래 Je pense à vous, 여러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클라라 루치아니의 Courage, 용기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올 텐데요. 게시판에 유경희 청취자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건강 염려증일까, 건강을 잃지 않기

TV에 입원 중이네요. 여러 검사 받고 오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음행 생각에 서둘러 반디를 켰네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요. 염려증? 아무튼 이 검사 결과가 염려하시는 것만큼 큰 어떤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평온히 음악 들으시면서 좋은 결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두곡 듣고 오죠.

0: 프랑스 가수 클라라 루치아니의 꾸루아즈 용기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벨기에의 피에르 드 메어의 주팡스 아부 여러분을 생각해요였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보죠.
1: 1 2 1 2 3 4 I'm looking for work. I can do anything, you know. Anything.
2: You can stay here, you know, because I can't have you.
0: 1972년 자메이카 문화 역사에 이 사건은 단 한 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 자메이카 감독 페리 헨셀이 연출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인의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장편 영화랍니다. 그 중요성은 영화 역사를 넘어섭니다. 영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 음악 레게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알린 첫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추격할 수 있는데요. 지미 클리프라는 이름이죠. 영화의 주연을 맡아 연기하고 영화 주제가를 만든 아티스트 지미 클리프가 없었다면 이 역사는 달리 쓰였을지 모릅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던 지미 클리프는 페리 헨젤 감독과 연을 맺으며 The Harder They Come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의뢰할 당시 확신에 찬 지미 클리프의 태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영화의 주역까지 맡기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에 자메이카의 전설적인 무법자의 실화에 음악인의 삶을 접목한 스토리였습니다. 가수의 꿈을 안고 킹스턴으로 올라온 시골 청년 이반. 정직하게 꿈을 추구하지만 주류 음반 제작자의 착취, 부패한 공권력의 폭압이 거듭되면서 무법자로 변해갑니다. 그 정점에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 The Harder They Come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딘가 내 몫의 파이가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도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더 버티는 사람이 더 크게 무너진다. 영화와 함께 이 노래는 자메이카 하층민이 세기를 넘어 가해지는 이 사회적 억압을 관통하는 저항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자메이카의 농촌에서 태어나 라디오를 통해서 미국 R&B 록앤롤을 접하고 자메이카 흑인 민족주의 운동이자 종교인 라스타파리안의 감화받은 후 음악을 하기 위해 킹스턴에 도착했을 때 지미 클리프의 나이는 13살이었다죠. 1962년 18살에 싱글 미스 자메이카로 첫 성공을 거둔 후 영국 아일랜드 레코드의 설립자 크리스 블랙웰의 눈에 띄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68년경부터 용어이자 장르로 정착한 레게의 최전선에 서서 팝 역사에서 초기 레게 사운드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이 있기 전인 1960년대에 그는 이미 영국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뒀죠. 흔히 밥 말리가 개척한 걸로 알려진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레게의 세계관 또한 이 지미 클리프가 앞서 토대를 다졌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빅뱅은 이미 완성된 지미 클리프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레게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 잡은 계기라 할 수 있지요.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후 지미 클리프는 레게의 경계를 더 넓히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에 지미 클리프가 뿌린 씨앗은 이 레게에 더 많은 갈래를 만들었죠. 순교자적인 삶과 저항의 메시지를 설파한 밥 말리부터 힙합, 레게톤, 아프로비트 음악과 음악인들까지 현재 세계 음악의 중심에서 지미 클리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레게 음악을 세계화한 선구자 자메이카의 지미 클리프였습니다. 앞서 본문에서 소개한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 사운드트랙에도 나중에 수록된 1969년 발표곡 Many Rivers to Come부터 들어봤죠. 25세 나이에 직접 작곡한, 직접 쓴 작품이었습니다. 레게 아티스트라는 걸 정보가 없이 들으면 소울 가스펠 내지는 스피리추얼 그런 성질의 오르간 사운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그 자메이카를 떠나서 영국에서 큰 성공을 한번 이뤄내겠다는 포부로 영국 활동을 시작했지만 바쁘기만 했지 이렇다 할 뭐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그 삶의 경험을 도보의 백악절벽을 따라 헤매며 길을 잃는다라는 이런 가사에 담은 예 뭐 그런 초창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유럽도 갔다가 런던 뭐 영국의 여러 도시를 또 투어하다가 뭐 그런 경험들이겠죠. 참고로 그 아까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는 우스갯소리로 미국 역사상 자막이 필요했던 최초의 영어 영화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메이카식 방언 그런 파트와 자메이카식 영어로 구사되는 그런 대사들이 듣기 힘들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Many Rivers to Come 같은 경우는 수많은 백인 아티스트 존 레논이나 조 커커의 버전으로 더 유명했다죠. 지미 클리프 본인 버전은 싱글 차트에 사실상 오르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답니다. 두 번째 곡도 이 지미 클리프의 상업적인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대표곡이긴 하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레게의 느낌보다는 83년도 이즈음 유행했던 R&B 팝 뭐 저는 듣자마자 약간 라이오넬 리치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올랐는데요. 그 평론가의 말에 따르면 우아하게 불렀지만 그저 적당히 구성된 국제적 팝 레게라고 좀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긴 커리어에 이런 면모도 당연히 있었고 이런 곡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예 만난 그런 사례겠죠.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싱글도 나중에 주말에 또 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다시 만나는 시간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바덴 포웰과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 브라질의 두 거장의 곡의 재해석 두 곡입니다. 기타리스트 바울로 벨리나디와 모니카 사우마우즈가 함께합니다. 이 두 브라질 아티스트의 버전으로 콘솔라상 위로 듣고요. 역시 브라질의 비르지니아 호드리게스의 버전으로 베링바우라는 곡까지.

0: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1: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부르는 Prefiero Amar, 난 선택한다 입니다. 아우테의 1998년도 발표곡인데요. 당시 스페인은 정권 교체라는 과도기에 처해 있었답니다. 14년간 장기 집권했던 사회노동당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나고 1996년부터 중도우파 국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민영화,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일어나고 그 물결 속에서 아웃데 같은 예술가들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가 특세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런 세상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그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쓰였습니다. 첫 연부터 나는 이 행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런 소외의 은유를 거쳐 바뀐 세상의 질서와 거리를 두며

하면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자신을 묘사하죠. 그리고 반복된 선택의 기회 또는 강요 속에서 부단히 하나, 사랑만을 택합니다. 낭독 전에 노래만 등장하는 몇 가지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나소스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과 예술의 신 아폴로와 예술과 학문의 신 뮤즈들이 거하는 곳으로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시와 예술을 상징하게 되었죠. 이어서 파르키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랍어로 가난한 자를 뜻하고 이슬람 수피 전통에서 금욕과 초월, 신비성, 타자성을 은유한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Hola bola de las brujas donde sueña el porvenir Porque sucede 나의 심장이 말한다. 난 이 행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우주 어디선가 궤도를 벗어난 해성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복제된 존재? 낯선 차원의 언어를 짜맞춰 내뱉는 야만인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름다움은 권력에 꺾이지 않는다고 믿다가 내 안에 무언가 고장난 거라면 그래서 결국 나는 믿음과 다른 무엇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황금과 파르나소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난 차라리 광대가 되련다. 마술사, 고개사, 파르키르도 괜찮다. 아니면 독약이 되는 건 어떨까? 그래서 광란의 거품을 내뱉거나 미래가 그 안에서 꿈꾸는 마녀의 소중한 구슬이 되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결국 나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선택하는 기로에 다시 서게 될 것이기에. Me dice el corazón que no soy de este planeta que caí de algún cometa fuera de circulación o acaso sea un clon de algo así como un salvaje que articula algún lenguaje de una extraña dimensión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계음행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루이스 에드와르도 아우데이의 1998년 발표곡 브레피에로 아마라 난 선택한다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어제 그 창사특집 세계음행 공개방송 방송 잘 들으셨던 청취자 여러분 여러 사연 올려주셨는데 그중 두 개만 소개할게요. 이금주 씨가 다시 5월 30일로 돌아간 느낌 너무 그립고 좋네요 라고 쓰셨네요. 김정환님께서 좋은 순간은 항상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꿈 같았는데 다시 들으니까 진짜였구나 싶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외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 5월 30일 함께해 주신 분들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의 재즈 노트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아티스트 바용 테두의 메두아 사자 우리 둘이서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 아티스트 토스카이의 2020년 음반 모라비자 수록곡이었습니다. Normalmente, 평소처럼 이탈리아어로 부른 토스카와 함께 또 피처링 가수로 참여한 브라질의 이반 린스 포르투갈어로 가창을 이어나갔죠.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난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은 김우주 청취자께서 오늘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시험 보는 날이라 하시면서 응원 한번 해달라고 하셨네요.

신청곡은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신청하셨습니다. 김우준님 아들 땡땡땡 군 예, 챔피언처럼 멋지게 준비하신 만큼 실수 없이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이 음악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김광현의 재즈 노트 함께 하시죠.

0: 제가 사랑을 바치는 대상은 재즈입니다. 고고하게 살아남을 재즈의 미래를 확신하는 월간 재즈피플 편집장 김광현의 재즈노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해외 출장을 2026에는 아무래도 자주 가실 모양인 것 네. 같은데요. 또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1: 이번 주 토요일에 예. 이렇게 또 일주일 나가게 돼가지고요. 예. 아, 그 뭐 이렇게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데요. 예, 어떻게든 기회가 그렇게 돼서 지난번에 뉴욕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헝거리에 그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보통 네. 이제 유럽은 이제 재즈 페스티벌이 이제 6월부터 10월 초까지. 보통 이제 6월부터 9월 말, 10월 초까지 이렇게 쭉 3개월 정도 있는데요. 북유럽부터 동서 유럽 다 있는데 헝거리에서도 이제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연주자들이 많이 초청받았어요.
0: 올해 특히요?
1: 예, 올해 특히.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연주자들 가서 활동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잡지에 소개하고요. 네. 예, 그런 일로 이렇게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격가지로 네.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0: 일단 좋네요. 네. 그러면 공식 취재 일정이고 네네, 또 네네. 한국 아티스트 몇 팀이나
1: 지금
0: 출연하시나요?
1: 제가 알기로 한 네 팀 정도.
0: 오, 예, 상당히 많이.
1: 예, 그러니까 한 10명 이상 정도가 네네네. 다 같이 가서 네. 이제 재즈 페스티벌 무대도 서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재즈 라이브 클럽 뭐 다른 공연장 그러면 여러 곳에서 한국 재즈를 유럽에 네. 전파하는 여러모로 이제 한국 문화 특히 뭐 드라마, 케이팝 뭐 다양하게 네. 관심 있다 보니까요. 재즈 같은 것들도 그들이 듣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많은 연주자들 애니키도 가고요. 그다음 조인성 씨도 가고 그다음에 용리 도 씨도 가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셉 그러니까 어느 한 장르 이제 뭐 모던 재즈만 아니고 다양하게 콜라보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재즈를 보여드리러 네. 가게 됐습니다.
0: 혹시 부다페스트 역시 그 뉴욕 취재처럼 클럽 순회를 좀
1: 아니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정해진 게 있어서요. 네, 네, 자유 시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낮에는 조금 네. 자유 시간이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엄청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유럽이 지금 덥군요.
1: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역대급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그 45도까지 스페인은 프랑스는요 40 이상이어서 지금 뭐 낮에는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는 이제 음악 축제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음악 축제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네네. 날씨가 조금 덥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부다페스트 일정은 괜찮으실 거?
1: 뭐 어쨌든 정해진 일정이니까요. 네. 가서 손 선풍기 들고 다니면서 양산 쓰고 예, 다니면서 다녀야죠.
0: 아유,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곡 테마. 알려주시죠.
1: 네, 재즈 연주자들은 뭐 지금 젊은 연주자들도 네. 이제 세대별로 연도별로 많이 데뷔하고 있지만 예전 활약했던 고전 거장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네. 물론 많이 세상을 떠났죠. 아마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소니 롤린스 네. 이제 돌아가셨을 때 곡도 들려드렸는데요. 소니 롤린스가 드디어 많이 재즈 팬들은 그의 이제 오랜 세월을 생활을 기대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얼마 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니 롤린스 이후 또 몇몇 연주자들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5월, 6월에 네. 이제 6월에 세상을 떠난 거장들 좀 모아서 추모하는 느낌으로 선곡을 네. 해봤습니다.
0: 고인이 된 아티스트 추모 네. 송리스트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안타까운 또 마음으로 예, 듣겠습니다.
1: 네, 그 압둘라 이브라힘이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실은 오늘 선곡은 이 압둘라 이브라힘의 부고를 네. 듣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전체 곡 뭐 네다섯 곡을 다 이 아티스트로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아티스트이고 그리고 음반도 무척 많이 냈습니다. 네. 음반 작업도 많고요. 1934년생이니까요. 아. 지금 이제 아흔 살이 넘은 나이였죠.
0: 아흔 한 살에.
1: 예, 만으로는 이제 나온 한사였는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재즈 연주자 중에서 굉장히 드물죠. 물론 이제 흑인이죠. 흑인이고 네. 미국 아프로 아메리칸이 아니고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재즈의 본격적인 시장인 뉴욕에 와서 활동을 했죠. 60년대부터 했지만 나중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이 네. 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역사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워낙 인종차별과
0: 아파르테이트를 또 악명이 높죠.
1: 예. 그렇죠. 뭐 인종차별, 예. 인종격리 그게 거의 한 50년가량 지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90년대 94년이었으니까요. 94년 이후부터는 자신의 고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미국 재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체성 특히 더 넓혀서 아프리카의 민속적인 음악들을 재즈에 잘 녹여서 연주한 아티스트로 네네네. 정평이 나와 있고요.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이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색다릅니다. 우리가 들었던 기본적인 정통 모던 재즈하고는 다른 느낌인데요. 그 안에 아프리카의 대평원이 느껴지고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지고 그런 아티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0: 노래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지난 주인가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디스코그래피를 잠깐 네. 조금 소개하면서 그 이렇게 연주자 크레딧을 보니까 휴 마스켈라라는 네. 또 남아공 출신의 트럼펫 재즈 연주자가 네, 네. 있더라고요. 이 압둘라 이브라임과 이 컨템포러리였더라고요. 같은 밴드 출신에 또.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남아공 정권이 아파르테이트로 그 이런 뮤지션들도 탄압을 했다.
0: 탄압을 하죠.
1: 그래서 망명처럼 이제 네네네. 떠나게 된 거죠. 네.
0: 예. 뭐 어쨌든 흑인들은 네. 백인들과 분리돼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으니까요. 네. 음악적인 것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고 대부분 뭐 이제 이 미국으로 가거나 다른 네. 유럽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 압둘라 이브라임은 이제 능력이 뛰어나서 예. 많은 재즈 연주자들 같이 협업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또 이 압둘라 이브라임 얘기할 때 또 이 있는 게 이름이 네. 이름이 이제
1: 아 이슬람이한 이름이죠.
0: 나중에 이제 종교를 예. 바꿔서 예.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예. 달러 브랜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 본명은 아. 달러 브랜드라는 이름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앨범을 보면은 두 개의 이름이 약간 예. 혼용돼서 병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모르면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0: 예, 초기에는 예. 달러 브랜드로 하다가 예. 60년대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서 압둘라 이브라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병기되다가 지금은 이제 다 예. 압둘라 이브라임으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1: 제가 몰랐는데 그 2000년 초반에 그 지인으로부터 이제 뭐 음반사 계신 분이었어 가지고 네. 음반을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압둘라 이브라임 음반이 그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많았거든요.
0: 아마 엔자 레코드에서 아, 나온 겁니다. 독일에.
1: 엔자.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한국의 팬덤도 혹시 내한도 이루어졌을 만큼 뭐 팬덤이 있었던
0: 분인가요? 단독 공연은 없었고요. 네네네. 2013년에 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오셨었군요.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죠. 많은 아티스트들이. 특히 이제 피아노의 로맨틱한 서정적인 것들을 워낙 잘 표현해서요. 네. 그래서 2013년에 많은 팬들이 자라섬에서 그 연주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한국의 옛 가요와의 또 접점까지 느끼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신 곡 블루 볼레로
0: 네.
1: 예. 아프리칸 매직이라는 2002년 음반 수록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은 화요일 2부 순서죠. 월간 재즈 피플의 김광현 편집장과 함께하는 재즈 노트입니다. 안타깝게 올해 5, 6월에 고인이 된 재즈 거장들을 이런 테마로 예 선곡해 오셨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른바 케이프 재즈의 대표 1세대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작곡가 압둘라 이브라힘의 2002년 아프리칸 매직 음반에서요 블루 볼레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한국의 가요의 선율의 뉘앙스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알 것 같네요. 네. 예.
1: 다들 그 마음 쪽으로 이렇게 끌리는 선율이 네. 있겠죠. 예, 네.
0: 초반부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따라 뭐 이렇게 딱 이 상승부부터 약간. 네. 예.
1: 또 볼레로가 갖고 예. 있는 물론 이제 사랑의 세레나데이지만 네. 이 앞에 블루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제 잘 안 된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또 연상에서 들으면 더 교감이 되는 것 같고요.
0: 이별을 노래하겠죠. 네. 당연히. 아파서 결근하고 누워있는데 열에 들던 이마를 만져주는 그런 손 같은 음악이다. 서늘해지는 피아니스트인 이분의 명복을 빕니다. 1819님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아니스트 분은 압둘라 이브라힘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티스트. 곡을 첫 곡으로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여러 장의 음반을 생전에 발표하셨다고 또 음악 나가는 동안에 설명해 주셨는데
1: 곡을 더 골랐습니다. 네. 한 곡을 더 골라서 지금 이제 2000년대 음반을 들었다면 초기 뭐 한 초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활동을 미국과 유럽에서 독일에서 많이 했던 시절인 1970년대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훨씬 더 글로벌한 뮤직, 그러니까 월드 뮤직 스타일의 컨셉을 갖고 네. 있는데요. 우리 이제 새 음행과는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 1974년에 발표한 Good News from Africa라는 음반인데요. 네. 그 7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 수작입니다. 특히 이 앨범은 듀오 앨범입니다. 네.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힘과 베이스 연주자인 조니 디아니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이 조니 디아니도 남아프리카 출신의 베이스 주자이고 보컬리스트입니다. 압둘라 이브라힘도 노래를 간혹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반에서는 둘이 다 노래를 하고 그리고 피아노와 베이스로 악기는 듀오로 연주가 됩니다. 선곡한 곡은 은치 카나스벨이라는 네. 곡인데요. 은치 카나즈는 이제 은치 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사족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여러 족이 있는데 네. 가장

0: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족인데요. 이 코사족의 어떤 예언가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만드는 작곡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코사족을 대표하는 위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뭐 벨, 종.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치는 종이라기보다는 네네. 그 사람의 신앙과 깨달음을 약간 상징적으로 정한 제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치 카나스 벨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둘이 주고받는 이제 노랫말이 있는데 코사족의 언어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알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가사도 이렇게 나온 데는 없어서 뭐 가사를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느낌 아니면 그들의 약간 울부짖음 뭐 그런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 네네네. 그 아까 음악 나오는 동안에 이분이 그 70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면서 음반 타이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고향 뿌리 이 아프리카라는 그 단어를 항상
0: 네 맞아요 네네
1: 쓴다라는 네.
0: 앨범 제목에 뭐 어떻게 단어를 붙이고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꼭 아프리카란 네. 단어가 들어가는 앨범명도 많고 곡명도 많고요
1: 음악적으로도 지금 이제 들어볼 이 곡 같은 경우도 그런 민속적인 요소를
0: 맞습니다.
1: 당연히
0: 예, 특히 70년대 음악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져 있고 뭐 편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어쨌든 자신의 고향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이제 독재 정권을 떠나서 미국에 있다가 94년에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 돌아갈 때 만델라 대통령만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사람이 또 이 압둘라 이브라힘입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가면서 자신이 아프리카에 돌아가는 복귀하는 느낌으로 컨셉 앨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아프리카 리듬을 갖고 만든 노래, 만든 곡, 그 뭐 앨범 뭐 그런 것들 다수 발매가 되어 있고요.
1: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막 들을게요. 그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그 네 팀의 네. 한국 재즈 뮤지션들 네네.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음악적으로 내가 한국을 뿌리로 가진 그런 뉘앙스를 어떻게든 표현하려는 그런 강박 같은 강박 그런 게 있겠죠.
0: 있을 수, 예. 예. 뭐 물어보면은 예.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근데 예. 그걸 또 너무 아티스트가 강압적으로 느끼면은
1: 이게 족쇄 같은 게 되나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의 음악이 어쨌든 뭐 다른 컬러도 있지만 해외 나가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주 가서 연주할 때는 그 또 그들의 팬들이 원하는 네. 한국 연주자들의 음악이 있단 말이죠.
1: 그런 걸 요구 기대하겠죠.
0: 그렇죠.
1: 당연히.
0: 기대하죠. 네, 기대하는, 이제 기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티스트들도 컨셉을 조금 거기에 맞춘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까지 연주했던 것 중에 그런 스타일 그들이 원하는 네. 스타일을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편곡과 뭐 그런 작업들로 아니면 멤버들을 좀 바꾼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래서 아마 이 손성재 씨가 이끈 애니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쪽에서 이제 약간
1: 섭외가
0: 그런
1: 이루어진?
0: 것도 있고 가서 또 예. 연주도 그렇게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다른 팀들도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영향 받아서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곡까지는 선곡표까지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1: 아, 그러니까 민속곡으로 선곡을 레퍼토리를 일부 추가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있겠네요.
0: 있죠. 예. 또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 가능한 연주자들이 주로 이제 네. 또 섭외가 되기도 하고요.
1: 자, 그러면 말씀하신 압둘라 이브라힘 그리고 조니 디아니의 74년 음반에서 은시카나스 벨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화요일 2부 코너 월간 재즈 비프레킹 광현 편집장의 선곡 함께 듣고 있습니다. 최근 세상을 떠난 재즈 거장들의 음악 이런 테마로 골라오신 두 번째 곡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두 재즈 아티스트 피아니스트 작곡가 압둘라 이브라힘 베이시스트 조니 디아니의 음악이었습니다. 은시카나스 벨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 아프리카의
1: 고산.
0: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 네.
0: 주요 부족인 호사족의 민속곡의 재즈적
1: 그렇죠.
0: 해석이라고 보면 된다
1: 예.
0: 하셨는데요.
1: 을치카나라는 이제 사람의
0: 네.
1: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0: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요번 이제 5월에 세상을 떠난 이제 소니 롤린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선곡은 못했지만 그 라이언 포터라는 트롬본 주자가 조금 40대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일본 베이스 연주자 키요시 카타가와라는 연주가 있는데요. 이 연주자는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했던 케니 베런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케니 베런의 정식 베이스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주 뛰어난 거장이고 미국의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의 정식 트리오 멤버로 음반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원래 그 약간 병이 갑작스럽게 조금 진행이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난번 캐니베런 트리오 내한 공연 때이 키요시가 와서 연주를 했었어야 되죠.
0: 네.
1: 근데 이제 고인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가 와서 트리오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곡, 아티스트로는 두 번째인데요.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럼 주자입니다.
0: 네.
1: 드러머인데요. 드러머는 보통 이렇게 따로 거론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이제 선율악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러머는 재즈도 하지만 이제 재즈보다는 이제 팝 음악이라고 하겠죠. 이제 펑크와 리듬앤블루스, 소울에 아주 뛰어난 드러머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힙합 하는 이제 프로듀서나 이런 DJ들이 샘플링하는 드럼 소스로도
0: 소위 브레이크비트라고
1: 그렇죠.
0: 하죠.
1: 예. 그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가 바로 이 제임스 게슨이라는 드러머가 되겠습니다. 39년생이고요. 지난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R&B 펑크의 역사적인 곡들, 팝 음악에서도 시대를 대표하는 곡의 세션을 막 찾아보면은 드럼에
0: 항상
1: 이제 제임스 게슨 이름이
0: 게드슨이 있군요.
1: 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을 텐데요. 그가 발표한 이제 리더작도 뭐 많진 않지만 있는데요. 그래도 그가 연주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리더는 따로 있습니다. 빌 위더스. 빌 위더스의 그 유명한 리언미라는 곡의 드러머가 바로 이 제임스가 되겠습니다. 그이곡 말고도요. 70년대 디스코 시절의 팝송이죠. 글로리아 게이너, 아이 윌 서바이버도 드럼도 이 사람이
0: 게슨이
1: 쳤습니다.
0: 했군요.
1: 네.
0: 빌 위더스와는 뭐그 함께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밴드
1: 많이 했습니다.
0: 활동도 이렇게
1: 네.
0: 같이 했다고.
1: 예, 음반에도 많이 참여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이 리온미를 검색하면요. 그 영상이 나오고요. 뭐몇 가지 빌 위더스의 라이브 영상 보면은 그 뒤에 드러머에서요. 굉장히 멋있는 헤어스타일, 퍼머머리에 안경을 쓰고 드럼을 굉장히 살살 쳐요. 드럼을 잘 친다는 거는 빨리 치고 파워풀하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임스 게스는 굉장히 느리면서도 이제 레이백이라고 하죠. 뒤에 박자를 치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우리 감상자들이 듣기에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조금씩 뒤로 밀어서 치는 리듬감이 있습니다.
0: 메트로놈처럼 정박에
1: 그렇죠.
0: 팍 찍는 게 이제 기계적이라면
1: 네.
0: 살짝 느려지는 듯
1: 예.
0: 이렇게
1: 살짝 느려지면은 사람들이 그 리듬에 맞춰서 마음이 움직이고
0: 그루브를
1: 그루브를 타게 되는 거죠.
0: 타면서 춤추고
1: 맞습니다.
0: 싶어지고.
1: 이렇게 고개를 까딱거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다 드럼이거든요. 그래서 드럼도 이렇게 뭐그 거장 드러머는 이제 드럼북도 많잖아요. 막열몇 개도 놓고 뭐
0: 그렇죠.
1: 락 드러머들은 막 30개도 놓고
0: 뭐
1: 그러는데요.
0: 뒤에 커다란
1: 맞습니다.
0: 공이라는 것도 갖다
1: 예,
0: 놓고.
1: 그 이제 진같이 큰 것들인데 그러지 않고 이분은 하이햇 그리고 스네어 북 이제 베이스북 그다음에 탐탐도 하나나 두개 정도.

0: 그야말로 심벌하고 스네어만 간단하게 치고 저 정도는 나도 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로
1: 오산이죠.
0: 연주를
1: 예.
0: 합니다. 근데 그 리듬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1: 그러게 말입니다. 제임스 가스는 추모하는 의미로 또이빌 위더스도 그보다 먼저 고인이
0: 그렇죠. 예,
1: 되셨죠.
0: 며칠 전에
1: 예.
0: 세상을 떠났습니다.
1: 그 둘의 작업으로 유명한 Lean on Me 듣고 오죠.

올해 4월 고인이 된 드럼 거장 제임스 갓슨 그의 연주도 들으셨고요. 빌 위더스의 대표곡 중 하나죠. 'Lean on Me'였습니다. 오늘

0: 김광현 편집장의 세 번째 선곡으로 들어봤습니다. 7753님께서 너무 잘하는 곡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드럼 파트가 처음으로 귀 기울여서 듣게 된다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잔잔한 박수 소리 같은 레이백 리듬 드럼 연주 귀 기울여 듣게 되네요. 유영주님 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고인이 된 최근 고인이 된 재즈거장 어떤 분이십니까?
1: 네, 제임스 블러드 울모라는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인데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울모라는 아티스트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제임스 게슨 드러머를 소개해드렸잖아요.
0: 네.
1: 그 드럼 연주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주변에 보면은.
0: 아, 그런가요?
1: 내가 꼭 뭐 밴드를 결성해서 락 드러머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약간
0: 운동 삼아
1: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해서 드러머를 배우. 그리고 드럼이 의외로 예. 재미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타악기를 두드린다는 네. 쾌감이 있잖아요.
0: 이 뇌를 또 좌뇌우뇌 이거 고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네. 치매 예방 이런 것도 그럴 수 원하실 있죠. 수 있나?
1: 예. 왜냐하면 이제 양손과 양발을 네. 결국에는 분리해서 네. 약간 다른 리듬으로 해야 네.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한 손으로는 세 박자 지고 한 손으로는 네 박자 지고 그런 것들을 발로도 해야 된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굉장히 그 공감각적인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악기여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드럼 물론 이제 색소폰을 배우기도 하고 기타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드럼 이제 실용음악 학원 동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방문하셔서 드럼을 한번 이렇게 배우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맨 처음 드럼 배우러 가면 이제
0: 드럼 패드라고
1: 맞아요.
0: 하죠.
1: 예.
0: 고무 패드 이렇게 놓고
1: 패드. 드럼 앞에 앉혀 주진 않고요. 한두 달 정도는 이제 패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스틱으로 두들기
0: 파라디들 뭐 이런
1: 맞습니다.
0: 기본기 뭐 이런 거 연습.
1: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판매하는 패드가 있잖아요. 예. 기성 제품. 예전에는 이제 타이어에 있었습니다.
0: 아, 타이어를
1: 검은색 큰 타이어를 그 연습실에다
0: 구해와가지고 아 연습실에
1: 연습실에 놓고. 그러면 이제 폐타이어 한 두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맨 처음 신입생들 대학교 이제 그룹 사운드 들어가면 맨 처음 신입생들 한 3개월은 폐타이어만 두드리다가 그거를 이제 이겨내면은 드럼 의자에 앉는 거고 그걸 못 이겨내면 이제 탈퇴하고 그런
0: 집에 가셔야 되는 거고
1: 네. 그래서 이 드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드럼 연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그러게요.
1: 그렇습니다.
0: 뭐 가정에서도 전자드럼 같은 걸 또 쓰면
1: 네.
0: 소음 걱정 안
1: 맞습니다.
0: 하고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네, 그거를 이제 잭을 껴서 하면은 이 헤드폰을 끼면 본인만 들을 수 있거든요.
0: 자기 헤드폰 소리만 네. 듣는 거니까.
1: 그리고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어쨌든 선율악기니까 그 이제 화성적인 것들을 익혀야 되는데 드럼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틀어놓고 같이 그냥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근데 제가 아는 드러머들은 이 화성적으로도 이 곡 전반에 대한
1: 그렇죠.
0: 이해가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1: 예, 있습니다.
0: 예, 그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와 예. 이해를 막 그래서 나중에
1: 있죠. 예.
0: 무섭더라고요.
1: 예. 예, 뛰어난 드러머들은 예. 뛰어난 피아니스트여야 되거든요.
0: 아.
1: 다 타악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드러머들은 다 피아노를 잘 치긴 하더라고요.
0: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신 아티스트도 올해 6월
1: 네.
0: 이번 달에 작고
1: 네, 6월
0: 계셨네요.
1: 3일. 예. 6월 3일 42년생이고요. 예. 그 재즈와 펑크, 브루스 뭐 다양한 스타일의 기타 연주를 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노래도 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아트 브레이키 재즈 메신저 조 핸더슨, 레리 영 같은 약간 이제 하드밥 소울 재즈 연주자들과 협연을
0: 네.
1: 했고요. 특히 이제 프리 재즈 색소폰 연주자인 오넷 콜맨 아. 멤버와 함께 예. 연주하면서 조금 이제 프리 재즈와 블루스와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맨 앞에 소개드렸던 압둘라 이브라임처럼
0: 네.
1: 아프리카적인 요소까지도 포용해서 음악을 아. 보여주었던 그렇지만 일렉트릭 기타리스트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블루스와 락의 색채도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81년 음반 프리랜싱이라는 음반에서 플레저 컨트롤이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얼머의 플레저 컨트롤 전하면서 편집장 보내드려야죠. 헝가리 부다페스트 취재 잘 다녀오시기 네.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잘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0: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이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학교의 마에데 버스니 노리마스.
0: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요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어 동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로 수러가 되기도 하고 명사를 수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습니다, 뭐 비읍니다 라는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노무, 마시다란 의미의 일본어 동사입니다. 물을 마시다,
1: 오미즈오 노무,
0: 오미즈오 노무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른 단어도 넣어서 연습해 볼게요. 주스를 마시다,
1: 주스오 노무, 주스오 노무,
0: 차를 마시다,
1: 오차오 노무, 오차오 노무,
0: 우유를 마시다,
1: 牛乳を 飲む, 牛乳を 飲む,
0: 맥주를 마시다,
1: 비를を 飲む, 비를を 飲む,
0: 사물, 식물이 있다,
1: ある, ある.
0: 여러분,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1: あります.
0: あります. 사물, 식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요. 그거의 기본형, 있다는요? 아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우유,
1: 牛乳, 牛乳.
0: 우유를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牛乳라고 하는데요. 외래어로는요?
1: 밀크, 밀크,
0: 밀크라고 합니다. 친구,
1: 도모다치, 도모다치,
0: 도모다치, 친구입니다. 토모 자체가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도모다치라고 합니다. 약속,
1: 약속, 약속,
0: 약속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약속라고 하죠. 타다,
1: 노르, 노르,
0: 노르, 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무엇 무엇을 타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을을 하면은 일본어의 조사 오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타다 하면 오 노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는 조사 니를 사용해서요. 니 노르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해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버스를 타다,
1: 버스니 노르, 버스니 노르.
0: 택시를 타다,
1: 택시니 노르, 택시니 노르.
0: 지하철을 타다,
1: 지하철에 노르, 지하철에 노르.
0: 비행기를 타다,
1: 비행기니 노르, 비행기니 노르.
0: 무엇 무엇을 타다는 니 노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단어 볼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1: 가에르, 가에르,
0: 가에르, 돌아오다, 돌아가다란 의미의 동사입니다. 집에 돌아오다, 즉 귀가하다는요?
1: 이에니 가에르,
0: 이에니 가에르, 귀국하다는요?
1: 근인이 가에르,
0: 근인이 가에르와 같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만나다,
1: 아우, 아우,
0: 아우, 만나다란 의미의 동사예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오, 아우,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만나다 라고 할 때도 니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다 니 아우 라고 하는데요. 친구를 만나다
1: 도모다치니 아우, 도모다치니 아우.
0: 선배를

0: 만나다
1: 先輩に会う
0: 남자친구를 만나다
1: 彼氏に会う
0: 여자친구를 만나다
1: 彼女に会う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일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스는요, 뭐뭐습니다 혹은 뭐 비읍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을 만드는 조동사예요. 일본어에서는 동사에 마스를 붙여서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스에 연결되는 동사의 형태를 마스형이라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기본형의 형태에 따라서 1그룹 동사, 2그룹 동사, 3그룹 동사로 나뉘는데요. 1그룹 동사는요, 기본형의 어미가 익구, 카우, 노무와 같이 르 이외의 음으로 끝나는 동사. 그리고 르로 끝날 경우에는 아르, 우르, 노르처럼 르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동사를 가리켜요. 예외적으로 하이르, 가에르, 예,처럼 형태는 이그룹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그룹 동사로 활용하는 동사도 있는데요. 이런 예외 동사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1그룹 동사는요, 정중형을 만들 때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꾼 뒤 마스를 붙이면 돼요.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실제로 동사로 활용 연습을 해볼게요.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시다.
1: 노무. 노무.
0: 마십니다.
1: 노미마스. 노미마스.
0: 마시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노무입니다. 여러분, 1그룹 동사는요, 일단 루로 끝나지 않은 동사는 모두 1그룹 동사예요. 노무, 뭘로 끝났어요? 무로 끝났습니다. 르가 아니죠? 그러면 무조건 1그룹 동사. 그리고 루로 끝난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동사가 1그룹 동사입니다. 노무는 1그룹 동사예요. 1그룹 동사의 정중한 형태는 어미, 우 부분을 이로 바꾼 다음에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 마스를 연결하면 돼요. 노무에서 어미, 우를 이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노미가 되었네요. 여기에 마스를 연결해요. 그래서 노미마스라고 하면 마십니다와 같이 정중한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있다.
1: 아르. 아르.
0: 있습니다.
1: 아리마스. 아리마스.
0: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 아르. 루로 끝났습니다. 루로 끝났는데 앞에 모음이 뭐예요? 아예요. 이런 경우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이때 제가 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어미는요, 문법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그룹 동사에서는 그 변하는 부분, 즉 어미가요, 모음 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미 우를 다른 모음으로 바꾸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붙이면 되는 건데요. 이때 마스는 정중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어미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한다. 1그룹 동사는요. 그래서 아르, 어미 우를 이로 바꿔서 아리가 되었고요.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리마스라고 하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형이 되었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으로 우리 연습해 볼게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셔요.
1: 毎朝牛乳を飲みます。毎朝牛乳を飲みます。
0: 매일 아침 牛乳を 飲みます. 우유를 마신다라고 하면 牛乳を 飲む라고 하면 되는데요. 마십니다, 마셔요와 같이 정중한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지막 모음 우, 1그룹 동사의 어미인데요. 이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를 연결해요. 즉, 노무가 노미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1: 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今日は友達と約束があります。
0: 今日は 오늘은 友達と 친구와 약속があります。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다. 약속

0: 가 아르입니다. 이걸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야겠죠? 1그룹 동사를 정중하게 표현할 때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즉, 아르가 아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리마스가 되었습니다. 노무, 마시다, 노미마스, 마십니다. 아르, 있다, 아리마스,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을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가다.
1: 이끄.
0: 이끄. 여러분, 루가 아닌 다른 음절로 끝나는 건 모두 1그룹 동사라고 했어요. 이끄, 쿠예요. 루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1그룹 동사입니다. 마스 연결해볼게요. 갑니다.
1: 이끼마스.
0: 이끼마스. 1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꿔요. 즉, 이끄를 이끼로 바꾸고 정중을 나타낸 조동사 마스를 연결해서 이끼마스가 되었습니다. 휴일에 어딘가에 가나요?
1: 야스미노 히니 도코카니 이키마스카?
0: 야스미노 히니 휴일에 도코카니 어딘가에 이키마스카? 가나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답해 볼게요. 공원에 가요.
1: 고엔니 이키마스.
0: 고엔니 이키마스. 네, 가족과 근처 공원에 가요.
1: 하이, 가족도 치카쿠노 고엔니 이키마스.
0: 하이, 네, 가족도 가족과 치카쿠노 고엔니 이키마스. 근처 공원에 가요. 혹은 근처 공원에 갈 거예요. 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0: 구절로 끝나는 건 무조건 일그룹 동사. 그리고 루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에 모음이 아, 우, 오인 경우에도 일그룹 동사. 이끄는요? 루가 아니니까 당연히 일그룹 동사죠. 일그룹 동사의 정중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하라고 했어요. 이끄가 이끼가 되고 거기에 마스 연결해서 이끼마스 갑니다. 의문형은 까 연결해서요. 이끼마스가 가나요?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どこかへ 行きますか?
0: 이어서 보면요.
1: はい. 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はい. 네. 今日は 오늘은 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予備校時代라고 하면 재수학원 시절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니 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재수학원 시절 친구를 만나요가 되었고요. 아우 만나다. 르 아닌 다른 음절로 끝나는 건 무조건 일그룹 동사 아우. 일그룹 동사죠. 일그룹 동사의 정중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꾸고 마스 연결합니다. 아우 아이. 여기에 마스 연결해서 아이마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はい。今日は予備校時代の友達に会います.
0: 이어서 보면요.
1: へえ、いいですね。
0: 에, 이 ですね. 와, 좋겠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에, 이 ですね.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린산, 전차에 가りますか?
3: 예, 오늘은 학교의 앞에 버스에 乗ります.
2: 어디에 行きますか?
3: 네, 오늘은 予備校 시절의 친구에 会います.
2: 에, 이 ですね.
0: 지금 들은 이 대화문 3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 단어를 살펴볼게요.
1: 파소콘, 파소콘
0: 개인용 컴퓨터고요.
1: 태블릿, 태블릿
0: 태블릿입니다.
1: 프린터인데요.
0: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 파소콘이라는 단어는 원래 파소널 컴퓨터의 줄임말이고요. 태블릿의 끝에 발음은 또가 되는 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 내 꺼짓다. 일본에서는 뜨거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체질이나 사람을 가리켜 고양이 혀라는 뜻의 네코짓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양이와 혀가 결합해서 하나의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인데요. 왜 하필 고양이일까요?
1: 네, 사실 고양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야생에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는 이러한 생물학적 특징을 고양이와 연결시켜서 네코지타라고 하는 독특한 관용구를 탄생시켰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요는요?
1: 와타시와 네코지타데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 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 여쭤볼 테니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삐끗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나와야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성이 어떻게 되시죠?
1: 请问您贵姓?
0: 중국은 성부터 물어보는 습관이 있다. 그럼 풀네임 물어볼까요? 你叫什么名字도 있지만 더 존칭의 느낌.
1: 怎么称呼您?
0: 您 앞으로 당겨서
1: 您怎么称呼?
0: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 지금 92페이지 왕 선생님과 복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야 오늘 제목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捡的?
0: 산수 12 빼기 5, 그 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맞아요. 살 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단어? 이치라이 카이샤. 최근, 요즘 96페이지입니다.
1: 최근
0: UI 사이에 에 넣으셔야죠. 주의하지 마시고 주에이예요. 워낙 빠르게 발음하니까
1: 최근
0: 약간 주의로 들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쪼에 이게 맞습니다. 최근 요즘 이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간명사라 그래요.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주어 뒤에 많이 넣더라고요, 시간명사를. 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대화문도 주어 뒤에 있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있어서 좀 독이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본문은 보지 마시고요. 네, 눈 감고 들어야 됩니다. 이따 살 빠지다, 마르다.
1: 쇼.
0: 오유는 어예요. 쇼 하면 안 됩니다.
1: 쇼.
0: 그리고 형용사에 러를 쓰면은요, 완료가 아니라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어유, 살 빠졌다.
1: 쇼라.
0: 기분이 좋아졌다. 하얼러. 형용사에 러를 쓰면 상태 변화, 뭐뭐해졌다. 요것도 필기하시고요.
1: 최근 성쌤真的瘦了.
0: 진짜 살 빠졌다. 제가 우리 왕 선생님 처음 뵙는 거 기준으로 한 9kg에서 10kg가 빠졌거든요.
1: 你成功了.
0: 턱은 그대로예요.
1: 화이팅!
0: 감사합니다. 화이팅이 영혼이 없는 선생님.
1: 加油.
0: 감사합니다. 화이팅이라셨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1: 这么.
0: 이게 여러분들께는 복습이 돼야죠. 사실은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1: 这么难.
0: 이렇게 살이 빠졌는데.
1: 这么瘦.
0: 이렇게 뚱뚱한데.
1: 这么胖.
0: 胖, P-A-N-G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럼 팡러 무슨 뜻이에요? 하나, 둘, 셋.
1: 뚱뚱해졌다.
0: 살쪘다. 뚱뚱해졌다. 뚱뚱해졌다 더 기분 나쁜 거.
1: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아요. 살찌면 어때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사실 좀 적당히 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对我来说我要胖一点. 너무 太瘦了.
0: 선생님 너무 날씬해서 너무 말라서 좀 찌고 싶다고요.
1: 对对对.
0: 맞아요. 또 너무 마른 분들은 또 살에 대한 또 그런
1: 是啊是啊想胖一点.
0: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건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짜이, 이 발음은 어디 어디에 있다란 말도 있고 어디 어디에서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1: 뭐뭐 하고 있다.
0: 맞아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1: 在减肥.
0: 我 집어넣어서
1: 我在减肥.
0: 잔소리할 성조가 나왔네요.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 삼성이성. 减肥 이게 들려야죠. 我在减肥. 减肥가 살을 빼다, 다이어트하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글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지엔이 뭐죠? 감소하다, 빼다, 그죠?
1: 是的.
0: 肥는 뭐예요? 비계. 비계를 감소하다.
1: 所以现在我们也会说减重.
0: 그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체중, 몸무게를 중국어로
1: 体重이라고
0: 하거든요. 그래서 减重도 쓴다. 좋아요. 저녁, 밤.
1: 晚上.
0: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경성이잖아요. 그럼 할머니를 떠올리세요. 할머니.
1: 奶奶.
0: 발음 똑같죠? 성조가 晚上, 奶奶. 그죠? 네. 밥 먹다.
1: 吃饭.
0: 동사, 명사 구조죠?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단어가 아니라 이건 문장이죠. 吃饭. 밥 먹는 중이다.
1: 在吃饭.
0: 여러분 혹시 그 빠르다 중국어로 아세요? 빠르다. 하나, 둘, 셋.
1: 快.
0: 모르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快. 근데 여러분 A, B 넣을게요. A, 快, B,러. 보통 이제 어법을 안 배우신 분들은 A가 빠르게 B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시거든요.
1: No.
0: 절대 아닙니다.
1: 不是的.
0: 왕 선생님 어디세요? 老师,我快到了. 그렇죠. 到가 도착하다예요. 그럼 뭐예요? 快到了. 빨리 도착했다가 아니라
1: 곧
0: 도착할 예정이다. 나 곧 결혼해.
1: 快结婚了

0: 또 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곧 결혼합니다. 러 있다고 완료가 아닌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 곧 시작해.
1: 快开始了.
0: 영화 집어넣어서.
1: 电影快开始了.
0: 어때요? 괜찮죠? 배고프다.
1: 饿.
0: 언제까지 很饿, 非常饿, 太饿了만 쓸 겁니까? 배고파 죽겠어.
1: 饿死了.
0: 피곤해 죽겠네.
1: 累死了.
0: 단어에는 스, 죽을 사자가 있지만 러까지 써서 에이스러, 에이해 죽겠다. 보통은 안 좋은 상황이 많은 거죠. 열받아 죽겠네.
1: 치死了.
0: QI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예문 들어드리는 거 다 필기하셔야 됩니다. 어휘랑 증대를 위해서. 자, 여러분 본문 보지 마시고요. 천장 보시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 친아이 티니샤.
2: 第十二课，你怎么减的？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我在减肥呢。你怎么减的？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我在减肥呢。
0: 你怎么减的？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외국어 공부할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인들 공부할 때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하면 안 되지만 어법을 좀 좋아해요. 어법을 막 파고드는 거면 1형식, 2형식 이런 거 영어 할 때도.
1: 非常努力的学习语法.
0: 너무 좋아요. 절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회화에서는 사실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았는데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게 해드릴게요. 자, 너 요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야?
1: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0: 굳이 어법적으로 접근하면 형용사 뒤에 넣으니까 살 빠졌다죠. 怎么는 어째서. 자, 이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뚱뚱하다가 뭐죠?
1: 胖.
0: 자, 이제 넣어볼게요. 너 요새 왜 이렇게 많이 살찐 거야?
1: 你最近怎么胖了这么多?
0: 자, 지금 show, 胖 자리에 a를 쓰시는 거예요. 你最近怎么a了这么多? 쓰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야 중국스럽게 발음할 수 있다. 이 문장 구조는 사실 고급 중국어랑 마찬가지예요. 중급 중국어 여러분 책 혹시 서점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문장이 막 여러 개가 있다고요. 그 문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많이 봐두셔야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말고요. 1년 더 하세요, 저희랑. 아시겠죠?
1: 对的.
0: 네, 항상 쇼 자리에 A를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나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이야.
1: 我在减肥呢.
0: 수로 앞에 짜이는 진행형이죠. 짜이 맨 뒤에 너 써도 됩니다. 심지어 이 너의 위력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짜이를 빼도 진행형이 돼요. 이 너가 진행형이 될 수 있습니다. 짜이 빼고 해볼게요.
1: 我减肥呢.
0: 나 밥 먹는 중이야.
1: 我吃饭呢.
0: 이거 진행형이에요. 맨 뒤에 너만 써도 진행형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뺀 거야?
1: 你怎么减的?
0: 오케이,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자, 어법 포인트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더는 절대로 뭐뭐 의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넌 내 거야, 니시워더 할 때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시더 강조 구문이에요. 지금 니랑 점머 사이에 시가 빠진 거예요. 시 넣어볼게요.
1: 你是怎么减的?
0: 완료형에만 쓸 수 있는 시더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료형에만 쓰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뭘 강조한 거죠?
1: 方法.
0: 방법. 어떻게 빼는지 그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막 필기를 지금 막 하시는 것보다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주얼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 이것만 필기하세요. 그럼 과거형에만 강조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시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언제가 뭐죠?
1: 什么时候?
0: 너 언제 왔어? 우리가 보통 你什么时候来了? 괜찮죠. 근데 중국인들은 그럴 때 시간 강조하는 거니까 你什么时候来了?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1: 你什么时候来的?
0: 덜을 쓰는 거예요. 시 써서
1: 你是什么时候来的?
0: 你是怎么减的? 네, 같은 문장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죠?
1: 可以啦.
0: 그래요. 저녁을

0: 먹어.
1: 晚上 不吃饭.
0: 하, 배고파 죽겠어.
1: 快饿死我了.
0: 너무 힘드시면 그냥 饿死了만 해도 돼요. 지금 饿死了 사이에 我가 들어갔죠? 死랑 러 사이에 我 써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열받아 죽겠네 기억나십니까? 气死了 같은 말.
1: 气死我了.
0: 快를 집어넣어서
1: 快气死我了.
0: 배고파 죽겠어. 快러 다 써서
1: 快饿死我了.
0: 그렇죠. 하나만 더 할게요. 피곤하다가 뭐죠?
1: 累.
0: 아, 피곤해 죽겠어.
1: 累死我了.
0: 이 快를 집어넣어서
1: 快累死我了.
0: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我们一起来听一下.
2: 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3: 我在减肥呢。
2: 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你最近怎么瘦了这么多?
2: 我在减肥呢。你怎么减的?
3: 晚上不吃饭，快饿死我了。
0: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어퍼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듣기 많이 이용하시죠, 여러분?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 발음하시는 게 이게 한 번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워요. 우리 왕 선생님 발음도 너무 좋지만 우리 원어민 선생님, 원어민이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도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에 러가 붙으면 상태 변화입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1: 天黑了.
0: 이거는 장문에서도 도입부에 많이 쓰고요. 책에도 정말 많이 써 있어요, 이런 거. 그죠? 날이 어두워졌다. 검다, 헤이, 형용사에다 러 썼어요. 검었다가 아니라 검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검게 변했다. 어두워졌어. 옷이 낡아졌어.
1: 衣服旧了.
0: 그러니까 낡아졌어란 말이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어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낡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 티올러, 러를 쓰는 겁니다. 지우가 아니라 아유 사이에 오너서 지어우예요. 이후 티어올러. 네, 좋습니다.
1: 另外呢我们还经常说脸红了.
0: 아, 얼굴이 빨개졌어요.
1: 对常用吧.
0: 아, 얼굴이
1: 脸
0: 붉을 홍자
1: 红.
0: 네, 얼굴이 빨개졌다.
1: 脸红了.
0: 삼성이성, 리엔홍, 리엔홍러.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났거나, 아니면 술 마셨거나.
1: 对야, 오, 니 리엔홍러?
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역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럼 예문 보셔야죠. 나 커피 마시는 중이야.
1: 我在喝咖啡呢.
0: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선배님들, 카페이 아니고 페이입니다. 카페이도 아니고 커피만 다 같이 발음하시죠. 하나, 둘, 셋.
1: 카페이.
0: 카페이. 페이 아니에요. 카페이. 남동생은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1: 弟弟在做作业.
0: 뭔가 쪼쪼 댄스 같아. 쪼쪼쪼쪼. 네, 발음은 똑같지만 엄연히 달라요. 쪼쪼예. 쪼쪼예. 그죠? 쪼쪼 댄스가 아니라 쪼쪼. 쪼쪼예.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회의하고 있는 중이다.
1: 老师在开会呢.
0: 자이를 빼도 너만 써도 진행형입니다.
1: 老师开会呢.
0: 开会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开会. 开会. 그래요. 98페이지 저와 왕 선생님과 공부하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天黑了. 이거 통째로 암기하시고요. 衣服. 그리고 接了. 카페이. 做作业. 开会. 우리가 이 단어들을 습득했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와, 예문 더 많네요. 볼게요. 어머니 신하의 카인샤. 비가 오다를
1: 下雨.
0: 위, 위 하지 마시고 위, 위.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위 하려고 하세요. 위. 그럼 비가 올 예정이다. 이게 직역이네요.
1: 快下雨了.
0: 그렇죠. 영화 곧 시작합니다.
1: 电影快开始了.
0: 电影. 이응입니다. 니은이 아니라 띠에닝 안 돼요. 띠에닝.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电影快开始了.
0: 아까 왕 선생님과 저와 예문 들었었죠? 나 곧 도착해.
1: 我快到了.
0: 사실 책에 쓴 거라서 주어를 썼지만 我를 안 써도 다 알 수 있죠. 快부터 한번 해볼게요. 곧 도착해.
1: 快到了.
0: 그렇죠. 와우, 곧 방학이야.
1: 快要放假了.
0: 선생님 이게 제가 학부모가 되어 보니까 안 좋은 말이더라고 이게. 방학이 너무 길어.
1: 中国人把这孩子们叫神兽。
0: 와,
1: 神兽。 神兽 放假了, 他们都很紧张。
0: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선생님 정말 사람이 간사하다고 학생일 때 너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1: 네.
0: 곧 방학입니다. 한 번 더.
1: 快要放假了.
0: 放假 이게 방학입니다. 그럼 개학은 뭡니까?
1: 开学.
0: 곧 개학이야.
1: 快要开学了.
0: 开学了. 开学了, 기억하시고요. 곧 설날이야.
1: 快要过年了.过年了,
0: 한 번 더.
1: 快要过年了.
0: 좋습니다. 过年은 여러분 바로 설날을 뜻합니다. 콰이 땡땡러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뇌리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한 걸 좀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요즘 바쁘니?
1: 你最近忙吗?
0: 最近 앞으로 당겨서
1: 最近你忙吗?
0: 여동생은 노래를 부르는 중이야. 같이 하시죠, 여러분?
1: 妹妹在唱歌呢.
0: 唱歌呢. 거 아니고 그 어라 생각하시고 唱歌呢. 네, 짜이와 너 함께 보이시죠? 벌써 11시야.
1: 已经11点了.
0: 여기서 러는 상태 변화입니다. 형용사 뒤에 러가 상태 변화지만 이렇게 숫자 뒤에 러가 와도 상태 변화 될 수 있습니다.
1: 맞죠.
0: 11시가 되었다죠. 이미 벌써 이징 집어넣어서 얼른 자.
1: 快睡觉吧.
0: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快가 이제 빨리 얼른 이런 뜻이죠. 얼른 먹어.
1: 快吃吧.
0: 사과가 빨갛게 변했다.
1: 苹果变红了.
0: 变A了. 이렇게 필기하세요. A로 변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얼굴이 빨개졌다. 脸 红了 하셨죠? 그럼 이 变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1: 脸变红了.
0: 네, 굳이 뭐 变을 안 써도 근데 脸红了 하는 게
1: 더 일반常用. 脸红了.
0: 많이 쓰죠. 말하지 마.
1: 别说话.
0: 네. 밥 먹다가 吃饭. 동사가 吃, 명사가 饭. 여기서도 동사가 说, 명사가 화입니다. 그 문장 구조예요. 아이가 자고 있는 중이야.
1: 孩子在睡觉.
0: 잠자다 두 글자로.
1: 睡觉.
0: UI 사이에 애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이가 아니라 쉐이, 쉐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쉐이자오, 쉐이자오. 네. 아이를 중국어로.
1: 孩子.
0: 이성경성. 아하, 할아버지.
1: 예예.
0: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실력 따지기 꼭 하고 계시죠? 102페이지에 있는 각 과마다 맨 뒷장에 있는 중국 문화 플러스 등등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怎么捡的?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작가이자 책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북튜버 김겨울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꼭 필요한 것, 바로 시간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마음을 써서 고민하는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으로 썼던 독서의 기쁨이란 책에서도 책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을 사랑해보세요. 책을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를 만나게 하고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라는 소중한 경험도 하게 될 테고 말이죠.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여기 그래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사항이 다양하죠. 아, 문제집을 만들어달라. 아, 그거는 좀 지금 여건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미니 테스트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시험에 그래픽 좀 많이 넣어달라. 아니면 아티클 많이 넣어달라.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반영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31쪽입니다. 준비되셨나요? 71에서 76번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presentation schedule.
2: Hello, this message is for Daniel Park. This is Kevin Lee, Program Director at EBS TOEIC Academy. We recently reviewed the application you submitted for our TOEIC Research Assistant role, and your background stood out to us. I'll be visiting your city tomorrow to speak at the 990 TOEIC Symposium, and I was hoping we could meet briefly for a casual discussion afterward. My session is scheduled from 1 to 2 p.m, so I'll be available right after that. I'll be boarding a flight later this evening, so I may not be able to answer calls, but please feel free to leave me a message. You can reach me at 010-2345-6789.
1: Number 71. What did the listener send to EBS TOEIC Academy? Number 72. According to the schedule, which topic will the speaker present? Number 73. Why can't the speaker answer the phone this evening?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seminar talk and list of topics.
3: Welcome back, everyone. I hope you had a pleasant break.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I apologize for the delayed restart. We ran into a problem with the Wi-Fi system just before resuming, but everything is now working properly. Before we continue, let me briefly review what we discussed earlier. We looked at how building a strong grammar foundation and expanding vocabulary can improve TOEIC performance. These are essential for both accuracy and speed on the tes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which focuses on strategies for achieving a high TOEIC score by maintaining consistency in grammar and vocabulary usage. Many learners struggle not because they lack knowledge, but because they cannot apply it consistently under time pressure. To get started, I'll play a short video that introduces practical techniques you can use right away. Afterward, we'll discuss how to apply these strategies in your study routine.
1: Number 74. What caused the delay mentioned by the speaker? Number 75. According to the chart, which topic will be discussed next? Number 76. What will the listeners do next?
0: 잘 들어보셨나요? 71번 문제부터 보시죠. 이 청자들은 무엇을 EBS TOEIC Academy에 보내는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EBS 자랑스럽게 쓰는 건 즐겁게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그렇죠? 왜 이걸 쓰냐 뭐 또 그런 분인데 이름은 저 고유명사를 시험 그대로 못 쓰죠. 그래서 비슷하게 바꾸는데 우리 EBS 토익 하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2번 이 스케줄에 따르면 어떤 토픽을 이 사람이 발표하냐. 그럼 which topic the speaker present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래픽 문제를 잘 풀어야 이 리스닝 3, 4에서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73번 이 화자는 지금 왜 전화를 답하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왜 전화를 답할 수 없나? Why can't네요. 그래서 이제 why can't the speaker answer the phone 여기까지가 이제 키워드네요. 이건 뭐 거의 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제 키워드 몇 개만 그어도 되지만 여기는 다 거의 다

0: 그거야 되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Hello, this message is for Daniel Park. 이 메시지는 Daniel Park을 위한 메시지예요. This is Kevin Lee. 저는 Kevin Lee고요. Program Director at EBS 토익의 캐러미의 프로그램 이사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직장 앞에 전치사 뭐라 그랬죠? At이에요. At. 알았죠? We at Samsung Electronics. 이럴 때 이제 We at Hyundai Motors. 이런 거 할 때도 다 at을 씁니다. 여기도 이제 at EBS TOEIC Academy 이렇게 됐고요. We recently reviewed the application. 우리가 최근에 그 신청서, 지원 서류를 검토했어요. You submitted for our TOEIC Research Assistant role. 바로 우리 토익 연구 보조원 역할을 위해 당신이 제출한 그 지원 서류를 검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최근에 지원 서류를 제출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지원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니까 71번 정답은 뭐죠? B번 Unemployment Application. B번 두 번째 바로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 your background, 당신의 경력이 stood out to us. 우리에게 아주 눈에 띕니다. 아주 눈에 띄게 좋아요. I'll be visiting your city tomorrow. 내일 당신 도시에 방문할 거예요. To speak at the 990 TOEIC Symposium, 990 TOEIC Symposium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And I was hoping, 그리고 희망컨대, we could meet briefly, 잠시 만날 수 있길 바랬어요. For a casual discussion afterward. 나중에 좀 간단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이건 이제 가정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때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My session is scheduled from 1 to 2 p.m. 그래서 제 세션은 1시에서 2시 사이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만나면 그 시간표를 보세요. 그래픽에서 1시에서 2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세션 타이틀은 Global English Trend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72번 정답은 D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픽 문제예요. 그리고 So, 계속 읽죠. I will be available right after that. 바로 그 다음에 시간이 돼요. I'll be boarding a flight later this evening.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타요. So, 그래서 I may not be able to answer calls. 전화는 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화는 왜 못 받나? 지금 이 사람은 비행기 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73번 정답 뭐죠? B번. He'll be on an airplane 해갖고 B번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문제는 다 풀었어요. But please feel free to leave me a message. 자유롭게 메시지를 그러나 남겨주시면 돼요. 전화는 내가 못 받지만 You can reach me at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71에서 73 전체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ello, this message is for Daniel Park. This is Kevin Lee, Program Director at EBS TOEIC Academy. We recently reviewed the application you submitted for our TOEIC Research Assistant role, and your background stood out to us. I'll be visiting your city tomorrow to speak at the 990 TOEIC Symposium, and I was hoping we could meet briefly for a casual discussion afterward. My session is scheduled from 1 to 2 p.m, so I'll be available right after that. I'll be boarding a flight later this evening, so I may not be able to answer calls, but please feel free to leave me a message. You can reach me at 010-2345-6789.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글적이는 춘식이님, 6월 28일 시험 예정님, 또 만화를 아주 재밌게 학습 효과 높게 그려주시는 퍼펙트 만보, 슈퍼 만보님, 노젓는 두더지님,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꾸준히 오늘도님, 이름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지금 비상한 천지.

이제 또롱이님, 여보요, 자기를 이렇게 자화자찬 이렇게 해야 이또 좋은 일이 생겨요. 열공하는 시원이님, 토익 노브님, 동준님, 클로에님, 잘 듣고 계시죠? 박진우님, 이쁜 꽁 만점님, 이렇게 만점 이래야 또 만점 나옵니다. 알았죠? 즐겁게 잠 깨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74번 문제부터 보시죠. What caused the delay mentioned by the speaker? 화자가 언급한 그 지연을 무엇이 야기시켰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What caused the delay? 이게 키워드예요. 화자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그리고 75번은 Which topic will be discussed next? 그러니까 다음에 논의될 토픽이 뭐냐? 이거 Which topic 이하를 밑줄을 쭉 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번은 리스너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listeners do next. 이게 키워드죠. 그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보시죠. Welcome back, everyone. 다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I hope you had a pleasant break. 아주 기분 좋은 휴식을 보냈길 바래요. 이게 이제 보통 광고 같은 거 나가고 다시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하는 말이죠.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여러분의 인내심에 감사합니다. 이 광고 듣고 계속 들으시니까. And I apologize for the delayed restart. 그 늦어진 제 시작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드려요. We ran into a problem with the Wi-Fi system just before resuming. 이제 다시 시작하기 직전 와이파이 시스템에 문제 부딪히게 됐어요. Run into, 부딪히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게 run into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드리고 있네요. And도 but 못지않게 그 뒤에 중요한 말 나오죠. 74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C번, a technical issue occurred. 이렇게 됐죠. 본문에는 a problem with the Wi-Fi system. 지금 선택지에는 a technical issue. 이게 같은 말이죠. C, 이게 paraphrasing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But everything is now working properly.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합니다. Before we continue,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let me briefly review. 간단히 제가 검토해드리고 싶어요. What we discussed earlier, 우리가 요전에 논의했던 것을. We looked at, 우리가 보았죠. How building a strong grammar foundation, 이런 강력한 문법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and expanding vocabulary, 어휘력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can improve TOEIC performance, 이 TOEIC의 여러분의 그 수행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보았죠. 저도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들었어요. 문법 강조해요. 이거 문법 못하면 영어의 구조를 몰라서 이 영어 못해요. 그리고 어휘가 이제 결국 살과 근육이고 문법이 뼈대라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고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어야죠. These are essential for both accuracy and speed on the test. 이게 정확성과 또 시험의 정확성과 속도를 위해서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now 뒤에 답 준다. Now, please, today 뒤에 답의 단서 나온다.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다음 주제로 갑시다. Which focuses on strategies.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하는 그런 topic이죠. For achieving a high TOEIC score. 높은 TOEIC 점수를 따기 위한. By maintaining consistency in grammar and vocabulary. 문법과 어휘 usage. 그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이게 꾸준해야 성적 나와요. 75번. 75번. 지금 이제 토픽이 뭐예요? Achieving TOEIC score consistency죠. 그래서 바로 3번이란 걸알수 있어요. Now. 자, 이제 뭐 합니다. 그게 토픽 3죠. 그죠? 그래서 그 그래픽에 Achieving TOEIC score consistency. 이게 3번이죠. 그래서 토픽 3이 75번 C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계속 보시죠. Many learners, 많은 학습자들이 struggle not because they lack knowledge.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헤매는 게 아니라 but because they cannot apply it consistently under time pressure. 이건 시간의 압박하에서
꾸준히 이걸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 스트럭을 고전합니다. 이런

0: 뜻이죠. 그래서 to get started 시작하기 위해서 I will play a short video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리죠. That introduces practical techniques. 이게 실용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You can use right away. 당신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 이 문장을 토대로 여러분이 또 풀어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76번 정답은 뭐죠? 바로 B번이죠. Watch your video. 이제 비디오 보겠죠. 뭐 그래서 B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듣고 세 문제 풀었으면 뭐 더 돌아볼 거 없어요. 다음 문제 읽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리스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빨리 뭐 피도 눈물도 없어요. 냉정하게 다 풀었으면 빨리 넘어가고 다음 문제 읽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Afterward, 나중에 we'll discuss, 우리는 논의할 겁니다. How to apply these strategies, 이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논의할 거예요. In your study routine, 당신의 공부 루틴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20분 정도는 이거 들어나가자. 이게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좀 아파도 할 건 좀 해나가시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그걸 여러 친구를 가르치면서 배워오고 있어요. 아파도 어쨌든 오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핑계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 근데 그 와중에도 할 건 하는 사람이 성적 나옵니다. 알았죠?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그 정도는 견디세요. 이번 주말에 토익 시험입니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lcome back, everyone. I hope you had a pleasant break.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I apologize for the delayed restart. We ran into a problem with the Wi-Fi system just before resuming, but everything is now working properly. Before we continue, let me briefly review what we discussed earlier. We looked at how building a strong grammar foundation and expanding vocabulary can improve TOEIC performance. These are essential for both accuracy and speed on the test.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which focuses on strategies for achieving a high TOEIC score by maintaining consistency in grammar and vocabulary usage. Many learners struggle not because they lack knowledge, but because they cannot apply it consistently under time pressure. To get started, I'll play a short video that introduces practical techniques you can use right away. Afterward, we'll discuss how to apply these strategies in your study routine.
0: 한 단어라도 더 하겠습니다. 우리 토익킹 게시판 5월 6월 토익 만점 강의 노트 8번 Substitute A for B. B 대신에 A를 쓰다. We can substitute margarine for butter. 우리는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쓸 수 있다. 이걸 거꾸로 번역하면 안 돼요. For 이하 대신에 앞에 것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Substitute A for B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Wednes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128에 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0: Oh.
1: 자, 이게 뭐 사실은 글을 쓸 때는 정말 최신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딜레이가 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만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오스카상 수상했습니다.
0: I know.
1: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으로 이거 말고도요. 제가 좀 뉴스를 좀 은근히 다뤄볼까 해요. 요즘에 흥미로운 뉴스도 너무 많고
0: 오, 좋아요.
1: 다만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news story. K-pop Demon Hunters shines at the 2026 Oscar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at the 2026 Oscars,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It proved that it wasn't just hype, but the real deal. The song Golden had already been a phenomenon, and the Oscar win sealed the deal. Still, the Oscars are under fire for cutting off part of the acceptance speech. Regardless, the film has taken the world by storm and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0: Now let's take a listen to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2026년 오스카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주요 부문상 두 개를 거머쥐었습니다. 단순히 소문만 무성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100이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삽입곡 골드는 이미 대단한 현상이었고 이번 오스카 수상이 그 사실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하지만 오스카는 수상 소감의 일부를 자른 일로 인해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그 인기는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0: 네.
1: 표현들이 오늘 제가 딱 봐도 뭐 미리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이 표현들은 알아두면요. 정말 다른 뉴스 들을 때도 엄청 청취에 도움이 될 거예요.
0: Oh,
1: 제가
0: yes.
1: 보장합니다.
0: Yes.
1: Alright? 자, 이 중에서 핵심 표현으로 잡아볼 건 뭐냐면 실제로 오스카가 있잖아요. 수상 소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를 막 흘려보냈어요.
0: Yeah.
1: 그거 영상 보셨나요?
0: Yeah.
1: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막 욕을 먹었어요.
0: Yeah.
1: 자, 이렇듯이 뭔가 맹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0: 영어로는 be under fire라고 합니다. Be under fire.
1: 네.
0: Fire를 약간 attack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Okay.
0: Yeah, you're being attacked.
1: Under attack.
0: Yeah.
1: All right.
0: Yeah. 그래서 be under fire.
1: 결국엔 그거는 blame을 당한다랑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0: Yeah, that's right.
1: Right. So under fire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생각 항상 하시면 좋은 게요. Under 뒤에 보통 나쁜 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거를 겪고 있는 거죠.
0: Yeah.
1: 그래서 스트레스도 쓸 수 있지 않나요?
0: Yeah, I'm under a lot of stress.
1: Right. Under fire.
0: Mm-hmm.
1: 방금 말한 것처럼 under attack.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그 인플루언서는 그의 논란이 되는 말 때문에 맹비난을 받고 있어. 자, 그 인플루언서는 불 아래에 있어.
0: The influencer is under fire.
1: 그의 논란이 되는 코멘트들에 대해
0: For his controversial comments. The influencer is under fire for his controversial comments.
1: 아,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쓰고 싶다면 뒤에 for 뭐 명사, for doing something 이렇게 또 추가해 주시면 되죠.
0: 네.
1: Right. 두 번째는요. 그 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유출한 것 때문에 엄청 맹 비난을 받고 있어. 그 회사는 불 아래에 있어.
0: The company is under fire.
1: 고객 데이터를 유출한 것에 대해
0: For leaking customer data. The company is under fire for leaking customer data.

0: 세 번째입니다. 그 정책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뭔가 맹비난을 받고 있어. 그 정책은 불 아래에 있어.
1: The cut policy is under fire.
0: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1: For being unrealistic. The policy is under fire for being unrealistic.
0: 네. 자, 이렇게 핵심 표현으로 be under fire, 맹비난을 받고 있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The Oscars라고 합니다.
0: 아, 네. The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1: 맞아요.
0: Okay.
1: There's a few things that have to have the or the in
0: okay.
1: it. Yeah.
0: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Oscar가 아니라 Oscars. S가 붙네요.
1: 맞아요.
0: 상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런가요?
1: Yeah, that's right.
0: right. Mm-hmm. 자, 다음은요. 떠들썩한 소문이나 과장된 광고. 어떻게 쓰죠?
1: Hype. Hype.
0: 스펠링이 H-I인가요?
1: H-Y-P-E. Hype.
0: Hype.
1: Yeah. We often use this word hype when something is very trending and people are all talking about it.
0: 막 사람들이 pumped up이 돼가지고 yeah. 와 이거 들었어? 장난 아니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가끔 가다가는 그 hype이라고 하는 거가 비꼴 때도 쓸 때가 있어요.
1: Yeah.
0: 그건 그냥 hype일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니야 라고 한다든가. 자 다음은요. 현상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Phenomenon. Phenomenon.
0: 네. 이거는 대단한 현상이라는 뜻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henomenon 하면 단순히 현상인데 그 앞에 뭐 great, amazing 무슨 뭐 그런 게 없어도 막 that's becoming a phenomenon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거는 엄청난 현상이 되고 있다.
1: 맞아요.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 맞아요.
0: Right. 자, 다음은요. 거래를 성사시키다 혹은 확정 하다.
1: 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Seal the deal. Seal the deal. Deal가 거래죠.
0: 네.
1: 이제 약간 다 사인하고 나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이제 닫아버리는 거예요. Seal the deal.
0: 이제 더 이상 you can't take it back 이런 느낌인 거네요.
1: That's right.
0: 나 지금 seal 했다. 이거 취소 안 돼. 이런 느낌이네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잘라내다.
1: Cut off. 이거는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 좋아요. Cut off.
0: Cut off. Right. 이거는 사진을 얘기를 할 때는 특히나 이 끝부분을 잘라낸다라고 할 때 cut off. 우리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진 찍을 때.
1: Yeah.
0: You cut off my legs. Remember this?
1: That's right. Yeah.
0: 자, 마지막,
1: But you can also cut off someone's speech.
0: Right. 말을 하는데 중간에 그냥 끊어낸 느낌.
1: 네.
0: 네. 자, 다음은요.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하죠?
1: 아, acceptance speech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을 이해하면 acceptance를 그냥 생략해서 그냥 speech라고도 해도 돼요.
0: 아, 이 글 자체가 뭐 어떤 뭐 시상식일 수도 있으니까 이미 뭐 컨텍스트가 있는데 굳이 acceptance를 안 써도 오케이.
1: 근데 왜 acceptance이냐면 이 수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
0: 상을 받으니까.
1: 그래서 accept를 하는 거라서 acceptance speech라고 합니다.
0: 저도 한번 그런 스피치 해보고 싶어요.
1: I hope so. 네. Maybe one day EBS will have like an awards show.
0: 어? Is writing 혹시 위너는 거 아니에요?
1: Yes.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자, 주목을 한 몸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뭔가 아, 이 사람이 정말 빛난다.
1: 네.
0: 어떻게 쓸까요?
1: 선생님, 저희가 얼마 전에 in the spotlight 배웠잖아요.
0: Oh, yes.
1: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steal the spotlight를 사용할 거예요. Steal the spotlight.
0: 이걸 훔친다고요?
1: 네, 이거는 느낌이 여러 가지 뉘앙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첫 번째 뉘앙스는 아무도 그렇게 좀 예측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팟라이트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0: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뭐 이상을 못 하겠지 이랬는데
1: 맞아요.
0: 갑자기 그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가져간 거예요.
1: 맞아요. 아니면 두 번째 뉘앙스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스팟라이트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약간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면 steal the spotlight.
0: 아, 그러니까 다른 데 말고 다른 분야나 다른 영화나 다른 노래가 아니라 딱 여기에만. 오케이.
1: 맞아요.
0: So steal the spotlight. 주목을 한 몸에 받다. 집중을 완전 끌어오고

0: 있고 그 자리에서 완전 빛이 나고 최고로
1: 맞아요.
0: 빛이 나고,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뭔가 새로운 춤을 발견했나 봐요.
1: 네네.
0: 발명했어요. 그래서 마유의 새로운 춤 동작들이 주목을 완전 한 몸에 받아버렸어. 자, 마유의 새로운 춤 동작들은
1: Mayu's new dance moves stole
0: 오케이, 그 스포트라이트를 훔친 거죠.
1: the spotlight. Mayu's new dance moves stole the spotlight. 저도 춤추고 노래 불렀는데 스팟라이트 다 선생님이 뺏어갔네요.
0: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마이클 백슨인데요. 자,
1: Yes.
0: 다음은요. 그 노래는 그 시상식에서 주목을 한 몸에 받았어. 자, 그 노래는 훔쳤다.
1: The song stole
0: 그 스포트라이트를
1: the spotlight
0: 그 시상식에서.
1: at the awards. The song stole the spotlight at the awards.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를 사로잡다. 명사를 사로잡다.
1: Oh, take something by storm. Take 명사 by storm.
0: 네. 이거는 그러면 storm이라고 하는 게 폭풍을 의미하잖아요.
1: 맞아요.
0: 정말 폭풍과 함께 등장한 느낌을 좀줄 수가 있을까요?
1: 네, 이 storm이라는 거가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뭔가 짧은 시간에 엄청
0: 네네.
1: 강하게 뭔가 인기가 인기 아니면 뭔가 영향을 주는
0: 영향을
1: 거죠.
0: 주는 거.
1: 야,
0: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1: 야,
0: 확 이런 느낌이네요.
1: yes.
0: 예를 들어서 이 K-pop 노래가 하나 나왔나 봐요. 근데 진짜 인터넷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K-pop 노래는 인터넷을 사로잡았다라고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1: The K-pop song took the internet by storm. The K-pop song took the internet by storm.
0: 오.
1: 그곡 뭐예요? 강남 스타일이 이랬잖아요.
0: 맞네요.
1: 그죠?
0: So,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1: 네.
0: 갑자기 스톰과 함께 등장을 해서
1: Yeah.
0: took the internet, right?
1: Yeah.
0: 이렇게 해서 확 가져간
1: Everyone was
0: 거죠.
1: talking about it,
0: Right.
1: and it was on a lot of the charts too, right?
0: Right. So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영화는 정말 세상을 사로잡았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The movie took the world by storm. The movie took the world by storm.
0: Al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뭐뭐 할 기미가 안 보이다. ing 할 기미가 안 보이다.
1: Show no signs of ing. Show no signs of ing.
0: 네. 이거 표현 너무 좋아서요. 사실 제가 그 라이브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이 표현을 제가 보고, 아, 이것도 우리 이지 라이딩에 좀 넣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걸 그냥 사인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1: Yeah.
0: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세봉 있죠?
1: Mm-hmm.
0: 세봉이 인기가 너무 많거든요.
1: The woman from France.
0: Exactly.
1: Yes.
0: Well, at least that's what she says. But,
1: Yes.
0: 자, 세봉의 인기는, 저기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 자, 세봉의 인기는 사인들을 안 보여준다.
1: Sebong's popularity shows no signs
0: 속도를 늦출.
1: of slowing down. Sebong's popularity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I heard she's currently in Hollywood making her movie.
0: Really?
1: Yes.
0: That's what you heard?
1: That's what I heard.
0: 소문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잔소리를 멈출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잔소리해. 자, 그는
1: Okay.
0: 사인들을 안 보여준다.
1: He shows no signs
0: 그의 잔소리를
1: of
0: 멈출.
1: stopping his nagging. He shows no signs of stopping his nagging.
0: 심각한 상황이구만.
1: 네.
0: 이러면서. 좋습니다. 어순영작으로 가볼게요.
1: Let's go. Alright,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가 2026년 오스카에서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주요 부문상 두 개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K-pop 데몬 헌터스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훔쳤다.
1: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0: 2026 오스카에서
1: at the 2026 Oscars.
0: 두 개의 주요한 상들을 집으로 가져가며
1: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K-pop Demon Hunters stole the spotlight at the 2026 Oscars, taking home two major awards.
0: 네.
1: 선생님 그냥 taking two major awards라고 해도 되는데 왜 taking home이라고 나왔어요?
0: 집에 가서 전시해 놔야죠. 그렇죠? 한마디로 집에 가져간다는 거 완전히 secure 했다.
1: 맞아요.
0: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1: That's right.
0: Right. 자, 두 번째.

0: 생존 안 해봤던 뭐 레이저 토닝다든지 아니면 필러 같은 거 그냥 설득당해서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나쁘진 않아요.
0: 네, 한국 스킨케어 너무 뛰어나.
1: 한 6개월 젊어진 것 같아요.
0: 오, 와우.
1: 2주 전에 비해서.
0: 그러면 한 10번 네. 하면 되겠네요.
1: 6년?
0: 네.
1: 자, 오늘 기사가 이 스킨케어 관련된 기사인데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 재밌어서 이 기사를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국 미용 클리닉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피부 관리 그 성분들이 좀 특이한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쪽의 결론이에요.
0: Yeah, it can be a selling point, right, of a skincare product if it's got some exotic ingredient. I remember when I first found in Korea some moisturizers that contained like snail extract because you think of a slimy snail, but then you think, oh, that's going to be good for your skin. 그것도 설득 그냥 될 수 있어, regardless of whether it has scientific proof or not.
1: 전 어렸을 때 알로에 집에 기르던 거 그 잘라서 바르라고 발랐는데 피부가 막 뭐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팽팽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걸 왜 발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한번 그러면 이 피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성분들이 좀 특이해요. 중간중간에 기사에 나오면 하나씩 저희가 이제 뜻을 뜻풀이하면서 이게 무슨 성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Yeah, it's good for both English learning but also to look at cosmetic trends. Page 128 in our June book to check out part 1.
2: Bizarre skincare trends demand further scientific validation.
3: Social media platforms recently popularized several incredibly bizarre skincare therapies featuring surprisingly unusual biological materials. Practitioners in South Korean cosmetic clinics are currently injecting purified DNA fragments harvested directly from salmon sperm. Dermatologists state these specific biological compounds potentially stimulate cellular tissue repair,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overall facial hydration.
1: 자, 보겠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주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0: 네. 네. Social media platforms recently popularized several incredibly bizarre skincare therapies featuring surprisingly unusual biological materials.
1: 자, 상당히 좀 특이한 생물학적 소재를 활용하는 좀 기상천외한 피부 관리 시술들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좀 확산되고 있다. 좀 대중화되고 있다. popularized라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의 뜻으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이해도 됩니다.
0: Yeah, it became that much well known or fashionable. Not necessarily that it sold that many products, right?
1: 조회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기상천외하잖아요.
0: 네.
1: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뭐 연어 정자에서 추출한 DNA를 피부에 바른다. 이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0: 그쵸.
1: 그 때문에 조회수는 나올 수는 있어요.
0: Of course, many people will be curious, right? And they're described as incredibly bizarre skincare therapies. Something that is bizarre is very unusual and unconventional.
1: 그렇죠. Bizarre, 완전히 뒤에다 힘을 주는 그런 단어인데 B-I-Z-A-R-R-E 정말 기괴한, 기상천외한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0: 네.
1: 사람한테도 쓸 수 있나요?
0: Yeah, like it's not positive in any way, right? It's like they're really odd and strange, usually negative.
1: 괴짜다.
0: 그렇죠.
1: 그럴 때 사람 bizarre라고 하기도 하네요. 자, several incredibly bizarre skincare therapies. 상당히 기상천외한 피부관리 시술들 몇 개를 언급하는데 featuring surprisingly unusual, 상당히 특이한 biological materials. 그러니까 이게 뭐 합성 물질들이 아니라 완전히 생물학적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에서 그냥 추출한 물질들.
0: Exactly. Social media platforms recently popularized several incredibly bizarre skincare therapies featuring surprisingly unusual biological materials. Practitioners in South Korean cosmetic clinics are currently injecting purified DNA fragments harvested directly from salmon sperm.
1: Practitioner 하면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0: Yeah, to practice something, of course it can mean 연습, but it can mean also putting into practice, doing something. So in this case, probably dermatologists or skincare companies.
1: 자, practitioners in South Korean cosmetic clinics. Practitioners는 그 시술을 집행해주는 분들을 직접 말하겠죠, 여기서는요.
0: 그렇죠, 네. yeah.
1: 그래서 이제 미용 클리닉에 있는 시술 집행하시는 분들이 are currently injecting purified DNA fragments harvested directly from salmon sperm. Salmon은 우리가 먹는 연어잖아요.
0: 그렇죠.
1: Sperm은 정자고 연어의 정자에서 직접 추출한 정제된 DNA

0: 조각들을 피부에 이제 주입하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some of the keywords are purified, so it's made sure that it's cleaned of any viruses or debris or impurities, and it's harvested. Usually we use that for crops right? Corn, potatoes, whatever. But it can also mean to collect or extract.
0: Extract의 의미로 쓰이죠. 그러니까 harvest가 원래는 추수하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뭔가에서 뭔가를 뽑아낼 때 extract, 추출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practitioners.
1: Practitioners in South Korean cosmetic clinics are currently injecting purified DNA fragments harvested directly from salmon sperm. Dermatologists state these specific biological compounds potentially stimulate cellular tissue repair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overall facial hydration.
0: Okay. 자, dermatologist는 이제 정식 피부과 전문의를 말하고요. 이 전문의분들이 이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these specific biological compounds 이 연어에서 이제 추출된 정제된 DNA 자체가 이걸 이제 biological compound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생체 화합물 자체가 potentially stimulate cellular tissue repair. 세포 조직이 이제 파괴되거나 손상되잖아요. 그것을 repair, 재생하는데 촉진 작용을 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1: While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improving overall facial hydration. Yeah, hydration means to keep moisture levels high, right?
0: 그렇죠. 우리 그 hydration을 신체 관련해 썼을 때는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수분 섭취를 하는 걸 hydration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facial hydration은 피부 보습 말하는 거겠죠?
1: 그렇죠. 네.
0: 그 피부의 전반적인 보습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서 손상된 피부 조직들의 어떤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1: Dermatologists state these specific biological compounds potentially stimulate cellular tissue repair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overall facial hydration.
0: Okay.
1: Here's part two.
2: Historically, humans have utilized strange natural remedies to enhance personal beauty and maintain youthful appearances. Some modern cosmetic clinics currently offer expensive facial masks featuring purified Japanese nightingale droppings to brighten dull complexions. Beyond this, many skincare professionals draw growth factors directly from a patient's own blood plasma in order to stimulate and restore aging skin cells.
0: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냥 천연 재료에서 비롯된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 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예를 더 주네요. 보겠습니다.
1: Historically, humans have utilized strange natural remedies to enhance personal beauty and maintain youthful appearances.
0: 자, 미용 개선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동안 유지를 위해서 youthful experiences. 이건 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욕망이잖아요.
1: 그쵸.
0: 더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싶은 어떤 욕구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humans have utilized strange natural remedies. 다소 좀 별난 strange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저 다소 좀 별난 이 천연 치료법을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ah, natural remedy, anything medicine or treatment derived from nature, right? Animals and plants, not the lab scientifically. Historically, humans have utilized strange natural remedies to enhance personal beauty and maintain youthful appearances. Some modern cosmetic clinics currently offer expensive facial masks featuring purified Japanese nightingale droppings to brighten dull complexions.
0: Okay.
1: Yeah, droppings, when you're talking about animals, is talking about their feces, right? What comes out the other end. And it's usually small pellets or circles, not a big amount.
0: 그렇죠. 뭔가 작은 조각 형태의 배설물들, 특히 동물의 배설물을 droppings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facial ma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스크팩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그쵸.
0: 뭐 흔히 하지 않습니까? Do you do that?
1: Yeah, no? sometimes facial mask.
0: Regularly?
1: Not with droppings in it though.
0: That would be odd. Some modern cosmetic clinics 최근에 이제 보면 미용 클리닉 일부에서 they offer expensive facial masks. 그냥 마스크팩은 그렇게 고가의 제품들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상당히 고가의 이제 마스크팩을 파는데 featuring purified 이것도 정제됐다는 얘기고 Japanese nightingale droppings. Nightingale이란 새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그 아마 짓박이 새가일 거예요. 예. 약간 참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0: 그세 배설물을 이제 정제해서 이제 포함시킨 마스크팩을 비싸게 판단 얘기입니다. To brighten dull complexions. Complexion은 얼굴 혈색을 말하는 거잖아요.
1: Yeah, it's talking about how healthy and how glowing it looks, right? And dull is not desirable, right? A bright complexion is what you want.
0: 그렇죠. 그러니까 dull은 약간 칙칙하고 어두운 거니까 혈색이 좀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를 좀더 환하게 해주는 즉 화이트닝 어떤 효과를 내게 해주는 용도로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1: Good job. Yeah, that's exactly it. Beyond this, many skincare professionals draw growth factors directly from a patient's own blood plasma in order to stimulate and restore aging skin cells.
0: Blood plasma는 우리의 혈장을 말하죠. 네. 환자 본인의 혈장에서 growth factors는 성장 인자를 말합니다. 성장 인자를 본인의 혈장에서 직접 추출을 해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노화되는 어떤 피부의 재생과 자극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피부 관리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One more time. Beyond this, many skincare professionals draw growth factors directly from a patient's own blood plasma in order to stimulate and restore aging skin cells.
0: 여기 draw 동그라미 칠게요. 이 단어도 아까 extract라든가 harvest와 같은 그런 뜻으로 추출하다의 뜻으로 쓰인 겁니다.
1: Yeah, to take out of, right?
0: 뽑아낸다는 의미로 동사죠.
1: Here's part three.
2: Despite growing popularity, medical professionals question whether these trendy procedures truly outperform established daily skincare routines. Scientists emphasize that consistently applying protective sunscreen alongside proven topical medications remains the most dependable strategy. Going forward, skin science research is expected to concentrate more on refining the use of core ingredients like collagen rather than chasing after ever more extreme skincare trends.
0: 자, 동일 업계 이제 다른 의료계 의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볼게요. Despite growing popularity.
1: Despite growing popularity, medical professionals question whether these trendy procedures truly outperform established daily skincare routines.
0: 그러니까 행간을 잘 읽어야겠네요. 앞서 언급했었던 여러 약간 좀 다소 기괴한 그런 시술들이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루틴들과 뭐가 다르냐,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가 있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가이기 때문에.
1: Yeah, they're questioning that, right? As a verb to express doubt about something.
0: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medical professionals question 의문을 제기한다. Whether these trendy procedures, 이와 같이 유행을 타는 그런 시술들이 truly outform, 진짜 더 우수한 성과를 가져오느냐. Outperform은 그만큼 성능을 더 잘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exactly. To do better.
0: Outperform이란 건 그만큼 더 성과를 우수하게 잘 가져온다는 얘기잖아요.
1: Yep.
0: Established daily skincare routines는 기존에 이미 자리 잡힌 일상의 그 피부 관리 루틴들을 말하겠죠. 네.
1: Yeah, like toner, moisturizer, sun cream, that kind of routine,
0: 그렇죠.
1: right?
0: 네.
1: Despite growing popularity, medical professionals question whether these trendy procedures truly outperform established daily skincare routines. Scientists emphasize that consistently applying protective sunscreen alongside proven topical medications remains the most dependable strategy.
0: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그 얼굴에 이제 바르는 검증된 그런 약품? 이나 뭐 스킨케어 제품 이런 거 바르는 게 아직까지는 가장 입증된 방식이다. 뭐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1: Yeah, topical means put onto the skin.
0: 맞아요.
1: Right?
0: Yeah. 이 topical이라는 단어도 좀 동그라미 쳐볼게요. 스킨케어 하면서 나올 법한 단어예요.
1: 네.
0: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거나 붙이는 약물을 뭐라 하냐면 topical이라고 그래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연고나 크림, 젤, 뭐 에센스, 세럼, 뭐 마스크팩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게 다 전부 다 topical 제품들입니다. 네.
1: Yeah.
0: So proven topical medications는 검증된 바르거나 붙이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와 더불어서 가장 dependable strategy,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일 수도 있다. 피부 관리에 있어서.
1: Going forward, skin science research is expected to concentrate more on refining the use of core ingredients like collagen rather than chasing after ever more extreme skincare trends.
0: Extreme이란 건 다소 좀 극단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앞으로 그 skin science research, 피부과학 연구가 좀 극단적인 스킨케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트영.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반갑습니다. 저는 Jennifer Clyde예요.
1: Hello, welcome back,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입트영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계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다양한 사연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써주시는데

0: 오늘 주인공께서는 영어 교육 도시 부근에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주변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이제 찾다가 출퇴근 시에 저희 방송을 두 번씩도 들으신대요.
1: 오, 와우.
0: 총네 번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아, 이 반복 청취의 힘을 이용하고 계시네요.
1: Okay, so on the way to work and on the way back home, right?
0: 저희가 방송 한 번을 네번 들으시니까 더 열심히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을 마주하기만 하면 좀 긴장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한 경험들은 사실 누구나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먼저 지금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다가간다. 이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 이렇게 좋은 변화들도 많이 생기고 오로지 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행복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네요.
1: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0: 네.
1: 소개해드릴게요. 새싹 사연이고요. 언젠가는 나도 영어 프리토킹 러 청취자님의
0: 네.
1: 사연입니다.
0: 제부쌤이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긴 걸잘못 읽으세요.
1: 어려워요. 힘들어요.
0: 우리도 가끔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못 읽거든요.
1: Yeah.
0: 짜장면 이런
1: It's
0: 것도.
1: tricky. It's tricky. But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your story. Let's listen first.
2: How I study English. I am a man in my mid-50s, and I've been working for 26 years. 3 years ago, I started working near an English education city.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A lot of foreigners visit the area, and I need to communicate in English, so I knew I had to improve my skills. After trying a few different things,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I listen to Ipteyang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twice on the way to work and twice on the way home.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It's an enjoyable way for me to study English. In the past, I used to get nervous and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Now, I approach them with confidence. Studying English has become one of my hobbies. It feels rewarding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0: 네, 보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26년 차인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1: I'm a man in my mid-50s, and I've been working for 26
0: 네,
1: years.
0: 전치사만 잘 챙겨주세요. I'm a man in my mid-50s, 50대 먼저 처리했고, and I've been working, 자, 기간, for 26 years. 3년 전에 영어 교육도시 부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3 years ago, I started working near an English education city.
0: 오케이. 그곳은요,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0: 이게 이제 거리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 소요 시간으로 거리를 이야기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우리도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정확하게 이번에 여러분이 입에 붙이기 위해서 아예 외우겠습니다.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home. 자, 통한 게 1번입니다. 할게요.
1: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0: 집에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된다. 걸어서 1시간 하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1: It's about an hour's walk from my home.
0: walk 쓰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대략을 붙이기 위해서 about을 붙인 거고요. It's an about an hour's drive 혹은 walk from my home. 자, 통한 게 1번으로 그대로 가실게요. 자,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기에 영어 실력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1: A lot of foreigners visit the area, and I need to communicate in English, so I knew I had to improve my skills. So a lot of foreigners visit the area,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and I need to communicate in English,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so I knew I had to improve my skills.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을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거를 이제 느낀 거죠.
0: 그렇죠. 이 어학 실력 같은 그런 거 얘기할 때 실력엔 항상 S를 붙여요.
1: Skills.
0: English skill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긴 하고 뭐 이게 다양한 스킬셋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고 듣고 읽고 이해하고 뭐 쓰고 약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주로 skills S를 꼭 붙여주시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어서 영어 실력을 늘려야만 했다. 자,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 After trying a few different things,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3: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았다. 이런 말 이제 영작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버전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work 동사를 이럴 때 쓸 수 있으면 정말 영어가 많이 느신 거예요.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method 자리에 way가 더 많이 오긴 해요. I found a way that works for me. 나한테 sure. 뭔가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work for somebody 하면 누굴 위해서 일하다의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딱 맞는 방법을 찾았다. 오늘 이 문장 통한 2번으로 갈게요. 단지 method를 그 way로도 쓸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통한 기억했습니다. 갈게요.
1: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3: 그럼요.
1: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3: 나한테 맞는 방법을 딱 찾았습니다. 자, 출퇴근 시간에 입지영 방송을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1: I listen to 입지영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3: 반복해서 듣는다. Over and over.
1: Over and over. 네.
3: 그 뒤에 again을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Over and over again.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데 again 없이 그냥 I listen to 입지영 over and over. 이 자체로도 반복의 의미고. During my commute. 이거는 출근과 퇴근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Commute 뒤에 강세요. 발음이요?
1: Commute.
3: Commute.
1: Commute.
3: 뒤쪽에 힘 잘 주시고. 출근 시 두 번, 퇴근 시 두 번을 듣습니다. 총 네 번을 들으시는 거예요.
1: Twice on the way to work and twice on the way home.
3: 기억 되네요. 네. 가는 길에 두 번, 오는 길에 두 번. Twice on the way to work and twice on the way home. 좋습니다. 틈날 때마다 청취한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3: 한 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셨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두 번 들으면 이제 대충 집에 도착할 시간 되시겠네. 그래서 I review what I've learne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중간중간에 뭐 들은 내용을 복습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틈날 때마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3: Spare moment.
1: Spare moment.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meaning whenever I have a little free time.
3: 그렇죠. Yeah. 네, 시간이 날 때, 네. 틈날 때. Spare를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Hey, can you spare a moment?
1: Oh, sure.
3: 그럼 야, 너 5분만 잠깐 시간 되니? Uh-huh. 그럴 때 can you spare a moment? 그럴 땐 spare가 동사인데 여기선 형용사로 틈나는 시간,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So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자, 즐겁게 영어 공부하고 있다. It's an enjoyable way.
1: It's an enjoyable way for me to study English.
3: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각 잡고 공부한다 이런 느낌보다
1: 네.
3: 왔다 갔다 생활 속의 영어 공부 패턴을 루틴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즐겁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자, 예전에는 외국인을 마주치기만 하면 긴장돼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 In the past, I used to get nervous and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3: Okay. Freeze up?
1: Freeze up. It's like you freeze, meaning... you become so nervous all of a sudden that you can't think. It's like you freeze. 그냥 얼음이 돼버리는 거죠. 몸이 그냥 굳어버린다.
3: 몸이 굳어버린다가 맞아요. 1차적인 뜻은. 근데 그게 곧 머릿속이 하얘진다.
1: 맞아요.
3: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 뜻이 될 수도 있고.
1: It's a combination of all of that.
3: 네. Yeah. 그다음에 뭐 말문이 아예 막힌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Yeah. 그러니까
3: 이런 상황이 쓰기 딱 좋아요. 외국인 만나면 말문이 딱 막혔다 이럴 때.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 주제 6월 30일에 그 화상회의 영어로 할 때 말문이 막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때도 freeze up 그대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구동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다의 뜻으로 이 문장을 통한게 할 거예요. 대신 좀 줄일게요. I used to 중간에 빼고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그렇게 통한기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 All right, here we go together. I used to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3: 외국인을 만나면 머릿속이 하얘졌다. 혹은 말문이 막히곤 했었다. 한 번 더요.
1: I used to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자,
3: freeze up. 오케이. 자, 오늘 통한기 문장 3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자신감 있게 먼저 다가서고 그럽니다.
1: Now I approach them with confidence.
3: 그렇죠. 예전에 망설임 이런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먼저 가서 말 걸고. Now I approach them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공부는 저의 또 다른 취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 Studying English has become one of my hobbies.
3: Has become one of my hobbies. 자, 공부하는 동안 오롯이 또 집중할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1: It feels rewarding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It feels rewarding. 다들 아시죠? 좀 뿌듯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게 뿌듯해요?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여기서 focus on이 아니라

0: 그냥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좋다라는 거잖아요.
1: 네. 오롯이 이제 집중한다고 하셨으니까 focus 앞에 fully 넣어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고 뿌듯하고 그렇다. So it feels rewarding. 뭔가 상을 받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뿌듯하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0: It feels rewarding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Let's listen one more time.
2: How I study English. I am a man in my mid-50s, and I've been working for 26 years. 3 years ago, I started working near an English education city.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A lot of foreigners visit the area, and I need to communicate in English, so I knew I had to improve my skills. After trying a few different things, I found a method that works for me. I listen to Ipteyang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twice on the way to work and twice on the way home.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It's an enjoyable way for me to study English. In the past, I used to get nervous and freeze up whenever I met a foreigner. Now, I approach them with confidence. Studying English has become one of my hobbies. It feels rewarding to be able to fully focus while I'm learning.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오늘과 같은 입채영 사연 남길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채영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연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제가 공지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사연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처음 만약에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새싹이라고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은 사연들 많이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130페이지에 세 가지 패턴 볼게요. 어디가 이제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런 말 할 때 많잖아요. 뭐 2시간, 3시간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거든요. About an hour's drive from 어디 어디. 일단 1시간으로 연습할게요.
0: It's about an hour's drive from my home.
1: 그렇죠. 부모님 댁이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0: My parents live about an hour's drive from here.
1: 그럼 되겠죠. My parents live 다음에 붙일 수도 있겠네요. About an hour's drive from here. 우리 그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려? 여행지에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0: 네네.
1: 그죠, 호텔이 말이야.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지. 자, 갈게요.
0: The hotel is about an hour's drive from the airport.
1: 그렇죠.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네.
1: The hotel is about an hour's drive from the airport. 단지 입에 좀 붙여야 되거든요. 발음 연습 좀 해드릴게요. About an hour's drive.
0: About an hour's drive.
1: 해보세요, 여러분. One more time.
0: About an hour's drive.
1: About an hour's drive. 이렇게 한 4, 5번만 계속 해보세요. 자, 반복해서 뭐 했다라고 할 때 over and over. 이것도 연음해서 over and over. 한번 더요.
0: Over and over.
1: Over and over.
0: Over and over.
1: 먼저 읽어볼게요.
0: I listened to Ipteyang over and over during my commute.
1: 내가 자꾸 반복해서 이 말을 해야 되니?
0: 응? Do I need to keep saying this over and over?
1: 한 말을 왜 계속 반복하게끔 또 하냐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0: 네.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했던 말을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1: right?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Do I need to keep saying this over and over? 좋습니다. 자, 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외웠다.
0: I read it over and over until I memorized it.
1: 그 통암기 문장들 읽을 때 여러 번 읽어보시잖아요. So I read it over and over until I memorized it. 좋습니다. 자, 틈이 나다. 이 표현도 많이 써요. Have a spare moment.
0: I review what I've heard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1: 너 이따 시간 나면 전화 좀 줘라. 그럴 때.
0: Can you call me when you have a spare moment?
1: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e more time.
0: Can you call me when you have a spare moment?
1: When you have a spare moment. 입에 완전히 붙이세요.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합니다.
0: I get up and stretch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1: 일어나서 스트레칭. I get up and stretch whenever I have a spare moment.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practice.
3: I heard you study English during your commute.
2: Yes. I listen to Ipteyang over and over while I drive.
3: Does it help to keep repeating it like that?
2: It has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I even strike up conversations with foreigners.
3: Wow, I thought you used to get nervous.
2: I did. My grammar isn't perfect, but I can usually say what I want to say.
0: I heard you study English during your commute. Man says, yes, I listen to Ip Tae-young over and over while I drive.
1: 그렇죠. 중간에 넣었죠? 임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I listen to Ip Tae-young over and over while I drive.
1: 운전 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While I drive 붙이면 되고요.
0: 네. 여자가 아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어? 즉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은 도움이 돼? Does it help to keep repeating it like that?
1: 이게 효과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딱 좋네요.
0: Yeah.
1: Does it help?
0: Mm-hmm.
1: 이것도 도움이 되냐니까.
0: 네.
1: 그렇게 하면 효과 있어? Does it help to keep repeating it like that? 그쵸, 반복해서 들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Help 동사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0: Man says, it has really boosted my confidence. I even strike up conversations with foreigners.
1: 그냥 대화 시작한다, I even start conversations with foreigners 하면 되는데. 그 의미로 strike up 하면 어떤 의미가 더 감이 될까요?
0: Strike up. 약간 자신감 있게 뭔가 딱
1: 아, 그렇네.
0: Right? 다가가서 oh, hey, what's up? You know, you start a conversation.
1: 맞아요. 말을 걸다라는 얘기인데
0: yeah.
1: 약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0: yes.
1: 시작하다.
0: Uh-huh.
1: 이런 의미로 strike up a convers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strike up conversations.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구한테 말을 걸다. 이런 뉘앙스로 꼭 쓰세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0: 여자가 듣고 놀라죠. And she says, wow, I thought you used to get nervous. 어, 예전에 지금 긴장하고 그러지 않았어?
1: Freeze up 하지 않았어?
0: 맞아요.
1: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0: And then he says, I did. 예전엔 그랬지. My grammar isn't perfect. 물론 문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but I can usually say what I want to say.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한다라는 말이죠.
1: 이 말도 좋네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는 전달할 수 있다.
0: Right.
1: So, I can usually say what I want to say.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표현 잘한다. 뭐 문법이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로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또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2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 해보시는 게 좋고 그중에 1번과 3번은 별표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0: All right. That's all for today's Ip Tae-young,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쓸 수 있는 표현

0: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까요?
1: Today's expression is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Want to go라고 하면 이제 갈래라는 말일 거고요. For a quick run. 자, 일단 run이 들어갔으니까 뭐 달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문장은 가볍게 달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 우리 뛰고 올까? 라는 말인데요. 한강공원 특히 나가면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뛰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달리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Do you go out for runs?
1: No.
0: 아니, no 너무 빨리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애기 아빠니까 공원에 가도 애기랑 노느라 달리기가 좀 힘들겠죠.
1: Yes, I do 네. get in exercise, but not by running.
0: Running, 저도 좀 힘들어요.
1: Now, you could just say want to run, but in this case, we're using it like go for a walk, you know, go for a run.
0: 그렇죠.
1: So the run in this case is an activity.
0: 맞아요. Activity, 명사이기 때문에 a quick run, a가 꼭 들어갑니다. 우리 산책하다도 go for a walk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a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문장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네, want to go for a quick run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뭐뭐 할래? 라고 할 때 원래는 do you want to 뭐뭐?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그거를 좀 줄여서 생활 영어에서는 want to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래요? 라고 할 때는 want to 그리고 참고로 요거를 더 줄이면 wanna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하러 갈래요? 니까 뭐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이제 나 얘기해 주면 되겠죠? 자, 가다, want to go인데 어디에 뭐뭐 하러 가는 거니까 want to go for까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Want to go for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명사가 오는데요. A quick run 이라고 했잖아요. Quick은 뭐 빠른, 재빠른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럼 빨리 뛴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때는 fast 라는 말을 쓰겠죠. Run fast. 여기서 quick run은 가벼운 달리기, 즉 부담 없이 짧은 시간에 그냥 가볍게 갔다 오는 거를 quick run이라고 합니다. 뭐 한 100m 정도 이렇게 달리고 돌아오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공원 한 바퀴를 돌고 오거나 이럴 때 Do you want to go for a quick run? 혹은 오늘 배운 것처럼 줄여서 want to go for a quick run? 더 줄이면 wanna go for a quick r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Want to go for a quick run?
1: Wanna go for a quick run?
0: Wanna go for a quick run?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question was, want to go for a quick run? We're going to change the whole activity. So, want to 뭐뭐?
0: Go for a quick run. 다 빼고, want to 뭐뭐? 뭐뭐 할래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is a very quick activity.
0: Sure.
1: Let's do another quick activity.
0: Okay.
1: 간단한 거.
0: 네.
1: Want to grab lunch today?
0: Oh, want to grab lunch today? 오늘 점심 같이 할래요? 라는 뜻인데 quick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quick이라는 게 있는 거죠?
1: The word grab. If you just go grab something, it's 네. a very quick, simple, easy action.
0: 맞아요. Grab은 뭔가를 이렇게 잡다라는 뜻인데 grab lunch는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mm-hmm. 간단하게 점심을 하다라는 yeah. 의미로 쓰이는 거죠.
1: If you said want to eat lunch together today, mm-hmm. then that might be more of a

0: restaurant.
1: Sit down. 네. Yeah.
0: 맞아요. 그래서 eat lunch, 뭐 have lunch 그러면 식당에 가서 제대로 앉아서 먹는 거지만 grab lunch라고 하면 뭐 샌드위치를 먹거나
1: yeah, low pressure.
0: 네, 뭐 햄버거를 먹거나 김밥 한 줄을 사서 먹거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Mm-hmm. Want to grab lunch today?
1: Want to check this out?
0: 어, 뭔데요? 네, 뭔가 멋진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볼래요? 라는 말인데 check out 이라는 표현이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heck this out. 이걸 살펴보다 한번 볼래라는 말을 그래서 want to check this out 이렇게 물어봅니다. want to check this out? 아, 물론 check out이라고 하면 호텔 체크인 check out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check out, check this out 이렇게요. When else can we use want to?
1: You could say, want to go somewhere else?
0: 아, 다른 데 갈래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쵸? Want to go, 갈래요? Somewhere else,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ant to go somewhere else?
1: Want to take a look at that shop? 저 가게 한번 둘러볼까요?
0: Nah, 괜찮아요. We don't have much time. 시간이 별로 없어.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저기 한번 가볼까? Want to take a look at that shop? 이라고 했죠. Take a look. 이것도 가볍게 한번 보는 느낌이에요. At that shop. Look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대상은 at 뒤에 오죠. 그래서 that shop, 저 가게라는 의미이고요.
1: Want to order first?
0: 아, order first. 자, 먼저 주문할래요? 라는 뜻인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아, 너가 먼저 주문할래? Want to order first? 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 회의해야 되는데 아, 우리 먼저 주문하자. 먼저 주문할래? Want to order first? 요럴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Want to sit here?
0: 어, 거기요? 그러면 잭쌤 어디 앉아요? 자, 여기에 앉을래요? 라고 할 때 want to sit here?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want to sit here?
1: Now we said want to grab lunch today, but I have one that's even quicker.
0: Oh.
1: Want to grab a quick bite?
0: 아, 진짜 빠르네요. 더 간단할 것 같아요. want to grab, grab까지도 이미 빠르죠? a quick bite. run만 달라졌네요, bite로. Mm-hmm. 오늘의 문장에서. 근데 여기서 bite는 한 입입니다. 그래서 한입 먹으러 갈래? 라는 느낌으로 정말 간단한 걸 먹자라는 제안이죠.
1: Want to have a look?
0: Have a look. 보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면 어, 좀 보실래요? 둘러보실래요? Want to have a look? 아니면 잭쌤이 뭔가를 새로운 걸 사왔어요. I bought a new phone. 나 새로 핸드폰 샀는데 우와 멋지다. Want to have a look? 한번 볼래?
1: Yeah, let me see.
0: 네, 뭐 요럴 때 쓸 수 있겠죠.
1: Want to take a walk along the river?
0: 아, 조금 길어졌는데 아까 했던 거니까 여러분 앞부분은 들으셨죠? Want to take a walk? 산책할래요? 근데 어딘지 이제 뒤에 나왔어요. Along the river. 자, along the river는 강을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가를 따라서 산책할래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along이 그런 느낌이죠. 뭔가 네. 긴 곳을 따라가는 느낌.
1: Let's do a couple more. Mm-hmm. Want to take a turn?
0: Want to take a turn? 한번 해볼래요? 차례로 해볼래요? 라는 뜻이죠. turn이 여기서는 차례를 뜻합니다. Want to take a turn?
1: You also hear want to used in advertisements.
0: Want
1: to save 50% on your car insurance?
0: 다시 한 번요.
1: Want to save 50% on your car insurance?
0: 자, car insurance. 이거는 자동차 보험이죠. Want to save를 시작했는데요. Mm-hmm. Save는 돈을 저축하다, 뭐 물을 절약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Save 50%라고 했어요. 50%를 절약해 보실래요? On your car insurance, 당신의 yeah. 차 보험에 뭐 이런 말입니다. 광고에서 정말 많이 네. 나오죠.
1: 50% 너무 커요. 스팸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진짜 50% 진짜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one, two, 뭐뭐라는 표현을 쭉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한번 익혀볼까요?
1: Want to grab lunch today?
0: Want to grab lunch today?
1: Want to check this out?
0: Want to check this out?
1: Want to go somewhere else?
0: Want to go somewhere else?
1: Want to take a look at that shop?
0: Want to take a look at that shop?
1: Want to order first?
0: Want to order first?
1: Want to sit here?
0: Want to sit here?
1: Want to grab a quick bite?
0: Want to grab a quick bite?
1: Want to have a look?
0: Want to have a look?
1: Want to take a walk along the river?
0: Want to take a walk along the river?
1: Want to take a turn?
0: Want to take a turn?
1: Want to save 50% on your car insurance?
0: Want to save 50% on your car insurance? 네, 여러분, 성우처럼 한번 해보셨죠? 네,
1: just call this number.
0: Zach, Zach, Zach. 네, Zach에게 전화하면 50%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1: 아닙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0: 알겠어요. 농담이었어요. 네. 자, want to 뭐뭐 이렇게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보세요.
2: 저녁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무겁네요.
3: 저도요. 가볍게 좀 뛸까요?
2: 좋아요.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3: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0: 아, 그렇군요. 저녁 먹고 난 후에는 저는 이렇게 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책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녁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무겁네요 라고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몸이 좀 무겁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하고 비슷하게 영어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녁 먹고 나니까는 뭐 after 저녁 식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저도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도 동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가볍게 좀 뛸까요?
1: 아하.
0: 아우, 요거는 여러분 영어로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요 라고 했는데 뭐 sure, okay 뭐 이런 표현들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신발을 좀 갈아 신다. 요거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갈아 신는 거는 바꾸는 거예요.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입구.
1: I think yesterday we used this word.
0: Yes, we did. 자, 입구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기다리다는 wait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어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는 전체 대화 내용을 영어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한 표현들이 맞는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5: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4: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5: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0: 저녁 먹고 나니까 몸이 좀 무겁네요.
4: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1: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0: 그쵸. I feel, 저는 느껴요. A bit heavy, 조금 무겁게 라는 뜻이죠.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저녁을 먹고 나니까 라는 말이죠. I feel a bit heavy, 자, 요 heavy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말하고도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도요, 가볍게 좀 뛸까요? 라고 제안을 하네요.
5: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저도요.
1: Me too.
0: 네, me too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한 게 가볍게 좀 뛸까요?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네, 뭐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이 했으니까. Want to go for a quick run?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요. 신발 좀 갈아 신고 올게요.
4: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0: One more time?
1: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0: 그쵸.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네, 바꾸다, change가 나왔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내가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5: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0: One more time.
1: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0: I'll wait for you.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At the entrance. Entrance가 입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는 말이 되죠. 네, 뭐 어려운 거 없었죠? 다시 한 번 더 대화 들으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I feel a bit heavy after dinner.
5: Me too. Want to go for a quick run?
4: Sounds great. Let me change my shoes.
5: I'll wait for you at the entranc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우리가 발음 연습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자, 이 문장을 이제 진짜 원어민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want to는 단어는 두 개지만 T 발음이 이어서 두 번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자음이 두 번 반복되면 영어에서는 한 번만 발음해주죠. 그래서 want to라고 하면 되고요. Go for a. 여기는 100%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for a, for a. 어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quick. 이 단어가 조금 발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음절로 발음해야 되는데요. 일단 Q 발음은 기본적으로 K 소리예요. 그래서 C하고 K하고 비슷한 소리인데 U하고 연결이 되면서 코어 이런 발음이 되고요. 마지막은 또 크로 끝나는데 그걸 살짝 해줘야 되겠죠. quick 그 다음에 run r 발음 주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Want to go for a quick run?
1: Want to go for a quick run?
0: Want to go for a quick run? 그쵸, 원어로도 줄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음 연습까지 해봤는데 여러분 복습 중요합니다.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3: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Welcome everyone. This is Juch.
3: 네, 오늘 6월호의 128쪽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m-hmm. 네, 그 교재를 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고 진짜 사실 공부라는 말을 쓴다는 게 조금 부담을 드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0: 없긴 한데
1: 그래도 공부죠.
0: 그래도 네, 공부라고 할 때 자, 이걸 뭐 이제 인증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2: Sure, sure.
0: 보면은 와, 이게 두껍게 이쪽이 이렇게 막 128쪽까지 왔다라고 할 때 느끼는 느낌. 아, 좀 뿌듯하다.
1: We call it a sense of

0: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일이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1: Yeah, many things to talk about in any country.
0: 네.
1: About their history, tradition, culture. They make good conversation topics. Right?
0: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대화의 화제가 되고는 합니다.
1: Sure.
0: They make good conversation topics라고
1: yes.
0: 하셨네요.
1: Mm-hmm.
0: 자, 바로 이렇게 그 한국 전쟁을 전쟁이 일어난 지 발발 76주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mm-hmm. 중요한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영어로 옮겨보는 거 오늘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장소가 있는데 War Memorial이라고 해서 전쟁 기념관이라는 장소도 언급이 됩니다.
1: Right. 네. War Memorial.
0: War Memorial.
1: Right.
0: 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0: 사실은 나도 그래.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고 있어.
1: 어디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어?
0: 전쟁 기념관 어떨까? 아니면 그 가이드가 있는 투어도 괜찮고.
1: 아, 투어가 좋겠다. 그거 해볼까 봐.
0: 네. The Korean War가 되겠습니다.
1: Korean War.
0: 네. 우리가 6.25 전쟁, 뭐 6.25라고도 yeah. 말하게 되는데요.
1: Right.
0: 뭐 3.1절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right.
0: 8.15 해서 이제 날짜를 가지고 어떤 명명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
1: right.
0: 영어로는 그렇다고 해서 June 25th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1: 그렇죠. 그 좀 어려워. 625 이렇게 표현은 영어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0: 네.
1: 언제나 영어로는 Korean War.
0: 네.
1: Korean War.
0: The Korean War.
1: Right.
0: 되겠습니다. 쓸 적에도 뭐 K, Korean 할 때 그 K는 당연히 대문자가 되는 거고
1: right.
0: W-A-R 할 적에도 이 W가 대문자로 쓰게 되는데요.
1: Right.
0: 저는 항상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1: 아,
0: 네, 이 문장이 교과서에 right. 나왔었거든요.
1: Broke out.
0: Broke out. 그래서 yeah. 그럴 때 우리 이제 break out에다가 이제 밑줄 right. 쫙 긋고 전쟁이 발발하다라고 할 땐 breakout을 쓴다.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1: Usually when something happens in a large scale, suddenly we call it a breakout.
0: Breakout.
1: Another expression is outbreak.
0: 아,
1: outbreak 아시죠?
0: Outbreak.
1: Like a virus outbreak.
0: 네네.
1: We had a pandemic. There was an outbreak of a virus.
0: I'm yeah. trying to look for the Korean equivalent for that expression. 한국의 그 상응어가 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이게 발발했다라고 할 때 outbreak.
1: Outbreak.
0: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세균이 이렇게 확 퍼졌다, 확산했다라고
1: right.
0: 할 적에도 outbreak, 뭐 터져서 말이죠.
1: Right.
0: 자, 여기서는 그 The Korean War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breakout이라는 동사구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흔히
1: right.
0: 말할 때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동사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1: Mm-hmm.
0: 자, 나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 웬만큼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요.
1: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0: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네. 자,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I feel like. 나는 그런 것 같아. I feel like. 그 다음에 뭐뭐뭐뭐라고 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면 되는데
1: right.
0: 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 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 근데 왜 feel like라고 표현했을까요?
0: 네.
1: 그러니까 feel은 느낌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좀 아는 것 같은데 알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좀 충분히 모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0: 그렇죠.
1: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아도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할 때 feel like 혹은 I feel lik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혹은 it feels like 해서 뭐뭐 같은 느낌을 나에게 준다라고도
1: right.
0: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냥 I don't know about the Korean War 하게 되면 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I don't know about the Korean War. 근데 알긴 알지만 충분히 알진 않아.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1: Right.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1: Right.
0: 네.
1: I just know a little bit.
0: 그렇죠.
1: I don't know too much. Right.
0: 확실하진 않은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런 느낌이 I feel like가 되겠습니다.
1: I feel like.
0: I feel like.
1: Right.
0: 그렇죠.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그 왜 don't know much about history. 뭐 이런 노래 하나 있죠?
1: 맞아요.
0: 네.
1: don't know much about biology.
0: 네. 네, 내가 그 생물학도 잘 많이 모르고
1: right.

0: Don't know much about 역사. 역사도 내가 잘 많이 모르지만, but I know that I love you.
1: 그게 포인트죠. 나
0: 네.
1: 솔직히 아는 거 많이 없어. 근데 너를 사랑하는 거는 확실히 알고 있다.
0: 그렇죠. 네.
1: 그 맥락에서 I feel like, you know, I don't know much,
0: 네.
1: but I know this.
0: 네.
1: I love you.
0: 그럴 땐 don't know much라는 말을
1: I
0: 쓰더라고요.
1: don't know much.
0: 네. I don't know much about 뭐뭐. 뭐뭐에 대해서
1: Right.
0: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해라고 할 때. 이런 경우도 I feel like I don't know much about the Korean War 해도 돼요?
1: Yeah, that's fine. I think it's okay.
0: 네.
1: Yeah.
0: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있지 못해. 근데 enough를 쓸 때는 그 어감이 이 정도쯤이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1: 맞아요. 딱
0: 근데
1: 그거예요.
0: 네. 그렇게 많이 모른다는 뜻이 될것
1: 그냥
0: 같아요.
1: 일반적으로 I don't know much. 별로 아는 게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아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0: 사실은 그렇지.
1: 부족해. I don't know enough.
0: Actually, I should know much more about the Korean War가 되는 거지.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1: That's right.
0: considering how many years I've, you know, studied about Korea or I've been living in Korea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어제
1: Right.
0: 나온 표현을 좀 응용해 보려고 말씀드려 봤던 건데요. 자,
1: Mm-hmm.
0: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적어도 이 정도쯤이면 이만큼은 알아야지라고 한 것에 못 미친다라고 해서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0: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자, 그 말했더니 이지원 씨는 사실 그건 나도 그렇게 느껴.
1: Oh, same here.
0: Same here.
1: Same here.
0: 네, same here.
1: Me too.
0: 참 편리한 표현이에요, 이게.
1: 참 많이 배웠죠, 우리도.
0: 그렇죠. 네.
1: 이 표현, same here. 나도 그래. Me too.
0: 나도 마찬가지다. Same here라고 한 다음 그래서 나는 더 배우려고 노력 중이야.
1: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0: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자, 나는 더 배우려고 하고 있어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라고 할 때, I am trying to learn more라는 대답이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1: 마음만은 있었는데,
0: 네.
1: 지금도 있는데,
0: 네.
1: I've been meaning to, I've always wanted to.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못하고 있었어요.
0: 네.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I've been meaning to가 되는 거죠. 방금 주치생님 말씀 아주 정확히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안 그래도 마음속은 늘 있었는데,
1: 마음만 있었어요.
0: 마음은 있었어. 그런데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해라고 할 때 I've been meaning to라는 말을 이럴 때 쓰더라고요.
1: 가끔 우리 오랫동안 연락 못 했는데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0: 네,
1: I was so busy. 뭐
0: 그렇죠.
1: 핑곗거리가 막 있는데
0: 에, 에.
1: 마음은 있었어.
0: 네.
1: 근데 직접 콜은 못했어. 바빠서.
0: 그렇지.
1: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0: I've been meaning to call you.
1: I'm sorry I didn't.
0: 그렇죠. 미안하지만 저 못한 게 미안한데 사실
1: 아,
0: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I've
1: right.
0: been meaning to. 늘 그럴 의도는 있었어.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더 배우고자 하는 의도는 있어 왔지.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그렇군요. I've been meaning to. 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혹시 그좀더 배우기 위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
1: Any place you'd recommend?
0: Any place you would recommend라는 뜻으로 한번더 선생님.
1: Any place you'd recommend?
0: Any place you'd recommend라고 묻습니다.
1: 솔직히 you would recommend가 맞는데
0: 예.
1: 일반적으로 just colloquially people you can say any place you recommend. Is there any place that you recommend? You can say it just you or you'd 둘다 상관없어.
0: 아, 근데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you'd도 you처럼
1: 그렇게
0: 발음된다.
1: 들리는 거죠. 네.
0: Any place you recommend?
1: Right?
0: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1: Sure.
0: Any place you recommend? 이것도 do you have any place that you would like to recommend? 이겠지만
1: 너무 길죠?
0: 너무 길어요. 그보다 더긴 것도 있는데 뭐
1: 그쵸?
0: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 그래서 any place 어떤 장소라도 you'd recommend 네가 추천할 만한 이런 뜻으로 any place you'd recommend? 라고 합니다.
1: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많이 이제
0: 네.
1: 질문하는 퀘스천 중에 하나가 Is there any place you recommend? Any
0: 네.
1: place you recommend?
0: 그렇죠. 아,
1: Right.
0: 그것도 좋다. Is there any place you recommend?
1: Yeah.
0: 혹은 Do you have any place you'd recommend? 다 좋겠군요.
1: 참 많네요.
0: 네.
1: 네.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Same here.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2: Any place you'd recommend?
0: Any place you'd recommend? 만약에 이게 식당이었으면 뭐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라고 할 때.
1: Any place you'd recommend?
0: 식당이라면.
1: Any restaurant you recommend? 어,
0: 아니, you're already at a restaurant oh. and you're looking at the menu.
1: Any food you recommend?
0: Any food recommend?
1: Right. Any dish you recommend?
0: Any dish you would recommend?
1: Sure.
0: Or what would you recommend?
1: Yeah, what do you recommend?
0: Yeah. What do you recommend? Yeah. 뭘 추천하시나요? What would you recommend? 다 좋겠네요.
1: 제일 심플하게. 네. What's good here? 여기 뭐가 좋아? 뭐가 맛있어? 아, what's good here?
0: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어, 한다면.
1: Whatever comes out the fastest.
0: Whatever comes out the fastest. Yeah. 네,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뭐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1: Yeah.
0: 그런 경우도 있죠. 자, any place you'd recommend. 당신이 추천할 만한 어떤 장소라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전쟁 기념관이 어떨까?
1: Maybe the war memorial.
0: Maybe the war memorial. 보통 우리가 어떨까요? 라고 할 때 how about으로 시작하기 쉽잖아요. 그래도
1: right.
0: 되는 거죠.
1: Sure. How about the war memorial?
0: How about the war memorial?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맨날 how about, what about만 쓰면 조금 지겨워. 네, yeah. 다른 거 좀 쓰고 싶다 하면 yeah. 이렇게 maybe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1: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0: 네.
1: Maybe this, maybe that. 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네. Maybe this.
0: Maybe.
1: Maybe the war memorial.
0: Maybe the war memorial.
1: That's right.
0: 어, 전쟁 기념관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내 생각에는 maybe the war memorial or 또는 가이드가 있는 투어도 괜찮고 말이야.
1: Or even a guided tour.
0: Or even a guided tour. 자, right. 가이드가 있는 투어라는 말 자체가 a guided tour가 됩니다.
1: Guided.
0: Guided.
1: Guided tour.
0: Guided tour. 예를 right. 들어서 가이드 있어요, 이 투어에? 그러면은 Is it guided? 이렇게 말하면 돼요.
1: Very simple.
0: 어.
1: Is it guided?
0: Is it guided?
1: 즉, is it a guided tour?
0: 그렇죠.
1: 이 질문이죠.
0: 네, 그 전까지 투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중간에 불쑥, 근데 거기 가이드 붙나요? 가이드 있나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할 때 is it guided? 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고요.
1: Or is there a guide?
0: Is there a guide?
1: Same question,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가이드가, 가이드분이 있습니까? 할 수도 있겠고, 가이드가 되어지는 겁니까? Is it guided? 해도 되고, 자, 여기서는 그렇게 가이드가 있는, 즉 안내가 되어지는 그런 투어조차도 사실 좋을 것 같아. Even a guided tour.
1: Right.
0: 네.
1: You know, I like guided tours. Because they tell you interesting stories oh. and the history of what I'm seeing.
0: Yes.
1: So I like the storytelling of the guided tours.
0: Same here.
1: You too,
0: 네,
1: right? Yeah.
0: 저도 정말 가이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훨씬 그 많은 아주 rich한 experience가 되는 것
1: you
0: 같아요.
1: You learn so much.
0: Yes.
1: Yeah.
0: 그렇죠. 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전쟁기념관을 가는 것과 guided tour 중에서 그 투어가 아주 재밌겠다.
1: A tour sounds interesting.
0: A tour sounds interesting. 자, 이런 경우도 상대방이 A나 혹은 B가 좋겠는 걸 이라고 했을 때 나 그러면 B로 할래 라고 할 때 이때 I'll take a tour 라고 할 수도 있겠고 I'll right. go with the tour 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돌려서 어, 그 투어가 좋겠는 걸
1: Right. A tour sounds interesting.
0: A tour sounds interesting. 투어가 흥미롭게 들린다는 거죠.
1: You can say interesting or attractive.
0: Attractive.
1: Oh, a tour sounds attractive.
0: A tour sounds attractive.
1: Sure.
0: 확 나의 마음을 끄는 걸.
1: Right.
0: A tour sounds attractive. 사람만 attractive 한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도 attractive sure. 할 수가 있어요.
1: 더 심플하게.
0: 네.
1: Oh, a tour sounds better.
0: A tour sounds better. 굳이 비교하자면.
1: Sure.
0: 네, a tour sounds better. 이렇게 난 그게 더 낫게 들린다. A tour sounds 뭐뭐 하시면 될 텐데요.
1: Right?
0: 난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볼까 봐.
1: I might try that.
0: I might try that.
1: I might try that.
0: I might try that. 자, might가 또 나왔습니다.
1: 또 나왔어요.
0: 네, 정말 자주 나오죠.
1: Might.
0: Might.
1: So might can be understood as maybe.
0: Uh-huh.
1: Maybe that's a good idea. Maybe right. I should try that.
0: Maybe I should try that.
1: 더 심플하게, I might try that.
0: I might try that. 나는 그러면 그걸로 한번 해볼까 봐.
1: Yeah.
0: 우리말로도 해볼까 봐 라는 말이 I might try가 되겠어요.
1: I might try that
0: 그렇죠.
1: tour.
0: 그러니까 I will try 하면은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한번 해보고
1: right.
0: 말 거야 라는 뜻 같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부드럽게 그거 하면 내가 해볼까 봐 정도로 말하는 게 I might try that이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자,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들어보죠.
3: Maybe the war memorial or even a guided tour.
2: A tour sounds interesting. I might try that.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2: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3: Same here.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2: Any place you'd recommend?
3: Maybe the War Memorial, or even a guided tour.
2: A tour sounds interesting. I might try tha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뭐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I've been meaning to 안 그래도 뭐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1: Any place you'd recommend?
0: 그렇죠.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Right.
0: 그다음에 나 한번 그거 해볼까 봐 I might try that. 짧고 간단하니까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자, 알고만 계시지 말고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1: Let's go.
0: 나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아는 것 같지가 않아.
3: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1: I feel like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Korean War.
0: 그건 나도 그래. Same here.
1: Same here.
0: 그래서 더 배우려고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지.
3: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1: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
0: 어디 추천할 만한 곳 있어?
3: Any place you'd recommend?
1: Any place you'd recommend?
0: 전쟁 기념관 어떨까?
3: Maybe the war memorial.
1: Maybe the war memorial.
0: 아니면 그 가이드가 있는 투어도 좋고.
3: Or even a guided tour.
1: Or even a guided tour.
0: 야, 그 투어가 좋겠다.
3: A tour sounds interesting.
1: A tour sounds interesting.
0: 나 그거 해볼까 봐.
3: I might try that.
1: I might try that.
0: 여기까지입니다.
3: Yay!
1: All right. Great job.
0: 네, 정말 I've been meaning to learn more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말해보시자니까요.
1: That's righ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S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rompt, 뜻은 유발하다,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severe heat wave across India has claimed 37 lives as daytime highs spike to around 50 degrees, prompting local governments to issue emergency alerts. 여기서 prompt라는 표현은 어떤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accident prompted a review of safety regulations. 그 사고는 안전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유발했습니다. 뉴스에서 prompt an investigation, prompt widespread criticism.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유발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romp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new normal or the new normal이라고 하면 새로운 표준이고요. Post-pandemic는 pandemic 이후니까 그렇게 pandemic 이후에 새로 생긴 기준, 표준을 the new pandemic or post-pandemic normal 이렇게 부르죠. What about aggressive calls to come back?
1: Yeah, aggressive. So companies are aggressively calling their employees to come back to work Monday through Friday every day. And if they're being aggressive about it, that means they're very strong about it. They're intensely determined to get their employees to come back to the office.
0: Aggressively는 아주 좀 뭐랄까요? 강력하게
1: It's forceful.
0: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aggressive mandates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예요. 그래서 그 지시를 강력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저는 그래도 재택근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1: They're
0: 자,
1: saying nope.
0: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Despite aggressive return to office mandates from major US corporations, the country's remote work rate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over the past 2 years, signaling that working from home has settled into a new post-pandemic normal. And here's our final headline.
1: Jonathan the Tortoise has officially become a Guinness World Records icon, cementing his status as the oldest living terrestrial animal at 194 years.
0: 194세 나이에 거북이 조나단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육상동물로 인정받으며 기네스 세계 기록의 대표 상징으로 소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대문자 I를 써서
1: Yes.
0: 기네스에서 발표하는 2026년의 아이콘 이 리스트가 있어요.
1: Yeah, it's an award.
0: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 거북인데 정확한 나이는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최소 194살 194살? 194세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무슨 동물원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예전에 데이터가 그 서류가 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기
1: Yeah, he
0: 때문에
1: doesn't have a birth
0: 그래요.
1: certificate.
0: 출생신고서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못해도 194년 동안 지금 살아있는 거북이죠. So I understand that normally tortoises they live up to, at most 100 and is it 50 years? But this one's nearly 200 years old. Or maybe older. We don't know.
1: We're not sure, but they say that they're thinking he was born around 1832. So he's pretty old, and so he's not only the world's oldest living land animal, he's also the oldest turtle that was ever recorded in history.
0: And you know what experts are saying? Considering his health right now, even though he is aging and he's lost his sense of smell and things like that, but they say he could live to be 300.
1: Yeah, he's in good health.
0: 300살까지도 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 So they're studying him. They're studying his
0: Of
1: DNA to better
0: course.
1: understand the secrets of longevity.
0: All right. So he's cemented his status as the oldest animal, land animal.
1: When you cement something, that means you're making something firm, or you're tightly binding or uniting or securing something.
0: 확고히 하다. 시멘트처럼 이게 굳힌다. 그래서 원래도 최고령 그런 이제 육지 동물로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이미 지금 194세니까 예전에 뭐 100세, 뭐 150세 이럴 때도 계속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고히 다시 한번 그 기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동물로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이제 어떤 동물이냐? Terrestrial animal?
1: Yes, he's a terrestrial animal. That means he's a land animal. So he lives on land as opposed to in the sea or in the air. You can also use this word when we are talking about relating to the planet Earth as opposed to outer space.
0: E.T. call home. Was it call home or phone home? E.T. phone home, maybe. What's the line? 있잖아요,
1: E.T.
0: E.T.에서.
1: 거 홈?
0: 아,
1: E.T.
0: 몰라요.
1: wants to go home? I don't
0: Don't know.
1: know.
0: 이거 하여튼 간에 그
1: Phone home?
0: ET가 바로 extraterrestrial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의 영화 ET. T가 그래서 땅이라는 뜻이에요. 육지라는 뜻인데 ET는 물론 지구라는 지구 밖 외계인이라는 뜻으로 extraterrestrial out of this planet라는 뜻으로 썼지만 보통 terrestrial 그러면 육지, 육상의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육상 동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Jonathan the Tortoise has officially become a Guinness World Records icon, cementing his status as the oldest living terrestrial animal at 194 years.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Choi. 오늘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도 이용해 주세요. Here's Miles Smith. Actually, no. Here's, is it Mans Zimmerlo with Heroes.

0: And similar heroes 들으셨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our first expression, persist.
1: Persist. So we use this when something continues, but often when we don't want it to. So despite difficulties, warnings, or oppositions, like the bad weather persists. And usually we don't want it to continue, but when it continues, we would use this word.
0: 이 단어는요, 끈질기게 지속되는 무언가를 얘기합니다. 자, 예문 볼까요?
1: If the cold weather persists, we will have to turn up the heat.
0: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면, 그러면은 우리 히터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계속되다, 지속되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내가 원치는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죠. 좋은 게 계속될 때는 그냥 continue 하면 됩니다.
1: Yep.
0: 자, 그 다음에 turmoil.

0: turmoil. So we use this a lot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political or economic turmoil, and it describes a state of extreme confusion, uncertainty, or disorder.
1: 혼란이나 소란, 소동 다 T-U-R-M-O-I-L, turmoil. 자, 예문 볼게요.
0: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were in turmoil following the unexpected policy changes.
1: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단독의 soul. S-O-L-E.
0: Mm-hmm. Soul. So as an adjective, it means one and only, single, or belonging exclusively to one person or group.
1: 단어가 약간 solo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0: Yeah.
1: 근데 이제 soul, S-O-L-E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0: She is the sole owner of the business.
1: 이 사업체의 단독 뭐랄까요? 그 소유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 파트너가 있거나 이런지 않고 그냥 혼자 운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0: Yeah, there's no other owner.
1: 자, 다음 표현은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뭔가를 한다. 좀 저돌적으로 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Mm-hmm. Aggressive.
0: Aggressive. So when we're describing behavior that is forceful or maybe intensely determined, and in business context, it can mean that something is operating in a very highly competitive, proactive, or in a forceful manner to achieve goals or expand quickly.
1: 맞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뜻인데 yeah.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The company took aggressive steps to stay ahead of its competitors.
1: 경쟁 자들 사이에서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To cement.
0: Mm-hmm. To cement. So this means to unite or make firm by or as if by cement. So it's used to describe anything that tightly binds, unites or secures things or people together.
1: 확고히 하거나 굳히는 상황일 때 시멘트하다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cement 예문 보겠습니다.
0: They signed the contract cementing the business deal.
1: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뭐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이제 뭐 확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로 했을 때는 cementing은 아닌데 서명까지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it's done. Mm-hmm. 그런 거죠. It's been cemented.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습니다.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엘리베이터가 너무 안 와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We had a lot of creative sentences today, I've just been told. Okay, so 9399 says, it took me hours waiting for the lift. Yeah?
0: Yeah.
1: Or you could say, it felt like it took me hours.
0: Yeah, I think would sound a little more natural.
1: Because I don't think it literally would have taken you hours, but, you know, it felt like hours waiting for the lift. 이렇게 할 수 있죠.
0: Yeah.
1: 이가경님, it seems like forever to me waiting for the elevator.
0: This also, it felt like forever.
1: It felt like forever.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민승현님, the elevator took so long. I tap danced in the hallway.
0: I like that.
1: This is adorable. Yeah. As well as showing frustration, it shows your sense of humor. Mm-hmm. So I really like this.
2: 엘리베이터가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뭐 그냥 복도에서 탭 댄스까지 출 수 있을 시간이 있었어. 너무 재치 있고 여유가 있는 느낌 좋아요.
0: Yeah.
1: 최경애님. Time seems to crawl when I'm waiting for the elevator.
0: Mm.
1: That's really good as well.
0: Yeah, time seems to crawl. That means it's going very, very slowly.
1: Yeah. 시간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져. 너무 안 가. 좋아요. 자, 5381님, the elevator was too late to come, so I stamped my feet.
0: I stamped my feet. Yeah, I mean, I guess you could do that. You use I stamp my feet usually when you're angry.
1: Mm-hmm.
0: But you could be angry
1: Maybe
0: when
1: this person was angry, yeah.
0: Yeah.
1: 화가 나서 발을 이렇게 쿵쿵.

0: 이상 비가 오는 적이 없어. 꼭 이게 한 번에 소나기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1: Yeah.
0: 악재들이
1: When you're
0: 같이
1: late,
0: 발생한다는
1: the
0: 뜻이죠.
1: elevator
0: Doesn't come.
1: never comes on
0: You
1: time.
0: spill your coffee and you miss an important call.
1: Or you missed your
0: Everything.
1: bus. Yeah,
0: Yeah, exactly.
1: everything
0: Everything
1: seems to
0: happens
1: happen.
0: all at
1: Yeah.
0: once. 네. 저는 I got antsy waiting for the lift 했는데요. I guess the context would have to be that I was in a rush. I was in a rush and I got antsy waiting for the lift. 이렇게 좀 컨텍스트까지 같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p.
0: Antsy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 있죠. 그
1: Yeah.
0: 개미가 바지 속에 있는 것처럼 막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Ants in your pants라고 하기도 하고요.
1: Yeah.
0: 네.
1: Antsy, jittery.
0: 다 뭐 비슷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Let's move on with Vanessa Carlton, 1,000 Miles. We'll see you in part two.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Bab Aziz,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Today is, of course, Wednesday, the 24th, and I'm your host, Chesu Jin. At the 24th of June, I forgot to say the month there, we have Karen in the studio. And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together. And today it's all about a particular birthday or two. 자, 오늘은 영국 국왕을 비롯해서 생일을 다른 날에 축하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 기사 보겠습니다. 그 전에 2부 퀴즈, 카렌 선생님 주세요.
1: Mm-hmm. Albert Einstein's birthday is on March 14th, and it's also celebrated as this day. So what is this day? Number one, Pi Day. Number two, April Fool's Day. Number three, Independence Day.
0: All right, so once again, Albert Einstein's birthday is March 13th. Now think of the numbers.
1: March 14th?
0: March 14th.
1: Mm-hmm.
0: The number is very important.
1: Yes.
0: March 3 and then 1, 4, 14th. Now it's also called this day. Number one, is it Pi Day? Number two, April Fool's Day? Or number three, Independence Day? 자,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스펠링 안 알려드려도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여러분.
1: Yeah.
0: 그죠? 네, yeah. 3,
1: This
0: 1, 4.
1: Very easy.
0: 아시죠?
1: Very
0: 네,
1: easy.
0: 여러분.
1: Easy peasy. 그래요. Lemon squeezy.
0: 1191님, 부산은 며칠째 흐리고 시원합니다.
1: Oh.
0: Oh, okay. Nice cool weather in Busan. Very nice. 이 양하님의 사연, 카렌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1: Yeah. So, a funny thing happened in the elevator today. I pressed my floor button, but someone else pressed it right after me, which actually canceled it out. Neither of us realized it, and we both missed our floor. We just stood there looking at each other awkwardly. This happens.
0: This does happen.
1: Yeah.
0: This happens.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주 일어나죠. 자주라기보다 뭐 이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1: Yeah, and I sometimes, you know, go in the elevator thinking I pressed it, but I forget to press my floor, and I stand there not realizing. Yeah.
0: 한 번 더 누르면은 취소가 되는 엘리베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줄
1: Smart
0: 모르고
1: elevators.
0: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이 뭐 10층을 눌렀다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다른 사람도 10층을 누르면
1: yeah.
0: 이제 그냥 캔슬이 돼버리는
1: yep.
0: 거죠. 그래서 그런 줄 모르고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군요. 이양하님.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핸드폰을 보는 거죠.
1: Yeah.
0: 왜 안 도착하는
1: yeah.
0: 거야? 그러고 나서
1: and
0: 이제 올라보고.
1: You look up.
0: 잠깐만.
1: Where am I?
0: 자, 김재호 님이요. 방송 듣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경험을 꼭 올려달라고 하는데 학교 갈 때 동생을 항상 유모차에 태워가야 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꼭 급할 때는 엘리베이터가 안 와서 발을 동동 굴린 적이 있다고 자기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내적 친밀감 점점 쌓아가는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1: Yeah. It's always when we are in a hurry.
0: 그렇죠. 꼭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1: Yeah.
0: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 Yeah.
0: 네, 맞습니다. 자, 민영도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키가 커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이용하게 되는